0: 법원에서 열립니다. 박경정은 수사팀이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0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포항 37도, 제주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여성시대 가족들 계신 곳 비 피해는 없는지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거나 강물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고 갑자기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주의하라. 각별히 주의하라는 기상청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나서 피해가 컸던 경상북도 안동과 의성 쪽. 저희도 그 지역 당당이님들 편지도 읽고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폭우로도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죠?
1: 네, 대형 산불이 나면서 산이 변했는데요. 폭우까지 내리니까 산에서 토사와 나무들이 비에 쓸려 내려오면서 침수 피해가 커졌답니다. 게다가 산불 때문에 임시로 거주하던 주택들도 물에 잠기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장마철 평균 강수량은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40에서 400mm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 늦게 시작된 올해 장마지만 여러 지역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장마철 평년 강수량은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데도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 하니 피해 없게 늘 염두에 두셔야겠고 이제는 장마가 물러가 주기를 고대합니다. 토요일에 시작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제 큰 불이 좀 잡혔다 그러죠?
1: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재가 날리고 냄새에 숨쉬기 힘들고 또 대피한 댁도 있고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주민 대피령은 해제됐고 잔불 정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네요. 이전에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대형 물류센터는 물건은 많고 통로는 좁고 또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답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숙제도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이 안녕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아, 아야야야.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3: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2: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아유,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어요. 게시판에 벌써 사연을 많이들 주셨더라고요. 여성시대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
2: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거예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3: 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수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음주우엔 티맵 대리, 성원 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BK 기업은행,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2: 네, 으라차차 해보셨죠? 습기와 열기를 뚫고 온몸 지지게 한번 켜보세요.
3: 예.
2: 기압에 눌린 나의 어깨, 허리, 가슴 당당하게 펴주시고 오늘은 내가 나를 좀 이겨볼까요?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오른발로 가위를 내고 왼발로는 보자기. 해보세요, 해보세요.
3: 발가락으로요?
2: 발가락으로.
3: 이게 돼요?
2: 돼요. 보자기는 그냥 발을 편안하게 펴면 되고, 네. 가위는 엄지발가락을 좀 이렇게 비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먹은 보호는 이렇게 네. 발가락을 꼬부리면 되죠. 네. 자, 오른발로 가위 내고 왼발로는 보자기 내고 또 오른발은 주먹 내고 왼발은 가위 내고.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3: 그래요?
2: 네.
3: 그냥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2: 아,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바위, 바위, 보 해주세요. 네. 발가락만 잘 풀어줘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대요.
3: 예. 하긴 예전에 저 무림의 고수들은 발가락에 딱 젓가락 끼워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2: 팔이 자꾸 목이 네. 자꾸 그랬다.
3: 밥도 먹고 다 했는데 말이에요. 자, 마음이 가벼워지고 싶은 분들 여성시대 하고 싶은 말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2: 소개된 분들께는 여성시대표 달달

0: 더 지킴이인데요. 오늘 방학해요. 내일부터는 집에서 들을게요. 아, 집에서 듣는 기분 괜찮죠?
1: 아, 그렇죠.
0: 정말 마음대로 뭐 눕거나 뭐 어디 기대거나 해가지고 여성시대 듣는 기분 괜찮죠?
1: 맞습니다. 예. 이게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아마 배움터 지킴이 네. 분들도 이제 쉬는 건가 보다.
0: 그럴까? 어떨까 예. 모르겠는데요. 그냥 단체로 잠시 방학하고 다시 또 계약하는 거 아닐까요?
1: 네.
0: 며칠만 방학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밀크티 보내드릴게요.
1: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대전광역시의 당당이 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고향분이에요.
1: 그러네요. 네. 그네는 사랑을 타고.
0: 오.
1: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는 아침마다 학교에 같이 갈 친구들에게 연락하느라 바쁘다.
0: 야, 나 지민인데 8시 5분까지 다람쥐 놀이터에서 만나는 거 알지?
1: 딸은 친구들 서너 명을 섭외해서 신나게 등교를 한다. 올 4월까지만 해도 오전 8시 반까지 출근하는 나 대신 등교를 도와주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족저근막염이 생겨 2년 넘게 해주던 일을 그만두셨다. 아이도 화나고 겁도 많아 학교에 혼자 갈 수 있을지 걱정했더니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데 빠진 딸이 말했다.
0: 나도 이제 친구들하고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놀이터까지만 가줘.
1: 학교는 아파트 단지 몇 곳을 거쳐 10분 넘게 걸어가야 한다. 횡단보도도 여러 개 건너야 하는데 학교 앞에는 교통 지킴이들과 학부모들도 많아서 그 시간대는 안전하다고들 한다. 유치원 친구들이 한 반이 돼 아침마다 친구 섭외는 무난했고 이렇게 금방 적응하는 걸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다. 폭염이 시작된 그날 아침에도 놀이터에서 친구들 만나는 걸 확인하고 출근하느라 고속도로를 탔는데 딸아이 친구 번호로 전화가 왔다.
0: 엄마 지금 어디야? 지금 오면 안 돼?
1: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이어서 딸 친구가 전화를 바꿨다.
0: 이모, 지민이가 그네에 다쳐서 울고 있어요.
1: 뭐라고? 많이 다쳤어? 어디를? 얼마나?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0: 소연이가 그네 타고 있는데 지민이가 옆에 있다가 소연이 발에 얼굴을 맞았어요.
1: 우는 딸을 두고 친구들끼리 고민에 빠진 모양이었다.
0: 이모, 지금 오셔야겠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얼굴만 조금 빨간데 학교에 못 가겠대요.
1: 내가 돌아가자면 20분은 걸리는데 등교 도와주시던 이모님께 연락해서 아이를 지켜달라고 해야 할지 날이 더우니 편의점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할지 여러 생각이 스쳤다. 그 사이 아이들은 지민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자. 아니다. 그러면 모두 학교에 늦으니까 우리는 학교로 출발하고 지민이는 집으로 가면서 무섭지 않게 친구와 통화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등등의 묘책을 내놓았다. 나는 딸에게 20분은 걸리니 먼저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있으라고 했다. 가까운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집 방향으로 차를 돌리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은 차 안에서 나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남편한테 알리니 회사에 이미 도착하고 알려달란다. 나는 회사 대표님한테 사정을 알렸다. 대표님은 딸을 여러 번 보셨고 할아버지처럼 아껴주신다.
2: 아이고, 얼른 아이한테 가봐요. 운전 조심하고 회사 걱정 말고.
1: 밑에 직원한테도 내 상황을 전했다. 아이가 아픈데도 다음 주가 방학이라 그때 휴가를 써야 하는데 지금 휴가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싫었다. 열심히 운전해서 가는데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다.
0: 저 1302호 주민인데요. 아기가 학교 가다가 돌아오더라고요. 준비물 때문인가 봐요. 아유, 날이 더워서 혼자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데려다 줄까요?
1: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렸다.
0: 어머, 그래요? 얼굴이 좀 붉긴 하던데 더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가 오신다니 다행이네요.
1: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집에 도착했을 딸이 잘 있는지 홈카메라로 확인하니 무서운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애착 이불을 껴안고 울고 있는 듯 했다. 당황해서 주차장에서만 5분을 헤매고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가 딸의 얼굴부터 확인했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울고 우리는 마치 이산 가족이 상봉한 것처럼 껴안았다. 자초지종을 들으니 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과 그네를 돌아가며 탔는데

0: 이제 학교 갈 시간이라고 딸이 친구 그네를 잡았다가 그 친구의 발에 얼굴을 차였단다. 그네에 부딪힌 게 아니라 다행이고 얼굴에 붉은기 빼고는 말짱했다. 달래주면서 친구가 그네 타고 있을 때 옆에 가면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주지를 시키고 붉어진 얼굴은 얼음찜질을 해줬다. 날도 더운데 울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기에 옷을 갈아입히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학교에 가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딸도 그러겠단다. 담임선생님께 문자를 드리니 알고 있다며 걱정했다고 하셨다. 학교에 다시 보낸다고 말씀드리고 회사에도 10시 반까지 출근할 수 있다고 문자를 넣었다. 소식을 들은 대표님도 전화해서 얼마나 놀랐느냐며 위로해 주셨다. 딸한테 들으니 1302호 주민은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던 아들 둘을 둔 엄마였다. 애가 어릴 때부터 유모차 끌며 어린이집으로 회사로 동분서주하는 나를 봤던 분이라 딸을 데려다주고 싶으셨나 보다. 당황해서 전화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챙겨주시다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마웠다. 그렇게 땀을 빼며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2시간 만에 출근하니 오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다행히 딸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잘 갔다고 문자가 왔다. 퇴근길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다.
1: 아유, 저 소연이 엄마예요. 소연이가 집에 와서 말해줘서 알았는데 지민이를 다치게 했다던데 지금 지민이 어떤가요?
0: 아이고, 애들끼리 놀다가 그런 건데요. 뭐 얼굴이 붉어져서 찜찜해줬더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 아유, 소연이 말로 학교에서도 잘 놀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죄송하네요.
0: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아유, 소연이도 놀랐을 테니까 다독여주세요. 생각해보니 그네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내리라고 잡았으니 그 친구도 놀랐겠다. 더군다나 우리 딸이 울고불고 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전화를 끊고 문자창을 보니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 풀게 해주라고 쿠폰까지 보내셨다.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힘든 날이었지만 한 아이가 크려면 온 동네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친구의 아픔을 걱정해주는 딸의 친구들, 또 걱정해준 회사 사람들, 학교 선생님, 도와주시려 한 이웃 주민, 미안해한 딸 친구의 엄마. 하나같이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다.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배려와 걱정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아침에도 딸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2: 오늘은 비 오니까 우산 챙겨. 유나 아빠가 차 태워주신대. 우리 지하 2층에서 만나는 거 알지?
0: 딸은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든 끼려고 한다.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랑 살면서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터득했나 싶어 신통하고도 짠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더 다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딸에게도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겠다고 마음먹었다.
2: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출근길에 아유. 아빠는 또 회사에 이미 도착했고 어떡하라고, 아무도 없는데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막 이럴 때까지는 마음 졸일 일들이 맞아. 생겨. 정말 맞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겨요. 네. 참 아이 키우는 게 그럴 때 힘들죠.
2: 5266님 초1 초4 워킹맘. 출근길에 사연 들으면서 눈물 찔끔입니다.
0: 공감되시니까.
2: 그러니까 공감되시니까.
0: 그래, 초일 초사. 아유, 아이고. 힘드시겠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중학생만 돼도 달라. 0465님, 우리 집 초등학교 6학년 초사도 아침마다 등교하면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시간을요 분 단위로 칼같이 약속을 잡네요. 어, 8시 17분에 만나자. 이야, 이것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생방송하니 너희들? 야, 17분에 광고 나가야 돼. 야, 뭐 이런 17분 거냐?
0: 대단한데.
2: 야, 정말.
0: 그러니까.
2: 재밌다. 8시 15분도 아니고 8시 20분도 아니며 8시 17분. 야,
0: 대단합니다.
2: 진짜 정확한 시계가 있어야겠네요.
0: 그러게요.
2: 물론 휴대폰이 있으니까요.
0: 스마트폰이 다 있겠죠.
2: 네, 물론 있으니까요.
0: 근데 진짜 야, 이번 기회에

0: 마음은 졸였지만 주변에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다.
1: 동네 이웃 주민도 그렇고, 또 그 발차게 된 그 아이 엄마도 그렇고. 정말 고맙죠. 저도 고마워요.
0: 제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지역 사연이라고 그랬죠?
1: 대전이요. 뭐. 아이고 그래. 기우? 대전 기우?
0: 아 대전이요.
1: 기우?
0: 예.
1: 기우밖에 몰라요. 대전 사투리는.
0: 기어.
1: 조용필 씨가 대전에 공연을 갔는데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
0: 물어보면
1: 안 오더래.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기어? 기어? 기어?
0: 아, 조용필 맞냐는 거지?
1: 기어? 너 기어?
0: 맞아요. 자,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문자로 8738님이요. 중학생 조카가 처음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버스가 도로 중앙으로 다니고 높은 건물들이 미래 도시 같다며 좋아하네요. 놀이공원 함께 가는 버스에서 이어폰 나눠 끼고 듣고 있습니다. 조카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조카 이름은 문상민입니다.
1: 네, 문상민 군. 생일 축하드립니다.
0: 네, 또 놀이공원 함께 가는 버스예요.
1: 얼마나 좋아 놀이공원. 얼마나 좋아. 대전엔 그런 거 있어요? 놀이공원이요.
0: 갑자기
1: 아까 대전을 강조하시길래. 네. 아,
0: 대전 광역시여요.
1: 그래요.
0: 아니 오랜도도 있고 얼마 전에 저 누구가 나온 게 거기 아니요.
1: 아이고 예. 서경석이도 맨날 대전 광역시라고 그랬죠. 3223님 울집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아침마다 못 일어나서 동네 엄마에게 부탁해서 깨웠네요. 육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0: 아 고1도
1: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야.
0: 손이 좀 가나요?
1: 예. 네 손이 많이 가네요.
0: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릿속이 초롱초롱 하셨습니까? 아니면 왠지 구름 낀 듯 막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뇌 속 청소기 탓이라고 하죠. 뇌에는 우리가 잠들면 그때 작동하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뇌의 노폐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데 이 과정이 원활해야 명석한 상태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장차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계 질환에 걸릴 위험도 낮아진답니다. 이 뇌청소기가 잘 작동하게 하려면 푹 잘 자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편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고 휴대폰 들여다보다가 잠자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휴대폰이 우리 신체의 거의 일부가 되긴 했지만 경계할 부분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력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엄마들은 애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남편이 허튼 짓 하는 거 체크하면서 SNS 보면서 세탁기와 전기밥솥 지내는 알람 들으면서 동시에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그건 썰이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제대로 작동할 때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정도만 소화한답니다. 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감당하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우리 뇌는 호기심이 무척 많으면서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겠지만 문자 알림음이 울리면 그동안 집중하던 데서 정신이 탁 터져버리고 무슨 문자인지 당장 확인하고 싶어서 몸살이 난답니다. 그래서 당당이님들 가운데는 문자 알림음을 아예 꺼두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확인한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기 싫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나 집중력 방해받기 싫어 내 집중력은 소중하니까 하는 뜻이라네요.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첨단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이 온갖 광고와 알고리즘으로 인류의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었던 집중력을 파괴하고 있대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뇌 건강과 집중력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끔은 라디오만 듣기, 가끔은 동영상 틀어놓지 않고 설거지에만 집중하기처럼요. 멀티태스킹은 인간 두뇌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아이 문자, 아이 학교에서 오는 문자, 친구, 나이 드신 부모님, 회사 프로젝트방, 가족, 게다가 새파랗게 질린 주식창도 봐야지, 정치와 경제 얘기에도 귀 기울여야지, 우리가 살필 일은 너무도 많아서 나의 집중력을 지키고 돌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5735호님이요. 노래가 익숙하다 했더니 한참 전 직장 상사분의 컬러링이었어요. 다시 들으니까 신나네요.
1: 아, 그래요?
0: 하셨는데.
1: 저는 처음 듣는 느낌이었어요. 박상민의 예. 이 지중해.
0: 지중해.
1: 네.
0: 아, 그 직장 상사분도 이걸 컬러링으로 하신 거 보니까 엄청 어딘가로.
1: 떠나자 지중해로.
0: 네. 어딘가로 많이 떠나고 싶으셨나 보네.
1: 사실 우리 다 늘 떠나고 싶죠.
0: 그러니까. 네. 어딘가. 근데 그 지중해는 어떤 의미일까? 서혜나님도요. 나이 되니까 가사가 가슴을 후벼 파네요. 지중해. 떠나자. 그렇죠.
1: 3941님 스마트폰 때문에 방학인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0: 음흠.
1: 매일 새벽까지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방학 4일 차인데 벌써부터 끓어오르네요.
0: 오호,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예, 이거 우리 아이들이 뭐 제가 대충 봤어요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밤에 자야죠.
1: 밤에 자야지 키가 크죠.
0: 그러니까 네. 예, 밤에 게임만 하고 눈도 안 좋아지고 안 돼.
1: 그럼 그럼.
0: 예, 좀 조절을 조금 예, 정하실까요?
1: 네.
0: 시간을
1: 이제 일주일 봐주다가 사흘만 더 봐주다가 한번 호통치시고
0: 네.
1: 이제 시간표 만들어 와라 지키자.
0: 그래.
1: 아니면은 낮에 어딘가 재미난 데로 끌고 다니시든가. 뛰어놀게끔.
0: 맞아 맞아.
1: 네.
0: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거 청소년들 SNS 그 아, 단속도 지금
1: 문제예요, 요새 문제예요.
0: 말이 많던데 이거 게임 새벽까지 하고 그러면 이거 안 네. 되지 않습니까?
1: 키도 안 커요.
0: 예 예. 네. 예. 그거 한번 조금 예, 시간을 조절해 보시죠.
1: 네.
0: 8353님. 저 어릴 때 9시만 되면 MBC에서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1: 그래요.
0: 이제는 어른 여러분 핸드폰을 멈출 시간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하나요?
1: 그럴지도 몰라요. 네. 네
0: 애들이 참 뭐 애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문제지 뭐.
1: 라디오에서도 옛날에 그랬어요.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 있었어요. 김세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아, 그 음성의 목소리가. 주인공이세요?
1: 네. 네. 4213님 저는 주식 시작하고부터 일은 뒷전이고 수시로 장을 들여다보느라 휴대폰만 봐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0: 아하.
1: 그래서 큰맘 먹고 깔아놓은 주식창 지워버렸습니다.
0: 오호.
1: 추운 겨울에 다시 창 열어보려고요.
0: 이야,
1: 이게 거의 중독 수준이죠.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0: 왜냐면
1: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보고 보고 있고.
0: 장이 열리는 매 평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다 보고 막 확인하고.
1: 아.
0: 아침만 보게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1: 그러게.
0: 그러다 보. 야,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아예 그냥 주식창 지우고. 겨울 때 다시 열어보겠다.
1: 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 일도 못할 정도면 이건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네. 합니다.
0: 맞아요. 그 뭐 주식 고수나 뭐 이런 분들이 외국에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도 그거였어. 사놓고 잊어버려라. 예.
1: 너넨 돈이 많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0: 그러게 올 겨울에 좀 올라있으면 좋겠다.
1: 김영수님 일하면서 라디오 듣느라 여성시대 놓치는 부분을 밤에 다시 듣기로 듣는데 오늘은 일중님 아침 창가 다시 듣기 예약입니다.
0: 아
1: 그래요. 낮에는 일하시면서 듣고 네. 저녁에는 라디오 하나에만 집중해보기.
0: 맞아요.
1: 그것도 괜찮죠?
0: 네. 네. 네.
1: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당당이 분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제법 큰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번듯한 사장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이었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사업이 부도가 났고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평생을 몸담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집마저 처분해야 했고 지금은 남의 집에서 연세를 살며 남편과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연세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육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내는 제주만의 특수한 문화입니다. 내 집을 잃고 남의 집 연세살이로 이사를 하던 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몸 건강하고 우리 둘이 힘 합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 수없이 다짐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제 단단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연세 계약 기간이 다가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집을 구해보고자 제주 5일장 신문 사이트 부동산란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연락해 한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동산 중개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햇빛 쨍쨍 더운 날 밖에서 5분 정도 기다리다 제가 전화를 걸어봤더니 상대방은 전화를 받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0: 지금 가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건 뭐지? 머리가 띵 했습니다. 저의 경험이나 저의 마인드로는 고객보다 늦었으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해야 하는 건데 손님과의 첫 약속에 10분 이상을 늦으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참 낯설고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간 딸은 집 옆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중개인은 도착했고 안내할 때도 제가 무언가를 여쭤보면 성의 없이 툭툭 쏘듯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딸도 그것을 보고는
0: 중개인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이 집이 더 별로인 것 같아
1: 하더군요. 저도 그 집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른 집을 보러 갔을 땐 저희 부부가 시간을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들어갔죠. 집안을 둘러보는 내내 이번 중개인은 집안 곳곳을 설명해 주기는커녕 저희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툭툭 내뱉는 말투에는 묘한 무시와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상의 끝에 이사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8월 9일로 하려다 사정이 생겨 이틀 앞당긴 8월 7일로 변경할 수 있냐 조심스레 물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좀 짜증 섞인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0: 아니 처음 얘기한 9일보다 일찍 이사하는 건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게 바보 취급하듯 신경질 내는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해 깜빡 잊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쌀쌀맞게 굴 일이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빚을 갚기 위해 내 집을 매도할 때 만났던 부동산 중개인들은 세상에 둘도 없이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웃으며 하나하나 설명도 잘해주고 시원한 음료까지 건네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연세가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대출받고 해서 사볼까? 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친절한 분들을 만나 여러 가지 자세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를 구하러 다니는 지금 저는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사려고 할 때의 태도와 세들어 살려고 할 때의 중개인 태도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지 씁쓸한 입맛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장 자리에 있었을 때는 세상이 참 친절했어요. 어디를 가든 대접받았고 배려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바뀌고 가진 것이 얇아지자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 뾰우죽한 맨 얼굴을 드러내 보이네요. 참 서글프고 아픈 깨달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제가 계속 잘나가는 사장으로만 살았다면 집 한 채가 간절한 이들의 서러움을 뾰족한 말 한마디에 가슴 베이는 약자들의 아픔을 평생 몰랐을 테니까요. 요즘 저는 세상의 온도를 아주 혹독하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세 집을 찾아 헤매는 처지이지만 훗날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세상의 그늘진 곳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해봅니다.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양희은 김일중님, 저희에게도 따뜻한 봄바람 한 자락이 불어와 주겠죠?
0: 야, 이 사연 참 속상하고 서글픈 사연이네요. 이 세상의 온도를 예, 나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느꼈다고 하시니
1: 그 당연해요.
0: 그러니까.
1: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네. 무슨 자리에 있는 것과 또 그 자리하고 상관없는 입장이 됐을 때 다르죠. 그러게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에 있을 때 모두에게 베풀고 잘해라.
0: 그러니까.
1: 이런 얘기가 있는데
0: 네.
1: 아,
0: 그 중개인들은 그거 참 집 사러 오는 고객을 만날 때는 세상 친절하고
1: 퍼센티지가 뭐, 더 많잖아요.
0: 그래서 아 그래도
1: 자기한테 돌아오는
0: 똑같은 고객이지 그거를.
1: 그런데 제주도 말투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0: 그런가요?
1: 제주도에 가서 박수를 받아 보면요,
0: 네.
1: 공연을 해 보면 뭐지 이게 내 노래가 이렇게
0: 달라요?
1: 아니 전혀 맥혀 들어가지 않았단 얘긴가 이게 뭐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노래 끝났는데 그래 뜸이 좀 들다가 쫙 터져요 박수가. 그러게 제주도 있구나. 사람들은 좀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0: 네.
1: 뜸이 들어야 돼. 뜸이. 말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래요.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할머니 이건지 할머니 시장인가 뭐 할아버지 시장인가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얼마 해요? 그럼 그거 좀 비키라.
0: 어?
1: 햇빛 가리지 말고. 그래서
0: 뭐?
1: 얼마나 혼났다고.
0: 예.
1: 햇빛 가리지 말라고.
0: 오, 그래요?
1: 네, 예, 할머니가. 고객인데 나도.
0: 희한하.
1: 내가 누군지도 뭐 상관도 없지만
0: 예.
1: 그저 가리지 말라 이거야.
0: 어, 진짜 제주도 진짜 그런가요?
1: 아니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주도가.
0: 네, 네.
1: 속이 깊은데 이렇게 뭘가 모를까 금세 가까워지거나 이러기는 그러지 않아.
0: 어.
1: 그래서 세월을 두고 이렇게 겪으면 속이 또 굉장히 깊습니다.
0: 네.
1: 네.
0: 어, 진짜 3277님 문자 내용이 딱 맞죠. 이 단 몇 사람 때문에 중개인 전체가 욕먹어서야 되나요? 반성합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곱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0: 맞습니다. 저희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당당이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두 번째 제주에서 사연 주신 당당이 분께는 으라차차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2: 8522님, 여기는 울산. 시간이 지날수록 햇살이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너무 덥네요.
3: 아, 그래요? 지금 남쪽은 해가 쨍쨍한가요? 덥다고 문자들 많이 주시네. 네, 3, 4부에는 남쪽으로 우리가 좀 가보겠습니다.
2: 좋아요. 시원한 바다로 다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보라 켜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0: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 초반 6,50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7.61포인트 0.58% 오른 6,593.88로 개장해 현재 6,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기술주들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각각 0.23%, 1.94% 올랐고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올라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현재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적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오늘 오후 종료되며 곧바로 법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과 정부가 역대 최고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말 각 부처의 편성 지침을 내리면서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7%, 그리고 산업계수의 10%에 해당하는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며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다시 더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중국 군함이 기관총 사격훈련까지 벌였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9일 중국과 러시아 군함 4척이 오키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진행했으며 중국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일본 이이지 안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포항 37도, 제주 34도 등 전국이 26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열시 뉴스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배터리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튬과 나트륨 같은 금속 물질이 물과 반응해서 폭발하거나 유해 가스를 내뿜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용 소화기를 쓰는 등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2년 전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들이 발의됐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마저 늦어지는 형국인데요.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9: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7: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우리 집 경사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9: 아유,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과연 어떤 경사일지 오늘 음성편지 일준이가 모십니다.
10: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경사를 알리고자 전화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는 강아지가 4마리, 거위 2마리, 닭 5마리를 키우는 약간 동물농장 같은 집인데 이번에 저희 집 4살개인 주라는 아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무려 7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한 마리가 너무너무 늦게 태어나서 심장도 안 뛰고 숨도 못 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주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혀를 핥고 계속 케어를 하니까 결국에 숨 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꼬물이 7마리가 태어났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쪼아장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꼬물이들 무럭무럭무럭 자라서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7: 이야, 참 대단하죠.
9: 그러네요. 동물농장 같은 집인데 예. 삽살개 쥬가 7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7: 네, 아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엄마인데 엄마는 위대하잖아요.
9: 엄마죠.
7: 야, 엄마의 쥬 진짜 위대하다.
9: 그 막내 한 마리를 살려낸 거 아니에요?
7: 그러게. 네. 아유, 참.
9: 우리 김교현님이 이렇게 음성 편지 남겨주셨습니다.
7: 네, 음성을 남겨주신 김교현님, 매콤달콤 언제 먹어도 맛있는 떡볶이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9: 야, 이런 날씨에 딱이네요.
7: 딱이죠?
9: 예,
7: 네.
9: 예.
7: 어묵 좀 넣으시고.
9: 매콤한 거 땡기네요.
7: 네, 네모난 얇은 어묵 쫑쫑쫑쫑 썰어서 보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9: 네. 자, 여러분은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언제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뭐 10년 전 과거로 아니면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자, 과거 첫사랑에게 고백하지 못한 마음을 전한다거나 미래의 나에게 하는 당부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과거나 미래의 나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열린사섬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1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전라남도 섬 가꾸기 전문위원 정태균님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9: 네. 나으로 들은 건 저뿐은 아니겠죠.
11: 네. 나으섬 이야기. 네.
9: 전라남도 섬 가꾸기 정태균님을 소개하기 위한.
11: 네.
9: 자,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데이팩, 음주우엔 팀앱대리, 유니베라, 안터지는 맥스부탄,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렉,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음주후엔 팀앱대리, 롯데건설,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7: 건강해.
1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8: 하루 한 번
19: 건강기능식품.
2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거친 파도가 빚어낸 웅장한 기암괴석, 끝없이 펼쳐진 은빛 모래사장, 그리고 그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제철 별미까지. 우리가 섬으로 향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겠죠.
2: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쉼표가 되어주는 곳, 올여름 여성시대는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1: 네, 오늘은 남해바다로 떠납니다. 섬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주실 분 모실게요. 전라남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 섬각국이 전문위원 정태규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섬이 학교고 섬 사람들이 선생님, 그 섬을 따라다니면서 벌써 25년이 돼버렸어요.
1: 야, 네.
3: 그래서 지금은 합쳐졌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예. 섬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와. 오늘 여성시대를 위해서 이곳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3: 그렇습니다. 무안에서.
1: 와, 예, 예. 그러시구나.
2: 아, 감사합니다. 예, 섬이 학교다. 그리고 섬 사람들이 선생님이시다. 아, 멋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섬각국이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3: 예를 들면 섬분들이 LPG 가스로 네. 이제 밥을 해 드십니다.
2: 오,
3: 이런 거죠. 도시가스가 그렇죠. 들어가듯이.
1: 네.
3: 그러니까 저 마음 속에는 섬에 계시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이분을 설정을 하고 섬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섬이라는 이유로 섬 사람들도 섬에 방문.

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당연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저의 모토고요. 그래서 가꾸기라는 표현이 개발도 필요하고 보존도 필요한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 정도를 하자라고 만든

0: 게 섬을 지키시고 섬에 어쨌든 뭐 자녀들이 모셔간다 해도 싫다 하며 그곳을 지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할머니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지금 그분들이 섬을 갖고 오셨고 지켜오셨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육지에 요양원 가시면 다시 섬으로 못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섬 요양원을 좀 만드는 게 지금 또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0: 그러시구나.
2: 근데 우리 위원님을 반가워하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6873님이 정태균 전문위원님 반갑습니다. 섬키피디아. 섬키피디아.
0: 섬 지키기. 섬 지킴이. 키핑 한다는 얘기겠죠?
2: 이제 위키피디아.
1: 맞습니다.
2: 위키피디아랑 네. 이제 합쳐진 합성어 같은데요.
1: 섬 백과사전식으로 네. 섬과 바람, 섬과 노래, 섬과 파도 뭐 이런 섬 관련돼서 그냥 네.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 구독자분이시래요.
1: 네. 오. 고맙습니다.
0: 이 여수 네. MBC 유튜브예요?
1: 그렇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2: 네.
0: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오늘은 정태균 위원님과 함께 남해안 다도회 말 그대로 섬이 많은 바다로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섬의 약 60%가 남해에 있다던데 그렇죠?
1: 그렇습니다. 네. 사람 사는 섬이 480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중에 이제 전남이 277개, 광주 전남이 아니, 전남 광주죠. 그다음에 네. 경남에도 한 80개 정도
0: 네.
1: 이렇게 해서 대다수가 남해안에 있습니다.
2: 아 대다수 60%가 남해에 있다.
0: 네.
2: 그럼 이 남해 섬만의 매력 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첫 번째가 섬 사람들의 환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섬 다니면 밥은 자시고 다니요. 언제든지 섬 둘러보고
0: 네.
1: 밥 먹을 데 없으면 우리 집 와서. 그럼 또 제철 싱싱한 해산물, 농산물로 해가지고 밥을 해주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똑같은 표현이지만 섬마다 다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이야기의 왕국, 또 그것을 또 유쾌하게 풀어내는 게 남해안 섬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꼭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후제 후제 또 오지라에.
0: 다음에 꼭 와주십사.
1: 알아. 하면서 뭔가 특별한 보상을 해주시기도 하고
0: 어머나.
1: 지금은 남해안 섬들이 또 미래 세대의 어떤 에너지의 원천이 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미래 세대까지 준비를
1: 그렇습니다.
2: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재미있는 섬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남해 쪽 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남쪽 섬 중에서 아름다웠던 섬, 다시 가보고 싶은 섬, 우리 당당히 여러분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자로 주실 때는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그리고 게시판으로 주신 사연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강다정님이신데요.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단숨에 외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자 깊은 뿌리가 있는 곳, 저의 외갓집은 여수 금오도 함구미입니다. 전주에서 여수까지 기차를 타고 달려와 배를 갈아타고 갔던 시골집. 저는 멀미가 너무 심해 사정없이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서 눈물 콧물 쏙 빼고 나야 드디어 함구미 선착장에 도착을 했어요. 선착장에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울렁거리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따뜻하게 마중을 해주시곤 하셨죠. 함구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세 자매는 푸른 바다로 뛰어들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태풍이 불어와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도 물놀이를 하겠다며 때를 썼고 거친 파도 속에서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뒹굴다가 할머니 집으로 덜덜덜 떨며 올라가면 마당 한편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면 붉게 잘 익은 대왕 문어가 들어있었는데 세상에 문어 다리가 그렇게 길고 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갓 쪄낸 쫄깃한 문어 숙회 한 점을 입에 넣으면 온몸에 추위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짭조름하고 쫄깃하게 쪄낸 반건조 오징어찜과 가마솥 옥수수까지. 그 여름 함구미에서 보낸 시간 동안은 섬의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장 원없이 먹은 시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을 꼭 잡고 섬의 가파른 고개를 끙끙대며

0: 넘어가던 기억. 바닷가 평상에서 따뜻한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꼬들꼬들하게 자연 건조되고 있던 검은 김을 봤던 신기한 풍경까지. 함구미의 모든 순간은 어린 제 눈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화책이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는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지만 함구미에서 보냈던 그 찬란했던 여름날의 기억만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1: 와, 야. 너무 부럽다. 이렇게 달려갈 외갓집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부러워요.
0: 예. 네? 외갓집은 왠지 한 10분 거리, 20분 거리도 물론 반갑지만 너무 편리하지만
1: 네.
0: 야, 이렇게 기차 타고 배 타고 진짜 이렇게 탁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1: 얼마나 좋아.
0: 그러니까.
1: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구수한 냄새 대왕 문어가 들어있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이게 금오도의 함구미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2: 그렇죠. 금오도 하면 비렁길이라고 들어보셨을
0: 비렁길.
2: 겁니다.
0: 아, 네,
2: 생태 탐방로로 거기 비렁길 시작이 되는 포인트가 함구미 마을이고요.
0: 예.
2: 대왕 문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딱 그 여수 쪽에 문어철이에요. 저도 그런 광경을 올해 처음 봤는데 배에 문어잡이 선박들을 우리가 육지의 교통체증을 교통경찰이 정리하듯이
0: 예.
2: 최근에 문어 금어기가 해제가 됐거든요.
0: 예.
2: 10일 전에.
1: 네.
2: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문어잡이배들이 와가지고
0: 예.
2: 해경이 문어잡이배들을 정리하느라고
0: 해상에서도 배 그 정리를 막 하는군요.
1: 아,
2: 예, 지금 예. 문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제철이 딱 지금 이 시기 또 함구미 앞바다가 또 어장이 워낙 좋아서
1: 네.
2: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아니 드셔보셨어요?
2: 그 저는 요즘에는 또 그것을 주민들하고 캔으로 문어를 담아서 숙회를 해서 캠핑 갈 때 그 캔을 네. 가져가서
1: 어머나.
2: 먹을 수 있게 그런 사업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2: 계속 먹고 있습니다.
1: 네. 네? 뭐 하기사 모든 바닷것 뭐 우리 보면은 뭐 고등어 캔도 있고 꽁치 캔도 참치 있고
0: 그렇죠.
1: 뭐 참치 캔도 있고 다 있는데요. 뭐
0: 야, 문어 숙회 캔.
2: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기름과 소금도 같이 넣어서 캔을 따면 바로 먹을 수 있게
1: 이야,
2: 다리가
1: 멋있다.
2: 하나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1: 네.
2: 손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을 섬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야,
1: 문어만 아니라 뭐가 또 있을까요? 섬 사람들한테 그 여름에 풍요로움을 주는
0: 제철 음식 지금 네. 남쪽에
2: 우리 섬 사람들이 얘 덕에 여름 난다
0: 네.
2: 뭐 이런 표현들을 하셔요. 저쪽 목포 신안 쪽에는 또 민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문어가 유수 쪽에 또 통영 쪽에 그렇고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황가오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가오리는 알지만 황가오리는 몰라요.
2: 노란가오리가 이 시기가 제철이거든요.
1: 네.
2: 주로 장흥, 고흥 쪽에서 많이 나는데 맛이 어떤 소고기의 생고기의 찰진 맛? 그래서 이쪽 노란가오리 철에는 이건 꼭 먹어야지 여름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1: 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가
0: 네.
1: 노랗군요.
2: 그렇습니다.
1: 네, 진어럽이 예, 예. 쪽이 더 노래요.
2: 네, 이거 맞습니다.
0: 황가오리
2: 말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꼭 드셔보시면
1: 네.
2: 주로 이제 강진만 장흥 고흥 등량만 이쪽에서 예. 또 많이 나는
0: 뭐 회로 먹나요? 아니면은 쪄서 먹나요?
2: 예, 주로 가오리. 이제 찰지게 회로도 먹고요.
0: 가오리,
2: 가오리 노란 가오리 찜도 맛있고.
0: 네. 찜이야 우리가
2: 찜도
0: 드시는 것 같은데.
2: 그렇습니다.
1: 네.
0: 야, 식감이 아까 약간 뭐 소고기에 뭐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소고기 생고기. 살 씹는 생고기.
2: 예, 생고기 맛하고 비슷하고요. 또 하나 잘 안 알려진 게 아마 자리돔 물회나 여러 가지 그 초고추장 베이스의 물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0: 네.
2: 이쪽 동네는 된장 베이스의 물회.
1: 아, 좋아요. 된장 좋아요.
2: 정말 맛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 시기에 제철에 나는 생선을 조금 썰어서 넣고 꼭 여기에는 삭힌 열무김치가 들어갑니다. 묵은 와. 열무김치.
1: 아, 네.
2: 해가지고 주로 이 배에서
0: 네.
2: 배닐 하시는 분들이 드셨던 건데 지금 그게 소문이 나서 일부 네. 식당에서도 지금 여름철에만 된장 물회라고.
0: 어, 이거 너무 그런 좋겠다.
2: 좀 드셔보시면
0: 우리는 이제 회나 이런 건 초장에 익숙하니까.
1: 초장 그렇죠, 맛에 그렇죠. 먹는 건지 회 맛은 몰라요.
0: 물회도 약간 빨갛게 이렇게 초장 베이스로
2: 그렇죠.
0: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건 된장 베이스로 물회를 만든다고.
2: 맞습니다.
1: 그러면 이게 생선 맛이 살아나요.
0: 그래요?
1: 된장 베이스면 생선 맛을 느낄 수 있어요.
2: 맞습니다.
0: 네. 뭔가 구수한 물회 맛인가.
2: 그렇죠, 그렇죠.
0: 야, 거기 삭힌 열무김치.
2: 그리고 또 벌교 쪽에는 지금 참고막이 잘 안 나거든요.
1: 네.
2: 바다 생태계가 좀 변화가 돼서
0: 네.
2: 그 대신 또 바다는 또 한정없이 내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가리맛 조개를 내어줘서 또 가리맛 조개 탕도 참고막 대신에 지금 또 맛있게 좀 여름을 나기 위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고요. 또 유명하죠. 그 여수 통영 일대의 갯장어,
1: 갯장어,
2: 샤브샤브로
0: 깜짝 놀라시는
1: 배를 타고 가는 곳에 있잖아요, 작은 섬에.
2: 맞습니다. 거기에 경도라고 여수 앞바다에 배 타고 1분이면 들어가는.
1: 그렇죠, 금방 가요.
2: 맞습니다.
0: 야, 그러니까 그 양파를 이렇게 탁 반은 그렇죠. 반을 잘라가지고
2: 깻잎도 조금.
0: 네. 그래서 그걸 한입 넣는데 와, 양파도 너무 달고 갯장어도 너무 튼실하니 맛있고.
1: 그렇죠.
0: 처음 먹어봤어요.
1: 엄마, 4178님 가장 확실한.
0: 예.
1: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댓글입니다. 환장하겠네.
0: 진짜 군침 돈다는 얘기거든요.
1: 그렇죠. 다 그 맛을 조금 아는 분들은 더 환장하시겠다.
0: 와. 아, 갯장어 샤브샤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예. 아, 4562님이 금오도 정말 예쁜 섬이죠. 그리고 제가 사는 여수에서 섬과 섬을 잇고 있는 몇 개의 다리는 몇 개의 다리를 지나서 고흥 외나 뭐 이게 뭐예요?
1: 외나로도 아니에요? 나라도예요?
2: 외나로도입니다.
1: 그렇죠. 나라도가 아니지.
2: 외나로도.
0: 외나로도.
2: 나로호가 발사되는
1: 맞아요. 바로 이름입니다. 그곳이죠.
0: 고흥 외나로도에서 0.5km 정도 떨어진 너무 예쁜 쑥섬. 여기도 꼭 가보세요.
1: 아니 그러면 이 500m 거리를 배 타고 가나요?
2: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배 타고 3분.
1: 아이고
2: 정도.
1: 그렇군요.
2: 하고 예전에는 여기를 애도라고 쑥 애자를 써서 애도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름 바꿨어요. 쑥섬 쑥섬
0: 쑥섬
2: 해가지고 요 전체가 정원이 돼 있어서 인간 정원으로 돼 있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시면은 주민들이 갖고 놓은 정원이 환상적입니다.
1: 너무 이쁘다.
0: 각가지 꽃들이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네요. 쑥섬. 야, 좋다.
1: 네.
2: 여기를 그 외갓집이었거든요. 여기를 땅을 위쪽을 사서 교사와 약사
0: 우리 위원님 외갓집이라고요?
2: 아, 제 말고요.
1: 그 사람의
2: 숙성을
1: 갖고신
2: 분.
1: 외갓집이었다고.
2: 점점점 넓게 가꿔서 지금은 정말로 잘 알려진 광주 전남의 대표적인 섬이 됐죠.
1: 이야, 그렇군요.
0: 그렇구나. 진짜 저 손이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1: 그러게. 9275님은 제가 사는 창원 지역에는 소쿠리 섬이 있어요. 소쿠리를 닮은 지형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꽃사슴도 볼 수 있어요. 아이들과 여행 오면 최고입니다.
0: 네. 그러셨어요. 아, 또 소쿠리 섬.
2: 여기는 무인도예요.
1: 아, 그래요?
2: 여기는 또 캠핑하시는 분들의 성지가 되어가지고요. 주로 예전에는 삼태기 섬 했는데.
1: 아, 소쿠리처럼 생겼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소쿠리 해서 여기는 지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1: 네. 캠핑족들이.
2: 예, 그런 섬이 됐죠. 예.
0: 네. 그리고 윤구경님, 10여 년 전 친구와 다녀왔던 일명 쿠쿠다스 섬이라 불리는 소매물도 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1: 네.
0: 등대섬과 바닷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신기했어요.
1: 네.
0: 역시나 7532님도
1: 네. 소매물도 가봤는데 너무 예쁘고 멋있었어요. 통영에서 배 타고 가는데 10여 년 전 제가 갈 땐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구멍가게 하나 있었는데 라면 팔고 간식거리 팔아서 충무 김밥 사가지고 들어가서 컵라면이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리조트도 이제 지어질 거라 했는데 이제 완성됐겠네요. 아, 또 가고 싶습니다.
0: 소매물도에 대한 추억들이 이렇게 또 좋으시구나.
1: 네.
0: 야, 진짜 섬이 많은 남해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계속 구경해 볼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0: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오늘은 그중에서도 푸르른 바다와 신선한 바다 음식이 넘쳐나는 남도 남해 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1960님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흉내 그대로 내면서 여성시대에서 소개하면 전국에 퍼지는 거 금방인데 이번 여름에 숙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0: 예. 대신에 저희가 오롯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깨알 정보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 섬각국이 전문위원이신 정태균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전남 광주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숙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제 고향은 서해안 전남 신안 흑산도에서 가장 외딴 섬 다물도라는 작은 섬 마을입니다. 섬 생활이라는 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서 어릴 땐 싫기도 했는데 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늘 바다와 섬, 부모님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따라다닙니다. 다물도에는 매일 한 번씩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며칠씩 안 오기도 하지만 섬마을에 울려 퍼지는 여객선의 긴 고동소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죠. 우리 집에 올 손님이 없어도 그 소리가 들리면 일손을 멈추고 배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게 됐죠.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묘한 마술 같은 소리. 초등학교 가기 전 선창가에 또래들과 둘러앉아 개를 잡던 기억도 납니다. 아버지가 우럭 내장을 실에 묶어주시면 주전자를 들고 선창으로 가 물에 발을 담그고 엎드려 바위 틈에 줄을 넣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내장에 새까만 개들이 바글바글 붙어 나왔죠. 손발이 바닷물에 통통 불어도 마냥 즐거워 콧노래 부르며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동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는 뒷바다에 갑오징어 떼가 많이 떠밀려 왔어요. 큰 파도가 한번 치고 내려가면 반질반질한 돌 위에 갑오징어가 던져져 있었죠. 온 동네 사람들이 파도가 오기 전에 뛰어내려가 오징어를 줍고 또 뛰어 올라오고 그렇게 잡아온 갑오징어를 먹물째 삶아 온 가족이 도마에 둘러앉아 썰어먹던 그 맛은 배고픈 시절이라 그런가 더 행복하고 맛있었습니다. 겨울마다 하기 싫어 꾀를 부리던 일도 있었습니다.

0: 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오신 큰 조기를 굴비로 팔아야 해서 춥고 하기 싫은데도 구멍난 면장갑을 끼고 조기 아가미에 소금을 꾹꾹 눌러 채웠죠. 그렇게 잘 절인 조기는 목포로 내다 팔았고 정작 저희는 조기 담았던 항아리에 남은 소금물을 끓여 간국이라 하며 밥과 먹었습니다. 가리비의 옛 이름인 지조개를 까던 겨울날도 생생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까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자욱한 모닥불 연기를 마시며 온 동네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조개를 깠죠.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감사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을 겪어서인지 저는 지금도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 하나하나를 참 소중하게 여길 줄 알거든요. 제 고향 얘기가 너무 솔직해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지 못할 망정 저는 지갑 속에 고이 담아둔 이 다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만 있다면 언제까지고 솔직하게 들려줄 것입니다. 제게는 가장 그리운 고향이니까요. 부럽다.
1: 그러네요.
0: 부러워요. 이런 추억이 있다는 게.
1: 예, 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는 말씀도 그때 경험이 참 고맙다는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겨울날에 뒷바다에 갑오징어 떼가 왜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겁니까?
2: 아마 그쪽이 오죽했으면 이름이 다물도. 겠어요.
0: 물고기가 많아요.
2: 마늘 다짜를 씁니다. 마늘 다짜 물건 물자를 쓰는 그런 섬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2: 예.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마야? 그런 해산물이 풍부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지금은 흑산홍어 하지만 한때는 다물도홍어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1: 아,
2: 거기에서 파시가 쓰고 파도 위에 네. 시장이 서는 거죠.
0: 파시
2: 전국에서 배들이 와서 네. 거기서 고기를 사가고 그랬던 곳이 다물도라는
0: 그렇군요.
2: 곳이고요.
1: 야 신기하다.
0: 파시선은 옛날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2: 그렇죠.
0: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예, 소문이 날 정도로
1: 그러니까 배 위에 그냥 시장이 그렇죠.
2: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1: 선상에서 서로들
2: 와. 배를 건너서 다음 섬까지 갔다. 뭐 이제 이런 증언들은
0: 배가 있다 있으니까.
2: 맞습니다. 예. 단순 이제 생선만 오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들도 가져오고 또 돈을 벌었으니까 또 써야죠.
0: 그렇죠.
2: 그래서 섬이 가장 잘 나갔을 때 이야기를 기쁘게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야기하는 게 파시 시절 이야기들이
0: 아, 그렇죠.
2: 정말로 선분들하고 제일 이야기 나눌 때 좀 행복합니다.
0: 그렇겠군요.
1: 신기하다. 네. 하긴 산 속에 이렇게 용달차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팔듯이 여기는 이제 섬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예, 배들이 네.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2: 맞습니다.
0: 네. 그 신안에만 1,400개의 섬이 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 불리잖아요.
2: 정확히는 네. 이제 천사섬이라는 많다라는 좀 느낌?
0: 아, 네.
2: 뭐 이제 이런 거고 지금 공식 통계는 838개.
1: 아, 조금 부풀렸네요.
2: 맞습니다. 이제
1: 조금 부풀렸네.
2: 여수도 에브리데이 아일랜드 365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1: 예.
2: 조금 유인도 무인도 통계가 예. 조금씩 해년마다 좀 바뀌기는 합니다.
0: 저 여기까지 가본 적 있는데 육로로 다 갈 수 있게 돼가지고 강재윤 선생님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섬 그 섬길 걷기 따라갔었어요.
2: 예.
0: 네. 여기 또 농사로 유명하기도 하고 보통 육지에서 힘겨운 그런 농작물이 또 자라는 섬도 있고 그래요. 이뻐. 되게 이뻐요.
2: 맞습니다.
0: 예. 네.
1: 천사의 섬.
0: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다, 육로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섬의 끝부분까지가.
2: 지금 사연 소개해 주신 김진숙님 쪽 고향
0: 네.
2: 이쪽 흑산군도 빼고 나머지 섬들은 지금
0: 다
2: 전부
0: 육로로.
2: 육지하고 연결되고 예. 있거나 연결돼서 조금 더 물리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섬들입니다.
0: 물리적으로는 쉬운데 또 섬다운 그런 느낌이 없다.
2: 그렇죠,
0: 뭐 이렇게
2: 그렇죠.
0: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글쎄 이걸 개발을 하고 연결해서 쉽게 오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섬은 섬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고즈넉하게 볼 것이냐
2: 맞습니다.
0: 이건 언제나 갈등이 있는 두 개의 주제 아닐까 싶어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과 보존 사이에 각국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던 게 서로 조금 다른 생각들을
0: 네.
2: 좀 조율해보자라는 취지죠.
1: 예. 자,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이번에는 통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정섭님의 사연인데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 로고송 기억하시죠? 저희 모임 이름이 딱 그렇습니다. 대구 동구 안심이동 방위협의회 전현직 회원 10명이 모인 만친회, 만나면 좋은 친구들의 모임인데요.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동네 베테랑 친구들이죠. 그동안 국내외 좋은 곳 참 많이 다녔지만 올해 1월 9일 유독 설레는 마음으로 경남 통영 만지도로 향했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1박 3식 섬 여행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총 9명이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달렸습니다. 겨울바람은 조금 쌀쌀했지만 하늘은 어찌나 맑고 좋던지요. 배를 타고 만지도에 들어가 짐을 풀자마자 기다렸던 첫 식사가 나왔습니다.
0: 우와, 좋대.
1: 남이 차려주는 점심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0: 아, 맛있겠다.
1: 다들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출렁다리를 건너 이웃섬 연대도로 산책을 나섰죠. 한두 시간 피톤치드 가득한 길을 걷고 돌아오니 하이라이트인 저녁 밥상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전복이며 싱싱한 화로회, 해산물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먹는 그 맛, 다들 상상해 가시죠? 밤에는 숙소에서 따끈한 어묵탕 끓여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든든하게 밥을 먹고 해안도로를 따라 만지도 만지봉 정상까지 기분 좋게 찍고 내려왔는데, 아, 이제 짐 싸서 나가려고 하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0: 파도가 높아서 배가 못 듭니다.
1: 어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1박 2일 일정으로 가볍게 온 여행인데 졸지에 섬에 갇히게 된 겁니다. 만지도에는 슈퍼도 없어서 급한 대로 연대도로 다시 건너가 쌀이랑 김치, 라면을 공수해왔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대구에서 비상용으로 챙겨온 추어탕에 어묵을 팍팍 넣어 끓여 먹었죠. 근데 참 희한하죠? 갇히고 나니까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만 갇힌 게 아니었거든요. 대구에서 온 여고 동창생팀, 대전에서 온 부부 여행객들과 자연스럽게 둘러앉아 피난민 동기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슈퍼도 없는 작은 섬에서 서로 먹을 걸 나누며 보내는 하룻밤이 묘하게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가 열렸고 저희는 무사히 대구로 향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1박 2일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2박 3일이 된 만지도 여행. 날씨가 부려준 심술 덕분에 우리 만친회의 우정은 99.9m 만지봉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0: 하하, 그렇군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
1: 예. 네. 뒤에 만지도 명품 마을.
0: 네.
1: 예.
0: 해발 몇 미터라고요?
1: 99.9m.
0: 아, 우리 동네 87.7m가 예. 있는데 조금 예. 더 높으시군요.
1: 베이로 씨 네. 노래 생각나네요. 99.9. 야, 근데 정말 낭만이 가득했던 여행이다. 그렇죠? 그죠?
0: 날씨 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됐을 때 그 묘한 재미.
1: 처음에야 막 이제 스케줄 꼬이고 하니까 막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네. 뭐 어쩔 수 있어. 배가 안 뜬다는데 어떻게.
0: 근데 1박 3식 이거 섬 여행 이런 게 유행인가 봐요?
2: 지금 이제 예전에는 제철 해산물 밥상 뭐 민박 이런 걸 따로 소개를 했다면 지금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죠. 방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남해안의 섬들의 트렌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1: 그렇군요.
2: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하룻밤 자는 거야 그렇지만 1박 2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2: 예, 예.
1: 3식은 그럼
2: 점심 저녁 아침
0: 그 다음 날
2: 예, 아침까지 하고 방값까지 포함해서 뭐 평일에는 9만 원,
0: 네.
2: 주말에는 조금 더 받고요. 그래 1인당 해서
1: 그럼 묵는 숙소에서 이렇게 밥도
2: 맞습니다.
1: 챙겨 주는
2: 예,
1: 거예요.
2: 예, 제철 해산물 밥상이 또 그때
1: 좋다.
2: 제철 해산물로 주로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농어촌 민박 네. 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0: 네.
2: 예전에는 방을 팔던 데를 밥 한 끼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섬은 세 끼 다 가능한 걸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0: 아, 그 좋습니다.
1: 지역 특산물로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또 준비를
2: 그렇습니다.
1: 해주시겠죠?
2: 예.
0: 네.
1: 오, 괜찮네. 1박 3식. 어디 딴 데 가서 먹을 필요. 왜냐면 또 섬이니까.
2: 그렇죠.
1: 예, 뭐 식당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0: 네. 오.
2: 운이 좋으면 말로. 민박집에서 또 어장을 하시는 분들
1: 오, 예.
2: 물 보러 갔다 그러죠. 네. 거기 잡으러 같이 배를 타고 따라가기도 오, 하고 그런 호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요새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0: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뭐 하여튼 생계형 무슨 뭐 뭐랄까요 1박 3식 이런 거에 보탬도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주민들이 뭔가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섬 여행은 본인들이 해소하고 가는 거.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거는 쓰레기만 남는다.
0: 맞아요.
1: 이런 좀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로컬 투어가 조금 이타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네. 너무 좋다.
2: 예. 진짜 얘기만 들어도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일하면서 쉴 수 있는 섬도 많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말로 워케이션이라고 그러죠.
0: 예.
1: 섬도 와이파이 빵빵하게 잘 터집니다. 특히나 통영의 두미도 같은 곳은
0: 네.
1: 일부러 이제 과거에 노인정으로 쓰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냥 쉬지만 못하는 일 중독자들 노트북 들고 와서 네. 여기서 일도 좀 하고 둘러봐라 네. 라고 해서 그런 워케이션 센터가 있는 섬들이 두미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일종의 좀 작업을 좀 할 수 있게 사무실처럼 이렇게
1: 맞습니다.
2: 공간에 예, 예. 와이파이 딱 터지게
0: 와이파이만 터지면 뭐 요새 어디서건 뭐 불가능한 게 없죠.
1: 거기에 네. 1박 3식도 플러스가 또 그렇게
0: 좋다.
1: 되고 있죠.
0: 네.
2: 좋네.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요.
0: 그렇죠.
2: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데 네. 경치는 섬이야. 네. 아 훌륭하다.
0: 7589님 여수에서 연육교로 조금 들어가면 여우 닮은 섬 낭도가 참 좋았어요. 산책로로도 좋고 참 좋고 100년 된 샘물로 담근 막걸리에 도다리 회무침은 아 더 이상 약을 말아야겠어요. 아이고 군침이 돈다.
2: 아하.
0: 흠이 군침이 도네요. 네.
2: 100년 된 샘물로 담근 막걸리요.
1: 이야. 지금 이 막걸리 주조장 대표님은 이제 명인이 되셨어요.
0: 오. 아 그러세요? 네. 네.
2: 예. 아하. 낭도에서
0: 네.
2: 도다리 회무침에 막걸리까지. 8543님 저는 완도에서도 배 타고 가면 백일도라는 조그만 섬이 떠오릅니다. 여름 체육 시간에는 바다에서 수영도 했어요. 아 세월 흘러서 참 그립네요 그곳이.
0: 뭐 체육 시간에 바다 수영. 와 차원이 다르네.
2: 그러네요.
0: 차원이 달라.
1: 해남 땅끝이라고 아시죠?
0: 네,
1: 땅끝에서 배를 타고 가면 백일도 옆에는 또 흑일도가 있습니다.
2: 백일도
1: 흑일도 해가지고 정말 가까운 거리에 예. 있는데 행정구역상은 완도고요.
2: 네. 야 그럼 백일도 초등학생과 흑일도 초등학생들끼리 운동회 하면 서로
0: 같은 바다에서 수영을
2: 하는 거 아니야? 흑팀이 결합 백팀이 결합.
0: 9906님 아. 부산 태종대 전망대에서 보면 생도가 있는데 주전자 닮아서 주전자 섬이라 해요.
2: 이름 쉽게 지어. 진짜 주전자 섬이에요. 902사님 섬 이야기 하니까 아 한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섬이라고는 안산에서 가까운 대부도밖에는 몰랐는데 아 오늘은 군침까지 도네요. 고구마 줄기 까면서 듣고 있는데 말이죠.
0: 아유 아셨습니다. 그래요. 네. 대부도도 못 가본 사람 여기 있습니다.
2: 진짜 한번 떠나보세요. 진짜 훌쩍 한번 가보시는 거지.
0: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진짜.
2: 자 올해 이렇게 섬 여행 정말 꿈꾸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좀 전해주신다면요.
1: 올해가 또 섬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요. 또 여수에서 2026 세계 섬박람회도 열리고 네. 이때 여수 쪽은 또 반값 섬 여행 프로젝트도 같이 합니다.
0: 아, 네, 네.
1: 요트를 타고도 갈 수도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것저것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백섬백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 섬백길.
1: 100개의 섬에 100개의 걷기 좋은 길. 그래서 정말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섬 학교를 만들어서 이 섬 저 섬 가보고 야 정말 여기 걷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셨어요. 거기에는 잘 곳, 먹을 곳, 쉴 곳 뭐 이런저런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강재윤 소장님을 비롯해서
0: 네.
1: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만든 공동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네. 한번 쭉 보시고 이 섬이 끌린다 라고 하면은 올여름에는 섬에서 뭔가 좀 충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얼마나 좋을까 진짜.
2: 그렇군요.
0: 예.
2: 진짜 꼭 섬 여행 네. 꿈꾸시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러게요.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2: 예, 6161님이 아따 참말로 우리 동네 여수를 말해 본 게 참.

0: 말로 좋았고요. 여수 선박람회도 많이 오시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1: 그러게.
0: 여수저초 돌게장도 전 너무 맛있어요.
1: 좋죠. 아 그래요.
2: 간장게장.
0: 예.
2: 간장게장 좋죠.
0: 네. 간장게장도 맛있어요.
1: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섬을 다니시고 어쨌든 공무를 집행하시다 보면 이게 DJ를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가 없어지듯이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품고 있는 섬과 그게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마음에 간직한 섬이 있으세요?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들어 은퇴하면 저기 가서 살리라 뭐 이런
2: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가끔 받는데요.
1: 네.
2: 솔직히 저는 도시 오는 게 오히려 좀 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광주 전남 광주에 달이 안 낮은 섬에 이장님들이 394분 계셔요.
1: 네.
2: 이장님들이 수시로 밤낮 뭐 주말 휴일 없이 전화하십니다.
0: 예.
2: 그러면은 고민된다. 우리 섬이 무인도 될까봐. 우리 섬이 낡아서 뭔가 쓰임이 없어질까봐. 그런 고민들 항상 나눠주시면 에브리데이 아일랜드 출동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 섬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저도 좀 쉬어야죠. 오늘 이렇게 서울 와서 또 충전하고
0: 예.
2: 내일부터 또 섬에 가서 국민들과
1: 예.
2: 함께 또 섬 늙어도 낡지 않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또 일을 하고 그럽니다.
0: 늙어도 낡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네. 4856님이 고양시 사는 40대 아빠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섬에서 2주 살기 계획 중인데 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 짧게 부탁합니다.
2: 완도 생일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0: 생일도?
2: 아이들이 처음에 섬에 가서 몇 시간은 좋아요.
0: 예.
2: 근데 계속 좋으려면 저녁에 치킨도 좀 먹어야 되고요. 다음 날 와이프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어야 되고요. 이것저것 배 타고 30분이면 가고 이거 다 아빠의 체면이 안 구겨지는 섬 중에 하나가 완도의 생일도라는 섬을 추천드립니다.
1: 이런데 외우기 쉽네요.
0: 그렇습니다.
1: 완도의
2: 벌스데이 아일랜드.
1: 네, 네. 생일도. 네.
0: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찬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지금까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 섬가꾸기 전문위원 정태균님과 함께했습니다.
1: 정말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쉬다 가세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대기.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살리고 주민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4: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5: 박미경님이요. 섬 이야기 덕분에 축축했던 습도가 싹 날아간 기분입니다.
7: 아, 그렇죠.
5: 정말 그렇죠. 자,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하는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다음 주 화요일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든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섬 음악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4: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적어둔 책 박정미 작가의 한 그루 열두 가지를 펼쳐봅니다. 농촌은 땅 모양이 제각각이라 크고 반듯한 땅을 얻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우선은 조각밭부터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해 두 해 농사를 짓다 보면 짓고 있던 밭과 붙어있는 다른 밭들도 하나 둘 더 얻게 됩니다. 볼품없는 밭도 열심히 이어붙이면 어느새 반듯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미흡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예쁜 모양을 갖출 겁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무자격 업체 21g 측의 감사원 조사 내용이 각색된 이른바 진술 마사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이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습니다. 7월 중순 기준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4년에 369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0.6% 늘어난 221억 달러로 집계됐고 전체 수출에서 비중은 18.4%포인트 상승한 40.3%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231.9%나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 로봇 사업 조직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전사적으로 축적해온 로봇 관련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하나로 결집하고 중장기 로봇 전략 수립부터 핵심 기술 개발, 사업화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로봇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구미 사업장에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고 서울 R&D 캠퍼스의 연구 조직을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 AI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본인의 SNS에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과 기회, 나아가 성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면서 AI 시대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슬을 꿰는 것이고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 사회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재산권 침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0: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강원도 고성, 속초 일대 639만 제곱미터와 경기도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일대 77만 제곱미터, 평택 고더 국제화 계획지구 133만 제곱미터, 그리고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13만 제곱미터 등입니다. 수색 비행장과 조치원 비행장 주변 비행 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포항 37도 등 전국 26에서 37도를 보이겠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독버섯, 독개구리, 독사. 듣기만 해도 왠지 섬뜩한 이름들이죠. 이처럼 독은 오랫동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온 존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독이라고만 여겨졌던 물질이 오늘날 사람을 살리는 의약품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도 양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과학 저 과학에서는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 독은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독이 약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엄정화의 포이즌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웅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웅재입니다. 네,
1: 오늘 주제는 장 교수님과 굉장히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뭔가 어둠의 화학자 느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2: 그런가요?
1: 또 폭탄 이런 거 좋아하시고.
2: 아, 좋아하긴 하죠.
1: 독 이야기도 혹시 좋아하세요?
2: 아, 뭐 재밌잖아요.
1: 재밌죠.
2: 사실 이런 게 내가 먹는 것만 아니면 듣는 건 재밌으니까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1: 이게 사람을 해치거나 뭐 죽게 만드는 물질 이런 걸 통틀어서 독이라고 우리는 부르곤 하는데 이게 같은 독이라고 해도 다 같은 독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화학에서는 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 우선 화학에서는 독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1: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2: 이거는 화학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요.
1: 네. 뭐
2: 약학이나 의학이나 생명과학에서나 쓰는 거지 저희는 물질의 성질을 보는 거지 그 본질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독성이라는 개념은 있어도 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이라는 말을 하면 네. 이걸 이 정도 이상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게 누구나 떠올리는 건데 그럼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는 다 다르

0: 문제는 아닌 거고.
1: 네, 네. 저희는 뭐 독성이 있다, 뭐 톡시시티가 있다 이런 거지. 톡신이 맞는 말이고요. 네. 나머지는 인문사회학적으로 생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이즌은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몸에 들어와서 나오는 독이고, 베놈은 무언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는 독이고. 근데 공통적으로 다 톡신이라는 독소 물질이고, 그 독소라는 게 가는 독성이라는 게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질이라고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톡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소.
1: 네. 톡신이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용법에 따라 포이즌과 베놈이 구분되는 거고.
0: 포이즌은 자연스럽게 노출돼가지고
1: 포이즌은 사용하는 거. 방어 수단의 독을 포이즌을 합니다.
0: 방어 수단의
1: 버섯독 이런 거. 뱀독은 포이즌이 아니죠. 그래서 베놈. 공격용 독이니까.
0: 아, 공격용과 방어용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군요. 네. 화학적 정의는 아니고.
1: 아, 네. 인문사회학적 정의입니다. 그냥. 네.
0: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모든 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양의 농도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1: 아, 네네.
0: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면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저도 들으면서 그렇지라고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소금도 과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1: 네, 뭐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그 파라켈수스라는 16세기에 뭐 연금술사이자 의학자인 분이 하셨고, 이 말을 바탕으로 이제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세상에 등장을 처음 하고요.
0: 네.
1: 뭐 지금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물 많이 마시면 위험하게 죽습니다. 죽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물 중독이라는 상황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0: 예.
1: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거는 그냥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산소도 지금보다 농도가 높아지면 지금 21%인데 높아지면 폐가 산화되기 시작해요.
0: 산화된다고요? 폐가?
1: 네, 산소랑 우리 조직이 만나가지고 막 그 기름 오메가3도 놔두면 산패돼서 냄새나고 썩는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도 이제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하면서 암으로 가고 염증이 되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건 절대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지 그 양에 따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 정도의 차이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0: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좀 이상이 생기고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1: 네, 뭐 비율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게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예를 들면 모래가 좀 적은 환경이면 자동차가 문제없이 굴러가지만 모래먼지가 많으면 막 톱니 사이 끼고 할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원래 구성하는 거의 비율도 있지만 외부 물질이 얼만큼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다 공부를 보통 해둬야만 하는 편이죠.
0: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극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독성이 강한 물질들.
1: 네.
0: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농도가 많아서 독처럼 작용하는 그런 물질이랑은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1: 아, 이것도 그냥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냥 하나로 말할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청산가리 같은 거 먹으면 죽잖아요.
0: 네네.
1: 청산가리는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는 방식이에요. 세포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우리 몸이 굴러가는데 일종의 뭐 전기차의 전기 배터리 자체를 박살내는 역할. 근데 이게 배터리만 아니라 전기차면은 전기차의 그 구동 나사나 기어를 부셔도 안 굴러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뭐 뱀독 같은 것들.
0: 네.
1: 보통 우리가 괴사독이라고도 부르는데 세포가 터져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것도 있고
0: 세포 하나하나를 그냥 터뜨리는군요.
1: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좀 다른 거는 뭐 하나의 분자 양을 말씀을 하셨지만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독극물이거든요. 진짜 심각한 거. 그래서 분자 하나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그 단백질 만드는 리보솜이라는 공장을 이 분자 하나가 막 수천 개를 부수고 다녀요. 분당.
0: 분자 하나가 세포를 막 돌아다니면서요.
1: 여기 부시고 저기 부시고 하면서 그냥 이건 더 이상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위험한.
0: 예.
1: 그래서 이것도 막 식물독이냐 동물독이냐 광물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작동 방식이나 원리도 다양하고 물질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독제나 치료를 찾아서 헤맨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크게 좀 분류를 할 수는 있나요? 우리 몸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1: 뭐 신경 쪽에 하는 신경독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건 대사독이라고도 부르고 그 혈액독, 뭐 괴사독 많아서 이게 정확히 몇 종류다가 아니라 어디 작용하냐에 따라서 무슨 독으로 말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여섯 개가 된다면 많게는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체계화해놓은 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식물독, 동물독, 세균독 이렇게 어디서 유래했나를 하지 작동 방식이 하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동시에 공격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원천이 뭐냐만 갖고는 구분을 하지만 작동 방식은 구분 안 합니다.
0: 네. 예를

0: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 그런 독들이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린 청산가리 같은 게 이제 대사작용을 공격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뭐 리신 같은 것들이 단백질 공장을 파괴하는 식물독의 일종이면서
0: 공장.
1: 네. 우리 몸의 모든 효소나에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는 단어에서 그냥 고기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고기는 그냥 구성하는 재료일 뿐이고 몸의 모든 기능은 단백질에서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몸이 부서져서 죽는 거고요. 무조건 죽습니다.
0: 네.
1: 뭐 신경독은 뭐 인간들이 뭐 전쟁에서도 많이 쓰는 신경가스들, 뭐 VX 가스니 사린 가스니 이런 가스들도 다 신경독으로 해당이 되고 또 혈액독 같은 거는 이제 뱀독 같은 건데 뭐 물질이 굉장히 복잡하고 뒤섞여 있는 칵테일 형태라
0: 네.
1: 뱀독은 보통 그냥 뱀독이라 합니다. 그래서 뱀마다 혈청이 다른 이유가 특정 물질로 해독을 못 해요. 뱀마다 되게 여러 종류 독이 다 섞여 있어서
0: 네네.
1: 그냥 한 방에 안 좋은 거 다섯 거 때려 박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뱀독은.
0: 뱀독은 혈액독이에요? 혈액이 어떤
1: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혈액독도 있고 괴사독도 있고 신경독도 그래요. 있고 유래만 따지는 거예요. 뱀독이면 뱀독이지 작동 원리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건 다.
0: 뱀독마저도 여러 가지 작동 원리가 또 다 다르군요.
1: 아 모든 독은 다 그렇습니다. 청산가리도 대사 작용을 말했지만
0: 네네.
1: 당연히 다른데도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걸 넣었다고 한 곳만 고장낼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여기저기 연쇄적으로 파괴를 시키지.
0: 네,
1: 독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0: 아까 신경독, 혈액독, 뭐 세포를 아예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독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동시에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1: 뱀마다 또 다 다르고
0: 또 그러니까 독 자체에서도 어쩜 다양하게 작용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도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 독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똑같은 양의 독에 노출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기도 하고요. 예. 또 독의 어떤 치명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결정짓는 사람 쪽의 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 요인은 너무 다양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일 그래도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면 체중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 죽어요. 그냥 그건 원래가. 그래서 원래 이런 치사량 이런 거 할 때 뭐 성인, 남성 뭐 킬로그램당 얼마를 넣으면 죽는다 이렇게 질량 단위, 중량 단위로 말하거든요.
0: 아,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1: 약도
0: 아이들
1: 독이니까요.
0: 약 먹일 때도.
1: 네. 약도 독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근육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안 죽고요.
0: 네.
1: 몸이 마르고 작은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희석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외에 요인은 뭐 알러지부터 온갖 게 있고 민감성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0: 네네.
1: 그거야말로 진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먹고 죽으면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살면은 나는 잘 버티나 보다 하면 될 일이라 실제로 그래요. 실험하다가 똑같은 거 써도 죽는 사람 많아요.
0: 그러니까요. 복어 같은 것들은 똑같이 식사로 복어를 먹었는데 독에 중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치명적으로 병원에 바로 실려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배만 아픈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아 그렇진 않을 건데 그건 약간 과장된 것 같고요.
0: 네.
1: 배가 아픈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한 점 먹고 안 먹었거나 이런 거겠지. 이게
0: 딱 동일한 양을 먹으면 거의 비슷한 증상이 나오게.
1: 이게 뭐 좀 약한 독이 뭐라도 복어독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뭐 그건 아마 좀 맛만 봐서 그런 정도일 거지. 똑같은 양 먹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0: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거거든요. 내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에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 좀 둔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1: 이것도 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종류의 독이 있고
0: 예.
1: 그게 없이 몸에 축적돼서 계속 피해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급성도 있고 해서 그냥 무작정 독을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0: 네.
1: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종류의 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약간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실적으로 내성을 만들 만한 일은 없기 때문에
0: 네.
1: 혹여라도 시도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0: 바랍니다. 유전적으로 막 독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좀 그 독에 좀 내성이 생기는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부정적이실 것 같네요. 그러면
1: 그거 이제 그러니까 독성이냐 독이냐의 언급을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되는 게 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가능한 게 카페인도 네네. 독소고 오. 니코틴도 독소고 다 독소예요. 캡사이신도 예. 독소고 예예. 마라 성분도 다 독소예요.

0: 인간한테. 근데 먹게 되다 보니까 잘 먹는 사람 덜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그 물질 자체에 대한 어쩌다 보면 적응이나 이런 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독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쓰는 곳들은 다 독을 음식에 넣는다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독과 독성과 독소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해야 약간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독인데요. 전쟁이나 암살에 독을 많이 사용해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된 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뭐 유명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먹고 죽었을 때 이거를 만든 재료였다고 하는 그 독당근. 여기 코니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네. 많은 매체가 독미나리로 쓰는데 그냥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독당근이 맞습니다.
1: 당근이에요.
0: 네. 네. 이게 이파리가 비슷해 보여가지고 단어랑 그것 때문에 혼동했는데 독당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 된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네. 또 뭐 동양에서는 비소 물질, 동서양 막론하곤 하지만 비소라는 네. 그 중독성 광물독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또 닌자들, 일본의 닌자는 뭐 보거 내장을 말려서 그 속에 있는 그 테트로톡신이라는 보거독을 이용해서 막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 바람총 같은 걸로 독살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했다라는 것도 전해져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독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독당근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별 없는 것처럼
1: 맞아요.
0: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은 많았어요. 유럽, 그리스 이쪽은.
1: 이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좀 치명적으로 안 좋더라라는 거를 미리 알고
0: 그쵸? 경험적으로 알고
1: 여기엔 독이 들어있다. 네. 그걸 이용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네. 비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나라 동서양 쪽에선 다 사용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비소?
0: 비소는 광물독이다 보니까 뭐 우선은 광석 중에서도 많고요. 어쨌든 종류가 많은데 비소 광석들이 네. 이 광석을 가루내서 해도 될 거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광석에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통 사약의 재료를 쓴다거나 네. 뭐 이런 거였고 서양에서는 포도주에 넣어서 이걸로 이제 가족을 독살해 죽이는 용도. 그래야 이제 내가 빨리 상속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비소 물질 이름 자체가 상속의 가루라는 별명으로.
1: 아 그래요.
0: 네, 원래 상속받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도 추기경 죽이려고 그리고 집에서는 우덜은 죽이려고 아주 흔하게 쓰였던. 예. 네.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비소라는 거는 광물, 광물에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0: 아, 비소가 원소의 한 종류거든요. 그쵸.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광물에 섞여 있어서
1: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해낸 거겠군요.
0: 네네. 꽤 오래전에 추출이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분리해낸 두 번째 원소 정도로 봐요. 첫 번째가 이제 인을 처음으로 명금술 시대 때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비소를 분리를 해내고 네. 네. 그래서 뭐 널리 사용되는 지금 말한 인과 비소가 또 주교율표에서 같은 가족처럼 묶여 있다 보니까 얘가 또 몸에 들어가면은 인이 작용한 여러 곳에서 얘가 방해를 해서 우리 몸을 파괴를 서서히 하는 네. 그런 위험한 조용한 암살 물질입니다.
1: 비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기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나요?
0: 단백질의 기능들을 하나씩 파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능이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깊게 볼 필요는 없고요. 네네. 중요한 건 증상이에요, 사실은.
1: 증상.
0: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어느 기능이 망가졌다를 알 수 없잖아요. 살면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증상이 나오면 나 혹시 이 물질에 노출된 거 아니야라는 걸 알면 삶에 쓸모가 있잖아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비소는 제일 많이 쓰였던 이유가 약간 설사를 많이 하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약간 이제 두통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사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자연사가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엄청 흔했잖아요. 콜레라랑 증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속 설사하고 탈진하고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안 들킨 거죠. 그리고 또 시체가 있어도 이거 콜레라일 수 있으니까 빨리 태워버리자. 예. 그럼 증거도 안 남고. 그래서 상속을 하기 위한 가족 암살에 유용했습니다. 걸릴 일이 없어가지고.
1: 오승래 이과학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함께 오늘 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로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도구로 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양이랑 서양에서 사용된 독극물의 차이가 있나요?
0: 당연히 어떤 식물이 보통 식물이나 광물을 많이 썼죠. 동물독은 거의 쓰지는 않았어요. 동물을 잡아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또 어려우니까.
1: 동물독의 대표적인 거는 뱀독이겠죠.
0: 보거나 뭐 뱀이나 뭐 거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는 있지만 네네. 그거를 뭐 쓰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뭐 식물로만 본다면은 뭐 동양 쪽에서는 지금도 간혹 약재로 쓰이는 네. 뭐 부자, 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네, 이 약재기도 하고 굉장히 맹독성 식물이거든요. 예. 보통 뭐 투구꽃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성분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요. 천남성 투구꽃 이런 것들. 네. 서양은 아까 말씀드린 독당근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 뭐 벨라돈나라고 불려서 약간 까만색 약간 토마토처럼 작게 생긴 그런 열매 같은 게 맺히는 식물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많이 썼습니다. 벨라돈나가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약으로도 쓰이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눈에 넣으면 그 눈의 동공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지금 쓰는 것은 안과에서 예.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애들 눈약으로 요 물질을 쓰고 있고요. 네네. 서양에서는 이제 눈 동공이 커지면 눈동자가 더 까맣고 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서클 렌즈라 부르는 것처럼 눈 커 보이게 하는 거여서 여성들이 눈에다가 넣어서 이제 렌즈 낀 것처럼 보이게 한 용도로 그래서 벨라돈나예요. 아름다운 여성. 많이 쓰면 이제 눈을 멀고 또 예.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용도로도 쓰일 정도로 역시나 이번에도 양에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1: 그러네요.
0: 동공만 크게 하느냐 사람이 죽느냐가 갈렸던 뭐 동서양 대표적인 건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극을 보면 죄인이 사약을 마시면은 드라마에서는 마시자마자 피를 터면서 막 쓰러져 죽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사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사약도 독극물 성분으로 되어 있겠죠?
0: 당연히 독이어야만 사람이 죽겠죠. 네. 근데 피를 토하면 쓰러진 일은 없고요. 그냥 드라마적인 실질적으로. 과장이고 그냥 피를 토했다는 건 그 식도나 이런 데가 다 찢어지고 손상이 갔다는 건데 네. 그 화학물질을 먹었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산성물질을 마시거나 아주 심한 게 아니나 이상 네, 네. 그리고 사약의 성분은 모릅니다. 아직도.
1: 아 성분을 몰라요?
0: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1: 아 네,
0: 사약은 그 네이원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였고
1: 예.
0: 그리고 그거는 거의 비전으로 거의 뭐 코카콜라 원재료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아닐까라는 추측 정도지 실제로는 아무도 몰라서 지금 기록은 단 하나도 없어서 사약 성분은 모르고 그냥 추측만 이때 구할 수 있던 뭐 비소나 아까 말했던 천남성이나 그 외에 뭐 수은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쓰이지 않았을까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1: 사약의 사자는 또 죽을 사자가 아니더라고요.
0: 네. 뭐 하사할 때 그 사가 들어가는 거여서 왜냐하면 아무나 사약을 안 줘요. 보통은 그냥 목 댕강 날리는 게 빠르고 편하지 사약은 정성껏 그 약재를 넣고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계급이 있거나 높거나 뭐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한테만 왕이 하사하는 약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사약.
1: 왜냐하면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 그렇죠.
1: 예, 죄인으로서는 좀 어쩌면 일종의 은혜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과거 왕실에서는 독사를 막기 위해서 기미상궁 뒀다고 하잖아요. 네네. 기미상궁이 먼저 이제 그 음식의 기운과 맛을 먼저 이렇게 맛보는 그런 사람인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은수저, 특수한 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 걸까요? 기미상궁이야 뭐 반응을 보고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그걸 알아차렸을 것 같긴 하지만 은수저나 뭐 잔 같은 걸 이용한 거는
0: 핵심은 결국에는 이 서서히 누군지 들키지 않고 암살하기 위한 용도니까 비소를 찾는 게 목적이었고요.
1: 비소.
0: 네, 비소가 네. 은이랑 반응하는 건 아닌데 네. 비소 중에서 이제 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광석 자체가 황화비소라는 형태여서.
1: 예.
0: 근데 황은 은이랑 붙고 황이 은을 만나면 까매집니다. 은이. 그래서 이제 색깔이 까맣게 바뀌는 건 정확히는 비소. 그것도 황과 함께 있는 비소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한 거지
1: 예.
0: 은이 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은젓가락으로 그러면 뭐 복어독을 먹으면 색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 전혀 없고요.
1: 네.
0: 그래 당시에는 비소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이 들키기가 어려운 약간의 자연사 비슷하게 가는 독이었으니까
1: 예.
0: 요거를 찾기 위해 쓴 거지 그 외의 용도나 효과는 전무하다.
1: 네.
0: 사실 전혀 의미가 없다.
1: 근데 비소만을 위한.
0: 비소만 찾아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쓰였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황이 들어있는 뭐 달걀 노른자나 브로콜리나 이런 거 먹다가 은수저 그냥 까매져요. 그래서 안 쓰는 게 낫다. 스테인리스가 최고입니다.
1: 황 때문이군요. 비소 때문도 아니고 비소랑 같이 있는 황 때문에.
0: 네.
1: 황 때문에 좀 까매지는 거예요. 그 까매지는 거는 금방 그렇게 까매지나요?
0: 우선은 색이 바뀌니까요. 은이라는 것 자체가
1: 바로.
0: 금속 중에서 그 가시광선 반사율이 제일 높은 금속이에요. 은만큼 반짝이는 금속은 없어요.
1: 금보다도 더 그렇군요.
0: 아, 압도적입니다. 네. 금은 색이 있고 그러니까 은백색이라고 말을 괜히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회색이나 백색이 아니라 은만의 색이 있어서
1: 예.
0: 조금만 색이 변해도 확 티가 나요. 그냥. 그래서 은은
1: 바로 그렇게 그럼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0: 네.
1: 그런 물질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는 언제부터 독사를 했는지는 당연히 모를 것 같고 독사의 흔적을 이제 발견은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는 언제부터였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0: 이게 대충 한 19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에는 찾아내기 어렵던 재료 그 성분을 찾는 건데
1: 네.
0: 그 마시 테스트라 그래서 비소 성분을 있나 없나 유물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 무렵에 개발이 돼요.
1: 이때도 비소군요.
0: 비소는 네. 뭐 계속 쓰이죠.
1: 네.
0: 지금도 문제가 항상 되니까 비소 같은 것들은.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분석법이 생기면서 그래서 19세기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때부터
1: 예.
0: 아 이게 화학 반응이나 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구나. 그럼 찾는 방법들을 연구하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 거죠. 19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독에 대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 왔을까요?
0: 네네. 먹었을 때 뭐, 그러니까 보통은 죽은 사람 보고 한 게 시작이었고요. 왜냐하면 독 좀 먹어서 온 상태 안 좋다. 이거는 이 법의학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이 독 때문에 문제가 됐는가를 보려면 독살의 흔적을 말 그대로 보는 거다 보니까
1: 예.
0: 그럼 죽은 시체의 동공이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도 어떤 약인지가 다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남는 증상이나 기록들을 가지고 이 보여지는 걸로
1: 네.
0: 그걸 분류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1: 암살이나 테러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독성분 하나가 리신이라는 건데 리신이 현대에 이르러서 정밀한 암살 무기로 주목을 받았나요?
0: 그런 편이죠. 아무래도. 독성이 높고 얻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1: 예.
0: 생각만큼 많이 쓰진 않아요. 리신이라는 거를.
1: 네.
0: 네.
1: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0: 물론입니다. 저거는 식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1: 예.
0: 그 식물 먹으면 문제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뽑는 방법도 별로 안 어렵고요.
1: 예.
0: 그냥 뉴스에 몇 번 나오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지. 이게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물질이어서 암살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건 또 아니어서 이게 이제 뭐 되게 위험한 건 사실이고요. 우선 해독제도 없는 것도 크고요. 네,
1: 해독제가 없어요.
0: 네.
1: 근데 리신은 해독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독제와 치료제가 있는 독과 없는 독이 따로 있는 거죠?
0: 뭐 이건 작동 원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 어딘가 쌓여있는 독들이면 해독제가 있는 거 알죠. 납중독인 사람 있다 해서 예. 이거 먹으면 몸속 납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건 자연적으로 버티거나 제거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고 예예.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해독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곳만 딱 작용하는데 그걸 떨어뜨릴 수 있다면 만약에 붙은 걸 떨어뜨릴 수 있다면 해독제가 있고 네. 그게 붙는 것 자체가 안 떨어지게 붙어버렸다면 해독제가 없는 거죠.
1: 예.
0: 그거는 이제 물질마다 조금 많이 달라서 해독제를 그냥 리신이 없는데 왜 못 만드냐? 그냥 만들 수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그건
1: 대표적인 해독제가 있는 독은 뭐가 있어요?
0: 해독제가 있는 거는 뭐 청산가리 같은 것도 해독제가 있고요.
1: 네. 네,
0: 그건 이제 비타민 종류 중에 그러니까 먹으면 비타민으로 바뀌는 종류가 있어요. 청산가리는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1: 청산가리를 네. 잘못하다 흡수를 했는데. 해독제를 먹으면 비타민으로 바뀌어요.
0: 네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도 있고.
1: 네.
0: 근데 그것도 이제 증상이나 이 상태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1: 예.
0: 해독제가 있다고 방심할 수는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모든 독은 해독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까이 두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1: 근데 요즘에 피부 미용에 많이 사용하는 보톡스라는 물질도 있잖아요.
0: 네네.
1: 이게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 물질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가 원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0: 아, 네.
1: 예. 이렇게 강한 독을 약이나 미용시술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농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했기 때문인가요?
0: 그렇죠. 그리고 처리됐는데 우선 정정하자면 그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 끝이에요. 이것보다 강한 건 없어요 세상에. 네. 이거는 생물독이거든요. 그 네. 미생물이 만드는 독이라
1: 예.
0: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네. 분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쓰는 보톡스는 이게 좀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좀 만들 때 그냥 무작정 뽑아가지고 물에 타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작업들을 해서 독성도 낮추기도 하고 농도도 맞추고 여러 가지를 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걸 얼굴 같은 데 막 넣고 있는 거네요.
0: 네, 근데 우린 이미 말했잖아요. 그 모든 건 양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농도를 낮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독을 사람한테 이렇게 이롭게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온갖 거 다 쓰고요. 사실
1: 그러니까
0: 항암제도 그냥 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세포들도 힘들어하니까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1: 네.
0: 단지 암세포를 좀 더 잘 죽일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독인 것일 뿐이고 단지 우린 제어하게 된 거죠. 이해하고.
1: 보툴리눔 독소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독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렇죠. 이렇게 독이라는 거를 우리 인간이 쉽게 알 수 있지만 또 유익하게 활용된 사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을 것 같아요.
0: 굉장히 많은데
1: 소개해 주시면
0: 뭐 예를 들어서
1: 것 같습니다.
0: 뭐 와파린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거는 그 원래는 그 먹으면 소나 이런 식물에 있는 거예요. 이제.
1: 예.
0: 소가 먹거나 하면은 그 피가 안 멈춰서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위험한 그 특히 농경이나 이런 목축에서 위험한 거였는데
1: 예.
0: 이걸 응용을 한 거죠. 피가 안 멈춰? 그러면 항응고제로 쓰면 되는 거잖아. 우리 혈전이 생기고 피가 문제를 수술을 했는데 혈전이 생기면 죽잖아요.
1: 네.
0: 그런 거에 안 뭉치고 이 상처에서도 혈전이 안 생기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항응고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수술한 다음에 이거를 써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쓰게 되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응고란 현상이 피가 안 멈춰 죽는 것에서 제어하면 혈전이 안 생기는 걸로 바뀐 거니까 약으로 쓰이게 되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와파린.
0: 네. 다른 것도 요새는 뱀독, 전갈독 이런 것도 연구 목적으로도 쓰고 뭐 고혈압약 이런 걸로 개발을 낸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여기저기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툴리눔 독소처럼 기능이나 독성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만 작용되면 이게 약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자연 속에 가는 거고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상 약은 다 독이라고 보는 게 맞고 약을 정량만 먹으라는 게
1: 예.
0: 넘으면 그냥 독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다.
1: 네. 이게 자연에서 온 독이 많잖아요. 동물독, 식물독 아까 말씀하셨지만
0: 네.
1: 자연에서 올 수밖에 없었겠죠 옛날에. 당연히 광물도 자연에서 온 거고요.
0: 지구가 다 자연인데요.
1: 맞아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뱀, 뭐 보거 이런 애들은 서로 뱀끼리 문다거나 했을 때 얘가 내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0: 뭐 제가 알기로 뱀끼리 물면 죽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그래요. 네,
0: 뱀은 그 내성이 아니라 독 주머니에 모아놓은 거지. 그게 자기 몸에 들어간다고 괜찮은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독은 뭐 네.
1: 그럼 뱀 뭐 독 복어 독포섯 독초 이런 것들은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0: 아, 요것도 그냥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자기가 먹는 그 음식으로부터 축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독을 만들어 저장한 경우도 있고요.
1: 아.
0: 또 먹이에서 먹은 거를 피부로 보내가지고 코팅하듯이 이제 격리하는 경우도 있고.
1: 예.
0: 이거는 많이 다르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복어가 새끼 복어는 독이 없어요. 이것까지는 다들 알아요.
1: 네.
0: 근데 어떻게 크면 생기느냐. 어떤 의견은 얘네들이 독이 있는 그 산호나 어패를 먹어서 독을 저장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1: 네.
0: 그 독을 만드는 미생물과 공생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다가 아직도 몰라요. 그냥 둘 다 같이 할 것이다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요소는 아니고 대부분의 생물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죠. 생명체는.
1: 네.
0: 커가면서 점점 어떤 용도로든 혹은 어떤 루트로든 요것들을 쌓아가고 저장하는 방식. 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1: 싸가고 저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생물.
0: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1: 네. 덩치 키우는 것보다는 독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해요.
0: 아 맞습니다.
1: 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0: 또 그 기후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정글 이런 데는 덩치가 크면 불리해요. 그러니까 정글 개구리나 뱀이나 몸은 작고
1: 네네.
0: 그러면서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독을 갖는 생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후나 이런 거랑도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1: 네.
0: 또 거기 어떤 식물이나 적이 있을지도 되게 뭐 지구라는 이 환경 시스템이 흥미롭게 짜여져 있죠.
1: 네. 아까 뱀끼리 서로 물면은 서로 이렇게 독에 중독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뱀은 스스로 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독되지 않는 건 어떤
0: 동낭이 있어서
1: 동낭.
0: 거기 별개로 격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1: 그 격리된 그 뭐라 그래 주머니는 다 독에 어쨌든 취약하지 않은 그런 물질들로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0: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독이라는 게 뭘 녹일 거라 생각하는데 흡수돼서 기능을 파괴하는 거지
1: 네.
0: 그냥 새 나가지 않은 비닐봉지 생각하시면 돼요.
1: 비닐봉지 같이.
0: 네, 이게 막 살에 닿았다고 뱀 몸이 녹아내리고 유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 모아놓은 게 끝입니다. 그냥 안 새 나오게.
1: 그러니까 그 낭 자체도 그러면은 막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뭐 아무래도 혈관이 연결 안 돼 있을 확률이 크고요.
1: 혈관.
0: 네. 그게 제일 크겠죠. 혈관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격리된 거라고 보니까 우리 뭐 물집 생기든 뭐하든 그게 갑자기 혈관으로 흡수된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좀 튼튼한 주머니에 따로 보관돼서 뭐 확산되거나 혈관 타는 일 없이 해놓으면 그게 독 저장하는 방식이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1: 동물들은 주로 그러면 독을 저장을 하고 이제 담아놓는 비닐 주머니 같은 거에 담겨 있는 형태로 독을 가지고 다니겠군요.
0: 그거는 뱀만 그렇습니다. 또 다릅니다.
1: 다른 건 어떤 예가
0: 두꺼비는
1: 있어요?
0: 두꺼비는 몸에서 분비하는 식으로 돼서 피부에 있고요.
1: 피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0: 그 바르는 것보다 그 우유빛처럼 분비를 해요. 두꺼비 독이라 그래서 아마
1: 예.
0: 사진이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뭔가 약간 뭐 새 나오듯이 막 하얗게 배출을 하고 그 뭐 도깨구리는 자기 몸에서 독성분만 따로 옮겨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가 중독 안 되게 피부 겉으로 옮겨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식으로 또 쓰이고 있고 동물마다 방식이 다채롭습니다.
1: 보톨리눔 독소가 아까 가장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보톨리눔 독소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식물에서 온 건가요? 동물?
0: 미생물입니다.
1: 미생물
0: 이름은 모릅니다. 그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클로스트리디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 네.
0: 그 얘는 혐기성 세균이라 공기 있는 데서는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처음에 그래서 공기 안 통한 통조림 같은 데서 발견이 됐던 거여가지고
1: 예.
0: 그냥 일반적인 조리에 드시는 분은 뭐 보톨리눔에 감염될 일은 없다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1: 그렇군요. 동물에서 나온 독 중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독
0: 복어독 개구리독 두 개입니다.
1: 어.
0: 바트라코톡신이라는 개구리독이랑 테트로로톡신 네. 이건 이제 라틴어를 공부 그리스어를 하면은 이름을 다 알면 재밌죠. 그때부터 바트라코스가 개구리라서
1: 네.
0: 이 물질 자체가 개구리독이라는 뜻이고 테트로로톡신은 네 개의 이빨을 가진 생물의 독이거든요.
1: 네.
0: 테트라오돈트여서 복어 이빨이 네 개예요 딱.
1: 아 그래요. 네. 복어 이빨이
0: 복어독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도.
1: 복어독이 그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독을 떼가지고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뭐 맛있으니까 먹었으면 안 먹었겠죠.
1: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화학적인 건 아니지만 장윤정 교수님과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먹기 시작했을까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죽는 거를 보면서 옆에서는 왜 그걸 또 다시 먹을 생각을 했을까?
0: 그냥 먹을 게 없고 맛있으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어 같은 것도 피난길에 네. 다 사가버린 거를 먹을 게 없으니까 먹기 시작하면서 삭혀먹는 아. 문화가 생긴 거였고
1: 예, 예.
0: 결국엔 인간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살게 되면은 음식이 되는 거고 그걸 끝내 모두가 죽으면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큰 의미 부여보다는 사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 맛있었다 이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1: 먹을 게 부족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0: 아 그런 일 많죠. 지금 너무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1: 예.
0: 먹을 게 보고밖에 안 남아있다 하면은 어차피 죽을 거 먹어야죠. 어떻게 어딜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코올도 많이 먹으면 독이고요.
0: 아 이거는 모든 건 다시 말하지만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물도 독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술 좋아하시길래 한번 던져봤어요.
0: 아 요새는 잘 안 먹어서.
1: 왜 안 드세요?
0: 그냥 요새 운동하느라고 잘 안 먹어요. 그냥 이제 술 실컷 먹었고 요새 운동 쪽으로 취미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독 섭취를 줄이셨습니다.
0: 뭐 다른 독도 많이 먹으니까 근데.
1: 알겠습니다. 아, 독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해온 역사도 살펴봤고 또 과학적 이유까지 살펴보니까 그게 또 정홍주 교수님 뭔가 이 어둠의 과학이랑 연관되는 느낌의 과학자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더 재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과학 저 과학 또 마칠 시간이라서 오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일어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 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2: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S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고 특검 후보는 여야가 합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7월 임시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은 추후 합의에 정하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4부는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앞서 회생 절차를 폐지했던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내려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효력을 잃고 홈플러스의 수정된 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 심리와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양극화 완화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이자 자산의 불평등과 가계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인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가 있는 동 주민 3명이 구조됐고 2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인 오전 10시 50분쯤 큰 불을 잡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인천 지역에 있는 한 선관위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는데 현장에는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가 구속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지난 16일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박 씨 측에게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보너스로 주는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엔 기존보다 더 늘어난 15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인천,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0: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온열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예,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 7월 21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죠.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침수와 토사유출 등 피해 신고가 1,000건을 넘었고 일부 주민들은 아직 대피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시작해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전선은 페르시아만을 넘어서 이제 홍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세계 원유, 물류 수송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손석희 12시는 이 시각 위태로운 중동 정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를 잠시 전화로 먼저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이거 뭐 급할 때마다 연결을 하게 되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어제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을 했는데 정확히 네. 어디를 어떻게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1: 네, 그러니까 지도가 아마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홍해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동에서 기름을 사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왔거든요.
0: 예예. 예.
1: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자국의 그 서쪽으로
0: 예.
1: 얌부라는 곳에 하루에 한 700만 배를 석유를 보내요.
0: 예.
1: 그러면 그 얌부 항에서 석유를 싣고 홍해를 따라서 내려오면
0: 예.
1: 예. 아라비아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길에 바불 만답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0: 예예. 예.
1: 그 바불 만답 해협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0: 예. 그 지도상으로 저희가 유튜브로는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이게 네. 이미 아직 막지 않았나요? 아니면 막기 시작했나요?
1: 아, 막겠다보다 지금 그 사우디 배를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0: 예.
1: 그 사우디 정부에서는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강경책을 예고했습니다.
0: 예예. 예.
1: 그러니까 몸 막는 거를 우리가 막겠다.
0: 아.
1: 네. 근데 그 폭이요,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은 곳이 34km 정도 되는데,
0: 예.
1: 여기는 32km입니다.
0: 아, 더 좁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그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조인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워낙 이제 물살이 거세서 옛날에는 이게 배가 통과하다가 그 침몰한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 네, 그래서 그 바불 만답이라는 말이 눈물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문 또는 슬픔의 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예예. 예. 근데 만일에 진짜로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면
1: 네.
0: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바벨 만데브 해협도 동시에 막히면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 그렇게 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최소 20% 정도의 석유 수송량이 있거든요.
0: 예예. 예.
1: 근데 바불 만담은 한 10에서 12%입니다.
0: 예.
1: 그러면 양쪽이 다 막히면 30%가 되는 셈이니까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막히는 거고.
0: 아, 그렇군요.
1: 예,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그게 대체적으로 동아시아로 오는 석유들이거든요.
0: 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 네, 한중일 쪽이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와 일본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0: 예.

0: 후티 반군이 과거에도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십니까?
1: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만약에 그 후티 반군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0: 예.
1: 이번에 호르무즈와는 달리 그동안 여러 국가들이 그 밥을 만답을 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마 국제적인 힘이 이쪽에서는 가세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0: 예.
1: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갑자기 후티 반군이 여기를 이렇게 막겠다고 나오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란이 지금 석유가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그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가 석유를 못 팔면 너희들도 못 판다.
0: 아, 예.
1: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막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은 지금 바불만답 그 해협인데요.
0: 예.
1: 예, 그렇게 된, 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걸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게 이란이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란이 뭐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했다기 보다는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후티 반군도 예. 이번에 이란을 돕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사우디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길 바랄 뿐인데 짧게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네. 미국 쪽에서는 어제 그 휴전 연장, 그러니까 열흘 정도 더 연장하자라는 제안도 나왔다고 했는데 이란 쪽에.
1: 네.
0: 그거는 네네.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1: 근데 이란 쪽에서 제가 그 전망을 어제 우리 시간으로 6시경에 확인했을 때는요.
0: 예.
1: 이란 쪽에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10일이 아니라 종전을 하면은 받아들이겠는데
0: 예.
1: 10일 휴전하고 또 공격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 예, 예.
1: 그 이란 쪽에서 나온 보도였거든요.
0: 예.
1: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거절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이 약간 불확실합니다. 제가 어저께 확인할 때는 이란에서는 거부했다고 나왔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알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럽연합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광고 듣고 이란 현지 취재 내용 그리고 미국의 반응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예, 오늘도 문자와 미니 의견들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샤프 8001번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인터뷰에 반영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고 본방송 놓치신 다음에 다른 시간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 시작하죠. 홍해를 둘러싼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까지 조금 전에 알아봤습니다. 중동 정세는 뭐 좀처럼 지금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근데 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역시 트럼프입니다. 근데 정작 요즘은 전쟁보다는 다른 데도 몰두하는 모습인데요. 대국민 연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 FIFA 축구 행사까지 최근 공식 석상에서 계속 부정선거 주장을

0: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휴전협정이 폐기된 뒤에 벌써 이제 열흘째 계속된 공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사망한 미군 장병의 보복을 뭐 군에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예예. 그 어제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상군 투입 카드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협상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아야 될까요?
0: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또 동시에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하고 뭐 이런 뭐 상황인데
1: 예.
0: 사실 뭐 말은 강경하게 하더라도 지상군을 투입해 이제 전면적인 확전에 나서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1: 예예.
0: 미국 국내에서 이번 전쟁이 이제 워낙 인기가 없는 데다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정말 전쟁이 너무 확대되는 거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트럼프를 예.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번 전쟁이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 아마도 그래서 이건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한편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부정선거 주장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대국민 연설에서도 그렇고 축구 행사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왜 계속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그 점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말 틈만 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했던 말을 이제 음모론을 계속 그 반복하고 있는데
1: 예.
0: 지난 주말에 이제 결승전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열린 피파 그 리셉션에서 월드컵 개최지가 미국으로 정해졌을 때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8년까지만 하고 대통령 물러났을 테니까.
1: 예.
0: 그런데 2020년 선거를 조작해서 바이든이 승리를 가로채갔다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졌다는 이제 음모론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1: 예. 그 뭐 기승전 부정선거론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미국 언론 반응은 뭐 그렇게 특별히 나오질 않, 좀 싸늘한 편이라면서요?
0: 네, 이번에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게 이제 미국 언론, 특히 방송사의 대응이었었는데
1: 예.
0: ABC, NBC, CBS 등 이른바 이제 공중파 3사랑 뭐 CNN 등 대부분 케이블 뉴스 채널이 아예 트럼프의 이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지 않고 곧바로 팩트체크 방송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이른바 이제 일축해버린 겁니다.
1: 예.
0: 반대로 이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그 보는 채널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이제 연설을 틀어주기는 했는데요.
1: 예.
0: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 연설이 맞았는지 팩트체크는 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군요. 그런데 미국도 참 그게 대통령 국민담화를 아예 그 방송으로 해주지 않는 방송사들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선 좀 애가 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뭐 눈을 감고 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의원들은 이제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이제 내세워서 사실상
1: 예.
0: 정계 은퇴를 시켜버린 그런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나마 이제 이번 중간선거를 치르지 않는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니까 3분의 2는 이번에 선거에 나서지 않는데 그중에 한 명인 리사 머코프스키 의원이라고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있어요.
1: 예, 예.
0: 이 머코프스키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연설이 뭐 지난 그 2020년 선거에 대한 내 견해를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뭐 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지금 문자로 6873 쓰시는 분께서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이 그러면 11월의 중간선거에도 정말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트럼프에게 역풍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하는 가능성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0: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대부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다라고 왜냐하면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1: 예, 예.
0: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는 뭐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유리한 어떤 뭐 판을 짜기 위해서라기보다 차라리 선거 자체에 대한

0: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를 좀 싫증을 유발해서
1: 예.
0: 관심 자체를 떨어뜨리려는 뭐 그런 뭐 트럼프의 평생 해온 뭐 그런 습관처럼 해온 그런 걸로 보입니다.
1: 예. 문자로 질문 주신 분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문자나 또 다른 댓글들로 받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좌우지간 본인이 다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럼 왜 계속 지나간 선거에 집착하느냐? 이건 글쎄요,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뭘까요?
0: 제가 저도 한번 그래서 최대한 한번 트럼프로 빙의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1: 예.
0: 억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원래 생각해 보시면 1992년부터 클린턴, 부시, 오바마 연속 대통령들이 웬만하면 8년씩 두번 연임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1: 예.
0: 자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 다음에 시계를 좀 돌려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말로 가보면은
1: 예.
0: 그때까지 이제 3년 동안 임기가 끝났을 때뭐 특히 경제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1: 예.
0: 뭐 정치적으로는 뭐 논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도 아,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연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없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자기가 졌으니 이거를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이 뭐 외세가 선거에 개입했다 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탓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1: 예.
0: 선거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세상이 전염병을 창궐시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트럼프가 차이나, 차이나 했잖아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흉내 내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뭐 개인적인 미련이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그 정치 쟁점화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히 그다음에 2020년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로
1: 예.
0: 그다음에 일어난 일이 의사당 테러가 일어났고
1: 그렇습니다.
0: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부정선거로 만들어야지
1: 예.
0: 자기가 졌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기 세계관이 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 예.
0: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1: 예. 뭐 주변에서 뭐 말리는 정치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0: 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살펴보면 1기 행정부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정말 이제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없어졌다. 단지 트럼프한테 충성하거나 충성하는 척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1: 예.
0: 이게 보면은 2020년 선거에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인사들을 뽑을 때는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2020년 선거에서 누가 이겼어? 라고 해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답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바로 뭐 탈락을 시켰다고
1: 아,
0: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척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정치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너무나 많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미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까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송인근 편집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노라 존스가 2004년에 조지 W. 부시가 재선되기 전날 쓴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선거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My Dear Country라는 곡,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조국. 제목대로 그렇지만 사실 내용은 굉장히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국을 사랑하지만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선거일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당장 하루를 앞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은 더 암울하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만큼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가사 내용이 굉장히 좀 강하죠. 20여 년 전에 쓴 노래인데 지금 갖다 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래. 노라 존슨은 이미 그때 가사를 보면 점점 더 앞으로는 어두워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매우 조용히 읍조립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에 맞는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를테면 속 시끄러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라 존스의 My Dear Country입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란의 하메네이 장례식에 직접 다녀온 현지 취재 PD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12시 30분에 뵙죠.

0: Odyssey.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어제부터 신설된 코너 2부 12시 30분의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5: 7월 21일 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지난주 한 걸음 더 코너에서 송호창 변호사가 언급한 4달러 기억하시나요? 미국인들에게 갤런당 기름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바로 4달러라는 의미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거세지면서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00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리터로 치면 1,570원 정도입니다. 가만 우리나라보단 싸네요.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른바 무역법 122조였는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번 주 중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른바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근거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두 범죄 모두 포함된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세 얘기 이어가죠. 미국은 이웃 국가이자 우방 국가인 캐나다 일부 제품에 최고 관세 50%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 조항을 꺼내들었는데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조항의 적용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골든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이 골든돔 구축에 투입되는 핵심 선박 건조를 한화가 맡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한화가 100% 지분을 보유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맡게 된 건데요. 업계에선 이번 수주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을 찾기엔 홍콩 증시가 제격이다. 홍콩 증시와 코스피가 40년 만에 최대폭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주 고점론으로 이탈한 자금이 홍콩 증시로 흘러갔던 블룸버그의 분석인데요. 이달 들어 홍콩 항셍지수는 10% 상승, 코스피는 23% 폭락했죠. 코스피가 출범한 1983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를 가장 큰 폭으로 웃도는 성과를 낼 전망입니다. 저렴하기로 유명한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써보셨나요? 유럽연합이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9,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가짜 상품,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유해 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인데 지난 5월에는 테무도 과징금을 받았죠. 유럽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세계と繋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0: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죠. 오늘 이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란은 훨씬 더 결집하고 대담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하메네이 장례식에 직접 참석해서 현지 분위기를 담아온 분이 있습니다. 다큐 앤드 뉴스 코리아의 탁재형 PD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등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0: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아, 아닙니다.
0: 네. 예. MBC PD 수첩하고 다큐앤드 뉴스코리아가 협업을 하셨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그 이란 현지 취재를 하고 그 방송이 오늘 됩니까?
1: 방송이 오늘 PD 수첩으로 저녁 예. 10시 2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혼자 가셨습니까, 이란에는?
1: 네, 들어갈 때는 원래는 여기 MBC PD 수첩 PD님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0: 예.
1: 저 혼자 들어가서 거기 계시는 교민분과 함께 취재를 했습니다.
0: 아, 예. 그럼 카메라도 혼자 찍으시고
1: 네.
0: 제작도 다 하시고
1: 네,
0: 예.
1: 네.
0: 고생하셨겠네요. 근데 위험하진 않았습니까?
1: 그 위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갔던 곳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이잖아요.
0: 예, 예.
1: 그 나라 입장에서도 가장 좀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 외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0: 예.
1: 그런 일종의 무대였다고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0: 예. 어디로 해서 들어가셨습니까? 직접 들어가시진 않았을 것 같고.
1: 터키로 해서요. 이스탄불에서 하루 묵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0: 요즘 그쪽 지역은 대부분 이스탄불을 거쳐서 들어가곤 하더군요.
1: 그나마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항공편이
0: 그러게요.
1: 터키 쪽이 제일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예. 이란에 딱 도착했을 때
1: 네.
0: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1: 생각보다는 여기 뭔가 행정력 같은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정부가 뭔가 일을 좀 하고 있다라는
0: 예.
1: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테헤란이라는 곳이 얼핏 보기에는 전쟁의 분위기도 잘 느껴지지 않고
0: 그래요?
1: 뭔가 파괴된 게 있으면은 그때 바로바로 예. 바로 치워버렸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아마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자기 핸드폰에서 바로 앞에 미사일 떨어지던 장면을 자기가 찐 걸 보여주던 분도 있었는데
0: 예.
1: 근데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느끼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0: 아, 그 어느 나라든 그 자기들 국민이 이렇게 전쟁을 피부로 느끼지 않게 하려는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저 러시아를 들어갔을 때 한참
1: 네네네.
0: 전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전쟁 없는 나라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어디입니까 저 우크라이나도 그럴 순 없지만,
1: 네네네.
0: 미사일 방공망 뭡니까 경보도 맨날 네네. 울리고 하는데 일상은 그냥 이어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다시 말하면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아 이건 전쟁이다 이런 느낌을 별로 못 가지셨다는 얘기잖아요.
1: 네, 오히려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나올 때
0: 예.
1: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0: 예.
1: 그 호르무즈 쪽에. 그래서 막 새벽에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0: 괜찮냐고.
1: 근데 이제 그때도 테헤란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0: 예.
1: 호르무즈 쪽을 목표로 한 거였기 때문에 테헤란 시내는 뭐 아주 평온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대부분 이렇게 다녀오시면 굉장히 뭐 저 위태위태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많이 갑니다. 이거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전쟁 이후에 히잡을 안 쓴 여성들이 이란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1: 네.
0: 왜 그렇습니까?
1: 일단 하메네이 장례식 그건 이제 사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0: 예.
1: 거기에 온 사람들은 뭐 일종의 정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딱 까만
0: 예.
1: 그 차도르를 히잡을 완벽하게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0: 예.
1: 제가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은 쇼핑몰 같은 데를 돌아다녔을 때는 특히나 이제 쇼핑몰에 갔을 때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한 60%는 히잡을 안 착용한 상태였고
0: 아, 그래요?
1: 한 40% 착용한 분들도 굉장히 좀 색깔이
0: 예.
1: 그냥 예쁜 스카프를 쓴 것 같은 정도로 앞머리도 다 나오게
0: 예.
1: 그런 식으로 착용한 걸 봤는데
0: 그런데 그게 네.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 그렇진 않고요. 그건 이제 오히려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그 히잡 시위 때
0: 예.
1: 그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단속했다가는 또 뒤집어지면은
0: 예.
1: 전쟁도 골치 아픈데 안에서 또 뒤집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0: 예.
1: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간접적인 전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네네.
0: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한국인들도 혹시 거기 좀 남아 계십니까?
1: 네, 아직도 교민분들이 공식적으로는 60여 분인데 아마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옆 나라로 이렇게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0: 예,
1: 그래도
0: 예.
1: 한 30분 정도는 여전히 남아 계신 걸로
0: 만나보시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1: 걱정들이 많으시죠.
0: 그러시겠죠. 예,
1: 이제 뭐 다행인 건 어쨌든 그 현지 대사관이 그래도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도 철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 국민분들의 구심점 역할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0: 아 예. 혹시 뭐 그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든가 뭐 그런 건 뭐 전혀 없는 거죠?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좀 괜찮은 편이라고 느꼈고요.
0: 예, 예.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전쟁을 네. 하고 있는 만큼. 네네. 그런 나라일수록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게 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내 편이 아닌 나라 국민들이 교민들이 와 있으면 좀 뭐랄까 좀 차별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런데 이제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숫자가 많아서 금방 눈에 띄는 집단도 아니고 일단 이제 동양인의 예. 일부로 받아들여질 텐데 예. 동양인 자체가 또 희귀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편까지 가르고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믿습니다.
0: 자. 주변 얘기는 여기서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궁금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예, 오늘 주제는 하메네이 장례식입니다.
1: 네네.
0: 그 당시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당연히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미 반 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예. 그런 상태였는데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건 저는 이제 사흘 동안 계속 그 이어지는 장례식을 계속 취재를 했었으니까요.
0: 예예.
1: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에너지가 조금 변해간다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에너지가 변해간다는 건
1: 첫날은 어떤... 아무래도 좀 격렬하고 예.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제 곡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울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0: 예예.
1: 그게 이제 낮에는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고 습도가 전혀 없이 굉장히 건조한 더위거든요.
0: 거기에 습도까지 높았으면 뭐 거의 살인적이었겠죠.
1: 근데 이게 또 그런 건조한 더위는 쉽게 말해서 건식 사우나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살이 타는 느낌을 주죠.
1: 네, 그러니까 이 그늘로 예. 피하지 않고 뾰약볕에 계속 있으면 정말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날수록 뭔가 그런 메인 그 모스크에서 막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도
0: 예, 예.
1: 그늘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는 것도 첫날은 막 아주 격렬하게 우셨다면은
0: 예.
1: 마지막 날 정도 되면 어이고 어이고 하는 정도로 약간 우리나라 예. 상가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곡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0: 예.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0: 예. 미니로 이동훈님께서 궁금한 점이
1: 네네.
0: 이방인도 장례식 참석이 가능했나요?라고 물어오셨는데 이건 네네. 뭐 당연히 그때는 이 장례식은 공개되는 것이었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일단 취재를 허가해 준 것 자체가 이란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0: 예예.
1: 그래서 그 장례식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외신들을 초청한 거여서
0: 예.
1: 저희들은 다 프레스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0: 예. 그 몇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까?
1: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 체감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0: 예.
1: 한 4만에서 5만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거리를 걸어 다닌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았던 걸로 예.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장례식이 마치 반미 집회 같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1: 네.
0: 예. 그 현장에서 확인한 미국에 대한 정서,
1: 네.
0: 반미 움직임 이런 네네. 건 어땠습니까?
1: 이게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0: 예, 예.
1: 제가 취재한 그 하메네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란에서도 지금 현재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파가
0: 예.
1: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판을 깔아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감정의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0: 예.
1: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0: 예.
1: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또 이 사람 숫자가 많다 보면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잖아요.
0: 예,
1: 그런
0: 예.
1: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일단 전제를 하고 봐야 될 예.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쨌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이제 마지막 날 대규모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 그
0: 예.
1: 운구 행렬을 따라서 근데 부르는 구호나 노래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가고 있는데
0: 예.
1: 차량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마다의 차량에서 트는 게 아니라
0: 예.
1: 어딘가에서 전파를 받아서 그냥 그 중간중간에서 그 확성만 해준 그런 거였던 거죠.
0: 그러니까 동일한 노래가 나왔던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0: 얘기인가요?
1: 중앙 무대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앙 무대가 있었거든요. 광장에. 그 중앙 무대에서 외치고 있는 구호와
0: 예.
1: 중앙 무대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뭔가의 전파를 통해서 각각의 차량에서 동일한 소리들이 재생이 되고 있었던 거죠.
0: 장례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통제가 되고 연출된 것이 연출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1: 아무튼 세심한 연출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0: 예, 예. 네. 제각각으로 막 외쳐대는 건 아니었다.
1: 네, 네, 네.
0: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냥 평범한 일한 사람들은 네. 물론 아까 전제로 가기 적어도 거기 나온 사람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네. 평범한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일단 취재에 대해서 그 현장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했거든요. 이란 정부에서.
0: 아, 예, 예.
1: 그래서 가자마자 모든 외신들에게 이 현장을 절대 벗어나지 말 것이며 일반 시민 인터뷰를 심지어 하지 말라라는 예. 그런 경고가 내려왔었어요.
0: 자, 그럼 이제 그건 거꾸로 보자면 네네. 통제를 벗어나서 장례식장을 벗어나면 다른 네.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근데 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너무 봐도 외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면 요즘 뭔가 전쟁과 이런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예, 어떤 식으로 예.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은 아,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나중에 이것을 이제 다른 외신 기자들과 이제 좀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을 때
0: 예.
1: 그들에게는 우리의 질문 자체가 위협이었을 것이다.
0: 아.
1: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걸 제가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 이번 전쟁 어떤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아서 트럼프가 일으킨 것이다라는
0: 예,
1: 그런
0: 예.
1: 일치된 거의 일치된 소리들밖에 안 했는데

0: 그렇죠.
1: 카메라를 이제 들이대지 않고 예. 제 주변의 분들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여쭤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0: 예를 들면?
1: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라고 밝히면 그분에게 불이익이
0: 될 것
1: 같아서
0: 예.
1: 네, 그래서 남자분이셨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테헤란 분이셨는데 예. 아 일단 이 이란에서의 어떤 그 이슬람은 드래곤과 같다. 용과 같다.
0: 예.
1: 그래서 사람이며 오일이며 뭐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0: 예.
1: 말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0: 아, 예.
1: 이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이 안장이라는 물건은 사람이 말을 타기 위해서 만든 건데
0: 예.
1: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타기 위해서 만든 거야라는
0: 예.
1: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0: 아, 그건 어찌들은 매우 심오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뭐 하나의 도구인데 우리가 예. 도구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떤 편리하게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이제 안장이라는 물건을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네,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우리가 편리하게 오르기 위해서 만든 건데
0: 예.
1: 종교는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도구로 지금
0: 예.
1: 이란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아.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0: 그거는 그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신정 체제를 비판한 얘기로 네. 들릴 수도 있겠군요.
1: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좀 강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0: 예.
1: 뭐 이제 이건 그분의 의견이니까 근데 세상에 좋은 종교라는 건 없어.
0: 예.
1: 결국에는 가장 최고의 종교는 사람들끼리의 도움이야. Help 예. between the people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예. 그건 또 사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데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종교가 현실과 너무 이렇게 붙어버리면
1: 네네.
0: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1: 네네.
0: 라는 얘기는 뭐 그분의 본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1: 네네네.
0: 예. 그건 다 새겨 들어봐야 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실제로 그러한 좋은 뜻을 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종교인들도 계시니까
1: 그렇습니다.
0: 안 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세상에 있겠지만 예. 그 얘기는 아주 의미 깊은 얘기를 듣고 오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언론 통제는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테고.
1: 그렇습니다. 그 장소를 조금 벗어나서 뭘 시도하면
0: 예.
1: 어디선가 누군가가 아주 바람처럼 나타납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네.
0: 예.
1: 그래서 그 기자증을 사진 찍히고
0: 예.
1: 거기서 한 30분 동안 저를 보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0: 예.
1: 그거를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0: 30분이나?
1: 네, 네, 네.
0: 아,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군요. 근데 아무튼 장례식은 기자들한테 문을 활짝 열어줬으니까
1: 네네.
0: 장례식만큼은
1: 그렇습니다. 네.
0: 그 정치적 의도는 역시 이란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1: 그렇습니다.
0: 보여주기 위한
1: 네.
0: 것이겠죠.
1: 네.
0: 예, 늘 이제 하다 보면 반대로 이렇게 왜 이럴까를 생각하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1: 네네.
0: 통제가 심할수록 알겠습니다. 그 현장 기자들한테는 이제 지금 그 모스타바니까 차기 지도자죠. 현장에 장례식 현장에 나타날지 이게 관심사였다고 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결국 안 나타났다면서요?
1: 네. 용모가 비슷한 사람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목격되긴 했는데
0: 아, 예.
1: 그 사람이 그래서 모스타바일 것이다라는 설도 잠깐 돌았었는데
0: 예.
1: 바로 부정이 됐었고 그러니까 만일에 그 모스타바 비슷한 사람을 내세우더라도 어떤 대역을 내세웠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0: 예, 예.
1: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만일에 모스타바가 뭔가 이렇게 몸에 어떤 부상을 입었으면은 오히려 영웅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 더
0: 아, 예.
1: 뭔가 그러면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데 아, 이런데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였잖아요. 외신들 앞에
0: 예,
1: 자신을
0: 예.
1: 드러내 이 정도인데도 안 나타난 것은 정말로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0: 예.
1: 용모에 얼굴이나 이런 쪽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서
0: 아.
1: 말하는 게 불편하거나 그러면
0: 예.
1: 또 이슬람권에서는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쪽일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이거 뭐 추측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1: 네.
0: 내용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노렸다는 것이 신정체제 붕괴인데 적어도 장례식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
1: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강화가 됐죠. 왜냐하면
0: 예.
1: 그전에는 그나마 뭐 일종의 문민 변형된 문민 통치 그러니까
0: 예.
1: 그 군권에 대한 혁명 수비대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통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0: 예.
1: 최고 지도자가 오히려 굉장히 약화되고 그 혁명 수비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0: 그렇군요. 탁재형 프로듀서 오늘 MBC PD 수첩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 네.
0: 내용은 지금 저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또 추가되는 것들이 좀 많이
1: 있죠. 이거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방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다 듣고 싶지만 PD수첩을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1: 네.
0: 예, 탁재형 프로듀서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Imagine Dragon의 Believer를 준비했습니다. 뭐랄까 삶의 고통으로부터 촉발되는 어떤 신앙적 믿음에 대한 노래. 좀 아까 나온 그 이란 시민의 말 정말 그 마음에 많이 남는군요. 사람이 사람을 타기 위한 것이 종교 말의 안장처럼 이런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Imagine Dragon은 국내에선 상상용이라는 애칭으로 더 사랑받는 가수이기도 하죠. 용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끝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1722 쓰시는 분께서 취재 환경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란 현지에 다녀와 주셔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탁재형 PD의 인터뷰 듣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로 조선영 씨, 하루 종일 라디오 듣는데 손석희 12시 국제뉴스 보도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깊이와 속도감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223 쓰시는 분께서 요즘 회사 일이 한가해서 남편과 둘이 하신다고요. 둘이라 점심에 식당에 같이 가야 하는데 손석희 12시 들으면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식사는 제대로 하셔야 될 텐데 고맙습니다. 5463 쓰시는 분, 경주는 오늘도 무더위라고요. 바람은 불지만 더위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니로 이점숙 씨, 창원도 폭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문자 미니의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이한솔 씨, 캐나다에서 매일 저녁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시간대가 그렇게 되죠. 예, 고맙습니다. 멀리서.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 프란시스코 창 이렇게 올려주신 분, 오늘 생방송으로 듣습니다. 시카고에서 듣고 있다고 파이팅하라고 하셨습니다.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시 5분에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니 메시지 또 유튜브 의견 등등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자, 1시 5분에 뵙죠.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윤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세일.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0: HLAU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0: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2: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고 특검 후보는 여야가 합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목표로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합의에 정하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청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중앙화재 합동조사단을 운영합니다. 소방청은 발화 원인과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시작된 6층 내 물류 설비와 전기 시설, 적재물을 중심으로 현장 정밀 감식과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과 기술적 보완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박모경정 측은 최근 장 씨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무자격 업체 21g 측의 감사원 조사 내용이 각색된 이른바 진술 마사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또 너무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벌어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군 병력을 폭행하고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필리핀군은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 요원들이 물러날 것을 요청하는 해군 병사들을 곤봉으로 폭행하고 이들이 탄 고무보트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군 함정에 중국 해경이 접근해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인천,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고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화재 사고,

0: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들 초대석에는 김민기 선생의 애제자 두 분이 나옵니다. 가수 박학기 씨 그리고 권진원 씨입니다. 오늘이 바로 2주기를 맞는 날이죠. 어제는 뭐랄까 스승 김민기를 즐겁게 추억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그의 노래를 들고 다시 찾아옵니다. 김민기의 어떤 노래들이 이들의 마음에는 남아있을지, 혹시 점심시간이 끝나서 방송을 더 들으실 수 없다면 유튜브에서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나중에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박학기, 권진원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4: 예, 질문들. 어제는 한국 가요계의 든든한 뿌리였던 김민기 선생을 추억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나왔었죠. 오늘은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그러니까 그의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의 기일, 2주기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어서 김민기 선생의 두 대표적인 제자들 박학기, 권진원 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5: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4: 예. 어제 아주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15: 네.
14: 예. 그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주말에 그 노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철망 앞에서 그 가사를 쭉 들으면 그냥 풍경이 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야말로 미술 작품 보듯이
15: 네.
14: 풍경이 다 그려. 제가 이제 그때 약간 뭐 이제 일화라면 일화인데
16: 네.
14: 앞에 계신 권진원 씨하고 노래방 갔던 일화를 얘기했는데
16: 그런데 가세요?
14: 예? 아, 요즘은 안 갑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아무튼 뭐 가족끼리 갔습니다.
16: 예.
14: 그 둘이서 그걸 불렀어요. 철망 앞에서. 사실 이 얘기 꺼내려고 철망 앞에서
15: 아니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손석희 선배님께서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사실 가수 하셨어야 돼요. 제가 그 우리
14: 저는
15: 학전
14: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15: 김민기 고맙니다. 선배님의 그 학전에서 제가 콘서트를 할 때
14: 예.
15: 손석희 선배님께서 오셔서 게스트로
14: 예.
15: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얼마나 아쉬운지.
14: 뭐 얼마나 다행입니까.
16: 예. 곡을 하나 써서 선물을 해드리죠. 뭐.
15: 아, 정말 그래 예, 그렇게 예, 하고 싶은 마음이 뭐 있습니다.
14: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본전도 못 건지고 있네. 예. 오늘 그 저희 세 사람이 한 사람씩 김민기님의 곡을 하나씩 네. 이제 추천해드리기로 네. 했는데, 첫 번째는 권진원 씨의 추천곡부터 잠 꺼내볼까요?
15: 네.
14: 어떤 곡을 할까요?
15: 저는 아침 이슬을 가져왔습니다.
14: 예, 지금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다는 못 듣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들으면서
15: 네.
14: 뒤에 이렇게 그 삐지라고 하죠. 좀 깔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침 이슬은 너무 많이 이렇게 또 방송도 되고 그래서
15: 네.
14: 우리 제작진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진원 씨께 그 좀 다른 곡으로 좀 추천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셔가지고 어떤 의미 네. 대단히 중요한 의미란 건 압니다만은
15: 네,
14: 개인적으로는
15: 네, 예. 김민기 선배님의 기일이잖아요.
14: 예.
15: 네. 그 선배님의 수많은 명곡 중에 네, 전 또 아름다운 사람도 참 좋아하거든요.
14: 예, 예.
15: 제 마음을 항상 지켜주는 그런 노래라서
14: 예.
15: 그런데 선배님의 대표곡 음악이라고 네. 하면 아침 이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14: 그래요. 그 2주기이니만큼 대표곡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건데 저희 제작진이 생각이 가벼워서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곡은 안 될까요? 했더니 아 역시 권진원 씨 수제자답습니다. 예. 그 김민기 선생을 떠나 보내는 날 많은 그 추모객들이 네. 함께 이 노래를 불렀고
16: 네. 대학로에서
14: 예. 예 대학로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곡이 된 것 같습니다.
15: 네 그렇게 되었네요.
14: 예, 예.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0: 예. 그 이 곡에는 나름의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두 분은 잘 모르시죠?
1: 네.
2: 네.
0: 예. 저는 압니다. 제가 아마 최초로 들었을 겁니다.
1: 네.
0: 그 인터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그 인터뷰에서 네. 뭐라고 이제 김민기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반지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미술 전공이니까요. 네. 그림이 잘 안 풀릴 때 그냥 끄적였던 곡이다. 이렇게
1: 그럴 리가.
0: 예, 이거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1: 아.
0: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한 시대를 상징하는 곡인데
2: 그냥 끄적임.
0: 예, 탄생 비화가 이렇게 좀 소박하면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1: 네.
0: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명곡이라는 것은 머리에 힘줘서 쓰지 않고.
1: 네.
0: 생활에서 쉽게 나온 곡이 명곡이 되는 경우가
1: 네,
0: 많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은 혹시 이 곡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기억?
2: 저는 뭐 이건 저와 같은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0: 예.
2: 80년대 초반에 그때 뭐 한참 데모 많이 할 때
0: 예.
2: 그 연세대학교 앞에 뭐 저는 그렇게 뭐 제가 그런 걸 막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
0: 예.
2: 젊은이라면 다들 또 동참을 했으니까요. 연세대 앞에 있는데 굉장히 큰 시위가 벌어졌어요.
0: 아,
2: 그래서
0: 예.
2: 막 최루탄 가스 막 네. 맺고 그때 그 전투 경찰들과 대치했고 굉장히 좀 좀 큰일 날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 굉장히
0: 예, 예.
2: 흥분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따라 수만 명이 됐을 것 같은
0: 예,
2: 따라했는데
0: 예.
2: 다 같이 그 노래를 따라하면서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0: 예.
2: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고 제 생각엔 그때 대치하고 있던 전투 경찰들도 같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마도
2: 예.
0: 예, 겉으로는 안 그랬겠지만

0: 들었고 봤고 이게 그때 인터뷰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네. 아, 이 곡은 내 노래가 아니다. 저 사람들의 것이다.
1: 네. 라고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0: 그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신이 만든 대부분의 곡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 이번에 제가 골라온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사이에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2: 정말 좋은 예. 곡이죠.
0: 예. 제가 누굽니까?
2: 네, 정말.
3: 갑자기 저를 네.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0: 죄송합니다. 네. 이 곡은 사실 1972년에 양희은 씨의 앨범에 실렸던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희은의 고운 노래 모음 이체 2집 여기 실렸는데 김기 선생이 부른 버전은 한참 뒤에
1: 네, 네. 맞아요.
0: 1993년에 김민기 2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한 20여 년 지나서
1: 그렇죠.
0: 자신의 곡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던가 하는 궁금증도 남고 또 한편으로 그것이 이제 본인들 얘기하듯이 나는 내 목소리가 싫어 라고 했던 것과 같은 얘기인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1: 글쎄 뭐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지만
0: 예.
1: 훌륭한 작곡가셨잖아요.
0: 예,
1: 그리고
0: 예.
1: 곡을 써서 뭐 뮤지컬에서 특히 정말 많은 곡들 쓰셨듯이
0: 예.
1: 그냥 곡 쓰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불러주고 이런 걸 굉장히 행복해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양희은 선배님은 워낙 그 김민기 선배님의 노래로 음악을
0: 하신 분이니까
2: 네. 네,
0: 상록수도 그렇고 예예. 예.
2: 근데 정말 그 목소리를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0: 예.
2: 그게 진심일까 싶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러게요.
2: 네, 그 네. 낮고 깊은 울림이 있는 네,
0: 굳이
2: 그런
0: 그
2: 목소리는
0: 어저께,
2: 어디에도 없습니다.
0: 예, 어저께 말씀하신 그 연두개골
2: 연두개를
0: 치켜 올려서 하품 직전에 내는 발성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2: 네, 자연스럽게
0: 예.
2: 예, 이루어지는
0: 예, 예. 깊이 있게
2: 대단한 가수세요.
0: 예.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뭐랄까 그 구강의 이 저 구조가
2: 네.
0: 그리고 성대가
2: 네.
0: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2: 타고나신 거예요.
0: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트레이닝으로 높은 음을 내는 거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낮은 음이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0: 네. 아, 그건 선천적인 거군요. 네.
1: 타고난 그런 저음에 특히 그 친구란 노래를 제가 저도 다시 부르기로 했어요.
0: 예, 예.
1: 근데 저도 그 두 뇌 이렇게 들어보면 김민기 선배님이 부를 때는 어떤 그 시면에 막 지하 몇만 미터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제가 제 노래를 들을 때는 갑자기 소금쟁이가 물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0: 그 소금쟁이는 자주 예. 등장하네요.
1: 자주
0: 어제도 그러더니. 예. 그 하여간 노래를 들으면 저희가 그 미술학도답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드넓은 어떤 저녁 들판이 이렇게 예, 쭉 눈앞에 네.
2: 풍경이 보이죠.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민기님의 노래는 뭐 가사에서도 사실 그 말수가 굉장히 절제되는 그런 느낌을 네. 받습니다. 예, 그 뜬구름 잡는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렇다고 아주 직설적인 남을 이렇게 선동하려는 것도 없습니다. 예, 없는데 뭐랄까
1: 아름다운 은유와 비유가
0: 그렇죠.
1: 많죠.
0: 예. 그 가수는 자신의 노래를 닮아갔다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삶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2: 네.
0: 하는 생각을 하네요. 예. 잠시 더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껴가는 사이에 비껴가는 그 사이에 예, 잠시 더 들으려고 했는데 그만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아쉬운
2: 너무
0: 마음에
2: 짧은데요.
0: 예, 아쉬운 마음에 이따가 4부 시작할 때 이 곡을 전곡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한 곡으로 이번만은 양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0: 두 분도 싱어송라이터시기 때문에
1: 네.
0: 내 노래 중에서 뭐랄까 이거는 김민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곡들이 있을까요?
1: 음악을 시작하고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화실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0: 아, 이, 그림 그리셨죠? 예, 예 압니다. 예.
1: 듣고 이 의외로 워낙 목소리가 낮으시니까 그렇게 무겁게 들리지 그거를 높은 목소리로 하면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이 드는 멜로디 선율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0: 그런 코드 진행이나 선율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카피하고 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1: 그 권진아 씨.
2: 글쎄 저도 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예, 많이, 예.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살다 보면
1: 아, 예, 예.
2: 네, 리듬이 쿵따 쿵따 쿵따 쿵따 이런 리듬이에요. 근데 그게 김민기 선배님의 길이라는 아, 노래가
0: 여러
2: 있거든요.
0: 여러 갈래 길
1: 계속해 주시죠.
2: 누가 말하나 하는 이런 노래가 예. 있어요.
0: 근데 그 막 들리죠.
1: 아니 근데 제가 이럴 때 느끼는 건데 가수분들은 반주 없이도 정말 가수라는 티를 다 내세요.
0: 예. 모든 가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분이 그러세요. 저는 안 돼요.
2: 그 리듬이 예.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그 몸에 체화가 돼서 나온 게 아닌가. 예, 그 노래를 두고 뭐 살다 보면 쓴 건 아니었지만 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지만 영향이라는 게 꼭 뭐 네.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몸에 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곡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인 네. 것 같군요. 예. 아, 오늘 그 권진원 씨 노래 잠깐 들으니까 두 분의 노래도 듣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네. 김민기 선생 시간이기 때문에. 네. 박학기 씨가 골라오신 곡은 어떤 걸까요?
0: 저는 작은 연못을 골라왔습니다.
1: 작은 연못.
0: 예.
1: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까?
0: 아, 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저는 예.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 노래고요.
1: 아, 그런가요? 예.
0: 그리고 이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지만 그 속에서의 그 가사에서의 어떤 그 비유와 무게감이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사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 이 노래가 보면 굉장히 예뻐요.
1: 예, 예.
0: 예쁜데
1: 하나의 소품 같은 예. 느낌이죠. 예.
0: 동요 예쁜 동요 같지만 코드 진행이 그 안에서 장조와 단조를
2: 그렇죠,
0: 녹아내면서
2: 장조에서 단조로 가면서 예. 슬퍼지죠.
1: 아 맞아요. 예, 예.
0: 쉽게 말해 그때 이제 기타가 제가 아직 좀 서투르던 시절에 다른 노래는 대충 들으면 이렇게 쉽게 카피가 되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카피하기 어려웠어요. 예, 이게 화성이 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보고 싶고 이런 걸 알고 싶다 해서 이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1: 예.
0: 그러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듣는데 그 가사에서의 이런 가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뭐 적어오셨나요?
0: 아, 여기 원래 예. 적은 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 예.
0: 가사를 조금 설명드리면 깊은 산속 작은 연못에 예쁜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1: 예.
0: 어느 여름날 이 소리 싸웠어요. 결국 한 마리가 죽어서 물 위에 떠오르고 그 물은 이 살과 함께 썩어 들어갔고 결국은 연못 속에선 아무도 살 수 없게 됐다 예. 이런 얘기인데
1: 이게 들어보니까 에잇 이건 금지다라고 생각을 예. 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금지했죠. 뭐
1: 예. 실제로 금지곡이었습니다.
0: 네. 네. 남북 화해를 조장해서 당시 권력자들의 다툼을 피로했다 뭐 이런 이유를 했는데
1: 예.
0: 뭔가 이건 그냥 정말 그 당시 우리가 음악을 저하는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수준의
1: 예.
0: 예, 비통함을 느끼고요.
1: 예.
0: 사실 이 노래는 특정 권력이나 사건의 비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작은 연못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뭐랄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
1: 예.
0: 또 생명의 질서 이런 걸 은유한 곡이라고
1: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0: 예.
1: 또 달리 뭐 좀 캥기는 쪽에서
0: 그 찔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죠.
1: 예, 그때 아 뭐야 뭐 둘이 싸워서 뭐 썩어 뭐 이거는 금지를
0: 사실 저는
1: 이유가 되겠죠.
0: 네. 예. 이 노래를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저항가요 뭐 이러면 직설적인 막 그 투쟁적인 그것이 아니라
1: 예.
0: 좀 더 사람 자체가 순리적이고 아름답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1: 예.
0: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성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철학성과 상식성이 예. 뛰어난 포크의 포크의 정말 대표적인 명곡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 김민기님께서 혹시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예. 금지를 시켰던
0: 예.
1: 그 해석에 대해서 혹시 직접적으로 얘기를 예. 한 적이 없어요.
0: 이 얘기를 딱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예. 얘기를 할 때 그냥 피식 웃으시죠.
1: 아, 예.
0: 소위 부답 생각하라 그래 예.
1: 소위 부답이네요.
0: 예. 예.
1: 아, 그 웃음이 많은 것을 내포한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가수 잠깐 들어볼까요?

0: 오솔길 예. 옆
1: 어, 들을수록 명곡인 것 같습니다.
2: 네. 예.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할 때 가사 음미하면서 한번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1: 그 가수 송창식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 김민기가 다 집어치우고 음악만 했으면 한국 대중음악을 뒤집어 놨을 텐데 참 아깝다 이런 평을 내렸다고.
2: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본인이 뭐가 하나의 어떤 주인공이 되기보다 예. 내가 하나 요리가 되기보다 많은 그릇을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너희들이 여기 다 뭔가를 담아라 하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 문화 뮤지컬 또 아동 그 어린이 연극 또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는 예. 그 이상의 큰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박학기 씨와 권진원 씨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도 있었고 또 뜻깊은 얘기도 있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요.
2: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의 무대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 네.
1: 예, 박학기 씨께서는 혹시
2: 저는 이제 빈칸 채우기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곧 시작을 합니다.
1: 그래서 아, 예, 예.
2: 예,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토크 를 진행을 하게 돼서
1: 예, 예.
2: 그것을 여러분 만나고 또 새로운 노래도 곧 발표를 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왕성하게 하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예. 보기도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예.
3: 저도 뭐 새 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1: 아 그러세요?
3: 네,
1: 예, 예.
3: 연말쯤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2: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1: 예.
2: 권진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 예, 예.
2: 학생들에게 우리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뭐 조동진, 김민기, 뭐 신중현 이런 그 강의를 합니다.
1: 예,
2: 그런데
1: 예.
2: 평소에 너무 접하지는 않다 보니까 실용음악과 학생들인데 김민기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32명 중에서 한 명이 알더라고요.
1: 그 정도로 모르나요?
2: 예,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김민기라는 사람의 음악을 좀 더 접할 네. 수 있는
1: 예.
2: 그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1: 사실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는데 네.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3: 네. 예. 학생들에게 계속 그 후배들에게 네. 그 김민기 선배님의 음악 정신을
1: 예.
3: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1: 예.
3: 잘 전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3: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예, 오랜만에 뵈어서 아주 반가웠고요.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4: 명문대 합격의 사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에볼라 누적 확진자 2,344명, 사망자가 930명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에볼라 유행 치명률은 39.7%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민주 콩고 정부가 추적하지 못한 감염자 접촉이 훨씬 많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면 떠오르는 이름 하마스죠. 하마스가 2년 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신마르의 뒤를 잇는 새로운 수장으로 칼릴 알하야를 선출했습니다. 칼릴 알하야는 이스라엘의 초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10월 하마스 지도부를 노린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때 겨우 목숨을 건진 일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의 우승 시상식 불청객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로피를 전달한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세리머니 내내 스페인 선수들 옆에서 있었죠. 관중들의 야유가 대단했습니다. 주장이자 골든볼 수상자인 로드리가 그만 좀 가라면서 손짓했지만 트럼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피파가 시상식 공식 사진에서 트럼프를 통편집했습니다. 피파 인판티노 회장도 고유의 편집권은 못 막나보네요. KTNG가 생산하는 권련담배 디스를 아시나요? 디스가 이제 미국산이 됩니다. 미국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와의 협력 차원에서 따른 건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거죠. 물론 가격과 성분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어떤 소식입니까?
0: 예, 오늘은 20살 생일을 맞은 플랫폼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1: 예.
0: 뉴욕타임스의 기사, 트위터 20주년, 밈 사회운동 뜨거운 순간들 가지고 왔습니다.
1: 아, 예. 트위터가 20년. 예, 지금 X라고 부르는데.
0: 그렇죠. 예. 예, 정확히 20년이나 된 게 지난주의 일인데요.
1: 예.
0: 7월 15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광장이라고 불리면서 세상의 소통 방식을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1: 예.
0: 유명인들 대부분이 계정 가지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안 갖고 계시지요?
1: 저는 뭐 SNS는 안 합니다. 예전에 그 JTBC 있을 때
0: 예.
1: 회사에서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준 계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뭐 글이나 사진을 개인적으로 올린 적은 없고요. 그냥 좀 자유롭고 싶어서 모두들 하는데 거기 같이 묶이기가 좀 그래서 근데 좀 그 웃기는 얘기지만 트위터가 저한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0: 이용도 안 하는데요?
1: 이제 뭐 회사에 줘야 되는데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0: 아, 그 상은 솔랑 받아 드셨습니까?
1: 뭐 주니까 받긴 받았죠. 네. 근데 하여간
0: 그랬군요.
1: 아, 근데 이게 20년이나 됐나요? 벌써 이게?
0: 아, 그러니까 예. X 시절이 아니라 트위터였을 때인
1: 예.
0: 거죠.
1: 그렇죠. 예.
0: 아.
1: 지금은 까만색인데 로고가.
0: 예.
1: 그때 트위터의 시작은 파란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예. 예. 이 파란색이 사실은 트윗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1: 예.
0: 트윗이라는 의미 자체가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지적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소리도 좀 트윗트윗하면은 그런 소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새한테 이름이 있는데요. 레리라고 해요. 보스턴 셀틱스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레리 버드를 따온 이름이라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파란색이 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첫 트윗을 한번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Just setting up my Twitter라고 쓴 게 첫 트윗이었고
1: 예.
0: 나중에 이게 NFT로 팔리기도 했거든요. 그때 가격이 33억 원 정도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1: 그 공동 창업자 잭 도티.
0: 네.
1: 예,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한 바가 있습니다.
0: 아, 정말 모르는 예. 분이 없으시군요.
1: 그 뒤로도 계속 저한테 트위터 하냐고 잘 하고 있냐고 이제 확인 문자도 왔는데
0: 네.
1: 답을 안 했습니다.
0: 그런데도 꿋꿋이 개인 계정을 안 만드셨군요.
1: 아니, 뭐 잭 도티든 누구든 뭐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요.
0: 역시 외압에 굴하지 않는 것이 멋있습니다.
1: 예.
0: 아무튼 이제 처음에는 140자의 글자수 제한도 있었는데 점점 글자수 제한이 좀 없어지면서 단순 일상 공유를 넘어서 사회운동, 정치권의 어떤 소통 수단으로까지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가 된 그런 모습이었죠.
1: 예.
0: 네.
1: 그 정치권에서도 트윗을 좋아하잖아요.
0: 예.
1: 예.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중에 그 트위터 선구자가 있습니다.
0: 누군가요?
1: 고 노회찬 의원.
0: 예.
1: 초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에선 뭐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고 이용 정지당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예. 기사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심야의 맹공격, 대문자로 적은 메시지, 그리고 초등학생 수준의 말싸움. 그러니까 대문자로 뭘 강조할 때 그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첫 임기 동안 트위터에서 8,8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으는 등 굉장히 영향력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툭하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툭하면 지르고 하다 보니까 트위터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요. 아, 이제 그게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명이 달려 있었던 코로나 때 항말라리아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서 트위터가 강제로 그 글을 내려버렸습니다.
1: 예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의회 폭력 사태 때 폭력을 미화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이제 트위터가 그걸 빌미 삼아서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일이 있었고요.
1: 예예.
0: 그러다가 2022년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의 440억 달러에 인수되고 나서 트럼프의 계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1: 예. 둘이 뭐 친했으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예. 머스크에 인수되면서 이제 지금의 X가 된 거잖아요. 까만색 이렇게 X 표시.
0: 예. 예.
1: 당시에 그래서 그 머스크한테 인수되고 X로 됐을 때 탈퇴 운동도 꽤 있었죠.
0: 예. 머스크가 2022년 11월에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2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고를 바꾸면서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1: 예.
0: 그 트위터 계정에 보면 유명인이나 언론인한테는 파란 배지가 원래는 달렸었어요.
1: 예,
0: 나름의
1: 예.
0: 심사 기준이 있었던 건데 이게
1: 그런 것 같네요.
0: 예, X로 넘어가면서 돈을 내면 그냥 달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식의 변화도 있었고
1: 예, 예.
0: 그리고 옛 그 파란새가 주는 그 의미나 옛 정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X로 이제 바뀌고 나서 탈퇴를 하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좌파 성향이라고 여겨지는 셀럽들도 대거 탈퇴를 했습니다.
1: 예, 예.
0: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머스크가 이제 인력 감축하는 부서의 수장이 됐었잖아요.
1: 예, 예.
0: 그거에 반발해서 이탈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1: 예예. 예. 트위터 지금의 X. 근데 왜 X로 바꾼 다음에 늘 괄호치고 옛 트위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0: 그러니까 지금도 X에 올라가는 글을 트윗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부르더라고요.
1: 예예.
0: 예.
1: 예. 아무튼 20살을 맞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 기사에서는 X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예. 기사의 첫 문장을 보니까 트위터는 글로벌 광장에 비견되곤 했다라면서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한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1: 예.
0: 지금은 아니라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게 뭐 대중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공론장 역할을 했다 이런 모습에서 지금은 그냥 서로를 공격하고 이제 설전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만 이제 좀 변한 것 같다
1: 예.
0: 씁쓸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MIT 기사다 보니까 미국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저희 막내 작가에 따르면 좀 희망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덕질 문화, 아이돌 문화가 지금 본류가 X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뭐 BTS 등 우리 한류의 어떤 그 발이 국경을 넘어서잖아요.
1: 예.
0: 그게 뭐 X의 어떤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문화의 중심지 역할로서 어떤 희망적인 역할을
1: 예.
0: 기대해 볼 수
1: 뭐
0: 있지 않을까.
1: X뿐만이 아니라 뭐 많잖아요. 다른 것들도.
0: 그래도 X가 본류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0: 예.
1: 예. 뭐 이선영 아나운서도 물론 하겠죠.
0: 저는 X 계정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X 계정 없는 사람들끼리 좀.
0: 그러게요. X 얘기 한참 했네요.
1: 예.
0: 네.
1: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왜 안 합니까?
0: 그러게요. 그냥 그 정서적으로
1: 예.
0: 이렇게 좀 친밀함이 들지 않는 예. SNS랄까요?
1: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0: 예.
1: 때.
0: 이만 줄이겠습니다.
1: 예. 네. 이서장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누군가는 리메이크를 두고 음악으로 하는 번역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원작의 문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재해석하는 일, 이건 뭐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작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에 들려드릴 음악들은 전부 그 어려운 번역에 성공한 작품들입니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꼽은 매력적인 커버곡들. 오늘 그 두 번째는 힙합의 대중화를 이끄는 그룹이죠. 푸지스의 Killing Me Softly입니다. 원곡의 제목은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인데 이게 재해석하고 리메이크하면서 With His Song을 뺐습니다. Killing Me Softly. 이 곡은 뭐 원래 그 로버트 플렉의 노래로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로버트 플렉이 원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1972년에 로리 리버맨이라는 가수가 처음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그의 노래가 나를 부드럽게 죽여간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노랫말이 아주 감각적이죠. 이거는 돈 맥클린의 공연을 보고 적어내려간 감상이라고 하는군요. 돈 맥클린. 누군가는 그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뜨거운 감상도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듬해 로버타 플렉이 리메이크하면서 세계적인 히트곡이 비로소 됐습니다. 지금도 그녀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푸지스가 커버한 대상은 바로 로버터 플렉의 버전인데 리메이크 곡을 다시 또 리메이크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원곡의 멜로디를 그대로 살려두면서 힙합 비트하고 레게 리듬을 입혀서 아주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로버터 플렉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 노래가 가진 영혼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한 최선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찬사의 중심에는 보컬 로린 힐이 있습니다. 김학선 평론가도 한마디 얹었는데 로버터 플렉이 뒤지지 않는 압도적인 노래 실력, 첫 소절부터 말 그대로 장악한다. 네, 점점 더 궁금해지죠. 네, 후지스의 Killing Me Softly가 실린 음반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예, 보이시나요? 예. 로린 힐의 얼굴도 나와 있습니다. 1996년에 발표한 The Score라는 앨범인데 힙합 역사에서 뭐 가장 그 중요한 음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까 뭐 말 그대로 메가 히트였습니다. 이건 그 김학선 평론가가 일본에서 구해온 음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 면에 한 곡만 담겨있는 싱글입니다. 그러니까 롱 플레잉 LP는 엄밀히 말하면 아닌 셈이죠. 그래서 이 곡은 그 45회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LP의 회전 속도는 33과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개 이제 싱글 이런 그 판은 45회전입니다. 그래서 45회전 디스크의 소리골이 더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질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로린 힐의 그 압도적인 가창력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반, 특별히 45회전 음반에 오늘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빨리 돌아서 혹시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푸지스의 Killing Me Softly 5분여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바늘을 얹어놓죠.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속보, 인간이 이겼다. 신진서, 바둑 AI 카타고의 2승 1패 역전승. 3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된 대국은 신진서가 11집 반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두 집 접고 둔 바둑이었는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자로 5223 쓰시는 분,

0: 박학기 권진원님 진짜 재밌게 웃겨서 잘 들었다고. 섬에 하수처리장 관리하러 왔다가 배 기다리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두 분 특집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3518 문자 쓰시는 분, 동탄의 애청자 되시는 분, 2시간 방송이 매우 다채롭다고 하셨습니다. 세상도 공부하고 음악도 듣고 사람을 읽는 것 같은 방송이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아주 기분 좋게 댓글을 봤습니다. 역시 3253 문자 쓰시는 분께서 서사와 서정을 넘나들며 다분히 현실 객관적이었다가 금세 먹먹해지는 감성으로 변화무쌍한 정호입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꽉 채워서 12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목소리)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지금까지 MBC 라디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입니다. 한편 울로전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1: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이른바 실세로 통했던 유병호 위원이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를 불러 관저이전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전 형사과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형량이 무거운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박 전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성범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박 전 형사과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한강댐을 방류하면서 수위가 급상승해 오늘 오전 11시 40분 경기 연천군 임진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가 예상 침수구역과 주민 대피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도 한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어제 발의됐는데 네. 국민의힘 반대 토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2: 네. 30일을 추가로 연장은 아닌데 이번에 연장이 되면 세 번째 연장안입니다. 그 어제 시작하면서 민주당 그 법안 취지를 설명한 민주당 서용교 의원 그리고 반대 토론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그러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심우정 등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을 어떻게 뭉개고 은폐하는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무원들이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해서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합니다.
4: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더 가벼워집니다. 야당이 수사에 묶여 있고 공직사회가 움츠러들고 반대 목소리가 값비싼 일이 된 환경에서 다수당의 정책 결정은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2: 국회법상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이 가능한데 의원 180명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으로선 161명이니까 12명 조국혁신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여당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0: 네.
2: 조국혁신당은 협조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하자 이 입장인데 또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이걸 갖고도 정부 압박을 높이고 있어요?
2: 네. 오늘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제목이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입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 발언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5: 이제 해외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외신들마저 비판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 상품을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막느냐고 금융위를 다그쳤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2: 그 이미 이찬진 금감위원장이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는데 반성하고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또 김용범 정책실장도 상장 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말도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네.
2: 그 어젯밤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그 죄송하지만 레버리지 투자 멈추세요 이런 글을 SNS에 썼다가 또 삭제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0: 그 증시하고 부동산 상황으로도 그 굉장히 집중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그 부동산 매각을 놓고도 또 나를 세웠어요?
2: 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7억 7천만 원을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미뤄준 셈인데 그러니까 빌려준 거겠죠. 빌려준 셈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고가 아파트 대출이 2억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도 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국민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그 평범한 국민이 이런 식으로 집 팔기가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또 주진우 의원은 이런 방식은 다른 집에 이사갈 걱정이 없는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다. 그 대통령은 지금 그 사저에 있는 걸 얘기한 거겠죠.
0: 네.
2: 관련해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0: 비호위에 반발하는 반대하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1: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1번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2: 국민의힘은 거래 방식을 두고 꼼수니 편법이니 말폭탄을 쏟아내며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망국정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순수한 의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0: 그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 네, 내일 모레 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또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3: 네.
0: 모레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3: 그렇군요. 한편 이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됐어요?
0: 네. 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죠. 그 논란이 됐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고요. 대한변협 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렇게 3명씩 6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6명 중에서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라면서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오늘 오전 민주당은 회의에서 각각 2천만 원씩 감액해서 줄여서요. 당대표 후보는 8천만 원, 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기탁금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3: 그렇군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위원이 이른바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g에 유리하도록 감사 보고서가 각색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5: 어제 열린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은 밤늦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 실세로 꼽히던 유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진 대표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총괄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였지만 21g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다른 회사를 겉으로 내세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는데 유 의원은 21g에 대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감사원 감사관이 유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관련자의 진술이 각색돼 21g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맡은 것처럼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증거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도 유 의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21g 서면 조사는 보안시설인 관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고 감사 과정과 대통령실의 연관성도 없단 입장입니다. 유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종합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를 불러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3: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윤기 수사를 지휘한 당시 형사과장도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6: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새벽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같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경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건데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수사관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재 검경은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해당 형사과장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도 따로 수사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7: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조차 임하면서 성실.
4: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입니다.
6: 이에 대해 형사과장 측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4: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해 만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전 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행정 직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소속 부서 등이 포함돼 있어 외교부는 사실상 현직 외교관 전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격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면서도 국가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신진서 구단이 바둑 인공지능 AI와의 마지막 대국에서 승리해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신진서는 센수와 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현존 최고 사양 바둑 AI인 카타고의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거두며 1국 참패 이후 2국에서 2국과 3국에서 연달아 승리해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신진서가 두 점을 먼저 깐 두 점 접바둑이었지만 대회를 앞두고 바둑계에서는 AI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4: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20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미국 대사관 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됐던 지난 3월에도 전 세계 자국민에게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해 60일 휴전과 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근 잇따른 무력 행사로 MOU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재국들이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카타르는 양측의 10일간의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제한을 해제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미국과 이란도 중재국들을 통한 대화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협상 의지가 부족하다며 군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휴전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장맛비는 수도권은 오늘 저녁, 남부지방은 내일쯤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울산시 시금고 약정금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김상욱 시장의 지적에 따라 경남은행과 농협이 예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제1금고인 경남은행은 울산시와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하고 평균 금리를 0.38%포인트 인상한 2.65%로 제2금고인 농협은 0.13%포인트 인상한 2.39%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시금고 지정과 운영조례를 개정해 공정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기준 울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만 명의 고령 인구 비중은 18.6%이며 2027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동남지방 데이터청은 또 2046년 울산의 고령 인구는 37만 명, 고령 인구 비중은 40.7%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0: 혈관 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남구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연장 지정돼 석유화학 산업 고용 안정을 위한 후속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국비 40억 원을 확보해 구직자와 실직자 등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직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과 연관된 화물 운송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고 정제 마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유사들의 수익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럴당 $29까지 낮아졌던 스팟 정제 마진은 이달 들어 $40까지 상승했으며 지난 17일에는 $48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주요 정유시설의 가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돼 이달 들어 SOIL은 37%, SK이노베이션은 23% 넘게 올랐습니다. 울산항을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기존 울산 신항에 추진되던 오일허브 사업을 암모니아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이 용이하도록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 본항 2부두 2번 선석의 취급 품목은 잡화에서 잡화 액체로 변경되며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울산 본항 제1항로 확장 준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은 폭염특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의 분포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씨에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은 32.7도, 습도는 56%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2: 화개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최근에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전자기기, 전자제품도 더위를 먹어서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일부 SNS에서는 열받은 스마트폰 열 내리는 꿀팁이라며 냉장고에 넣는 내용이 공유됐다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0: 실제로 열받은 스마트폰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1: 아이고.
0: 심하면은 배터리 팽창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절대로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폭염 속에 전자기기 과열을 예방하려면 냉장고에 넣는 대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고 화면

0: 밝기를 낮추거나 필요하면 전원을 끄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1: 또 과충전을 피하고요. 게임, 스트리밍, 고화질 영상 시청 등 기기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좀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비행기 모드도 활성화해서 또 블루투스와 GPS 기능을 꺼서 기능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니까 휴대폰에게도 우리 눈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1: 그냥 꺼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아, 그럼 또 학교라에 문자를 못 보내니까.
1: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지금부터 네. 4시까지 여러분 뇌가 휴식할 시간입니다. 화개라 들으면서 생각을 잠시 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시끄러워가지고 뇌가 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휴식은 드릴게요. 김민우가 첫곡 불러줍니다.
1: 휴식 같은 친구.

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네, 네. 화요일 확개라 1부 시작됐습니다.
0: 네, 유튜브에서 예.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본 적 있어요?
0: 아우, 해보긴 해봤죠. 금방 꺼내봤죠.
1: 아, 금방?
0: 냉동실에.
1: 그 왜 넣었어요?
0: 너무 열이 발열 때문에요.
1: 똑같네.
0: 이분이랑요? 아니 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휴대폰이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폰이 이래요. 배터리도 빨리 닳고 날이 더워서 폰도 병들었나봐. 지금 서비스 센터 가고 있어요. 4521번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내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1: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래 쓰신 분들이잖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발열이 심해지더라고요. 오래 쓰면. 예. 슬프네.
1: 무섭긴 하죠. 뜨끈뜨끈해지면
0: 예, 귀에 대는 것도 무서워요.
1: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샵 2848번으로 여러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잠시 후에 양지영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MBC
2: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1: 없던 문제도 일으키는 화끼라의 문제 덩어리 양지영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0: 자,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2: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뭐 먹나?
1: 되게 정답이다.
2: 식욕이 없습니다.
1: 아 근데 숨이 진짜 네. 요즘, 탁탁 막혀요.
0: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네. 양정 작가 굉장히 바빠 보여서.
1: 그럼요. 힘듭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2: 회사가 제일 시원해서 그냥 회사에 오래요, 그죠? 오래 있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더라고요.
1: 네. 에어컨 값을 잘 아끼네.
0: 자 오늘의 장르. 오늘 네. 장르 뭐 있을까요?
2: 자 오늘의 장르는 카타고 안목이 입니다.
0: 안모요?
2: 안목. 안목이.
0: 안목이.
1: 아, 다 뭡니까?
0: 카타고는 신진서 그렇죠. 구단하고 오늘 그렇죠. 오늘
2: 바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0: 전에 끝났잖아요.
1: 아, 맞아요.
0: 아 정말 멋지게 서력을 했어요.
1: 대단합니다 네. 진짜.
2: 자 그러면 뭐 뭘로
0: 카타고부터 하자.
2: 그렇죠.
0: 카타고.
2: 예. 카타고 문제 갑니다.
1: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카타고가 뭔지도 모르시는
2: 그렇죠.
0: 분들. 네
2: 맞아요. 자, 방금 예. 라디오 뉴스 들으신 분들은
1: 아실
2: 소식
1: 거예요.
2: 전화. 전에 들으셨을 텐데 예. 이게 이제 신진서 구단은 현재 바둑 세계 랭킹 1위 우리나라 바둑 기사고요.
1: 대단하다.
2: 카타고는 카타르 아니고요. 예.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바둑 AI 프로그램. 예전에
1: 알파고는 갔습니까
2: 그쵸?
1: 집에?
2: 알파고는 갔고요. 예. 알파고 후배 후손이라고 할 수
1: 그러니까
2: 있겠죠.
1: 이세돌 후손이 신진서인 것처럼
2: 그렇죠. 그렇죠.
1: 알파고 후손이 카타고다.
2: 그러니까 이 대국이 그러니까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2016년에 있었거든요.
1: 벌써 그렇게 됐어요.
2: 그러니까 10년을 맞이해서 이 10년. 대국이 열린 거예요.
1: 와 진짜 세월 너무 빠르다.
0: 좀 첨언을 하자면 이세돌하고 그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는 굉장히 초기 모델이에요.
2: 맞아요. 초기 모델이죠. 예.
0: 그래서 지금 이 카타고라는 AI하고
2: 10년 후, 그렇죠.
0: 그 당시 알파고하고 대국을 두면 카타고가 백전백승합니다.
2: 그렇죠. 아, 그 왜냐면 10년 동안 또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1: 아,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그죠?
2: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때도 이세돌 구단이 유일하게 인류 최초로 유일하게 1승밖에 못 1승. 거뒀거든요. 예. 그것도
1: 그렇죠.
2: 대단한 거였는데.
1: 난리가 났었죠.
2: 근데 그 10년 후에 얼마나 또 더 많은 기술 발전을 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2: 근데 신진서 구단이 3국 중에 무려 2국을 2승 1패로 예. 오늘 조금 직전에 이기고
1: 아니 이거 대결하는 것도 그렇게 슬퍼요 나는.
2: 아 그런가요?
1: 네.
0: 근데 이제 좀 요것도 좀 부언 설명을 하면
2: 예.
0: 바둑의 룰 중에 그 호선이 있고요. 접바둑이라는 게 있어요.
2: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먼저 점을 깔고
2: 네? 깔고
0: 깔고 두는 그렇죠. 건데 그거를 이제 많이 기력 차이가 나면 뭐 넉 점도 깔고 여섯 점도 깔고
2: 그렇죠.
0: 뭐 여덟 점도 깔고 하는데
2: 네.
0: 지금 아 카타고하고 신진서하고 둔 거는 두 점을 깔고 둔
2: 신진서 기사가 그러니까 워낙에 AI가 우월하니까 이 점을 먼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 더 유리하나 그것도 아닌 게
0: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래도 AI가 이긴다. 이길 거다라고
2: 그리고
0: 예상을 했습니다.
2: 신진서 기사 외에 다른 전 세계 기사들이 2 점 그보다 더 많은 3점 4점을 깔고 했는데도 다 졌어요.
0: 어떤,
1: 지금까지
2: 다 예, 졌어요. 예.
0: 어떤 전문가는 여섯 점을 깔고 둬야 비슷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1: 우리는 왜 이렇게 바둑을 잘할까요?
2: 근데 이제 신진서 구단은
1: 예.
0: 이겼고 두 점을 깔고 뒀는데
2: 했는데도
0: 이겼어요.
2: 두 번을 다 이겼고
1: 너무 멋있다.
2: 심지어 이번 오늘 대결에서는 대회 내내 경기 내내 99% 승률로 예.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0: 무려
2: 합니다.
0: 무려 10집 차이로 이겼어요.
1: 카타고 네. 얘는 어디 앱입니까?
2: 카타고는
1: 미국이에요?
2: 그거는 조사를 못했고요. 카타르인지
1: 나중에 좀 찾아봅시다. 네. 어딘지 자 오늘 문제 주시죠 작가님.
2: 자 그래서 네. 아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그 예. 이세돌 구단이 그때 알파고한테 그 대국을 하고 나서
0: 예.
2: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0: 예.
2: 그때 이제 아 이런 게 진짜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1: 뭔가요?
0: 아, 이세돌 구단이 아쉽다고 한 얘기?
2: 아, 그렇죠. 알파고랑 대결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0: 뭐가 아쉬울까요?
2: 자, 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0: 예, 머리 좀 벗겨주신 분.
2: 그렇죠.
0: 예.
2: 이 대국을 계기로 개발한 알파 폴드가 있거든요.
1: 네.
2: 요게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이걸로 2024년에
0: 노벨상 받았어요.
2: 노벨 화학상.
0: 예.
2: 그럼 반면 정작 대국이 열린 한국은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아쉬움이 든다고
1: 네.
2: 얘기를 했습니다.
1: 맞는 말씀이네요.
0: 자, 그렇게 얘기한 이세돌 구단은 은퇴했어요.
2: 뭐 열심히 방송을 하고 계시죠?
0: 예, 예.
2: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1: 네.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설적인 바둑 기사 계보를 얘기할 때
0: 예.
2: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이 세 명을 빼놓을 수 없죠.
3: 예. 그렇죠.
2: 그렇다면 이 세 명의 기사들에 관한 이야기 중 실제 이야기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3: 와, 오늘 어렵다.
2: 어렵습니다.
3: 자, 바둑 기사님들의 실제 이야기가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2: 이세돌의 이름 세돌은
0: 예.
2: 세상을 돌로 제패하라는 뜻이다.
3: 2번
2: 1번 세돌이고요.
3: 네.
2: 자, 2번 신진서 구단 아주 컴퓨터처럼 철두철미한 이제 바둑 기사로 유명하죠.
0: 예.
2: 신진서 구단이 2021년 세계 대회 날 시간을 착각해서 무려 15분이나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요 규정상 지각 시간 두 배만큼 시간을 제해서 30분을 제했는 제하면서 예. 대국에서 졌다. 자, 지각패 2번 지각패.
3: 네.
2: 3번 돌부처로 유명한 이창호 구단은 어릴 때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안 사주자
0: 예.
2: 화가 나서 문구점 유리에 몸을 던져 머리를 박고 기절한 적이 있다. 자, 3번 머리 박고 기절.
3: 이건 진짜라고 하면 좀.
0: 예.
2: 자, 4번은요? 이창호 구단은 운동화끈을 묶지 못해 군대에 가서도 군화끈을 묶지 못해서 훈련에 늦었고 조교가 이창호를 위해 한땀 한땀 바느질에 군화에 똑딱 단추를 달아주었다.
3: 너무 구체적인데?
2: 4번 똑딱 단추.
3: 여기까지입니까?
2: 그렇습니다.
3: 자, 1번 이세돌 이름, 2번 신진서 지각패, 3번 머리박기 이창호.
2: 머리박고 기절 이창호. 4번 똑딱 단추.
3: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은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1번 이세돌 구단의 이름, 2번 지각패한 신진서, 3번 이창호 구단의 문방구 난동, 4번 군화끈 이야기까지. 자, 정답하시는 분들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힌트곡이 있습니까?
2: 아, 그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3: 네.
2: 준비했습니다. 자,
0: 힌트곡이 뭔가요?
2: 녹색 지대가 부릅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
0: 이게 어떻게 힌트곡이지?
2: 늦지 않았어.

0: 네.
1: 네, 힌트곡 아. 함께 들었습니다. 힌트곡. 아,
0: 힌트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 어려웠나요?
0: 각자의 생각대로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 늦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
1: 늦지 않았어.
0: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발 끈끈 묶기 묶지 늦지 않았어.
2: 그런가요?
0: 장난감 사주기 늦지 않았어.
2: 아, 그런가요?
0: 이름 짓기 늦지 않았어.
1: 세상을 자. 돌로 제패하기 늦지 않았어.
0: 자, 작가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정답은 2번 신진서 구단이 15분 지각해서 30분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상대를 제압하면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지각패가 아니에요.
1: 지각패가 아니고 지각승? 이겼다.
2: 지각승.
1: 지각승이에요?
0: 이게 가능해요?
1: 지각승이라고 하면 꼭 지각을 해서 이긴 것 같잖아요.
0: 그리고
1: 아,
0: 그러네요.
2: 참고로 이창호 구단이 조훈현 구단의 밑에 내제자로 집에서 맞죠. 이제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조훈현 아. 그 기사님 부인이 이분이 이창호 구단이 10살 때부터 거의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때 올 때 일단 머리도 못 감았고 세수조차 자기 손으로 못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직접 거의 씻겨서
0: 어버 키우신
2: 키우고 운동화끈도 한번 풀어지면 계속 며칠째 그냥 지렁이처럼
1: 그냥 그대로 네. 다닌대요.
0: 그래서 그대로 오직 다녔다고. 바둑에만 관심이 있어요.
2: 찍찍이 신발만 사서 신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 신발 좀 못 묶으면 어떻습니까?
2: 그렇죠.
0: 세계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2: 그렇죠.
0: 그렇지 않습니까? 네.
1: 영화 예. 승부라는 영화 보면
0: 네.
1: 거기 이창호 구단과 그 조훈현 구단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죠.
0: 아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2번 맞춰주신 분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2: 9408번님
0: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0: 두 번째 문제
2: 안목이 문제 갑니다. 안목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1: 모르겠어요. 안목이 누구예요?
2: 그 최근에 이제 그 남방 큰 돌고래라고
0: 네.
2: 이 친구가 강릉항 일대에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출몰을 했는데 원래 남방 큰 돌고래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거든요.
0: 오.
2: 근데 얘만 혼자 떨어져서 그 그냥 항구 근처에 그냥
1: 아, 기사 본 것 같아요.
0: 아, 저도 본 것 같은데
2: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배를 따라 같이 헤엄치고 선체에 그냥 몸을 비비고
0: 애완 돌고래인가요?
2: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1: 예.
2: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무리로.
0: 네.
2: 그렇죠. 1년을 지켜봤는데 돌아가지를 않고 이게 문제가 선박에 오면 몸을 비빈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근데 프로펠러에까지 이제 몸을 비비면서
0: 다치지.
1: 위험하잖아요.
2: 네. 근데 허리 부위가 찢어지고 이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얘가 무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구나. 해서 구조를 해서 현재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0: 가까이 있네요.
2: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0: 네.
2: 다음 중 돌고래에 관한 사실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2: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0: 네.
2: 돌고래는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1: 이름을 아, 부른다고요?
0: 돌고래요?
2: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0: 디즈니인가요?
2: 주파수를 쏘죠.
0: 아, 아.
2: 근데 그거마다 고유의 뭐 그게 있을 수 있겠죠.
0: 아, 어, 뭐 이런 거.
2: 그렇죠. 네.
1: 고주파로.
2: 고주파로.
0: 2번.
2: 2번. 돌고래는 잘 때 뇌를 반씩 나눠서 잔다.
1: 뇌를.
2: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있겠죠. 근데 한쪽 뇌는 쉬고 한쪽 뇌는 뭐
1: 활동을 하고
2: 그렇죠. 요렇게.
0: 3번
2: 이제 뱃머리를 만들 때 선박 뱃머리를 만들 때 돌고래의 지느러미를 참고해 만들었다.
0: 4번
2: 안목이는 강릉 안목 해변에서 오래 머물러 붙은 이름이다.
0: 아
1: 어?
0: 오늘 완전 수능 문제야.
1: 그러니까
2: 어렵죠.
1: 지금 어려운데요.
0: 애청자분들도 작가님 이거는 퀴즈 문제가 예능 보다 오늘은 다큐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는데요.
2: 죄송합니다. 제가 더워서 그래요.
0: 자 1번 돌고래는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2번 돌고래는 좌뇌 우뇌를 나눠서 잔다. 좌파. 자 3번 뱃머리를 만들 때 돌고래 지느러미를 참고했다. 4번 안목이는 강릉 안목해변에서 발견됐다.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래와 관련된 문제 중에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 힌트곡이 있습니까?
2: 시원하게 힌트곡 드릴게요.
1: 아, 진짜? 시원하게?
2: 네. 자, 신승태가 부릅니다. 속초항 뱃머리.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활이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0: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힌트곡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
3: 죄송합니다.
4: 날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작가님은 네네. 정말 단순하게 아. 속초항 뱃머리를 내셨으나
3: 이게 네. 혼란을 불러일으킬지
2: 뱃머리를 생각하고 내신 거죠?
3: 그렇죠.
4: 저는 네. 바로 나가자마자 속초에서 발견됐나봐요 라고 했고요. 지금 어떤 분께서는 4번, 4번이 뭐였죠?
2: 안목 해변에서
3: 네. 발견돼서 안목이다. 안목이다.
4: 학계라 덕분에 제 뇌가 섹시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2: 네. 정답은요? 정답은 뭐죠?
3: 정답은 3번 뱃머리를 지느러미가 아닌 코 주둥이를 돌고래 코 주둥이를 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준비했는데 속초왕이랑 헷갈리신 분들
2: 요거는 양 작가가 아주 그리고 사과를
4: 그리고 뇌 때문에
2: 돼요.
3: 머리
4: 머리라고 뱃머리. 보내주신 2번도 아~ 많았습니다.
3: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실지 몰랐네요.
4: 네, 저 오늘 전부 2번이 답인가요? 하신 분도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3: 자 예. 3번, 3번 지느러미가 아닌 코 주둥이였고요.
4: 네.
3: 돌고래 아까 참고로 얘기하면 잘 때 뇌를 반씩 나눠서 자는 게 와. 완전히 잘 잠들면 물 위로 떠올라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잔다고 하고 서로의 이름도 어릴 때부터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뿐인 그거를 고주파 휘파람 소리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서로 떨어져 있어도 20년이 신기해. 지나도 자기 옛날 동료의 소리를 들으면 누구야 남미야 이렇게 하면 알아듣고 반응을 한대요.
4: 너 우리보다 똑똑해.
3: 그렇죠.
4: 대단합니다.
3: 그래서 다른 건 다 맞고 3번이 틀렸는데
4: 오늘 많이 힌트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당황스러워.
2: 그러니까 앞으로는 힌트곡의
3: 의미가 없다는 거 오늘 깨달았어요.
4: 직설적으로 주시기.
3: 아주 직설적으로 뱃머리라고 생각을 했고
4: 하지만 날이 덥기 때문에 충분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었다.
3: 속초항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다.
4: 그렇죠. 그리고 네. 머리 뱃머리 때문에
3: 머리 때문에 두뇌.
4: 아, 네. 정답자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네.
3: 두 분 주셨는데요.
4: 네?
3: 자, 8879번님,
4: 네?
3: 6879번님
2: 축하합니다.
4: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래 이야기로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 시간이 애매해가지고요.
3: 그렇죠.
2: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양 작가님 사과하세요.
3: 죄송해요. 제가 더위를 먹어서 앞으로 늦게

0: 끝나지 않고.
1: 아, 그럼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뇌를 나눠서 자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2: 그러니까 한쪽 뇌가 잠든 동안에는 반대쪽 눈을 감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서 지느러미로 잔잔히 물살을 일으켜서 수면 근처에 떠있는 상태. 그러니까
3: 숨을 쉬어야 되니까.
2: 완전히 잠들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약간 반만 잠들고 반은 떠있으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래서 수면 위로 반만 올라와 있어서 숨을 쉬면서.
1: 우리로 치면은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는 애들.
2: 그렇죠. 저는 어제 월드컵 결승 보면서 너무 졸려서 반만 눈을 뜨고 반만.
3: 그거를 생방으로 봤어요?
2: 생방으로 봤어요.
1: 이분이 그래나 피곤하네.
2: 어제 진짜 편두통이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3: 남의 나라 그렇죠. 결승전을 왜 생방으로 봐.
2: 그렇죠.
1: 자, 오늘도 양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5: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 ppm이 넘으면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 ppm이 넘으면 오존 경보, 0.5 ppm이 넘으면 오존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0개월간 해킹을 당해 우리나라 외교관 전원을 포함해 최대 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돼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에는 약 만 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등이 담겨 있으며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또 행정 직원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서버를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고 특검 후보는 여야가 합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7월 임시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은 추후 합의에 정하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고문 경찰 이근안과 박처원 등을 비롯해 12.12 군사반란과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합니다. 이번에 취소되는 포상은 모두 167명에게 주어진 198점입니다. 취소 대상은 국방부 소관의 경우 12.12 군사반란과 5.18 및 계엄 업무로 1980년에서 81년 사이에 76명에게 주어진 무공 훈포장 76점입니다. 경찰청 소관의 경우에는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20명에게 주어진 36점이고 국정원 소관의 경우에는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71명에게 주어진 86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기탁금을 각각 2천만 원씩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 선관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공급망의 불안정한 상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7, 8월 원유는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확보했으며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히 증가해서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안녕하세요. 국과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국경을 넘어 인류가 지켜야 할 독보적인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양의 수도 송각, 양주 해암사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 등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온전히 보존되어 있느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그리고 최종 증거입니다. 내 곁에 유산을 온전히 지켜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참말로 더위 묻는 것 같다. 별소리가 다 나가네. 밖에라 이제 시작하면 큰일 나는데 이제 시작해갖고는 안 되지. 아지매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 무슨 일이고 말 좀 해보송.
1: 아이 아줌마 대체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0: 아니 글쎄 우리 조카가 올 9월에 결혼식을 올릴라고 식장이랑 다 잡아놨더만은 갑자기 예식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 뭐 학교라 시그널 나오는 것보다 더 날벼락 아닌겨 안 그래요? 어이?
1: 어머머 9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예식 취소라뇨 이게 돼요?
0: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벌써 청첩장을 싹 다 돌리다 가는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면 우짜란 말이고 그 날짜에 맞춰갖고 그 아들 얘기하는 뭐 스드맨가 뭔가 그것도 다 맞춰놨는데 뭐 어디서 결혼하노? 뭐 길에서 결혼할까 안 그랬어?
1: 어? 아 진짜 난감하겠네요. 그 예식장 어디에요 도대체?

0: 제 어디에요?
1: 아이고 문수 컨벤션 웨딩홀이라 카드만은 아이고 그 예약해 놓은 사람들 지금 난리라카이.
0: 울산에서 그 유명한 데 아니에요? 아는 지인들도 거기서 결혼 많이 했는데.
1: 당연하지. 거가 갑자기 이래 될 줄 누가 알았노. 심지어 지난 5월에 웨딩 박람회도 해갔고 예식 계약도 받았다 크는데 그때도 뷔페 리뉴얼 공사만 안내했고 예식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해놓고는 계약하고 이러면 되겠나. 지금 사람들 뭐 1년째 대사 앞두고 장난치나.
0: 아유 예식장 운영이 언제까지인데요?
1: 8월 31일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9월 예식은 아예 못하는데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우연한 말이고.
0: 어머머머머 근데 5월에 웨딩 박람회를 열어서 예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1: 완전 사기지 뭐 사기라
0: 말도
1: 이거.
0: 말도 안 돼. 아니 업체에서는 예식장 계약 만료 사실을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1: 울산시설공단에서는 4월에 업체한테 계약 만료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하는데 5월에 웨딩 박람회를 열어갖고 예약을 받았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
0: 아우 그러네요. 아유 미리 알고도 계약금 받고 예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취소 통보 받은 예비 부부들은 그럼 어떡해요?
1: 오늘부터 계약금을 순차적으로 환불하고 다른 예식장으로 이관을 지원했다 하는데 근데 또 못 믿겠는 게 예식 이관을 돕는 지원센터가 불과 나흘 만에 운영을 종료해갖고 아유 내가 진짜 막 결혼하는 게 이래 힘들어갖고 결혼 안 한다고 난리더만 누가 하겠노 이래카이.
0: 아유 어떡해요. 아니 그리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도 물어야 많이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번처럼 예식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는요 보상 장치가 그렇게 없대요.
1: 진짜 못됐네.
0: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잘 해결돼서 예비 부부들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 아이고 정말로 정신없다 진짜. 이래야 되겠나. 퀴즈 한 개 줬어.
0: 울산에서는 하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예식을 치르려는 예비 부부에게 지역 명소를 예식장으로 빌려주고 예복과 헤어 메이크업, 식장 꾸밈 등을 제공하는 공공 예식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1: 아 이런 게 있구나.
0: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울산의 공공 예식 장소가 아닌 곳은 어딜까요?
1: 1번
0: 태화강 국가정원,
1: 2번
0: 대왕암공원,
1: 3번
0: 울산대공원,
1: 4번
0: 화계라 스튜디오.
1: 이마 혼주 안도 모네 좁아가.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울산대공원, 화계라 스튜디오 중에 결혼식 안 하는 데가 어딘지 지금 남겨주시면 시원한 식사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이 남겨주이소.
0: 진짜 예비 부부들이 진짜 이럴 것 같아요.
1: 티아라가 부릅니다.
0: 왜 이러니.

0: 진짜 왜 이럽니까?
1: 진짜 왜 이럽니까?
0: 결혼식
1: 진짜.
0: 앞두고 아마 청첩 돌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진짜 머리 아프시겠어요 이거 진짜.
1: 아니 이 부부들은 평생 한 번이잖아요. 평생 한 번.
0: 그리고 하객들은 헛걸음할 수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옮기더라도 네. 이런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정답 주시면서 화케라 스튜디오에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답이 의외로 많이 왔어요.
1: 화케라 스튜디오 빌려드릴 순 있는데 여기 다섯 명 들어가면 꽉 차면.
0: 예, 혼주 두 분, 신랑 신부 들어오면 꽉 찹니다. 사회는 저희가 못 봐요. 예.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3097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자, 잠시 후에는 윤일돈 씨와 함께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한테.
1: 아니 근데 2771님한테 에어컨 같은 시원함 드립니다. 예. 아 받았어요.
2: 아니 진짜 말만 한다.
3: 배윤호 이남미님도 시끄러운데 윤일도님은 저희가 시끄러워요?
2: 아니, 유노, 제가 시끄럽잖아요.
1: 아, 윤호 선배 목소리는 굉장히 달콤하죠.
2: 맞아요. 네. 그 잡아주시죠. 진짜로. 제 시끄러움을. 아,
1: 예. 여러분 그 울산 MBC 캠페인 때 배윤호 아나운서가 하는 게 많거든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 진짜로.
2: 세 명이 모이면 네. 도떼기 시장이라고.
3: 그렇죠.
1: 그거 하려고 우리 방송합니다.
2: 어떻게 네. 이 더운 여름날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1: 아, 좀 견뎌야죠. 다들 왜 견디는 거 왜 이렇게
3: 윤일돈 씨는 말라서
2: 아 맞아 날씬하니까 좀 날씬해가지고 덥지도 않을 것 같아요.
3: 근데 덥지 않을 것 같아요.
2: 어때요?
1: 아니 덥긴 더운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이게 후다후다 하는 거 젖어가지고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해요. 아니 아, 그러니까, 더우면 어때?
3: 아니 견딜 아니, 수 있는 더위가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있어요.
1: 견딜 수 있어.
2: 아침밥 안 먹고 견디실 수 있어요?
1: 저는 약 때문에 먹어요. 남미 씨 제가 약 먹잖아.
2: 이거 보세요. 선택적 견딤입니다.
1: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단식하고 싶고 우리 와이프처럼 16시간 뭐 가늘적 단식 이런 거 나도 하고 싶다고.
2: 언니도 안 하고 싶을 거야. 막 먹고 싶을
1: 그래,
2: 거예요.
1: 우리 아내가 200g 빠졌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16시간 단식에서
2: 0.2에도 예. 환희가 달라집니다.
3: 200g이면 화장실 갔다 오면 빠지는 거 아닌가요?
2: 아, 안 그래요. 나이 되면 여자는 안 그래.
1: 와 배우는 너무하네.
2: 여자는 한 끼 안 먹어도 0.2 안 빠질 때도 그래요. 있어. 예. 자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죠.
3: 오늘의 주제는요.
1: 집안에서 에어컨 온도 어떻게 정하나? 그렇다면 각방마다 켜야 하나? 아니면 한 대 모여서 한 대만 켜야 하나?
2: 아 오늘 굉장히
1: 현명한 에어컨 가동법.
2: 가동법 어려운 주제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저희 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 나는 이 의견이에요. 아니 나는 윤일돈 씨가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이남미 씨 의견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함께 주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 문제로 싸움이 났다면 길게 주셔도 저희가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과 어? 풀빌라 숙박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1: 거기 가서 마음껏 트는 거잖아. 아니 자기 집에서는 사실 요금 때문에 신경 쓰잖아.
2: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셨네요.
1: 내 집인 것처럼 마음껏 트는 거야.
2: 디리리 디리리 하루 종일 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1: 더 낮춰라.
3: 자 그러면 윤인돈 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봅니다.
1: 겨울은 춥고 여름에 더운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밖은 35도인데 실내를 20도로 만들어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을 마비시키고 아침마다 목 칼칼한 냉방병을 달고 사시겠습니까? 아하. 에어컨이 뿜어내는 곰팡이 바람과 전기요금 폭탄 대신 자연바람과 시원한 미온수 샤워를 선택하세요. 인공적인 추위에 못 맡기는 대신 몸도 건강해지고 통장도 지키는 진짜 쾌적한 여름. 에어컨은 냉방만 시원할 뿐 내방만 시원할 뿐 지구를 불태웁니다.
2: 잠깐만 이거 틀지 말자는 건가요?
1: 틀지 말자.
2: 아니 자기는 지금 에어컨 밑에서 방송하면서
1: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내가.
3: 예. 자 그러면 예. 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가시죠.
3: 자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 아니 어?
3: 저희 집에서 저희 집은 저의 의견 저희 아이들의 의견 저희 강아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집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까 견딘다고 얘기했죠? 네? 저희는 견딜 수 있습니다.
2: 어떻게요?
3: 에어컨을 틀지 말자고 하면 안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1: 아내가.
3: 하지만 아, 더운 티를 막 팍팍 내면
2: 한번 틀어줍니다.
3: 틀어줍니다. 한 번은 틀어줍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모든 걸 다 견디고 있다. 예.
2: 사실
1: 치트키다.
2: 배윤호 아나운서가 울산 MBC 공식
1: 제일
2: 더위남이거든요. 더위남.
1: 이유가 있네.
2: 주체를 맨날 아,
1: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여기 오면은 견디지를 못해. 집에서는 견디면서.
3: 자, 그러면 여기서 이남미 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 저야말로 에어컨을 백해 무익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가 고질병입니다. 코가 자주 고장나고 목이 좀 고장나는 편이기 때문에 방송을 위해서라도 저는 안 트는 게 맞지만 저희 신랑은 1톤이기 때문에 아이고. 더위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유. 저는 이런 여름날에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각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도 틀어주는 시간은 2시간 이하. 그 안에서 꺼놓고 그 시원함을 잠깐 만끽했다가 저녁에는 키지마!
1: 꺼!
2: 라는 의견입니다. 야. 자, 저희 세 명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에어컨 어떻게 가동하시는지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윤일돈 씨는 아예 켜지 말아라. 배윤 아나운서는 아내 말을 듣고
1: 이거 행동해라.
2: 에어컨에 혹시 자물쇠 걸려 있는 거 아니죠?
3: 아니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젊었을 때는 거의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2: 저도 그래요.
3: 더위를 안 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1: 아무래도
3: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갱년기가 오잖아요.
1: 그러니까 오죠.
3: 이제는 에어컨을 막 틉니다.
2: 아, 그래서 요즘 좀 행복하시겠어요?
3: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아.

0: 어쩐지 얼굴이 좋으시더라.
1: 우리 울트라 전에 조명이 스튜디오에 조명이 조금 덥기 때문에
0: 맞아요.
1: 울트라 전에 잠깐만 덥잖아요. 배 선배 배 국장님 오셔가지고 엄청 짜증내면서 빨리 틀어라고.
0: 아 형고 좀 틀어라 그래.
1: 그러면 우리 기수 감독님이 퇴근하시다가 돌아와가지고 틀어주고 갑니다. 그 정도로 더위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0: 그리고 초여름만 되면 벌써 부채를 들고 스튜디오에 나타나시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2: 제가 부채를 여러 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 동선마다 갖다 놨습니다. 어디든지 꺼내서 붙일 수 있게.
1: 어떤 부채가 제일 시원해요? 예를 들면 대나무 뭐 자재가 있잖아. 어떤 게 좀 시원해?
2: 그 뭐죠?
1: 폭넓은 거?
2: 이렇게 펴는 거 있죠?
1: 아, 우리 그 국악 하시는 분들이 촥 네, 피는 거.
0: 그게 제일 시원해.
2: 그게 제일 시원해요.
0: 전통들의 지혜가 있다.
1: 전통 부채. 네.
2: 그게 제일 시원해.
0: 아니 그 윤혜돈 씨도 사실 더위는 타시고 막내 아들이 또 고3이면 엄청 더울 텐데 어떻게 네, 그럼 견디세요?
1: 우리 막내 아들은 최대한 스터디 카페 가서 잘 때만 들어와라 집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 진짜, 왜냐하면
2: 진짜 방송에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0: 아니 겸이 몇 시에 집에 와요?
1: 겸이가 한 12시 한 반 정도.
0: 그럼 집에 오면 걔 너무 덥겠다. 에,
2: 덥죠. 집에서는 에어컨을 못 틀어요?
1: 아 그래서 제일 좋은 선풍기를 걔 방에다가 초미풍부터 시작해서 24단까지 나오는 거.
0: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사실이신 게 웃기려고 하는 게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선배님이 제가 방송 같이 오래 했으니까 네.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네.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2: 왜?
0: 이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 왜?
1: 왜냐하면 일단 누가 돈을 벌려고
2: 아니 내가 집에 네. 딱 들어갔는데 시원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1: 이런 거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빠 왔다. 자 여보 시원하게 드릴게요. 딱 하면 뭔가 대접받는 느낌인데 내가 없이 나는 밖에서 막 불고생하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시원하게 보내고 있잖아. 야 약간 대방감 느낀다.
2: 아니 그 에어컨을 오래 틀고 있으면 공기가 네. 탁해지니까 네. 가끔 2시간마다 한 번씩 네. 환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1: 요즘 인버터라서 괜찮은데
2: 근데 저는
1: 좋잖아.
2: 집에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면 환기를 해요.
0: 갑자기 끊을 시간이야.
2: 글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들어올 때마다 환기를
1: 하냐고.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남편의 목 건강이 중요하잖아.
2: 뭔 소리야.
1: 그래서 충분하게 실내 공기를 순환하고 난 다음에 트는 것도 아니, 이 지혜로운
0: 언니가
1: 방법이야.
0: 언니가 국장님 안 계실 때 통닭시켜 드셨네. 환기를 그냥
1: 아니면 맛있는 빵을 시켜 먹을 수 있어. 왜 남편 빵 좋아하는데 자기들끼리 먹으면 빵 냄새가 미안하거든.
0: 야 아빠 퇴근할 때 됐다. 아빠 뉴스 끝났다. 야 창문 열어라.
2: 아니 근데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나 없을 때 에어컨을 키면 기분이 안 좋아요?
1: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
0: 아 근데 예전에 좀 서운했다 그러셨잖아요.
1: 예전에 좀 서운한 게 있었지.
0: 근데 말 못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 역전된 게 아내가 저보다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자 아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형수가 그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에 모든 건 가동이 됩니다. 아~
2: 네. 이제는 아내의 의견에
1: 그렇죠.
2: 따라
1: 아내의 의견. 왜냐하면 경영기도 겪고 있고 또 아내가 돈도 많이 벌고 또 아내가 고생이 많고.
0: 아 근데 저도 지난주에
1: 오면.
0: 보니까 되게 치사하게 굴었던 점이 생각이 나네요.
1: 왜?
0: 제가 아는 지인 동생이 결혼해서 사회를 보러 갔는데 네. 제가 나오면서 아이와 남편이 집에 있었는데 아, 둘 다
1: 에어컨에
0: 내가 나가니까 에어컨 틀지 말고 도서관으로 올라가든지.
1: 아 그렇게 해라.
0: 나가라.
1: 지혜롭게.
0: 근데 저는 화장한다고 에어컨 틀고 화장했거든.
1: 나만 시원하면 돼?
0: 너무 미안해.
1: 나만 시원하면 돼. 야.
0: 갑자기 선배님 근데, 막 아니, 똑같은 근데 생각이 드는데
1: 이해되는 게 남미 씨는 집안의 가장이잖아.
0: 제가 왜 우리 집 향이 있는데
1: 청소하고 맞벌이하고 다 하잖아.
0: 맞아 집을. 내가 일을 더 많이
1: 그래서
0: 하죠.
1: 그래서 나는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집안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남편한테 올인해주세요.
2: 그러면
1: 아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내한테 올인해주세요. 고3이 있다 아들한테 올인해주세요.
0: 그래놓고 아들을 스터디 카페 가서
1: 스터디 카페가 제일 시원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스터디 카페에 있습니다.
2: 그러면 우리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0: 아,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1: 받아들여,
0: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한 건지 아니면 네. 여러분들은 식구들만 에어컨 틀어도 기분이 괜찮은지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런 문제로 좀 서운한 점이 없으셨는지 의견 주세요. 저희가 마음껏 에어컨을 틀 수 있는 풀빌라 숙박권과 호텔 숙박권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2: 나훈아 씨가
1: 예. 견디자고
2: 좀 견디자고
1: 테스 형 네. 세상이 왜 이래 네. 우리가 견뎌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0: 자 테스 형 들을게요.

들고 가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0: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2: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4: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화개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5: 네. 네, 오늘 선 넣는 남자는 집안에서 에어컨 온도를 어떻게 정하나.
6: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각방마다 켜야 되느냐, 한 대 모여서 한 대만 키고 자는 게 맞느냐, 그리고 내가 없을 때 트는 거 몇 시간까지 허용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5: 요즘 열대하잖아요. 네. 에어컨을 켜고 주무세요?
7: 저희 아내는 킵니다. 아. 키고 난 다음에 4시간을 맞춰놓는 거예요.
5: 4시간을?
6: 아, 취침 예약을 해두고?
7: 네, 취침 예약을 해놓고 이제 각방마다 또
5: 이남희 씨는 안 킬 것 같아요.
6: 저는 못 켜요.
7: 네. 요금 때문에?
6: 아니요.
7: 그러면
6: 몸이 아파요.
7: 이게
6: 네, 아니, 몸이 비염, 진짜로 비염이 심해서. 때문에. 저는 바로 냉방병이 오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극세사 같은 여자예요.
7: 아, 그러네. 되게 뭔가 죄송합니다. 잘 견딜 것 같이 생겼는데
6: 저희 신랑이 죄송합니다. 돌도 씹을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초예민하다고 맨날
5: 극세사에 뿜을 뻔했습니다. 아, 깜짝
6: 근데 신랑도 이게 적응이 됐는지 틀고 나면 자기도 몸이 아프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덥지 시원하지만.
7: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마치 그 한 대에 사는 것처럼 몸이 적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밖에 살짝만 나가도 35도로 가는데 실내만 들어오면 갑자기 20도로 뚝 떨어져. 그러면 이거 이 기온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6: 적응 못하는 것도 맞죠.
5: 키지 말라고요?
7: 아, 그래서 좀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6: 대현아 어떠세요? 켜고 자세요?
5: 저희는 제 방에는 없는데 에어컨이. 네. 그 거실에다 켜놓고
6: 아, 멀리. 그 정도는 괜찮다. 아니 들어가면 환기하고 있고 방에도 에어컨이 없고.
7: 그렇습니다.
6: 너무 안 됐다.
7: 그러니까 방송국을 사랑하는 대기는 우리 국장님은 우리 그러니까, 울산 MBC 굉장히 사랑하시죠.
5: 궁금한 게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고 각 방마다 에어컨을 켜야 되는지. 아. 저는 거실에만 거실하고 안방에만 있거든요. 그 방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작은 방에는 에어컨이 없는
6: 그런 집도 많죠.
5: 없어요.
6: 지금 문자 주신
5: 되게
6: 분이 있어요.
5: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6: 아, 오히려 설치할 거.
7: 3-in-1, 2-in-1
6: 뭐 이런
7: 요 정도가 다죠. 이거 4-in-1은 잘 없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천장용 에어컨으로 다니기만 한데.
6: 지금 문자 주신 분이 네. 저희 집은 벽걸이 에어컨 한 대로 쓰는데
7: 한 대로.
6: 어머니 방에 있어요.
7: 아,
6: 근데 저는 거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7: 근데?
6: 우리 엄마가 에어컨 틀어놓고 들어와 땀 좀 식혀라는 말 한마디 안 하세요.
7: 아, 어머님이.
6: 제가 그때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이거는 마음 상할 수 있다.
7: 아, 그럴 수 있다.
6: 이건 진짜 마음 상할 것
5: 같아요. 에어컨을 더 사세요 그럼.
6: 설치비가 또 만만찮아요.
7: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그게 150만 200만 원이 훌쩍 올라가는데.
6: 그렇죠. 네. 우리 남편은 여름에 에어컨을 켜려고 그러면 인상부터 쓰고 전기세를 우는 하면 안 좋은 소리를 해요.
5: 아, 진짜요?
6: 선풍기로 버티자는 사람인데 요즘 같은 날은 장마철에 습해 죽겠는데.
5: 그러니까.
6: 선풍기로 무더위 못 이기잖아요.
5: 그러니까.
6: 아유, 그까지 전기세 얼마나 나온다고 자린고비 행세를 하는지. 돈 번다고 위세 떠는 남편 좀 진짜 짜증납니다.
7: 아,
6: 3064번.
7: 요게 보통 한 계절에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은 사람 집 20만 원 더 나오더라고요.
6: 그렇죠.
7: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 낼 테니까 마음껏 씁시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같이 동의하는 분위기
6: 될
7: 것 같아요.
6: 그리고 이거 사놓고 개종시계도 아닌데 볼 그러니까. 거예요.
5: 어떻게
6: 켜야지. 개종시계. 너무 오랜만이죠.
7: TV는 다 보잖아.
6: 맞아.
7: 근데 왜 그걸 아끼냐고.
5: 아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7: 이야. 돈을 버는 단결이야? 이러고 집에 가면 다들 막 조마조마한다. 벌벌 떤다.
5: 벌벌 떠는 게 아니라
7: 아내 눈치 보는
5: 말을 못해요.
7: 말을
5: 에어컨을 켜자는 얘기를 못해.
6: 부채만 예. 저희 집에는요 집에 있을 때 문 닫고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밤에는 1톤인 열 많은 신랑 때문에 각 방에서 각자 원하는 온도로 잠을 자기로 했어요. 여름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 말을 듣는 게 평화 유지에 좋습니다.
5: 왜 문을 닫고 선풍기를 켰어요?
6: 그러게요. 이게 시원하신가?
7: 그럴 수 있나?
6: 궁금하네요. 네.
7: 이 대류가 좀 생겨야지 외부 온도가 나와가지고 돌아가야지 조금 낮춰질 텐데.
5: 에어컨을 끄면 일단은 문을 여는 게 시원하지 않나요?
6: 그러게요.
7: 한동안 잠깐. 조금 냉기가 있죠.
6: 지금 배우나 아나운서 말에 100% 공감합니다.
5: 제가 뭐라 그랬죠?
6: 제가 갱년기인데 한겨울에도 예. 더워서 손 선풍기를 써요. 여름에 유니톤 씨처럼 에어컨을 틀지 말자고 하면 제 3차 대전 전쟁 선포와 같은
7: 심리적으로 못 견디시는구나.
6: 아내에게 리모컨을 맡기는 남편들에게 잘해줍시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7: 아내분에게. 왜 갱년기를 견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 아내가 힘들 때죠.
5: 에어컨을 키면 이제 추워하니까 추워하면 이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7: 맞아.
5: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맞추는 거죠.
7: 비교죠.
6: 저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집에 갔을 때 혼자 안마의자에서 에어컨 켜고 계시면 좀 화가 나는데 제가 나쁜 거죠? 하셨는데 아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7: 자, 마음 이거
6: 우리
7: 쓰시고.
6: 엄마라도 기분 나쁠 수
7: 그래요?
6: 있어.
7: 그럼요. 근데 이게 나의 미래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의 미래.
6: 우리 애가 나 와도 된다고 하겠지?
7: 그렇죠. 우리 애가 만약에 나 이렇게 시원하게 했는데 엄마 뭔데 혼자서 에어컨 키고 이렇게 나무라봐요. 얼마나 얼마나 그래요. 아 저게 나의 미래다 생각하고 좀 견디시기 바랍니다.
6: 이런 마음을 주자.
7: 그럼요.
5: 에어컨은 각 방마다 있는 게 좋겠죠.
7: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 맞아요.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비 절대 안 아낍니다. 요즘 예전 같지 않고 절전형이잖아요.
5: 그러니까요.
7: 인버터.
6: 아니 이거 여름에 안 쓰면 겨울에 쓸 거예요? 에어컨
7: 맞습니다.
6: 고작 3개월 쓰는데
5: 맞아,
6: 모두 마음 편히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5: 이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7: 실제로 가스비 겨울에 쓰는 가스비보다 여름에 쓰는 여기 인버터 에어컨비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6: 그렇더라고요.
7: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6: 지금 보니까 에어컨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대출 통장을 자꾸 보고 있으면 몸의 온도가 3도 정도 떨어지는
7: 갑자기 추워져 내 인생이. 이야 새로운 또 논리다.
6: 대출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를 자주 꺼내보세요. 체감 온도가 3도 내려갑니다. 유유유유
7: 뜨끔뜨끔해 갑자기 막
6: 전기가 와.
5: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주식 떨어지는 거 보면
7: 많이 떨어져. 오늘 조금 올라는 것 같아.
5: 오늘 좀 올랐죠?
6: 올랐다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안 됩니다.
5: 남미씨
6: 있지도 않지만 나는 애초에 이런 거 진짜 못해가지고 나 오늘 방송 탔네. 아싸 문 열면 더운 공기 들어와서 그래요. 문 닫는 게 저희 집은 온도가 더 낮더라고요.
7: 그래, 사실은 우리가 이거 나만 에어컨 켠다고 생각하는데 실외기가 다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외기가 이게 나오는 열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 열섬 현상 말하기 전에 에어컨을 꺼야 됩니다.
6: 도시와 그
7: 도시만의 열섬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거 실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기가 더워지는 겁니까?
5: 얘기가 왜 왔다 갔다 해요?
7: 아니 이거 생각하자고 우리가.
6: 정치인이세요?
7: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6: 아니 그래서 아들을 스터디 카페로 보내.
7: 스터디 카페 보냅니다.
6: 그럼 아들이 막 너무 더워 아빠 막 축구도 좋아하잖아요. 아빠 너무 더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7: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축구를 보더라고. 그러면서 에어컨을 키더라고.
6: 그 뭐라고 하셨어요?
7: 네 가만히 있었습니다.
6: 왜?
7: 고3이니까.
5: 고3이 축구를 봐요?
7: 요게 고2 때만 하더라도 내가 관리했을 건데 고3은
6: 잠깐의 스트레스를
7: 그럼요.
6: 공부도 잘하거든요.
7: 아니요 잘했으면 좋겠어.
5: 뭐 결승전 봤어요?
7: 그러니까
5: 결승전
7: 그래가지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3시 반에 맞춰둔 거야. 근데 못 일어나잖아 3시 반에.
6: 그렇죠 자기가. 힘들지.
7: 근데 알람은 계속 울려. 꺼라 껐어. 근데 여기 5분인가 뒤에 또 울리는 거야. 꺼라 일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돌아갔어.
6: 아빠만 일어났네.
7: 그래서 내가 가서 거실에서 TV를 켜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6: 그럼 자기가 켜야 에어컨을?
7: 킵니다. 저는 선풍기 켜고 있는데 과감하게 에어컨을 땡. 근데 우리는 고3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고3 되면 집안의 가장입니다.
5: 그렇지. 고3은 못 이기지.
7: 못 이깁니다.
5: 우리나라 아무도 못 이기지.
7: 갱년기 엄마도 못 이기지.
6: 잠깐 머리 좀 식히렴. 지금 이 시간에 스터디 카페 안 하니까. 자 그러면 누구의 온도에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두 분.
7: 제일 그... 중요한 위치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6: 그럼 우린 다 뭐 나부랭이에요?
7: 그건 아니고 아니 남비 씨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
6: 전 원래 또 잘 안 키는데.
7: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 키면 안 키는 거지.
6: 그러면 이제 우리 배은아 아나운서님은 가장 아내가 우리 집에서 대장이라고 생각한다. 믿어주신다는 거죠.
5: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7: 식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5: 우리 심지어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6: 엄마가 쳐다봐.
5: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7: 야 형수 제대로 사네.
6: 자 그러면 유니톤 씨는 누가 지금 우리 집 대장이다?
7: 지금 현재 우리 집 대장은 막둥이 고3이 제일 대장이고 막둥이가 집을 나갔다 바로 아내로 바뀌어집니다.
6: 아니 본인일 수도 있잖아요.
7: 제가 아닙니다.
6: 왜?
7: 아내가 훨씬 많이 봅니다. 미래도 아내가 훨씬 밝습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6: 그러면 가장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7: 그냥 그 사람은 혼자 나가야죠. 카페를 나가든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면 스스로 만들어야 돼.
5: 부인이 아. 제일 더위를 많이 타지 않아요?
7: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풍채가 네. 있으시니까.
6: 아, 네. 극존칭 나왔습니다. 풍채가 있으시니까.
7: 네. 아내분은 풍채가 좀 있으십니다. 그렇죠.
5: 어디 감히 그 예. 극존칭을 써야죠.
7: 땅을 잡으면 잘못하면 몸에 눌릴 수 있습니다.
5: 말이 헛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극존칭을 써줘야 됩니다.
6: 무더위에 열일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무더위에 시달린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라도 시원하게 열심히 일하는 저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서 시원하게 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여름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437번님도 배윤호 아나운서님 댁이랑 같습니다. 네.
5: 우리 집은 마누라의 결정권.
7: 야, 아무래도
6: 내무부 장관 말씀이 집의 법이죠. 우리 집도 그러고 싶네요. 7227번님.
5: 애들이 저의 의견 물어보지 않아요.
7: 엄마 항상 부부 동심일체라고 생각하겠지.
5: 제가 잠깐 들어가 에어컨 켰네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
7: 우리는 받았어요.
6: 전화로 엄마 나가 있으면 확인해야 돼. 엄마 에어컨 가능? 친정 부모님이 근처 사시거든요. 자주 집에 오시라 그래요. 두 집에서 가동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가동하면 나을 것 같아서요. 아~ 시부모님도 오시라고 해서 하고 싶어요. 참고로 에어컨은 5명 이상일 때만 저희 집은
5: 아, 진짜?
6: 가동합니다. 내 아이 어머니시라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집 너무했다. 5870번님.
5: 저희 집은 와이프가 전기세 때문에 29도로 가동을 합니다.
7: 큰 의미 없는데.
5: 선풍기가 더 시원해요. 예. 정말 너무하네.
6: 이거는 바깥 온도라.
7: 그렇습니다. 이게 26도로 맞춰놓고요. 오히려 껐다 켰다는 것보다 그냥 하루 종일 26도로 맞춰놓고 이렇게 틀어놓는 게 인버터에는 아~ 좋습니다. 여기 기술이 개발 때문에.
5: 29도로 맞추면.
7: 그러니까.
5: 이거는 히터 아닌가? 히터?
7: 히터일 가능성이 높죠. 선풍기까지 돌아가면.
5: 히터죠 아, 이거는 29도면
7: 제습하면은 영향이 있다. 습도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송풍, 시원한 느낌이 있죠.
6: 송풍.
5: 아니 제습으로 맞추고 틀어도 네. 온도가 낮아져요.
7: 낮아지죠 원래는.
5: 보통은 네. 26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29도로 아. 맞추면 이건 히터라고 봐야죠.
7: 그래서 요거를 지혜롭게 쓸 필요 있습니다. 기술의 개발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아닙니다 이제는.
6: 자 네. 저희는요 거실로 25도로 해서 큰 방 빼고 다 닫아둬요 문을. 아. 가끔 아이가 자기 방에 갔다 오고 거실에 오면 우와 여기 천국이다 라고 해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라고. 아 좋네요. 예.
5: 아니 이런 방법도 있어요. 거실에만 틀고 각방 쪽으로 네. 선풍기를 틀어놓는
7: 그렇죠.
5: 거죠.
6: 아 그치 그치.
7: 그 서큘레이터라고 요즘 선풍기인데 네. 약간 이게 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방향을 잘 대류를 잘만 해놓으면 전체가 잘 시원한 바람이 돌아가 그렇죠.
6: 저희 집 강아지 있어서 집에 사람 없어도 에어컨 틀어요. 키우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최대한 버텼는데 개팔자 상팔자네요.
7: 아, 그런데 개가 온도가 아니, 있죠. 따로
5: 동물병원에
7: 있죠.
5: 가서 물어봤더니 네. 강아지의 적정 온도가 온도는? 여름에 22도 23도래요. 아,
7: 그렇구나. 좀 더 시원해야 되네요.
6: 아니 근데
5: 왜냐하면 털이 있어서.
6: 아들 어머님들은 마음이 다르네. 요즘 젊은 부부들의 중심도 아내가 중심입니다. 우리 아들 짠해요. 돈 벌어도 힘이 없어요. 배윤 아나운서 얘기 아닌가요?
7: 그렇습니다.
5: 아니 힘이 없나요?
7: 왜냐하면 그 대부분 집안 일들이 여자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나 아. 그 부엌 키친 그치. 거기가 제일 더운 데잖아요.
5: 그렇죠, 제일 덥죠.
7: 거기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내분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6: 예. 우리 집은 겨울에 보일러 켜는 거, 여름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켭니다. 이 가스비 아끼다가 감기 걸려 병원비가 더 나와요. 대장은 아내입니다. 아니 오늘 좀 슬픈 문자가 그러네요. 조금 이 에어컨 하나에 굉장히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좀 다른 분위기들이 많네요, 그죠?
7: 분명히 있는데 쓰지 못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5: 좀 이 에어컨 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대로 못 킬 때는 좀 서러울 때는 있어요.
6: 맞아, 나 더운데
7: 요금이 너무 세게 나와서 그래 우리가.
6: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
7: 부담이 있어서 그래.
6: 평소보다 지출이
5: 아니, 무슨
6: 있으니까.
5: 에어컨을 가족 회의를 해요.
6: 아, 이 집은 가족 회의를 하신대요. 남편이 26도가 적당해 하면 절약파. 저는 더워 죽겠는데 무슨 26도야 하는 시원파입니다. 시원파. 근데 권력자가 집에 따로 있습니다.
5: 누구예요?
6: 막 돌이 지난 첫째 아이죠. 아~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은 토론 종료.
5: 그렇지.
6: 에어컨 바로 가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틀어놓으면 제가 추워서 담요를 덮고 남편은 전기요금 앱을 슬쩍 확인하면서 아이만 세상 편한 얼굴로 낮잠을 그렇습니다. 자고 있네요.
7: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몸에 그렇죠. 열 꽃이라도 나보세요.
6: 땀띠나 봐요. 병원비가 그렇습니다. 더 들죠.
5: 근데 에어컨 너무 세게 틀면 애가 감기 그렇습니다. 걸릴 수 있으니까
7: 거기다가
5: 조금
7: 면역이
5: 돼요.
7: 살짝 낮아질 수 있으니까.
6: 아, 저희가 어떤 가정을 바꾼 집도 있습니다.
5: 뭐요?
6: 에어컨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무지 아끼고 안 썼었어요.
5: 안 썼는데?
6: 오늘 확 깨라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에어컨 빵빵하게 틀자. 사랑해!
7: 이야
6: 위한 가정을.
7: 그렇습니다. 살렸네. 사실 이거 더위 너무 견디면 우리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나옵니다.
6: 그렇죠.
7: 그래서 이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6: 하지만 적절한 시원하게. 스트레스는
7: 그렇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5: 말이 계속 바뀌어요.
7: 아니 이거 집집마다 다 다르다니까.
6: 자 그럼 어젯밤에 키고 주무셨습니까?
7: 어제는 4시간 맞춰놓고 잤습니다.
6: 아 그럼 저녁에는 좀 트셨나요?
7: 아내가 요거 정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5: 이 집도 이제 아내
7: 그렇죠. 이거
5: 아내의 하나의 결정권이에요.
7: 그렇습니다. 네. 이런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6: 근데 유니톤 선배님 같은 경우는 끌 때 안 됐나 이거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7: 요즘은 안 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요즘은 다 아내의 뜻대로
5: 그래요. 네.
7: 아내한테 제가 잡소리 안 하는 남자로 가는 게 제 인생의 자, 도움이
6: 오늘
7: 됩니다.
6: 저녁에 아내가 외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에어컨
5: 어떻게 알아요?
6: 아까 야구 보러 가신다고 오래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7: 저 오늘 시원하게 옆바람 쐬고 있다가 아내 태우러 운동장에 갈 겁니다.
6: 진짜 최선을 다하신다.
7: 마치고는 그럼 최선 다해.
6: 피곤하는 남자.
7: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5: 버려질까봐.
7: 대중교통 타고 돌아오는 시간이 꽤 걸려 돌아오니까.
6: 자 그렇다면 우리 배윤 아나운서 퇴근하시면은 환기 중일까요? 켜져 있을까요?
7: 오늘은
5: 환기 중입니다.
7: 그러면 선배 조금 늦게 들어가. 조금 늦게 들어가. 아,
6: 저는 오늘도 여보 켜지 않을게. 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9: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8: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9: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8: 진짜 최고다.
9: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천점에서 식사권,
8: 와우!
9: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8: 우후!
9: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8: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9: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8: 진짜네.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한얼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탄탄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탄탄 방수 탄탄 탄탄 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3: 탄탄 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예. 해. 오늘 주제가 좀 힘들었나요?
8: 아니에요.
7: 예.
8: 다른 분들이 다음 주 주제는 피서지 휴가 장소인가요? 그것도 미리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7: 이런 주제 그만하자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8: 그리고 반대로 제 의견만 고집했는데 에어컨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니 반성하게 된다고 자신을 돌아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9: 좋은
8: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저희는요. 건설일 하는 신랑 고3 딸 집에 있으면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함께 틀어요. 창문 커튼까지 다 치고 에어컨 아끼다 병나는 것보다 더울 때는 그렇습니다. 적당히 가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7: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9: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죠.
8: 가장 중요합니다.
7: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9: 그리고 남편 오면 예 아빠 왔다 온도 더 시원하게 알자 이렇게 하면 오 접대받는 느낌이잖아요.
8: 자 그렇다면 오늘 시원하게 에어컨을 마음껏 켤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10: 호텔 가실 분입니다. 9123번님
8: 네.
10: 펜션으로 가실 분입니다. 3680번님
8: 축하합니다.
10: 마음껏 드세요.
8: 그리고 마지막에 식구들에게 자신을 반성하신 5330번님께는 립스틱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7: 자 오늘 속도 타고
8: 네.
7: 바깥에 온도도 타고
9: 야.
7: 지구가 뜨겁게 타고 있어요.
9: 갑자기 탄다
8: 그 노래
9: 진짜로?
8: 그 노래 준비했네요. 야,
9: 센스 있다.
8: 오후에는 식구들과 사랑에 불타는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
9: 이 더위에?
8: 난 오늘 안 틀어야지.
7: 자 최상의 탄다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8: 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4시 뉴스입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0개월간 해킹을 당해 우리나라 외교관 전원을 포함해 최대 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돼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에는 약 만 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등이 담겨 있으며 전 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또 행정 직원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야기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보완책을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물론 정책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도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고 있는 소방당국이 큰 불을 잡은 데 이어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2시쯤 기존 2단계였던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내리고 잔불을

0: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방청을 비롯해 국립소방연구원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하는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시험장에 소형 이어폰을 갖고 들어가 문제를 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브로커 역할을 한 1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30회차에 걸쳐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대리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다희의 AI 음성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딸이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준 가훈이 아니면 말고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쿨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소설가 김중혁도 인생관이 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지요. 70%만 하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일도 100% 쏟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70%도 많이 쏟는 거예요. 일어설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오늘 서울처럼 비 많이 오는 날은 몸이 더 피곤하다 하는 분들 계시죠?
0: 축축하니까요.
1: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막 처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실제로 뇌가 몸에 피곤을 느끼게 한대요. 그런데 비가 오면 공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자연히 산소 함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몸이 더 나른하고 뭔가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대요.
0: 저는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 좀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긴 해요.
1: 오, 맞아요.
0: 막 매콤하고 기름진 거. 그죠?
1: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0: 네?
1: 아니, 비 오는 날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미각과 후각도 둔해진대요. 그래서 평소보다 음식 냄새가 약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신기합니다.
1: 맞아, 맞아.
0: 왠지 이건 과학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데 그 비 오는 날에요. 빗길 교통사고가 34% 정도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 이게 그냥 단순히 빗길이라 길이 미끄러워서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유가 있대요. 기압이 낮아질 때 사람들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진답니다.
0: 이야.
1: 그러니까 위험을 딱 감지해도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거죠.
0: 신기하네요. 늦게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고 비가 오니까 길이 미끄러서 제동거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러니까 사고가 나네요. 그죠?
1: 여러 가지가.
0: 그렇다면 오늘은 더더욱 운전 조심해야겠는데요.
1: 그럼요.
0: 폭우 아니고 폭염 지역에 계신 분들도 더울 때 왜 사람의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좀 자중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 진짜. 근데 속까지 비면 공격성은 더 심해질 것 같아. 난 공복에 그렇게 공격성이 생기던데.
0: 뭐 먹어야 돼요.
1: 지금 상암동은 약간 흐리고 약간 지금 비가 오나요?
0: 약간 소강상태죠.
1: 네. 살짝 그냥 조금 거쳐있는 네. 약간 그러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거리만 잔뜩 늘어났는데 노래라도 좀 낭만을 챙겨야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김현식, 권이나 강윤원이 함께합니다. 네. 비 오는 날 수채화.

0: 네, 화요일 첫 곡 비 오는 날 수채화 들으셨고요. 6727님 비가 뭔가요? 여기 울산은요 해가 쨍쨍합니다. 더워요 하셨습니다.
1: 그렇지 않아도 좀 전해드리려는 네. 소식이 오늘 오후 4시 강원 동해 평지 네. 경남 함양 중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가 됐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하시고요. 물 충분히 드셔야 되고 네.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고 또 부모님 떨어져 계시면 예, 예. 안부전화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예. 3170님도 부산 아지매입니다. 덥고 습하고 몸이 무겁고 해서 사직 수영장 50m 수영장에서 11바퀴 열심히 돌고 왔습니다.
1: 50m.
0: 한결 몸이 개운해요.
1: 25도 아니고 50m.
0: 이게 와, 길다. 대단하시다. 다른 데가 두 배기네요.
1: 11바퀴면 25m에 22바퀴 도신 거예요.
0: 와.
1: 범고래 수준이신데 이분은 거의 참치 수준.
0: 진짜.
1: 근데 이렇게 운동하시던 분도 안 하면 찌뿌둥해서 한 그렇죠. 바퀴 두 바퀴 계속 10바퀴 도시더라고요.
0: 아, 대단합니다.
1: 네. 예. 김명자님, 수원은 아침에는 쏟아졌다가 지금은 습해요. 관리소에서 간헐적 난방도 공급했다며 필요한 세대는 틀라고 방송도 했답니다. 너무 습하니까.
0: 아, 그쵸. 지금 데워주는구나.
1: 네, 예. 그 약간 뽀송뽀송해지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도 뭐 제습기도 또 한계가 있는 게 뭐 너무 물이 차버리니까 밤낮을 만에 물이 차요 이제는.
0: 예. 예. 자, 오늘은요 가족 간의 습도 기온차를 조정해 보는 시간입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하는 날이에요.
1: 잘 꿰맸는데?
0: 네.
1: 자, 오늘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3부부터 모시고 함께합니다.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샵 8001번으로 알려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성원 에드피아.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 케미칼.
1: 키움증권.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IS 동서.
1: 백조 싱크.
0: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제목, 나의 첫사랑들.
5: 첫사랑들?
4: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5: 얼씨구.
4: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5: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6: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5: 아이고 아이고,
6: 당장 써야지.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오늘 사연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9: 제목, 여권 대신 성대를 꺼냈습니다.
10: 예? 주소 없이 연락처만 적어주셨는데요. 임수진님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예. 저는 미국 텍사스 댄턴에서 성악과 피아노를 함께 공부했던 유학생입니다.
9: Really?
5: 예. 남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유학생 활과는 달리 저는 이모집에 얹혀 살며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낮에는 연습하고 저녁에는 알바하고 밤에는 숙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0: 아이고, 열심히 하셨네.
5: 그러던 어느 날 군거. 예. 사건은 유럽 어느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성악의 고장 등을 여행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요. 제 머릿속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다음 주에 성악 레슨이 있다는 거였어요. 성악은 며칠 쉬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하루 쉬면 보

0: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남은 김에 아주 조용히 발성 연습을 하기로 하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도 상식은 있기에 진짜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공항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작았어요. 제 마음속에선 이게 모기 소리였어요. 그런데 입은 작게 열었는데 배가 자꾸 나서는 거예요. 몸이 말하는 거예요. 야야 배에 힘 줘. 호흡 내려. 공명 열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 아이고 깜짝 놀랬더디야.
0: 외국인 할아버지가 많이 놀라하며 신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죠.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저는 작게 소리를 냈는데 제 소리가 공항 천장에 부딪혀서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앞에 앉아있던 애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샌드위치를 씹던 사람이 씹던 걸 멈췄습니다. 신발 한짝 벗고 자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악 전공자는 이상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미 들켰으면 제대로 끝을 봐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하. 여기서 작게 끝내잖아요. 그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끝나. 잘 끝내잖아. 음악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아리아 분위기로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탈리아인 척 했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 글자나 이탈리아 풍으로 읽었습니다.

0: 그때였습니다. 보안요원 한 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죠. 그분 걸음은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체포 행진 곡 같았습니다. 보안요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1: 아유, 겨르!
0: 그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했죠. Yes, I'm vocal.
1: What?
0: 그렇습니다. 원래는 I'm a vocalist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I am vocal, 즉 나는 성대다.
1: 아하.
0: 이렇게 말해버린 거였어요. 보안요원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안요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1: What do you do?
0: I am music school.
2: 해석. 나는 음악학교다.
0: I'm opera.
2: 나는 오페라다.
0: I'm practice.
2: 나는 연습이다.
0: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No danger. 라고 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No boom. No boom.
2: 폭발이 없다.
0: No tip. No tip.
2: 넌 팁도 없다.
3: 경찰한테?
0: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상해 보이게 막 폭발 어쩌고 저쩌고를 내뱉은 거예요. 거기 왜 붐이 나와? 거기 왜? 그 순간 보안요원 눈빛이 제 성악교수님 기말평가 때보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No. Singing. I'm singing. I'm singing.
1: 뭐라고 씹으니 살아 버릇대? 누구니 가는 버릇 나라 버릇대?
0: 싱잉
1: 만약에 떠라 폭발물 이냐 뿌려 떠대야
0: 넌 안 노범 노래 성악
1: 스탑 빈사 거래
0: 뭐라는 거야 제가 생각해도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보안요원 너무 괴로워했고 저는 끝났다. 이대로 그냥 끌려가겠구나.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4: 아이고 학생 여기서 그러면 잡혀가.
0: 저는요 한국말이 이렇게까지 은혜로운 언어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제 인생 최고의 공항 통역사이자 임시 변호인이었습니다.
4: 여기는 말이야 조금이라도 소란스럽다 그러면 보안요원이 출동한다고.
0: 제가 저기 성악 전공인데요. 이게 잠깐 연습하다가.
4: 아니 근데 연습은 연습실에서 해야지. 왜 공항에서 실기 시험을 보아?
0: 그게 아니라요.
4: 내가 저기 보안요원한테 설명할게요.
1: She's a music student. You know? She sings opera. Not dangerous.
0: Opera no boom. 보안요원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1: 오케이. No more opera here, please.
0: Yes. Sorry. 여기서 더 이상 오페라를 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그냥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탑승구 직원에게 제 역할을

0: 조건을 보여줬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1: No singing on the plane, okay?
0: 비행기 안에서 노래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내 이제 그 정도 상식은 안다. Yes? 그때부터 저는 숨소리조차 작게 냈습니다. 그렇게 이모 집에 도착하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2: 예, 너 발성 연습은 집에 화장실에서도 하면 안 돼. 동네 경찰 온다 너, 공항에서처럼.
0: 그렇습니다. 한인사회는 좁고 소문은 빨랐죠.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모 귀에까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후로 제게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공항 디바. 전국의 성악 전공 유학생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항에서는 여권만 꺼내세요. 성대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연습이 급해도 공항에서 고음은 참으세요. 본인은 아리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이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대는 연습실에서 꺼내시고 공항에서는 위탁 수화물로 마음만 보내십시오.
3: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4: 예. 네. 아. 놀라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2: 김규리님, 선희 씨, 선희 씨, 네. 음악은 좀 잘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4: 성악 좀 괜찮죠. 네, 성악 필 좀 받으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3: 최승원님, 잘 살린다 선희 씨. 누가 보면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줄 알겠어요.
5: 내숨 돌마.
3: 성악 분위기 잘 살리십니다 하시면서.
4: 괜찮네. 오. 이게 이제 그 일용엄님 목소리 한 끗 차이거든.
3: 그렇죠. 성가대 창법.
4: 예.
5: 내숨 뭐야?
4: 아 근데 진짜 성량이 풍부하신 분들은 살짝 그냥 뭐 이렇게 허밍만 해도 울림통이 다르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4: 그러니까 와, 그 공명이.
3: 그쵸. 그러니까
4: 평소에 하던 거에 반에 반에 반도 안 쓰셨을 텐데 네. 벌써 감지하는 거죠.
3: 저도 해서.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어쨌든 방송인들은 발성이 좀 돼 있잖아요, 전선희 씨.
4: 기본적으로 훈련이 매일 되니까.
3: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애들이 아빠 좀 조용히 말해 이런 부끄러워하더라고.
4: 그렇구나.
3: 네. 이번에 김치 좀 넣어주세요 하면 아빠 좀 조용히 말해. 그러더라고.
4: 애들도 내향인이에요?
3: 네, 약간 저만 이인가 봐요.
4: 아, 저는 이 목소리는 큰 편인데 김치 떠달란 말 그렇게 크게 못 해봐요.
3: 아, 그래요?
4: 한 번도 그렇게
3: 해보세요. 왜 김치 먹고 싶잖아요.
4: 이모님, 김치.
3: 그런 이모님들 못 들으셔.
4: 이모, 그러니까 봐야 돼. 네. 눈이 마주칠 때까지 계속 손으로 해파리를 만들고.
3: 그래서 저는 성격도 급하잖아요. 네. 셀프 바로 갑니다.
4: 아, 그래. 그게 제일 갑니다. 빨라.
3: 이모, 사실. 김치 뽑아갈게요.
4: 그래서 아마 오지랖 넓은 천식 씨 같은 분은 네. 퍼다가 다른 테이블도 줄걸요?
3: 맞아요.
4: 이모님들 네. 급하시면?
3: 못 부르신 분들 보면 안타까워서 갖다 드립니다, 저는.
4: 맞아. 네. 뭔지 알겠어. 아, 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네요.
3: 그러게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4: 성악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3: 그 오랜만에 또 우리 조수미 선생님 좀 초대할까요?
4: 그럴까요?
3: 네.
5: 너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2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사는 이야기.
1: 에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포르테?
0: I am 보컬.
1: What?
0: I'm practice. I am 오페라.
1: 아, no. Stop the gusto. 아우, 귀에서 올라진다, 열.
2: 진짜 못된 애드립은 한 번도 씹질 않아. 매끄러워.
3: 상황 연습하다가 생긴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연습에 관련된 사연 받아볼까 합니다. 오. 오늘 주제 연습을 하다가
2: 맞아. 네. 그 직장인 되면은 우리가 뭐 연습할 일이 있겠었는데 그 PPT 작업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3: 그렇죠.
2: 네, 해야 되잖아요.
3: 그래서 요즘 대신 PPT 해주는 분도 있대요.
2: 진짜?
3: 네.
2: 아, 그 사실 막 남들 앞에서 막 식은땀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막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떡해.
3: 대타 써야죠 뭐. 그래서 노래 연습도 있을 것이고 발표 연습도 있고요.
2: 운동 연습도 있고.
3: 고백 연습도 있고요.
2: 아, 그래. 그렇게.
3: 그리고 정선이 잘 아시는 것도. 거. 배변 훈련.
2: 아, 배변 훈련.
3: 강아지들, 그죠?
2: 예. 그리고 또 애기들도 하자, 초등학교 1학년은 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던데.
3: 예.
2: 자,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 웃기 연습 같은 것도
3: 해야죠.
2: 뭐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웨딩 사진 뭐 찍을 때 웃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3: 맞아요.
2: 근데 막 웃는 연습 스마일 스마일 하고 있는데 앞에 계시는 부장님이 나한테 왜 이래? 어? 말로 해 불만 있으면 막 이러면서 아, 저 웃는 건데 그게 웃는 건데 비웃는 거지?
3: 뭐 그 정선아 씨 많이 했던 주차 연습도 있을 것이고.
2: 그렇죠. 네. 진짜 주차 연습하는데 그거 지켜보다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답답해서. 네. 연습하다가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 이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2: 015B와 요조가 함께합니다. 처음만 힘들지.

0: 세상 사는 이야기 네. 연습을 하다가 생긴 일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최송아님
1: 볼게요. 예전에 미용일 배울 때 연습하면서 친구 남친 머리를 이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진짜 미용실에서처럼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 정리해 준다고 인중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뗐는데 안 떨어지길래 제가 힘껏 당겼거든요. 코털이더라고요. 어찌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0: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코에서 뭐가 삐져나온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긴 거지.
1: 그 주성치 영화 속 그 코믹 주인공들처럼?
0: 그것만큼 길면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정도는 중단발 정도는 되겠지.
1: 뽑으셨구나. 네,
0: 스트레이트 긴 머리는 아닐지라도.
1: 송아 씨 잘했어요. 네.
0: 근데 그저 사귈 때는 그런 민망한 상황도 약간 화학적 케미로 작용될
1: 그렇죠.
0: 수 있지 않아요?
1: 그 남친도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0: 네. 수치심을 느끼겠지. 2871님 취업을 준비하며 매일 1시간씩 면접 예상 문항을 핸드폰 동영상 녹화 기능 이용해가지고 직접 발표하고 녹화 영상을 돌려보며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1: 우와.
0: 너무 많이 연습

0: 그래서 그런지 면접 당일 준비한 순서에 따라 얘기하지 않으면 답변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였죠. 네. 그래서 면접관 질문과는 상관없이 그냥 저만의 순서로 답변하고 나왔어요.
1: 그래서요?
0: 떨어졌죠. 두 번째 면접에서는 합격해서 4년째 직장 생활 중입니다.
1: 아우 다행이다. 아우.
0: 아, 네. 되게 철두철미하게 연습하는 분이구나.
1: 그렇죠. 네. 딱 외운대로 쭉 가야 되다 보니까.
0: 아, 너무 이제. 웃기겠다. 면접관이 네. 다른 질문. 아니요. 그 질문은 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먼저 해주시겠어요?
1: 아, 면접 보시는 분이.
0: 네. 와. 대답. 면접자 질문과 상관없이 그렇지. 내 대답을 먼저 톡 했으니. 근데 떨어졌어도 그분은 아마 되게 긴장해서 그렇구나. 귀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1: 네, 귀엽게 생각하고 떨어졌죠.
0: 예. 그 귀엽게 떨어지면 된 거지. 숭악하게 떨어진 것보단 귀엽게 떨어진 게 낫지.
1: 아, 지금 다니시니까 다행이네요.
0: 그럼, 예. 그럼요. 다 옛날 일 곱씹으면 추억으로 얘기할 수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1: 강은하님도 제과제빵 자격증 딴다고 빵 만드는 연습을 하다가 새까맣게 태웠어요. 아이고. 빵을 본 조카가 오징어 먹물 넣은 거야? 하고 물어서 울 뻔했어요.
0: 애들은 왜 그러지?
1: 아이들은 순수, 문천식은 조롱. 예, 다르죠. 아이들은 순수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0: 바뀌면 주먹 나갈 뻔했어. 순수한 거죠?
1: 그럼요, 애기들.
0: 진짜 직원 잘해, 애들. 자,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연애 모쏠이었을 때 언제 닥칠지 모를 기습 뽀뽀에 대응을 해봤어요.
1: 무슨 말? 예, 그래서요?
0: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욕실에서 네. 거울에 입술을 이렇게 갖다 두면 연습을 하는데 네. 세탁실에서 엄마가 나오시고 본 거예요. 불을 탁 끄시대요. 아... 엄마도 애드립 어설프게 치느니 그냥 불 끈 게 낫다 싶었을 거예요.
1: 그렇죠. 예. 네. 우리 딸이 거울이랑 입 맞추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어머님도.
0: 쓸쓸해 보이지. 많이 쓸쓸해 보이지. 그냥 맨벽도 아니고 거울인데. 불 꺼야지. 꺼야지. 그건 꺼주는 게 예의야.
1: 그렇겠다. 네.
0: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마음껏 연습해라. 이렇게.
1: 엄마 속마음 안 볼란다. 이러잖아. 그죠? 예.
0: 안 볼란다.
1: 우리 딸 거울에 거울이 입 맞추고 있다. 안 볼란다. 아, 예. 힘내십시오.
0: 그래, 괜찮아. 이런 대응 좋았어요. 기습 뽀뽀에 대한 대응 좋았어요.
1: 그 이후로 아까 취직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정희 님께서 많은 뽀뽀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0: 예. 기습이었길. 대응은 기습 뽀뽀에 대응을 했는데 예, 예. 자꾸 합의로 들어오면 좀 힘들었을 건데 예. 예, 하여튼 그 더 이상 걱정 안 할게요.
1: 그렇죠.
0: 박재민님 산행한 후에 막걸리 마시고 여친한테 사랑한다는 고백 연습을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1: 네네.
0: 옆칸에 있던 아저씨가
1: 그렇게 하면 안 돼
0: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시킨 대로 했는데
1: 네네.
0: 딱지 맞았어요.
1: 아하.
0: 아씨 괜히 했어 고백. 아, 이 아저씨가 아하. 들어올 때부터 난 불안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티칭은 받지 않는 걸로 합시다.
1: 에이.
0: 불안하잖아. 내가 알잖아요. 내 세포가 알잖아요.
1: 그쵸.
0: 이미. 에이. 아, 이 사람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다.
1: 맞아. 본인 스타일이 있는데 왜 그렇죠. 아저씨 스타일대로 했어요.
0: 절박함이 잠깐 판단력을 흐리는 거지.
1: 아,
0: 아쉽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1: 에이. 결혼 전 장인어른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따님을 주시면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며칠 동안 했는데요. 장인어른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따님을 주시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고 살겠습니다.
2: 뭐라고?
1: 물 한 방울 묻히게 하고 살겠습니다.
2: 진짜 한 방울만 묻히게 할 거야?
1: 제가 뭐라 했어요? 아버님?
2: 너 여기 어딘지 알아?
1: 예, 누구시죠?
2: 정신이 운전치도 안 돼. 이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1: 물 한 방울 묻히게 하고 살겠다고. 재밌다. 아유.
0: 아, 이거는 두고두고. 정말 네. 설이든 추석이든 모이면 두고두고.
1: 아 긴장하셨구나.
0: 곱씹을 에피소드.
1: 긴장하면 맛있다. 맹구처럼 나와요 말이.
0: 물한 방울 묻히게 하고 살겠습니다. 강근삼님 음주 연습했어요.
1: 네?
0: 저는 술을 입에만 대면 바로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1: 아...
0: 저 그때 결혼 승낙 받으러 가기 전에 아버님 술 받으려고 음주 연습했는데
1: 네네.
0: 아내가 그 모습이 짠한지 저 그때 인사 가서는 아내가 장인어른 술을 대신 받아가지고 흑장미를 해주더군요.
1: 우와.
0: 사랑이었다.
1: 멋있다 아내분 그죠?
0: 그래. 아니 근데 나 같아도 감동할 것 같아.
1: 진짜.
0: 가서 아버님 그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또 약주 하시는 건 어떤 분위기로 하신 걸 좋아하는지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 긴장감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난 말술 먹어 그때.
1: 아빠 내가 대신 먹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0: 그렇죠.
1: 와 너무 이쁘다.
0: 이때 이제 아내가 이게 뱀 아나콘다처럼 턱을 여는 거지.

0: 하셔서
1: 가르는 거지. 그럼요. 이게 사랑입니다. 네. 조영선님. 영양사 인턴 시절에 여러 가지 교육 중 서비스 교육에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연습해요. 네. 근데 그게 입에 하루 종일 붙었는지 택시 타고 요금 내고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0: 예?
1: 제가 뭐라 그랬어요?
0: 맛있게 드시라고? 뭘 홍대 다 왔다니까요?
1: 어머. 맛있게 드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 네. 이렇게 기억이 난다. 아 네. 돈을 맛있게 드실 뻔.
0: 야 여섯 입에 붙어버렸네 그게죠.
1: 저희도 그런 거 꽤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그러니까 저 예전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막 그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실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0: 아하 매니저 찾으셨구나. 네,
1: 엄마가 옆에서 보더니 그래 일을 주시는 분이니 너도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다.
0: 매니저 찾았구나. 아이고. 네,
1: 실장님이라고 계속 한 세 번 그랬어. 그때 이제 매니저 있을 때니까.
0: 맞아요.
1: 다 입에 붙으면 이게 직업병이
0: 아, 계속 나와요.
1: 습관이 네. 그래요. 자이언티와 슬기가 함께한 네.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들을까요?

0: 연습을 하다가라는 주제로 토크하고 있는데요. 0557님, 오랜만에 산에 갈 일이 생겨서 미리 몸을 풀겠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가 사타구니 쪽에 일이 생...
1: 알.
0: 그렇죠. 이제 예. 사타구니 쪽에 알이 베겨서 정작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걷다만 온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데, 저건 특별한 사연인데요. 들어야 되나요?
1: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알이 베겼는지 전해 듣고 싶습니다.
0: 아니 보통 그 담이 결린다라는 의미겠죠?
1: 뭉친 거죠. 예. 진짜 예. 알이 생긴 건 아니고
0: 이제 수가
1: 근육이 뭉친 저, 거죠. 예. 예. 자전거 타신 분들도 이렇게 알 베기잖아요.
0: 예,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자, 계단 통신원.
2: 예, 안녕하세요. 경산에 살고 있는 계단 통신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아내 형님이 이제 팔공산에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운동을 원치 않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저희 아파트 이제 14층까지 있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무리가 간다고 해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했었거든요. 그걸 한 가기 이틀 전에 한 시간 못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2: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모레 정도 산에 가려고 했는데 다리 이제 사타운 쪽에 알이 너무 심하게 베어서 이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0: 아하.
2: 그래서 좀 엉거주춤하게 막 걷고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저는 이제 팔공산 밑에 보면 이제 파전하고 이제 도토리묵 같은 거 파는 식당들이 쭉 있어요.
1: 네.
2: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죠.
1: 아하.
2: 네.
1: 안녕하십니까. 거기까지. 예.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계단 통신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 네, 저는 경산에 살고 있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1: 김현 씨.
0: 네. 네.
1: 보통 그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 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종아리 알이 베기기 쉬운데.
0: 예, 예.
2: 네.
1: 애지간히 좀 드문 곳에 알이 베겼네요.
2: 네, 저도 이렇게 체형 자체가 그렇게 흔한 네. 체형이 아니라서.
0: 아.
2: 제가 그리고 그래서 듣기로는 네. 무릎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1: 맞아요.
2: 좀 뭐, 예, 전체로 이렇게 하라는.
1: 그렇죠, 그렇죠. 예.
2: 했는데 특이하게 저는 사타구니 쪽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먼저 알이 베기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 자고 나왔을 땐 괜찮았는데 그다음 아침에 보니까 조금 약간 뭐 묵직하던데 좀 하면 더 낫겠지 싶어서 하루 됐더니 이렇게 되는 바람에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셨구나.
0: 근육통이 생긴다라는 이제 표현이잖아요.
2: 먹어야 되니까요.
1: 묵직하게.
0: 그러면 그쪽에 이제 근육통이 오면
1: 그 뭐. 사타구니 알 베기면 어떨 때 제일 자극이 되나요?
0: 네, 어떤 동작이 안 되나요?
2: 그러니까 저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볼 때 앉았다 일어날 때
1: 뻐근해요?
2: 그렇죠. 이렇게 뭔가 쭉 당기는 느낌?
1: 아, 그게 근육이 네. 완전히 긴장이 돼서
2: 네, 기마 자세로 벌설 때 느낌?
1: 아, 그러니까 볼일 네. 보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거죠?
2: 뭐 앉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1: 아, 그때도
2: 그럴 때 좀,
1: 근육이
2: 네,
1: 땡기니까
2: 힘을 조금 다시 띄어져 있어야 되니까
1: 범중에. 아, 예. 네. 오, 진짜 신기하다.
0: 그럼 네. 결국 팔공산에는 못 올라가셨네요?
2: 안 올라간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도토리묵집에 계셨던
0: 네.
1: 거죠.
0: 아,
2: 네, 저는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밑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갔다 예. 오시면.
1: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 저희 아파트 운동을 싫어하는데 예. 뭐 이런 일이 뭐 그렇게 네, 뭐
1: 예, 흔치는 않아요.
2: 별로 저희... 네, 흔치는 않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서.
1: 아하.
2: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 네, 그러려니 아. 하고.
0: 그럼 다행히도
2: 네, 정도로 네.
0: 자연 치유가 된 거죠?
2: 그렇죠. 이거 한 4일 정도 되면 이제 풀려요.
1: 그렇죠. 이 파스를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 네, 이거 뭐 시접하는 거 좀 발라주면 빨리 풀리긴 해요.
1: 그렇군요.
0: 예.
1: 저희도 네. 흔치 않은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이제 어떤 리액션을 해드려야 될지 참 난감했는데, 아, 그래도 네. 흔쾌히 이렇게 좀 본인의 알배김을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네네.
1: 예. 다시는 그런 계단을 오를 때 너무 무리를 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2: 네, 안 하려고 이제.
0: 왜냐면 그쪽은 또 우리가 소중하다 보니까 네. 침을 맞거나 부양할 데서 없잖아요. 그래서
2: 네, 일단은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0: 자, 전국 방송 다 했는데 우리 아우, 사랑하는 정말... 사람들에게 한마디 너희들, 하실까요?
1: 너희들도 오늘.
2: 네. 여보, 내가 많이 부족하고 좀 많이 부족한데 이해줘서 고맙고. 우리 둘 딸 아빠가 가끔 이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웃어 넘겨주길 바래. 그리고 친구들이 봐도 아빠인지 잘 몰라. 괜찮을 거야.
0: 감사합니다.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네,
0: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제가 이제 운동을 잘 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운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운동을 할지 맞추시면 됩니다. 1번 수영, 2번 권투, 3번 마라톤
0: 중에 어떤 운동을 하실 건지 맞춰주십시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잘 쓸게요.
1: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밝으신 분.
0: 해맑으세요.
1: 에너지가 되게 좋으세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모든 인생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B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0: TBX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필요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자, 계단 통신원이 앞으로 할 예정인 운동은요?
3: 2번 권투였습니다.
2: 0390님, 네. 9381님, 이상권님 맞추셨고요.
3: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2: 네, 임영웅 노래 들으실까요?
3: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 노래 들으시고, 네. 뉴스까지 들으시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글쎄.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더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구성 갈등으로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코스피가 4%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지수는 6,800선까지 회복했다가 어제보다 231.68포인트, 3.56% 오른 6,747.95로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올해 1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쳤습니다. 삼성전자는 6% 급등해 2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4% 상승하며 183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고문 경찰 이근안과 박처원 등을 비롯해 12.12 군사 반란과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합니다. 이번에 취소되는 포상은 모두 167명에게 주어진 198점입니다. 취소 대상은 국방부 소관의 경우 12.12 군사 반란과 5.18 및 계엄 업무로 1980년에서 1981년 사이 76명에게 주어진 무공 훈 포장 76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축구 대표팀의 FIFA 랭킹이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7월 FIFA 랭킹에서 한국은 7계단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일본이 한 계단 올라간 17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오른 스페인이 6개월 만에 FIFA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다희의 AI 음성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국경을 넘어 인류가 지켜야 할 독보적인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양의 수도 송각, 양주 해암사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 등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온전히 보존되어 있느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그리고 최종 증거입니다. 내 곁에 유산을 온전히 지켜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함께 듣고 고민하는 시간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0: 이걸 제가 금요일 코너처럼 소개하면 이상하겠죠?
2: 신혼에서 황혼까지.
1: 너무 이상한데?
0: 자, 국민상담사 이효순 교수님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 남겨주시면 제작진에 친절하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1: 자, 먼저 코너 속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0: 예를 들면 매번 약속 시간에 꼭 10분에서 20분씩 느는 친구가 있는데요. 야, 어차피 커피 마시고 있으면 되잖아 하면서 웃어 넘깁니다. 이 친구랑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1: 싫어.
0: 친구끼리도 시간은 지켜주는 게 예의죠.
1: 그치? 아니, 늦을 수 있는데 네. 늦으면 사과해야죠. 미안하다고.
0: 그것도 그러네. 약속을 하지 말든가.
1: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미안하다, 고맙다는 표현 해야겠더라고. 더 맞아. 잘해야겠더라고.
0: 가족끼리도 해야 돼요.
1: 맞아. 네. 참 힘들수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커피 마시고 있었잖아. 진짜 최악이다 진짜.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사연으로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눕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에어비앤비,
1: 전국 시도자치 경찰위원장 협의회,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환인제약,
0: 한국주택금융공사,
1: 음식물 처리기 효래,
0: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국민연료 써연료.

0: 에이펙,
1: 웰템,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어딘가 다쳤을 때 바르는 빨간 소독약 같은 분이에요. 네. 오늘도 답답한 속을 깨끗하고 시원하게 닦아주실 이호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 수세미 벅벅 이호성입니다.
0: 예. 아, 근데 진짜 그런 어떤 존재가 내 인생에 한 명 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1: 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0: 방향성이 생기잖아.
1: 네, 질문이 하나 왔는데 교수님. 네? 6577님. 지라시 들으면서 이호성 교수님의 매력에 빠져버린 애청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고민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2: 정선이 문천식?
0: 너무 영광인데.
2: 아니 정말 여기 오면 저는 보통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보통 여기도 일의 자리니까. 네, 근데 그렇죠. 전 여기 정말 놀러 온다니까요. 정말
0: 진짜?
2: 여기는 일종의 약간 뭐랄까 저희한테 마음 풀장 같은 곳.
1: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 누워서 이제 비키니 입고 이제 뒤로 배영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려요.
1: 진짜 진짜. 네.
0: 수질 관리가 조금. 온전치 않아. 너무 죄송합니다.
2: 너무 좋아요. 옆방에 이상순 씨 있어요.
1: 맞아. 퇴근길에 또 상순이 형이랑 또 교수님이 인사 나누시는 거.
0: 그쪽이 이제 퍼센티지로 한 7.5.
2: 네.
0: 우리가 2.5.
2: 6.5. 뭐.
0: 아, 자, 첫 번째 상담 이제 들어가 볼 텐데 길을 막고 물어봐.
1: 지금부터 길을 좀 막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의 길막 사연 766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 얘기예요. 남편이 연애 프로그램 매니아입니다. 나는 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트 어쩌고 저쩌고

0: 못해솔로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요즘 TV에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싹 다 챙겨봐요. 어, 젊은 청춘들이 썸 타고 지지고 볶는 얘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1: 에라 영수가 아이고 아이고 상처를 선택해야지. 아유 저렇게 남자를 몰라요.
0: 그래서 본인도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사실 얼마 전에 아들이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자꾸 틈만 나면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보자 보자 오늘은 어떤 걸 입어볼까.
0: 왜 저래?
1: 아, 야 이거 후드티 괜찮네.
0: 어머
1: 이거. 어 이거 바지도 이쁜데 이거 좋았어.
0: 잠깐만 잠깐만. 아, 당신 그러고 나갈 거야?
1: 왜? 나 오늘 괜찮지?
0: 남편하고 아들 체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가면서 아빠한테 편하게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맞아 맞아. 근데 애는 21살이잖아. 우리 남편은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게다가 머리가 또래보다 훨씬 하얘요. 그러다 보니 아들 옷을 입으면 어떻게 대충 많이 묘해. 여보 그냥 단정하게 셔츠에다 바지 깔끔하게 입으면 안 될까?
1: 왜 왜?
0: 당신이 그 흰 머리가 좀 멋있어. 그래서 중후한 스타일로 입는 게 나는 훨씬 더 멋져 보일 것 같은데.
1: 아니야. 몰라서 그래. 입어보니까 요즘 애들 옷이 진짜 편해 여보. 이 바지 좀 봐. 어? 통이 얼마나 넓은지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꼭 안 입은 것 같다니까. 아, 이게 MZ들이 어? 괜히 이런 거 입는 게 아니야. 아.
0: 근데요 어제는 노란색 후드티였는데 앞에 이렇게 저렇게 토끼 인형이 그려져 있고 바지가 또 얼마나 헐렁헐렁 큰지 그 예전에 유행했던 힙합 바지처럼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녀요. 바지 단이 아주 청소기 대신에.
1: 예.
0: 옷은 죄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입으면 이뻐. 응, 잘 어울려요. 근데 남편이 입으니까 얼굴은 아빠인데 몸만 대학생이야. 이게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랄까? 누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걸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1: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0: 어머, 저기
1: 내
0: 언제
1: 가슴속은 갑갑해졌어.
0: 어, 갑갑해.
1: 아, 저도 스타일 나온다 오늘. 여보 사진 한번 찍어줘봐. 나 프사 바꾸게. 어디가?
0: 남기게?
1: 왜 안 찍어줘? 어디가? 내가 창피해.
0: 제가 이제 같이 나가면 자꾸 남편이랑 거리를 두게 돼요. 몇 번은 제 취향대로 옷도 사줬습니다.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 무난한 운동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1: 아, 늙어보여 늙어보여
0: 이러면서 질색팔색을 해요. 이러다 바퀴 달린 운동화까지 신고 나갈까 걱정입니다. 젊게 사는 건 좋죠. 좋아요. 근데 많이 묘해. 남편의 이런 언밸런스 패션 어쩌면 좋을까요?
1: 아하.
0: 그 약간 MZ세대 그 아들의 옷을 예. 입고 약간 청춘을 돌려받은 느낌, 보상받은 느낌.
2: 그리고 교수님 연애 프로를 많이 보셔서 젊은이들 패션을 많이 보시긴 보셨나 봐요.
3: 그 프로그램 보니까 예. 옷들 그닥 그렇게 젊게 입지 않던데요.
2: 아니 왜 이러시지?
0: 토끼 인형 없던데.
3: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영50 뭐 이런 거잖아요. 영포티 영50인데 나중에 넓은 바지 똥싼 바지 입고 걸어가다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죠.
2: 아, 맞아. 진짜 요즘 그거 문제된데 그죠?
0: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우리도 했었는데
3: 이해는 가는데
0: 사실 난 그냥 아주 볼썽사납지 않으면 그런 스타일로 남편의 얼굴 퍼스널 컬러에 맞는 거를 이렇게 좀 사드리면 어떨까. 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좀 애틋하잖아요.
2: 근데 헤어도 하얗다잖아요.
0: 그럼 오히려 그 하얀색을 조금 더 컬러감 있게 그 커트를 더 멋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강화시켜드리는 게 어떨까.
2: 아니에요? 쉽지 않네요.
3: 뭐 제가 볼 땐 이거 괜찮은 것 같은
0: 그러니까,
3: 게
0: 그렇게 귀여우신데?
3: 얼굴 머리 근데 옷이랑 매칭이 안 되면 어차피 근처에 누가 봐도 좀 어색하고 이상할 테고 그럼 뭐 이상한 날파리들 안 붙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바람은 안 피시겠다.
3: 네. 아니 그리고 살면서 괜찮네. 뭐 내가 입고 싶은 옷 이 정도 입으면 크게 범죄 뭐 위법 상황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막 네. 춤을 추더라도 내 춤 추는 거죠.
0: 그러면 좀 더 캐릭터가 깍깍뀨뀨인 걸로 사세요.
2: 아, 그래요?
0: 아예 더, 그냥 근처에 박멸해버리게.
2: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여러분 아시죠? 어떤 아버님은 1년 내내 등산복만 입어요.
0: 맞아.
2: 결혼식 가도 등산복, 놀러 가도 등산복 무조건.
0: 저는요 그냥 자기 에이지에 맞게 입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 애틋해서 그냥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3: 그리고 더 늙으면 못해요.
2: 아,
0: 그렇긴 해요. 또 오해받아요. 저분만 딴 세상에 사시나 즐거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나이도 따로 있잖아요. 그냥 좀 귀엽게 애틋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2: 그래서 오늘은요 뭐 네.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내 배우자 이러고 나간 적 있다 이 주제로 의견을 좀 받아볼게요.
0: 근데 나도 진짜 용서가 되는 복색이 네. 있고 용서가 안 되는 복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 친구들은 파자마 패션 많이 하잖아요. 네. 나는 그 파자마 패션은 좀
2: 아,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린이들은 괜찮아요. 네. 20대나 막 그런 친구들은 뿌리 보도 너무 예쁘니까 네. 근데 막 이제 영 50, 영 40 이런 분들이 추구미가 파자마라

0: 아, 어떤 장면?
1: 저희 남편은 할머니처럼 입는 걸 싫어해요.
0: 아, 그래니룩.
1: 네. 근데 제가 저희 엄마 옷을 갖다가 입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엄마가 저랑 덩치도 뭐 비슷하지만 이 할머니들 옷은 기본적으로 잘 늘어나요.
2: 엄청 편해서.
1: 어떤 옷도 몸에 쬐는 게 없어요.
0: 그럼요. 편해요.
1: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0: 그럼요.
1: 그래서 이제 거의 엄마 옷을 입으면 자기는 좀 이거 어머니, 그 장모님 옷은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0: 그냥 장모님이랑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고.
1: 그리고 뭐
0: 로망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장모님하고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네,
0: 그렇죠.
1: 그 활보할
0: 수 없잖아요.
1: 전 또 닮았어요. 그 다니면 장모님이랑 다니는 건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죠.
2: 그렇구나.
1: 이건 조금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요새는 조금 바꿔보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 옷이 제일 편해요.
2: 아, 그렇군요.
0: 네. 문천식 씨는 어때요? 뭐 입으면 싫어요?
2: 저는 요즘 그 레깅스를 하루 종일 입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건 또 조금 그런 거.
0: 공기가 너무 안 통해 보이나?
2: 네.
0: 숨 쉬는데.
2: 레깅스. 운동할 때는 좋으신데 어디서나 그걸 입으시는 건 또 조금
0: 맞아, 요새는 레깅스가 완전 생활화돼가지고.
2: 그렇죠. 네. 네.
0: 그 남자분들도 막 쫄바지 그 사이클 바지 같은 걸 입고 하루 종일 지내시는 분이 등산복 만큼이나
2: 그러니까,
0: 많이 계시고.
2: 그러니까.
1: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레깅스도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0: 그럼요.
2: 아 그래요?
0: 다 늘어나진 않아요.
1: 안 들어가더라고.
0: 레깅스가 우리에게 다 주진 않더라고.
1: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2: 그래서 샵 8001번으로 내 배우자 이러고 나간 적 있다 문자 받겠습니다.
0: 다양하겠다 오늘.
2: 그렇죠.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0: 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네.
0: 문자 기다린 동안 이찬원 씨랑 장민호 씨가 함께한 클래식한 노래 한번 건져 올렸습니다. 네. 노란 샤스의 사나이.

0: 자, 내 배우자 이러고 나간 적 있다. 네.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많이 왔어요.
1: 많이 왔대요.
0: 3585님.
1: 저희 남군님은 팔토시 패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자외선 차단하겠는 건 알겠는데 여기저기 다 입으니까 완전 아저씨 패션이야.
0: 그게 약간 약간 불투명한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네. 아니면 검은.

0: 은색.
1: 그렇죠. 다양하겠죠.
0: 요새 이렇게 막 용문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2: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이제 설정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재밌으려고 하는 분들이지 실용적인 건 흰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2: 자외선 차단이 되니까. 이동욱님. 저희 아내는 꼭 앞머리, 옆머리에 헤어롤을 둘둘 말고 차에서 내려서 주유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하나의 패션일까요? 롤 풀고 내리면 안 되겠니?
1: 요거 말들 많이 하실 거예요. 여고생들부터 시작된 앞머리 롤인데 네. 이게 좀 아무데나 하고 계세요.
2: 예, 네, 이게 네. 참 말이 많아요. 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 나 편함 그 말이지 왜 그래? 이러면서 다툼이 많이 됩니다.
0: 그래도 바람은 안 나요. 그럼요. 기능이
2: 그렇죠. 헤어롤 말고 다른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
0: 토시 가지고 네. 바람 피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 아. 네네.
2: 기준이 이제 그렇게 잡혀버리나요? 아. 자, 3590님. 제 배우자는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나가더라고요. 네? 이것도 멋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1: 오, 이건
2: 슬리퍼 짝짝이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요. 양말도 짝짝이로 신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0: 의도가 아니면 보통 저희가 치매 검사할 때 예. 의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거든요.
2: 인지기능 쪽으로 가나요?
0: 네. 아, 근데 이게 멋이라면.
2: 예, 이게 멋이라면. 왜냐면 힙합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운동화 좀 다른 색깔로 이 신고 맞아, 나오는 맞아. 경우가 있고, 예, 그렇게 조금 그게 멋스럽다, 엣지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네네. 사람도 있으니까 가끔씩 깜빡했는데 이게 멋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진짜 일부러 고집스럽게 그렇게 신는 건 또 다르니까.
1: 다 많이 다르죠.
2: 한번 지켜보시고, 네. 인지기능 검사로 가야 될지, 네. 아니면.
0: 계절에 맞는 네. 걸 입는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2: 그렇죠?
0: 네네.
1: 4901님께서는요, 저는 반바지에 긴 양말 신고 나갈 때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하시는데 알고는 패션에 뭐 이런
2: 이게 되게 우리가 네. 이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보면은 요새 한 20대 30대가 그 샌들 위에 양말을 신어요 샌들
0: 신더라고요.
2: 안에 네. 긴 양말 신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네? 20대 30대가 정말 죄송한데 신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1: 그렇죠.
2: 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요. 저도 그 또래니까 막 20대 30대 패션 예쁘죠. 막 탐나고 따라하고 싶죠. 근데 달라요.
0: 아니 하지정맥류가 막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2: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감안하고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다 풀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패션에.
1: 그렇죠. 예. 네.
2: 볼터치도 그래요. 숙취 메이커 20, 30대
1: 다르죠. 달라요.
2: 많이 달라요. 예. 자, 우리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0: 2814님이 사각 팬티 입고 주차 빼준다고 나가는 신랑. 남들은 반바지로 알거나.
2: 아, 알 거라나?
0: 누가 봐도 사각이야. 아.
2: 이거는 야. 앞트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예.
1: 야.
2: 그게 이제 앞트임이라는 것이 본디
1: 아버님, 뛸 텐데. 혹시 하반신에 지금 트렁크 그거 하나 입고 주차 차 빼주러 나가시는 거예요?
3: 예, 무척 섹시. 이거 다 반바지로 하네. 이게 색깔이 화려해가지고.
1: 아니야, 다. 다 알아요.
3: 아이, 몰라. 아무도 몰라. 에이, 누가 입어? 나한테 바지만 보나? 아이, 반바지로 하네.
1: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2: 아버님, 아슬아슬합니다.
1: 예, 아슬아슬합니다, 아버님.
2: 예, 조심하시고, 앞서 꼭 확인하시고요.
1: 예, 예.
2: 우리 또 1880님. 남편이 대학생 아들 꽈티나 꽈잠 입어요. 아, 여기랑 비슷하네.
1: 젊으신가 보죠?
2: 아니요. 남편 나이 환갑지 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1: 아.
2: 그 꽈티나 꽈잠이 약간 명문대인가? 그러면 아드님의 어떤 그런 거를.
1: 명문 가사... 아니어도 약간 젊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 큰 대문자 알파벳이.
0: 그쵸, 그쵸.
1: 젊어 보이니까.
2: 아, 그런 거는 그냥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0: MT 가고 싶으신가?
2: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이게 너무 오글거리나 보다. 너무 어색하니까. 이게 배우자들이 봤을 땐 왜 이래? 그러니까 왜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남편이 봤을 때 50대 중반의 내 부인이 그 왜 다리
1: 네.
2: 그 일본 여고생들 감는 워머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야.
0: 토시 같은 거 발토시
2: 발토시를 하고 다니는
1: 그런 느낌이구나.
2: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을 안으로 모으고 앉구만. 야르 이러는 거야.
1: 야르는 예 요즘 유행어만 알겠는데 예.
2: 목욕 그런 거 같은 거 아닐까요?
1: 그럴 수 있죠. 예.
2: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말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는. 예.
1: 아 하나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1191님. 아 저희 아내는 올해 52입니다. 얼마 전에 엘사 가발과 드레스를 입고 동네를 활보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아니 뭐 할로윈이었겠죠?
2: 얼마 전이면 할로윈 아닌 것
0: 같은데요?
2: 그러면 제가 네. 생각할 땐 뭔가 지금 우라가 많이 맺혀 있는 게 아닐까요?
0: 근데 혹시 자주 이러시면 이건 진단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자꾸 지금 마지막 엔딩이 유병자 토크인데 지금 우리가 일단 한 번이면 뭔가 좀 우라를 풀기 위한
1: 7호 토끼 띠인데 엘사.
0: 근데 이게 약간 그 코스프레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시대.
1: 네, 정세림 전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네.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상담 최고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그 문자를 많이 보면서 그냥 정말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 게 이것은 성향의 문제일 것이다. 네. 네. 워낙 자유분방하게 표현력이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서 좀 그게 안 맞는 분들은 부대낄 테지만 뭐 성향이니 어떡하겠냐.
1: 내비둬야 돼요. 그런 점이죠. 네.
3: 그럼요. 네.
2: 나름의 뭐 결론이.
3: 경범죄가 아니라면.
2: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네. 네. 자, 이제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상담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익명으로 소개되실 원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아들은 올해 5월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났어요. 가서 처음 한 달 정도는 어학원도 성실하게 다니고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쯤부터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않고 새벽 4-5시가 돼서야 잠이 들고요. 그리고 오후 늦게 일어나 게임을 하고 끼니는 배달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제 카드로 결제를 해서 아들의 일과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면
4: 아 엄마 오늘 학원 그 자느라고 못 갔어. 내일부터 갈게요.
2: 아 그러니까 밤에 제때 자고 나가서 산책 좀 하지.
4: 아 나가기 싫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아 끊어.
2: 이 말만 반복할 뿐 벌써 한 달 가까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석률 60% 이하로 학생 비자가 취소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험만 다가오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서 시험에서 문제 하나만 틀려도요.
1: 아, 엄마 나 이거밖에 안 될까. 아, 나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아.
2: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화가 나면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벽을 치는 일도 있었고 밤낮이 바뀌었어요. 이번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에 입학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의 과목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큰 비용을 들여 아이를 호주로 보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모든 것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남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아이에게도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 저는 오랫동안 아이의 병을 지켜봐와서 자꾸 감싸게 되고요. 그 문제로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엔 아이가 늦잠을 자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5: 자느라고 학교에 안 가는 게 말이 돼? 어? 엄마 세상에는 다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2: 이러면서 둘이 몸싸움까지 벌어진 적도 있어요. 호주에서 돌아온 아이를 남편은 더 이해하지 못할 게 뻔하고 두 사람은 또 심하게 부딪히겠죠. 저는 그 사이에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아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면 옆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한 마음에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아,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들 다시 무너질까 봐 그리고 또 아빠랑 관계가 더 틀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아내분이신데
2: 아빠는 또 가치관이 워낙 또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다르죠. 엄격하시니 받아들이지 못하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1: 그렇죠.
2: 자 일단 이분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엄마의 이 답답함과 우울감도 저는 막 전해지거든요. 일단 이 어머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네 아이고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실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희 그 익명을 요청하셨으니까 김정희님으로 해드리고요. 이호선 네.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바로 상담 들어갈게요.
6: 네. 네, 안녕하세요.
3: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정희님 지금 저희가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아이가 좀 일단 컸네요, 그죠?
6: 네.
3: 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6: 21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3: 21살. 네. 굉장히 좋은 나이네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21살인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6: 네.
3: 그리고 그 일 중에는 이번에 또 호주를 갔었는데 지금 아이는 돌아온 상태인가요?
6: 아니요. 일단 다음 주에 네, 돌아올 예정입니다.
3: 다음 주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네. 지금 이번에 호주에 갔다 온 게 결국은 출석 미달로 해서 학생 비자가 취소돼서 오는 걸로 제가 지금 우리 정선희 씨와 네. 문천식 씨가 서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들었는데요.
6: 네.
3: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들은 이런 일이 처음일까요?
6: 이런 출석률 저하 말씀이신가요?
3: 네.
6: 아니요, 그 고등학교도 학교를 거의 지각이나 결석을 좀 많이 해서
3: 네.
6: 그때 그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 교수님께서
3: 네.
6: 그거를 써주셨어요. 이 아이는 조금 몇 개월 동안은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해도 출석률에 조금 그거를 영향을 미치는 진단서 이런 걸 떼주셔서
3: 네.
6: 조금 다른 보통의 아이보다는 지각이나 출석이 많았었고요.
3: 그렇군요.
6: 그리고 네 그리고 대학교도
3: 네.
6: 거의 학교를 2학기나 이럴 때는 못 갔어요.
3: 아 그렇군요.
6: 네.
3: 중학교 때도 혹시 그랬나요?
6: 아니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었어요.
3: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네. 때는요?
6: 초등학교 때도 괜찮았고요. 근데 좀 학교에 지각을 할까 말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3: 그때마다 엄마가 꽤 많이 챙겨서 아이가 늦지 네. 않도록 도와주셨겠네요.
6: 네네.
3: 아 그러셨구나.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이가 몸 신체상의 문제나 혹은 아픈 일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6: 네.
3: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아이가 중간에 일을 하다 포기하고 또 멈추고 그만두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6: 네.
3: 지금 요 일과 관련해서 엄마 얘기하고 아버지 이야기가 조금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6: 네.
3: 아빠는 어떤 성향이세요?
6: 아빠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한 패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상대방을 좀 설득시켜서
3: 네.
6: 좀 하도록 하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서 좀 아들한테 안타깝다.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항상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3: 그 방식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분히 천천히 설득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윽박 지르기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나요?
6: 아, 아들하고 몸싸움 한 거는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아들이 그 아침에 좀 머뭇거리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 왜 안 가냐라고 아빠가 물어봤어요.
3: 네.
6: 이미 지각을 할 시간인데 왜 가냐라고 했고 아빠는 지각을 하더라도 학교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잠깐 이렇게 몸싸움이 났었는데
3: 네.
6: 그날 그냥 저가 둘이 하의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둘이 그냥 아, 미안하다 서로 미안하다고 끝난 사건이었었고요.
3: 아, 네.
6: 네. 그리고 아빠가 막 아들한테 윽박 지르진 않아요.
3: 아 그래요.
6: 그러나 화를 조금 폭발할 때는 아빠도 자기 화를 잘 못 참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3: 네.
6: 그게 아들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네. 아들한테는 아빠도 나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한테 못하는 걸 저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 네.
6: 그렇다고 저한테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지 왜 안 시키냐 라고 하는 편이죠.
3: 사회에서 우리 정희님께서 양쪽을 중재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냈겠어요.
6: 네, 맞습니다.
3: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 아들이 지금 어쨌든 대학병원도 갔죠. 또 입원을 네. 한 적도 있다 그런데 혹시 진단명이 나왔나요?
6: 네.
3: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6: 그냥 그 우울증이라고 나왔었습니다.
3: 우울증.
6: 네.
3: 우울증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6: 네. 그냥 특별한 거는 없었었고요.
3: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게 단순히 아들의 우울 문제만이 아니고요.
6: 네.
3: 지금 아들이 보니까 몸 건강하고요. 또 그 네. 아들 또 친구들도 가끔 만나나요?
6: 네. 가끔 고등학교 때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3: 그렇죠.
6: 서너 명. 네.
3: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이 친구가 지금 뒤늦게 이 성인 ADHD 양상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6: 아,
3: 네.
6: 그거를 제가
3: 네.
6: 몇 번이나 대학병 교수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제가 보니까
3: 네.
6: 이런 증상이 너무 좀 많다. 그랬더니 그 입원할 때 검사를 쫙 하잖아요.
3: 네.
6: 그때 교수님께서 이 아이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3: 그게 아마 12세 미만일 때 ADHD 증상이 나타난 바가 별로 없어서 아마 성인 네. ADHD로 진단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6: 아.
3: 네. 이제 보통 그 과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를테면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이 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땐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
6: 네, 맞아요.
3: 중간에 깨진다면 이건 역시 망쳤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더 이상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혹은 완성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6: 네, 맞아요.
3: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혼나서 될 일이 아니고요. 네. 이 친구는 좀 넘어져 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고.
3: 왜냐하면 지금 보니 중간에 넘어지고 이 또 혼자 일어나고 해야 될 그 시점마다 보니까 우리 정희님이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6: 네, 맞아요.
3: 어쩌면 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꼼꼼하고 자주성과 이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면 아들에게 원래 내야 될 성이 지금 아까 정희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아이와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중간에서 굉장히 중재를 잘하고 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편은 내가 내 아들과 싸운다면 내 아내하고도 사이가 틀어질까 봐 더 이상 크게 화를 내진 않으시는 것 같고요.
6: 네.
3: 그러나 원래 아버지의 특성을 보자면 아이에게는 때로 굉장히 크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6: 네.
3: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상황을 볼 때는 이 친구는 어떤 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다 도와주고 또 괜찮다 말해주고 언제든지 오라고 하고 근데 부모로서는 그렇게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6: 네.
3: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살려요? 어쩔 수 없잖아요.
6: 네.
3: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이 친구는 학교를 안 가도 됐겠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받아서 병결로 처리가 되고요. 또 내가 대학을 가서도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우울증 이런 진단받은 바도 있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병이 있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일상

0: 생활 동작 능력도 사실은 멀쩡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 운동 자체가 약간 좀 지연된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다 뭐랄까 양해가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그 우울증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사회적으로 나는 이해받고 늘 허락받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일종의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친구들도 여전히 만나고요. 엄마 아버지 카드도 여전히 잘 쓰고 자기가 먹을 거 다 시켜서 먹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멀쩡한 애예요.
1: 아이고요.
0: 네, 꽤 멀쩡한 애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친구를 끌어안고 있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시험석은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이 친구 지금 신검 받았죠.
2: 네.
0: 예, 신검 받고 그 결과도 나왔죠.
2: 네.
0: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뭐 현역으로 가나요? 아니면 공익으로 나왔나요?
2: 공익으로 나왔습니다.
0: 아, 공익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집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높네요.
2: 네.
0: 그렇죠. 저는 좀 이 아이가 따로 살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단 한 번도 물론 부모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지금 호주를 가 있을 때도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따로 떨어져 사는 것과 이 군대는 조금 달라요. 아무리 공익이라도 이거는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면 이거는 인생이 정말 종을 칠 일입니다. 정말 큰일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본인도 남자로서 이 사회에 살면서 이 군대는 일반 사회랑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만 서로 괜찮으시다면 이 아이가 공익으로 어떤 판정을 받아서 근무지가 결정이 되면 저는 이 아이를 좀 따로 살게끔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각을 하든 뭐라건 관여하지 마세요. 이거는 관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전에 아마 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엄마가 보내고 아니면 대학에도 지각할까 봐 아침부터 엄마가 전화하고 했을 거예요. 그죠?
2: 네.
0: 근데 한 번은 이 친구는 넘어져 봐야 돼요. 좀 차가운 얘기 같지만 넘어져서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걸 이제는 좀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 평생 끌어안고서 일어나지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품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네네 말씀하세요.
2: 아, 제가 이거 따로 살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0: 네.
2: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학교가 너무 멀어서 네. 학교 앞에다가 집을 구해달라고 했었어요.
0: 네.
2: 근데 아빠가 집에서도 이렇게 통학을 못하는데 무슨 너 혼자 나가서 자기도 학교 다니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아빠가 말하는 거는.
0: 네.
2: 그래서 집 앞에다가 집을 구해줄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제 공익을 말씀하셨는데
0: 네.
2: 작년에 공익을 넣어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셌어요.
0: 네.
2: 그래서 보통 이 공익을 만약에 가게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3, 4년은 더 있다가
0: 네.
2: 서너 분은 더 떨어져고 겨우 이제 공익으로 가는 경우 케이스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0: 네.
2: 이 공익으로 가서 따로 사는 거는 조금 지금 실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따로 살기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학교 앞에다가 집을 이렇게 따로 구해주고
0: 네.
2: 거기에서 자기 혼자 살도록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0: 네.
2: 이것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0: 저는 그 방법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학교 잘 안 갈 겁니다. 그래도. 학교는 잘 안 가르치는데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지 않아서 그 변기에서 곰팡이가 나고 그 변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곰팡이로 생겨난 이 피해나 이런 건 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 이건 남의 집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집에서도 지금 아들 아무것도 안 하죠.
2: 네.
0: 그렇죠. 지 밥 먹은 거 지가 갖다 집어넣고요. 화장실에 지가 쓰는 화장실에 변기 그 붉은 곰팡이 난 거 있죠. 이건 닦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은 다 자기 화장실 청소하고 자기가 먹은 밥에 대한 책임지면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친구가 물론 우울감도 있겠지만 밥 먹을 만큼의 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께서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냥 이 아이는 따로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학교가 코앞인데 어쩌냐 하겠지만 자기가 자기 화장실 청소해 보면서 어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공익도 벌써 4, 5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장 편한 직급으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아이에게 선한 것만 주세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3: 맞아요.
0: 우리 인간에게는 최적의 좌절 또 가장 좋은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좌절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좌절하지 않아도 늘 내가 발을 뻗어서 살 만한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누울 자리 보니까 다리를 뻗는 거고요. 기댈 자리가 있으니까 비비는 건데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병이 하나의 변명이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3: 어머님 한 5대 독자쯤 되나요?
2: 네.
3: 5대 독자쯤 돼요 아드님이?
2: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4: 네. 요즘은 근데 다들 이제 다 외화, 자녀가
3: 귀하고 외아들이고
4: 네. 기준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0: 그래서 말씀드릴 게 지금 이 아들 이렇게 그냥 두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일 먼저 여기서 아이를 자취를 시킨다 시키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자취를 시키더라도 거기에 가시면 안 돼요. 밥 먹었는지 물어보셔서도 안 돼요.
3: 아, 청소해줘 안 돼요.
0: 어, 그러면 청소를 왜 해줍니까? 지금 사지가 우장북구 사지백체가 다 멀쩡한 애를 왜 청소를 시켜줘요? 대신 거기서 나오는 뭐 곰팡이 문제 이런 거 생기죠? 이것도 갚아주시면 안 돼요. 개 이름으로 계약하시고요. 그리고 개 이름으로 뭐 월세를 다 못 내는지는 잘 모르겠, 뭐 월세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스스로 네. 자기의 그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하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많은 어머니들 중에 이 비슷한 사례를 겪는 어머니들은 얘기할 거예요. 여자친구 하나 사귀어가지고 부지런하게 이 사랑의 자기 몸을 돌보고 사랑 속에서 자기의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도 안 사귑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화장실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곰팡이 나면 이거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이건 네가 처리해야 될 문제다 얘기하시고 정해진 비용 딱 주는 것 말고는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따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가 너무 쉽고 편하고 이런 것들만 찾아가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큰 애들 다 큰 자녀들을 쫓아내는 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맨몸으로 그냥 다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의 성향을 좀 보셔야 돼요. 막상 밖에 내놨더니 자기 목숨 걸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럼 죽어버리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시냐면 우리 부모님들 그 아이들 이 사건 두고 이 일을 두고 부모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2: 부모 상담은 받은 적이 없고요. 아이가 네. 그냥 심리 상담 받은 적은 있습니다.
0: 이건 부모 상담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이건 아이가 혼자 자기의 삶을 개진해 나가는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환경을 좀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두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요. 애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아이의 진로와 특별히 인생 진로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체를 경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상담 받으시고 결정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3: 네. 그렇군요. 부모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군요 교수님.
0: 네.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네.
4: 일단 오늘 상담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3: 그러게요.
4: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혹시 모르니까 후기 좀 네. 남겨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3: 네,
2: 궁금해요.
3: 네, 어머님 힘내십시오.
4: 네, 힘내세요.
0: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4: 네. 아,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한인제약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조강.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0: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고창 지역에서 세벌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노래를 받지 못한 숨어슴의 등에 흙덩이를 얹어주며 옛사람들은 논매는 중에도 소소한 재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2: 숨어슴 전에 쓴 오래를 못 봤네 그리여.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교수님, 사연이 또 왔는데요. 1232님. 저도 37살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 걱정이 많았거든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5: 아, 요새 자녀들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4: 아, 그렇군요.
6: 예. 그렇네요. 진짜 점점 더 어렵네요. 노용식님. 넘어져도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언젠간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정인님 아들분, 정인님과 아들분 응원합니다.
4: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6: 진짜 너무 다정하게 한마디 건네주셨는데.
5: 좋은 삶의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6: 맞아요. 진짜 네. 그래요. 아, 오늘도 정말 또 이효승 교수님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상담에 임해주셨는데, 네. 네, 진짜 여러분의 후기가 간절한 이유는, 아, 어떻게 됐지? 되게 걱정되고 안쓰럽고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부디 좋은 결과로 많이 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교수님 상담받으면 좀 더 좋아하시겠죠?
5: 그러면 지금 비운다고 인생에 비우는 거 아니거든요. 아. 좋아하실 겁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4: 예.
6: 자,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5: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4: 고맙습니다, 교수님.
6: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4: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SBC.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4: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3: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더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구성 갈등으로 상임위에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기탁금을 각각 2천만 원씩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 선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하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0개월간 해킹을 당해 우리나라 외교관 전원을 포함해 최대 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돼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에는 약 1만 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등이 담겨 있으며 전 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또 행정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버를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양극화 완화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실수요자 지원과 조세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진단하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를 보이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딸이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준 가훈이 아니면 말고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쿨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소설가 김중혁도 인생관이 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지요. 70%만 하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일도 100% 쏟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70%도 많이 쏟는 거예요. 일어설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농사의 8알은 물이라는데 타들어가는 밭을 보면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마른 장마에 울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농민들은 간절히 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옥수수 밭은 잎이 노랗게 말라서 수확이 멈췄고요. 출하를 앞둔 배 농가 역시 과실이 제대로 크지 않아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매일 관수 장비로 물을 대고 있습니다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엔 역부족이라고 해요. 치솟는 농자재 값에 가뭄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 타들어가는 땅에 시원한 단비가 절실한 울산의 요즘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시원한 단비 기다리면서 지친 농가들의 여러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오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울산시가 석유화학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울산 버티미움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연장 지정함에 따라서 울산시는 국비 40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 규모를 넓히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구직자와 실직자 또 이직자, 전직자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이 되고요. 석유화학 업종 재직자와 연관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 강릉항에서 홀로 지내다 구조된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 구조됐다는 거 뉴스로 보신 분들 있으시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옮겨져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안목이가 지난 15일에 구조된 뒤에 울산으로 이송돼서 정상적인 먹이활동을 시작하면서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안목이는 지난해 여름부터 강릉 안목항에서 홀로 지내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선박에 몸을 비비는 등 부상 위험이 커지면서 관계기관의 긴급구조로 울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발견 당시 허리와 눈 밑에 상처가 있었던 안목이는 현재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치료가 끝나는 대로 방류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논의된 예정입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먹양 상담실. 오늘은 강아지 전문가 신혜진 부원장님과 함께

0: 함께 하고요.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로의 시간여행에서는 어제 마지막 경기가 있었죠. 새벽에 월드컵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이 6시 10분 4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고, 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나시는 길의 교통상황이나 오늘 있었던 일, 퀴즈 정답,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까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찾는 음식이 있어요. 우유나 커피와 함께 곁들이기도 하고 잼이나 버터를 발라먹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 중이라면 아침 첫 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금세 허기가 찾아오고 하루 동안 단 음식이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이래요. 전문가는 아침 식사로 무가당 두유나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아보카도처럼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있는 음식을 추천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데 다이어트 중이라면 첫 끼로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빵, 2번 밥.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딥

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먹냥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강아지 췌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아지 전문가 신예진 부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주제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청취자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3살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 분인데요.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이가 늘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력이라도 보충해줄까 싶은 마음에 강아지 치킨을 간식으로 종종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에 놀러온 언니가 그러다 애 몸 다 망가진다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췌장이 안 좋다고요. 조금 기름진 음식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무리가 갈 줄 몰랐는데 정말 강아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강아지 치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1: 아마 강아지용으로 만들어진 음식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치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고 할 것 같긴 해요.
0: 이게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1: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먹는 치킨은 더더욱 지방 함량이 높고 염분과 양념도 많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소화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면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강아지가 반드시 췌장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 음식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금 이 질문에서처럼 강아지 치킨 간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그러면 강아지는 간식을 어느 정도로 급여하는 게 좋아요?
1: 간식은 하루 필요 칼로리의 10%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예. 보통 저지방이라고 한다면은 간식 기준으로는 한 5% 이하의 지방으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냥 힘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항상 네. 그 정도는 생각해서 챙겨주셔야 되는 그쵸. 거군요.
1: 힘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더더욱 간식이 아니라 사료 위주의 양질의 음식으로 챙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0: 네. 자, 오늘 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앞선 질문에 잠깐 말씀도 해주셨어요.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비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기관일까요?
1: 일단 소화효소 분비하는 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이고 또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또 그 다음 하나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췌장에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 기능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혈당 조절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예. 이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췌장 질환 진단을 종종 받으시나요?
1: 되게 흔하게 받고 있어요.
0: 흔하다고요?
1: 네.
0: 이게 그럼 원인은 뭐예요?
1: 보통은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 한 번에 분비해야 될 소화효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다 장으로 분비되지 못하고 일부는 췌장 안에서 바로 소화 가능한 효소의 형태로 활성화가 되면서 네. 자기 췌장 자체를 소화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로 췌장염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0: 말 그대로 췌장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것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 거예요?
1: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고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멀쩡하던 아이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복통, 그다음 심한 설사, 구토, 식욕부진, 그다음 무기력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심해지는 경우에는 전신 염증 증후군과 또는 쇼크

0: 80%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만성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흔히는 그냥 뭐 소화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다, 식욕이 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끝나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고, 대부분 뭔가 지속된다기

0: 개념이 없이 바로 췌장염으로 아니요, 가는 거예요?
1: 그렇진 않고 위염이란 개념이 있고 사실은 췌장염보다는 더 흔해요. 더 흔하고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그런 소화 불량으로 내원을 하면 네. 위염 장염 준에서 먼저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뭔가 안 좋거나 또는 뭐 나이가 있다던가 다른 만성 췌장 질환을 가질 것 같은 소인이 보이는 친구라면 췌장 수치에 대한 혈액 검사와 뭐 필요하면은 복부 초음파 같은 거를 해서 만성 췌장염까지 있는 건지를 보기도 해요.
0: 와 그러면은 보통 위염, 장염 더 심각해지면 췌장염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1: 일반적으로
0: 거예요?
1: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실제로 췌장에 좀 부담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1: 아까 말했듯이 기름진 음식이 제일 흔한데 네. 우리가 흔히 접할 수도 있는 거 또는 보호자분이 흔히 이거를 줘서 췌장염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걸로는 치킨이랑 족발, 소고기, 삼겹살, 갈비 같은 뭐 지방이 많은 고기 그다음에 튀김류,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들이 있습니다.
0: 그냥 딱 들어도 기름진
1: 네, 것들. 사람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배 아플 것 같은 음식들.
0: 그러면 이런 것만 제하고 사료는 사료만 평상시에 잘 먹인다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1: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 이게 췌장염이 잘 관리를 해도 생기는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환자들이냐면 네. 비만하거나 아니면은 쿠싱 증후군이나 당뇨,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분비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미니어처 슈나우저처럼 아예 품종 특이성으로 고지혈증이 잘 생기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꾸준히 잘 먹어도 갑자기 췌장이 안 좋아진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0: 이거는 그냥 꾸준히 건강검진하면서 또 체크해보는 수밖에
1: 맞습니다.
0: 없겠네요.
1: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인을 가진 친구들은 항상 식이를 조심하고 일반 사료가 아니라 저지방 사료, 저지방 식이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고 웬만한 매년 꾸준하게 건강검진해서 괜찮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만성 췌장염이 있었는데 몰랐던 건 아닌지 이런 걸 체크를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건강검진만 하면 그럼 만성 췌장염인지 문제가 좀 있는 건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실 건강검진에서 완전히 괜찮았다고 해서 만성 췌장염 병력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소인인 친구들은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고 대부분 이제 만성 췌장염인 경우에 췌장 효소 수치랑 혈액검사학적으로 그다음 복부 초음파상에서 췌장의 이제 모양 이런 거를 주로 보는데 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한다면은 좀 한 추적 관찰 또는 평상시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0: 예, 요즘은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무더워서 보호자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좀 처지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책도 예전만큼 빈번하게 가지 못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뭔가 자꾸 챙겨주고 싶고 이런 보호자들이 많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계절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더워지고 아기들이 기력이 없다 보면은 특식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막 만들어주시는 보호자분들이 꽤 계세요.
0: 근데, 삼계탕 같은 거
1: 네, 막.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이런 거 먹고 오히려 배탈 나서 오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날씨일수록 사료 위주로 또는 뭐 너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 위주로 좀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더워질 경우에 습식이나 간식 이런 음식들은 쉽게 상하기 좋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관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한번 개봉을 했으면 그날 하루 먹이고 남더라도 폐기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고 특히 물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이제 받아놓다 보면은 네. 강아지 침이나 이런 거 들어간 세균들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1: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지만 그런 걸 먹고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물도 깨끗한 물을 좀 자주 갈아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반대로 차가운 간식 같은 거 주는 건 어때요?
1: 차가운 간식이 췌장염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배탈이 날 수는 있겠죠.
0: 와, 사람이랑 진짜 비슷하네요.
1: 똑같아요.
0: 그럼 이게 지금 보호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췌장 이상 신호 뭐 증상 이런 것도 있을까요?
1: 보통 보호자님이 알아차리기 쉬운 췌장 증상이라고 하면은 급성 췌장염에서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그다음에 식욕 부진 기력 저하가 있을 거고

0: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복통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배에서 막 꾸르륵한 소리가 난다거나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데 네. 엎드린 채로 앞다리만 쭉 뻗고 있는 그런 자세를 하면은 그게 복통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동반되면서 뭔가 무기력하고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2, 3일 내로 지속이 된다 하면은 그냥 두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반드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체크를 하게 되면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요?
0: 일단 문진을 하고요. 네. 문진을 해서 이 친구가 혹시나 뭐 췌장이 이상할 것 같다는 의심이 된다면 신체 검사랑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혹시나 탈수가 있는 건 아닌지, 염증 수치가 심한 건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췌장 효소 수치라고 하는 특이적인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네. 거기서 아까 말했듯 초음파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친구가 췌장염이 있는 게 맞는지 진단이 될 거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수액 처치와 빠른 식이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통증 잡아주고 구토 안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설사 멈추게 해주고 하는 치료가 같이 들어가면서 수액을 줘서 충분히 몸에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염증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될 것 같아요.
1: 이게 빨리 증상이 나아지나요, 그러면?
0: 보통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췌장염으로 내원을 해서 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입원 예상기간 한 3에서 5일 정도를 잡아야 할 정도로 중증 질환입니다.
1: 예. 혹시 이렇게 급성 췌장염 진단을 한번 받아본 친구들은 재발 위험도 있어요?
0: 재발 위험 당연히 있고요. 급성 췌장염이 낫고 나서 이게 오히려 만성 췌장염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괜찮아져서 다시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시 식이 조절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렇다면 재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람이나 강아지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네.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강아지의 췌장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전문가 신혜진 부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8분.

0: 24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찾는 음식이 있어요. 우유나 커피와 함께 곁들이기도 하고 잼이나 버터를 발라 먹기도 하고요. 또 여행 중이시라면 조식으로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중이라면 아침 첫 끼로는 주의가 필요해요. 공복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금세 허기가 찾아오고요. 하루 동안 단 음식이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로 무가당 두유,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아보카도처럼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있는 음식을 추천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지만 다이어트 중이라면 첫 끼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거 무엇일까요? 1번 빵, 2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방로의 시간여행 시작하고요. 남선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그 어제까지 너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축구 보느라. 우리나라는 좀 빨리 탈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라서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린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월드컵 얘기로 오늘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월드컵과 과거 이야기하니까 어디까지 과거로 가볼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류가 둥근 것을 발로 차기 시작한 때부터 한번 짚어봤어요.
0: 아,
1: 너무 막
0: 것을?
1: 궁금하더라고요. 네.
0: 발로 차기 시작한 모르긴 몰라도 기원전 고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장 오래된 축구의 형태 중 하나가 기원전 2, 3세기경 중국 한나라 시대의 축국이라는 종목입니다.
0: 중국이에요?
1: 중국입니다. 한나라 시대고요. 이름도 비슷한데 경기 방식도 정말 비슷해요. 이 공은 가죽 주머니에다가 털을 채워서 만들었고요. 네. 이걸 높이 달린 그물망 구멍에다 발로 차서 넣는 게임이었다고 해요.
0: 높이 달린 그물망 구멍이라면 약간 네. 발로 차는 농구 같은 느낌이네요.
1: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군사들의 체력 단련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네. 이게 점점 궁중이나 민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축구 그러니까 규칙이 있고 틀이 있는 그런 현대축구는 19세기 영국에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의 규격이라던가 11명의 인원이 뛰는 거, 손 사용 금지 이런 규칙들이 19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0: 고대에서 쭉쭉쭉쭉 이어오다가 네. 19세기 영국에서 네. 아 그래서 영국을 축구의 종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근데 중국이 최초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즐기던 그 스포츠가 어떻게 영국까지 와서 정리가 된 거예요?
1: 이게 보니까 둥근 것을 발로 차고 놀았던 게 고대 중국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놀이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대표적인데요. 군사용 공놀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체력 단련용으로 공을 차고 놀았다고 하는데 이 문화가 영국까지도 퍼지게 된 거예요. 네. 단순한 공차기 놀이였는데 이게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모풋볼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축구인지 럭비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운동이었다고 해요. 인원 제한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돼지 방광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공을 만들고 상대 마을의 거점 그러니까 뭐 교회 문이나 이런 데 집어넣는 게 경기였다고 하거든요.
0: 럭비하고도 비슷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을 써도 됐고요. 사람을 밀치거나 때리는 것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상자나 심하게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이 또 신사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왕실에서 축구 금지령을 수시로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워낙에 격렬하니까.
1: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19세기 영국의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고급 사립학교인데요.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신사 숙녀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축구를 활용했는데 협동심과 절제력을 기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절제된 형식의 축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0: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된 규칙이라는 게 생긴 거군요.
1: 네,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학교마다 규칙이 다 달라서 학교 대항전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던 중에 1863년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최초로 축구협회 FA라는 걸 결성을 하거든요.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손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축구는 럭비랑 다르게 해야 한다. 이런 공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몸싸움도 좀 줄었고요. 손을 잘 쓰는 것보다 사실 발을 잘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때부터 창의적인 기술들이 좀 많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해집니다.
0: 그럼 영국에서 축구협회가 생긴 거고 네. 공통된 규칙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월드컵이라는 세계대회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이런 대회로 진화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우선 이 축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영국이 무역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19세기에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뭐 상선의 선원들이라던가 상인들이라던가 혹은 뭐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이 그 해외에 머물면서 쉴 때 축구를 항상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축구가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됐고요.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곳이 바로 남미였다고 해요.
0: 이렇게 해서 축구의 그런 역사와 유래가 깊은 곳들이 다 나오는 거군요.
1: 맞아요.
0: 남미 네. 지금도 축구 강국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이 남미 지역에서 철도를 좀 건설을 하고 무역을 키우려고 하면서 네. 오래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인 기술자랑 철도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 국가의 축구 클럽을 만들고 현지인들한테 규칙을 좀 알려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월드컵과 관련된 나라가 영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아는 축구연맹 피파를 창설한 거 주도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0: 프랑스. 왜 또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로 튀어요?
1: 사실 이게 축구가 국가대항전으로 네. 발전하게 된 건 올림픽이 먼저인데요. 네. 1900년에 제2회 파리올림픽부터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럽 축구클럽이 조금씩 모인 그런 경기였다가 곧 국가대항전이 되는데요. 사실 국가 간의 대결인 만큼 치열하기도 했고 네. 이래서 올림픽 축구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이 시기에 또 프랑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축구만을 위한 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1904년에 피파가 결성이 됐지만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구 종국이다 이런
0: 자부심을 먼저 만들었다.
1: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굳이 다른 나라랑 이런 생각에 오히려 꽃대놓게 불다가 피파에 들어가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0: 그럼 지금은 영국도 피파에 지금도 안 속해 있는 거예요?
1: 지금은 속해 있습니다. 지금은 속해 있는데 재밌는 건 올림픽과는 다르게 영국이 항상 출전할 때 단일 팀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올림픽.
0: 그렇다고 들었어요.
1: 월드컵은요. 이게 영국이 축구의 본국이라는 자부심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독립된 축구협회가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각각 따로 가입하겠다라고 해서 영국 똑같은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가지로 따로 가입을 했습니다. 무튼 올림픽 축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피파에서도 우리도 축구인들을 위한 대회를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이때부터 또 다시 거세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때 프랑스 국적의 줄리메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0: 예. 지금 이게 네. 올림픽 대회에서 축구 종목이 채택돼서 이미 세계적인 대회가 유치가 된 건데 네. 왜 또 축구인을 위한 대회를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1: 그 올림픽 축구가 흥행하면서 1920년대 후반에 유럽과 남미권 축구 선수들이 점차 이제 급여를 받고 뛰는 프로 선수로 나아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철학이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만 참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과 좀 부딪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0: 그러면 일부 정말 잘하고 돈 받고 뛰는 선수들이 배제가 될 수도 있었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파 소속이었던 줄리메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도 대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면서 끈질기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줄리메 컵이라고 불리는 그 초창기 월드컵 우승국에게 전달되는 트로피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트로피 이름이 줄리메가 된 것도 이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0: 네. 그럼 최초로 월드컵에 네. 그 초기 형식을 만든 사람이 줄리메라는 네. 분인 거군요.
1: 맞습니다.
0: 이게 언제쯤이에요? 월드컵이 그럼 만들어진 때가?
1: 첫 월드컵이 1930년에 열립니다.
0: 그러면은 그 월드컵 대회는 최초로 열린 곳이 어디예요?
1: 저는 프랑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월드컵이 열린 국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오늘 퀴즈에서 맞춰보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퀴즈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1930년 첫 피파 월드컵을 개최하고 초대 우승까지 차지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유럽은 아니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남미의 작은 나라입니다. 국가의 이름이 네 글자거든요. 과연 어디일까요를 맞춰주시는 게 퀴즈고요. 보기도 드릴 텐데요. 1번 우루과이, 2번 알리바바 이렇게 보기를 좀 내봤습니다. 네,
0: 네. 저희가 퀴즈 나가는 동안 노래를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어제 축구 결승전 그 스페인이 우승했다는 거 이외에도 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BTS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곡을 준비했는데 퀴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1930년에 FIFA 월드컵이 개최된 나라

0: 그리고 초대 우승까지 차지한 나라 어디일까요? 입니다. 보기도 드릴게요. 1번
1: 우루과이,
0: 2번
1: 알리바바.
0: 자, 샵 2848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들으셨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1: 역시 월드스타입니다. 네. 예.
0: 자, 정답은 뭘까요?
1: 정답은 1번 우루과이고요. 당첨자는 9196번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최초로 현대 축구 규칙을 만든 나라가 영국이었고 네. 국가대항전을 유치한 데가 프랑스였는데 네. 월드컵의 최초의 나라가 우루과이예요?
1: 네, 우루과이.
0: 너무 너를 뛰듯이 가니까.
1: 그렇죠. 네.
0: 왜 우루과이예요?
1: 당시 우루과이가 실력도 좋고 명분도 있었거든요. 축구가 유럽에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올림픽으로 축구의 위상이 높아지던 시절부터 이미 남미 축구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루과이가 올림픽 축구를 2연패한 최강국이었고요. 그때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어요. 또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에 헌법 제정 100주년을 맞은 해였거든요. 그래서 개최 비용도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 우리나라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우루과이에서?
1: 네, 맞습니다. 당시 대공황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다 보니까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자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게 그 당시에 그 월드컵 포스터입니다. 네.
0: 와,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만들어진 월드컵 포스터라는 말씀이시죠?
1: 네, 저기 1930년 이렇게 적혀있죠.
0: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0: 진짜 현대적이에요.
1: 그렇죠.
0: 디자인이
1: 알록달록하고요. 와. 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해서 그때 1930년에 월드컵이 처음으로 열리긴 했는데요.
0: 네.
1: 그런데 30년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지금처럼 제대로 발달하기 전이었어요.
0: 그렇네요.
1: 네. 그래서 피파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립이 돼서 이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데 비행기는 제대로 안 움직인다. 유럽에서 남미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0: 예.
1: 그런데 배 타고 가려면은 이 대서양을 2주 넘게 건너야 하는 스케줄이었어요.
0: 우와.
1: 그래서 첫 경기는 13개국만 출전을 하는
0: 그래도
1: 걸로.
0: 생각보다 네. 많이 참여했는데요.
1: 맞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그 열기는 대단했던 게 서로 자기 나라 공을 좀 쓰겠다 이렇게 우긴다거나 팬들끼리 싸움이 날까봐 미리 데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0: 최초의 월드컵에서도.
1: 맞습니다. 네.
0: 그 열기가 그러면은 국가나 도시 발전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겠네요.
1: 네, 그 당시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그 수도 몬테비데오라는 곳에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세웠는데요.
0: 당시에.
1: 네, 맞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8개월 만에 완공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열기가 대단했다고 해요. 그 우루과이 건설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세계 축구 역사상 유일한 세계 축구 역사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남미의 작은 국가이고 농산물을 이렇게 수입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명 국가다, 선진 국가다 이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0: 그리고 월드컵 개최 비용을 전부 다 우루과이에서 댔으니까
1: 맞아요.
0: 잘 사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도 생겼겠네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 세계로 경기가 생중계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도 파급력이 네. 굉장하네요.
1: 그래도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TV 중계가 시작된 건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인데요. 물론 이때는 유럽 일부 국가에만 송출되는 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1954년 이 스위스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처음 출전합니다.
0: 그 1950년에 한국전쟁이었는데
1: 맞아요. 네.
0: 그로 인해서 4년 후에 우리나라가 네. 월드컵 출전을 했다고요.
1: 맞아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월드컵을 출전하기 시작한 건 30년대부터인데요.
0: 예?
1: 그때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잠시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로 출전을 한 게 1954년입니다.
0: 예.
1: 그 한국의 여기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사진이에요.
0: 와.
1: 멋있죠.
0: 네.
1: 네. 그 한국에 처음으로 축구라는 스포츠가 들어온 게 1882년이에요. 아까 영국의 군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축구를 알렸다고 했잖아요.
0: 네.
1: 당시 제물포로 들어오면서 축구가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때 축구라는 운동이 알려지면서 여가 생활이나 학교 교육 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직 정부가 생기기도 전에 1947년에 이미 조선 축구 협회라는 이름으로 FIFA에 정식 가입이 돼 있었대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선수단도 꾸려져 있었던 거고
0: 와 이것도 네. 저 우리가 광복을 찾자마자 해방되자마자 네. 가입을 한 거네요.
1: 맞아요. 축구는 유일하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었거든요.
0: 아, 그때 당시에도.
1: 네. 1920년대 후반에는 종종 도시대항전이라는 게 열렸대요. 그런데
0: 네.
1: 그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을 계속 이겼습니다.
0: 오.
1: 그래서 일제가 민족 결집을 굉장히 두려워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축구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시원하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이미로 첫 월드컵 때의 이야기도 굉장히 극적인데요. 1954년 당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딱 한 장밖에 없었고요.
0: 예.
1: 예선 상대가 일본이었습니다.
0: 와, 저희 지금 결과부터 들은 거죠? 우리나라가 출전했다 그러니까
1: 네.
0: 예선 상대를 이기고 간 거죠?
1: 맞습니다. 이겼습니다. 다행히 이겼고요.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선수단은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0: 예.
1: 예선 경기가 모두 일본에서 치러졌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겼고요.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도 만약 일본에 지면 바다에 저는 투신하겠다 이런 결의를
0: 아이고.
1: 다지면서 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0: 그렇게까지요?
1: 합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이게 신문 기사로도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요. 이 신문 기사는 1954년 7월 9일자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이고 8일에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결과는 당연히
1: 네.
0: 우리가 본선 티켓을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따내고 출전을 한 거예요.
1: 맞아요. 하지만 막 전쟁을 끝낸 국민들이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해외 원정 경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선은 스위스에서 당연히 열렸을 텐데 이 티켓을 구할 돈이 없었어요.
0: 그렇네요.
1: 그래서 미군 수송기를 가까스로 얻어 타고 가다가
0: 수송기를 탔다고요?
1: 수송기를 탔습니다. 가다가 일부 선수가 낙오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0: 예.
1: 그런데 한 그 영국의 신혼부부가 자리를 양보를 해주는 덕분에 선수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서 넘어갈 수 있다고 했고요.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떠난 지 64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경기 하루 전날이었다고 해요.
0: 와.
1: 겨우겨우 도착을 했으니까 컨디션 관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0: 그렇죠.
1: 하필 처음 상대가 당대 최고라고 평가를 받던 헝가리였어요.

0: 했습니다. 네. 그래서 9대0으로 무참히 패배를 했고요. 터키전에서도 7대0으로 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1: 어이, 그게 중요한 하지만. 게 아니고 네. 투지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수송기를 타고 64시간 만에 가서 네. 경기 전날 도착해서 맞아요. 경기를 치른 거잖아요.
0: 네. 와. 그래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성대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황무지같이 아주 황량했다는 게 새삼 좀 뭉클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이런 역사를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의 기세가 그렇게 강한 이유를 좀 알게 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아쉽게 본선에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네. 월드컵에서는 네. 축구 그래서 궁금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월드컵에 언제부터 출전했고 이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네. 이런 점이 궁금했는데 호기심이 좀 풀렸습니다.
0: 다행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이 지방로의 시간여행이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이런 것도 좀 알아봐주세요.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지방로의 시간여행 월드컵의 역사에 대해서 남선영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그런지 저녁 시간 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하는 문자들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차 안에서 둘 다 말도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속상하네요 하셨고요. 제가 번호는 밝히지 않을게요. 두 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저도 잘 못하는 거라 뭐라 감히 조언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사춘기 아들과 대화가 힘들어요. 대화하고 싶은데 아무런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역시도 저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나중에 기회가 한번 되면 아들 전문가 그 상담해 주시는 남자분이 있으시던데 저희가 전문가로 한번 모셔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 가실 분 지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1번 빵이고요. 0350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9196번님께 SO1에서 드리는 주유권, 그리고 3048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시원한 가창력에 가수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0: 닥쳐 유.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 내부 협의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매각 관련 공세에 각각 당력을 집중한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3명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최장 6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상한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용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 의원 18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강제 종료됐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표결 참석 여부를 저울질하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서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겠다며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킨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며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걸 두고 꼼수라며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에 막히자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 등기 후 잔금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대치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검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는 교섭단체당 3인씩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양극화 완화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실수요자 지원과 조세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진단하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23일 예고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어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기탁금을 각각 2천만 원씩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 선관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하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코스피가 4%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지수는 6,800선까지 회복했다가 어제보다 231.68포인트, 3.56% 오른 6,747.95로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올해 1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순매수한 하며 지수를 받쳤습니다. 삼성전자는 6% 급등에 2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4% 상승하며 183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윤기 수사를 지휘한 당시 형사과장도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새벽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같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경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건데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수사관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재 검경은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해당 형사과장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도 따로 수사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과장 측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1: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 4부는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앞서 회생 절차를 폐지했던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내려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효력을 잃고 홈플러스의 수정된 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의 심리와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고 있는 소방당국이 큰 불을 잡은 데 이어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2시쯤 기존 2단계였던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내리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오는 30일에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 지회는 오늘 낮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0일에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카카오 본사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의 추가 파업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0: 각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성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기타금을 종전 수준으로라는 대통령의 SNS 한 줄, 야당의 당무 개입 공세를 불러온 이 메시지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조속한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 불가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조국 혁신당. 하루 만에 민주당과 손을 잡기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4부에 조국 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아니, 부른 우리 모르시오?
1: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1: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0: 두루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자, 오늘 3부는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5: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6: 저희 그 인스타그램 친구이지 않습니까?
5: 제가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6: 영광이었습니다. 네, 팔로우 받았습니다.
5: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보니까 방송이. 그래서 예. 빨리 저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예.
5: 예비 경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됐고 사흘 동안 진행되잖아요.
6: 네.
5: 지금 14명이 지금 최고위원에 나왔는데 네. 그중에 제일 젊으신 거죠.
6: 압도적으로 젊죠.
5: 압도적으로.
6: 가장 다음으로 젊은 후보가 이제 김영남 후보 같은 네. 청년 후보인데요.
5: 네.
6: 저랑 띠동갑 형입니다.
5: 띠동갑 형이.
6: 예. 근데 이제 같은 청년 후보를 묶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5: 압도적으로 젊은 후보신데 자, 나는 왜 나왔다. 일단 제가 한 1분 드리겠습니다.
6: 아,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문화전쟁이거든요. 제가 김민석 후보님과 그 청년토론회에서 시사인 기자님의 발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선 이후에 유권자 인식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5: 네.
6: 각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다 적혀져 있었는데 한 15개 되는 현안 중에서 국민의힘이나 극우 진영이 어떤 프레이밍을 갖춰서 민주당 악마화를 시도한 그런 상징적인 영상들이 하나씩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네.
6: 그들은 문화전선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민주당이 하거나 민주진영이 했던 영상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일상 속의 전쟁터에서 민주당은 늘 그 공간을 공백으로 뒀던 겁니다.
5: 아.
6: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당원들이 손수 팩트체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논리를 구축해서 가서 설명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야 민주당 부정선거 했다며 라고 잠실 선관위 사태 때 얘기하면 아니야 왜 아닌지 설명해야 됐던 거죠. 그런 공백을 민주당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악마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왜곡당하고 있는데 그냥 뭐 팔 다리 다 손들고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의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5: 그거는 이런 젊은 후보가 좀 강점이 있다 보시는
6: 뭐,
5: 거죠?
6: 저는 나이보다도요.
5: 네, 네.
6: 지금 이제 1년 3개월 동안 제가 SNS와 유튜브 이런 문화전선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정치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모두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가장 민주당이 개혁되어야 되고 혁신되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 혼자 싸웠습니다. 잠실 선관위 사태 때 이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했다라는 이 일각의 주장들에 대해서 팩트체크한 영상을 올렸더니 모든 SNS 플랫폼 다 합치면 1,500만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5: 네.
6: 그 이유는 정말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었던 것이 저 혼자였다. 그리고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이 그 공백을 메꿔줄 영상들을 찾고 있었다. 콘텐츠 찾고 있었다. 그러면 저 혼자 싸우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당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서 함께 싸울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5: 민주당의 SNS 여론전 전사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오신 거죠 지금까지.
6: 네, 근데 이게 여론전이라고 하면 살짝 이제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보니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5: 네.
6: 그야말로 설득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뭐 상법을 개정하는지 노랑봉투법을 개정하는지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득하고 가서 설명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해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야 당연하잖아. 우리 사회 개혁해. 검찰개혁도. 야 당연히 검찰개혁은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지. 하지만 왜 완전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는 약하죠.
6: 더더욱 그렇고요. 네. 심지어는 2030 여성들. 우리 응원봉을 들고 탄핵광장을 지켰던 이분들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우리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가장 취약한 일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계속

0: 필요한 이야기를 남겨놨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좀 전에도 2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굉장히 좀 격화되는 양상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0: 뭐 말씀드렸지만 수개월 전부터 그 흐름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감춘다고 해서 감추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대표적으로 이제 반면 분열주의가 시작됐었잖아요. 그러고 사실은 느끼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방송 같은 데 나가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반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전당대회 오니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고 또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주도적으로 정계 개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민주당 어떤 네. 상황이라고 지금 보세요?
0: 완전히 단절됐죠.
1: 어떤 것과 단절됐어요?
0: 네, 크게는 민주당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요. 민주당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마케팅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라는 가치를 브랜딩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사실 기득권 정당 뭐 혹은 우리 이제 특정 세대 뭐 기성세대에게 뭐 어필해도 우리는 선거에서 이겨 혹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런 문화전선이라든지 마케팅 브랜딩의 노력을 공백으로 두었던 것 아닌가. 그 결과 극우 진영부터 국민의힘까지 그 공백을 파고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소통이 단절된 정당 그리고 공격받는 정당 청년들이 싫어하는 정당으로 이미지와 브랜딩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거는 더더욱 단절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들이 우리를 왜 싫어해? 왜 네. 자꾸 비판하지? 하면서 약간 더 멀어지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안 좋은 흐름이라고 느껴서 이걸 빠르게 해결하고 다시 소통을 붙이고 또 마케팅과 브랜딩을 붙여서 이 청년 세대와 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걸 더 나아가서 일단은 등장해야 되죠. 민주당의 청년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지지뿐만 아니라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청년 그리고 원외 후보의 등장을 방지하고 금지하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장벽을 정치자금법을 통해서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아 내가 이번 전당대회 때 뭐 나 개인의 당선도 있겠지만 이 정민철이 뚫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원외 청년 후보는 다시는 등장할 수 없겠다. 반드시 뚫어내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1: 따지고 생각해보면 젊은 인물들이 너무 없어요. 그쵸? 특히나 이쪽 당에 네. 보면. 저도 이런 문제의식에는 좀 공감을 하는데 예전에 DJ는 40대 기수론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 입문한 게 40대 초반이었을 네.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김민석 후보를 비롯해서 386들은 정말 말 그대로 30대 정치. 아마 김민석 후보는 지금 30대 초반에 아마 금배지 달았을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없으니까. 네. 뉴페이스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0: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요. 청년분들은 정말 많아요. 민주당의 지방정치, 지방의회 가보시면요.
1: 네, 지방의회?
0: 네, 정말 많은 청년 의원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당선되셨고요. 또 이번 민주당에 정말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었던 청년 후보들이요. 시의원으로 다 뭐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네. 민주당에는 이런 청년 정치의 흐름이 있는데 그럼 이들이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중앙으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높은 장벽을 만들어두고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밑에서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성장은 해오는데 네. 결국 이분들이 중앙 무대에 등장하려면 너무 큰 허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0: 예를 들어서 저는 운이 좋아서 SNS 통해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고 운이 좋아서 정치평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정치방송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저조차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도전했을 때 뭐 수많은 공격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장벽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선관위에 지금 후원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틀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후보와 그리고 캠프가 거기에만 달라붙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분들도요. 해본 적이 없어서 가이드가 없습니다. 근데 서류는 계속 미비하다고 하고 뭔가가 안 풀리고 이러면요. 예비경선에 주어진 기간이 영업일로 4일입니다. 네. 4일 동안 후원회조차 하나 개설하지 못하고 뭐 본경선 만약에 본경선에 진출하게 되면 바로 기타

0: 금액도 원래는 2,500만 원 인하에서 1,500만 원 또 지출해야 되는 총 2,500만 원을 기탁금으로만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하는데 그렇다고 민주적인 이 시민분들의 소액 후원을 받자고 하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후원회를 개설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는 가이드조차 없고 굉장히 뭐 정말 불통 행정으로 온갖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청년 후보들, 원내 후보들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이제 언제였죠?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눈물 흘리는 거 제가 뭐 다 보지 못하고 예. 이렇게 약간 짧은 클립
0: 다들 봤어요.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1: 봤어요.
0: 예.
1: 그때도 그런 심정이었던 건가요?
0: 맞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 시간을 돌리면 방송을 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사실 방송 초반에 좀 그렇게 울컥했고 뒤에 이제 한 시간 방송을 당차했지만 뭐 언론에서 거의만 다루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릴 게 이 정치자금법의 친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족의 후원을 받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네.
0: 그러면 이런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시민분들이 돕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후보는 정치자금법을 막아놓고 친족의 돈을 받아서 숭컹숭컹한 기탁금 내면서 등장할 수 있는 후보들은 문을 열어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도 사실 감정이 많이 올라왔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가정사가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부모님이 남긴 이제 수천만 원의 빚을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갚았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마주한 어려움 앞에서 또 친족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좀 잠깐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1: 금수저에게만 정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하신 거죠? 그러니까.
0: 지금 원내 후보 아니면 금수저 원외 후보.
1: 네.
0: 저는 이렇게 이 두 개에만 길이 뚫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원내는 뭐 쉽죠 사실. 후원 조직도 네. 다 있고.
0: 이미 국회의원 후원에도 열려져
1: 그러니까.
0: 있고.
1: 예. 그런데 원내 아니 원외 청년들한테는 특히나 어려운 네. 지금 싸움이 되고 있다.
0: 그래서 정치자금법 보다 보면 아 이거는 국회의원분들이 또 기득권 국회의원분들이 쌓아 올린 장벽 같은 거구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1: 2030 지지율 지금 민주당 났습니다. 그 네. 2030이 다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0: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딩하지 않고 마케팅하지 않으니 어찌 2030이 지지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한국여성의정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30 여성들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반국민의힘이었지 친민주는 15%밖에 없었어요. 그 이들이 스윙보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국민의힘이 뭐 내란도 저지르고 다양한 문제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투표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가진 매력이 소구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 네.
0: 여성들조차 이런데 2030 남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는 완전히 극우 알고리즘이 파고들어가지고 아예 민주당은 당장 해산시켜버려야 될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과 그들을 직면에서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던 저는 SNS상에서 1년 3개월 동안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살해 협박도요. 한 번만 오면 모르겠는데요. 메시지로 하루에 10건 이상 오고요. 요즘 같은 때는 100건 이상 옵니다. 그럼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다 보면요. 아 지금 우리 세대가 그 우리 친구들이 얼마만큼 민주당을 싫어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과들을 알리려고 하니까
1: 네.
0: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럼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던 저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본인이 나서서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혁파해보겠다.
0: 네.
1: 이런 생각이신가요?
0: 그러니까 제가 당선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1: 네.
0: 제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의 갖출 시스템과 구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블루웨이브인데 홍보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홍보 보좌진들,
1: 네.
0: 원래 가지고 있는 홍보 당직자들을 협의체로 묶어서 매주 소집회의, 매달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화전선을 구축하고 가서 설득하고 브랜딩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진격하고 이런 구조를 갖출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청년 세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다 보니까 진입도 안 합니다.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줘야 되고 또 취직을 민주당으로 한다라고 하는 디자인과 학생들, 영상학과 학생들, 그리고 경영학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뚫어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1: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 그 부분은 좀 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0: 이 사람들을 최대한 정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판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네. 많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보면 이런 기타급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1: 대표적 장벽 만들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 기타급 문제 언급하시거나 혹은 뭐 제 글을 리트윗 해주시거나 이러면서 공격이 굉장히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0: 어떤 공격이 들어요?
1: 뭐 민주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아. 뭐 정민철 거의 이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공격하고 있고 오늘은 아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특정 계정들이 등장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청년들로 하여금 오고 싶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 미래가 죽든 우리 후보만 당선되면 돼라고 하는 관점으로 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0: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인물들도 늙었고 그리고 던지는 메시지도 세련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점점 더 외면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1: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사실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0: 네.
1: 네, 뭐 예를 들어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 같은 분들은 저랑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아드라라는 쇼츠를 네. 하셨는데 요즘 뭐 두 개 하나씩 몇백만 원씩 터지는 그런 영상이 되고 청년 세대들에게 또 전달이 되고 되게 뜨겁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민주 진영에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말씀하신 뭐 청년화된 민주당, 문화혁신 민주당 이런 4대 개혁안들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전날 토론에서 발언하는 것들을 다음날 개혁안에 녹여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많은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최대 80mm 이상, 전북에도 최대 60mm가 예상되고요.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경북지방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제주는 2주째 열태야가 나타나면서 내일도 제주와 남부는 비 대신 이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와 창원, 대구 등에는 폭염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최고 체감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과 수원은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월나들목 앞에 4차로에 지금 그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신월나들목 일대로 밀려 있고요.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남성주 휴게소 앞에는 2차로에 화물차 화재 서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가 2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하신 신장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9: 네, 안녕하세요.
8: 너무 뵙고 싶었어요.
9: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8: 아니,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9: 아니, 지금도 보니까 댓글에.
8: 그래. 아, 실시간 또 댓글을 보고 계시네.
9: 예. 금태진님 닮았네. 크크크. 아, 진짜. 킹케이 오우구사님 신장식 조승원 똑담.
8: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닮았다고.
9: 그러니까요.
8: 예, 아니, 그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님 네, 나오셔갖고. 네. 그 얘기 또 하셨어요. 저 보자마자 방송 중에. 네. 아니, 진짜 닮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댓글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네. 저는 내적 친밀감을 정말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뵙고 싶었습니다.
9: 아유,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예. 첫 방송도 봤고요. 다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아유, 예전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보던 유튜브 주인장이시라서 14F에 예. 있던. 예.
8: 아유, 그것까지 또 봐주셨고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 그러시죠.
8: 25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단독 입후보를 하셨어요. 네네. 뭐 당연히 되시겠죠. 그런데 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9: 두 가지. 네, 하나는 책임, 하나는 쓸모. 책임이라는 건 제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었고 조국 전 대표님이 대표로 계셨는데 네. 조국 전 대표님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도 같이 사퇴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네. 아니면 내 앞에 놓인 잔을 그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 받고 예상하지 못했던 잔인데 네. 내 앞에 잔이 왔을 때 이거를 감당하는 게 책임을 지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 야 검찰 개혁도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들어온 거 아니야?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깔딱고개가 네. 앞에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쓸모가 뭐가 있지? 쓸모를 입증을 해야 우리 조국 혁신당이 자강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고 해서 조국 혁신당의 쓸모를 한번 입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책임과 쓸모 이 두 단어.
8: 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쓸모. 예. 쓸모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네. 쓸모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 네. 민주당이 있어요.
9: 네.
8: 그런데 그렇죠. 또 조국 혁신당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네. 주시죠.
9: 3년은 너무 길다. 그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 되었다.
8: 그렇죠.
9: 쓸모를 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 혁신당의 쓸모가 있고 제5기 민주개혁 정부에 이어달리기를 위해서 조국 혁신당의 쓸모가 있다라고 네. 첫 번째.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8: 그렇죠.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예, 하고 있죠. 지금.
9: 성공해야 되죠.
8: 네.
9: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입니다.
8: 네.
9: 그런데 운동장을 중간하고 오른쪽만 써가지고는 게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8: 네.
9: 왼쪽 운동장을 쓰는 팀이 그 선수가 필요합니다.
8: 네.
9: 예,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하나 더 있어야 네. 중도 실용의 기둥과 선명한 개혁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고
8: 네.
9: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선수가 있어야 전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한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곧바로 성공하는 거냐
8: 네.
9: 또는 제5기 민주개혁 정부로 이어달리기가 완수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 네.
9: 그렇다면 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서 두 개의 기둥으로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조국 혁신당의 첫 번째.

0: 진짜 쓸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진보 정권 때 네.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런 위치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0: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1: 네.
0: 이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정말 오랜만에 네. 산업정책다운 산업정책이 나왔어요.
1: 그렇죠.
0: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AI 기반의 산업정책을 국가가 방기해 왔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최근에. 근데 이제 산업정책다운 산업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협력할 것이다. 다만 선명한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 같은 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과 충분히 연대하면서도 또 한편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연대하면서 경쟁해야 된다.
0: 예.
2: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0: 네.
2: 어제 바로 보도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정말 그동안은 뭐랄까 기계적인 협조?
0: 네.
2: 뭐 진짜 자동 협조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0: 네.
2: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 부결 그 종결하는 예, 여기 관련해서는 또 함께 하기로 또 했습니다.
0: 그 사연이 있죠. 어제부터 지난 주말부터 네.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때마다 깊이 협의를 했습니다.
2: 네.
0: 협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검찰 개혁이 7월 중에 저희들은 뭐 재헌절까지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네.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7월 17일 재헌절까지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끝내지 못했어요.
2: 네.
0: 송구하고요. 그러면 7월 말까지는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7월 말까지 못 끝내면 8월 초부터 민주당 순회 경선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겁니다. 8월 17일 이후로. 그러면 중수청 공소청 개청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간판가리만 하고 말거나 개문발차하면서 그 개문발차한 차에서 국민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말하자면 피해자가 생길 수
2: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0: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되면 그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니들이 책임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개혁을 7월 중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내달라라는
2: 네.
0: 말씀을 드렸고 오늘 10시 반 그리고 2시 네. 연속해서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직무대행이 다 만나셔서
2: 네.
0: 신뢰할 만한 저희들이 신뢰를 가질 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 네.
0: 그래서 신뢰하고 내일 다시 뒤통수를 마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한병도 직무대행의 말씀을 신뢰하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함께하게 된 겁니다.
2: 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더 버텨볼 수 있는 뭐 그런 건
0: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병도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고요. 또
2: 네.
0: 다른 곳에서도 여러 신호들이 있었고요.
2: 네.
0: 신뢰할 만한. 그리고 오늘 종합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고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돼서 고시하면 사흘 뒤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는데
2: 네.
0: 그러면 그냥 종합특검이 사흘 뒤에는 자동 종료가 되는 수가 있어서
2: 네.
0: 그러한 점도 종합특검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2: 앞으로 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이제 이번에
0: 네네.
2: 어차피 단독 후보시라
0: 네네.
2: 뭐 된다고 보고
0: 네.
2: 된다고 보고 앞으로 관계 설정은 그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해나가실 겁니까?
0: 자강을 아까, 예.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와 경쟁을 함께한다.
2: 네. 그거 아까 원칙론으로
0: 원칙론인데요.
2: 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0: 구체적으로는 할까요? 이런 겁니다.
2: 네.
0: 연대의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거에 연대할 거냐라는
2: 네, 네.
0: 연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2: 네.
0: 저는 연대의 기준이 그 지난 대선 이재명 선대위를 함께 만들었을 때 우리가 작성한 선언문이 있단 말이에요.
2: 네, 네.
0: 선언문. 당시의 야사당과
2: 네.
0: 그 광장시민연대라고 하는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2: 네.
0: 선언문을 썼는데 거기에 네. 검찰개혁, 정치개혁, 그다음에 사회대개혁.
2: 네.
0: 이런 약속들이 있고요. 뭐 검찰개혁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정치개혁 중에서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라든지
2: 네.
0: 또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2: 네.
0: 이 약속들이 저는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하나고요. 그다음에 미래가 기준이다. 즉

0: 민생 지금 초격차 사회가 되면서 혹시
1: 그렇죠.
0: 산업화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어떡하지? 그 반도체 팹이 그 호남으로 간다는데 영산강 섬진강물 그냥 막 퍼다 써도 되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재사용 용수 재사용률이 30%도 안 됩니다.
1: 네.
0: 하지만 TS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에서 90% 되거든요.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미래의 기준
1: 네.
0: 그다음에 광장에서 맺었던 선언문 이런 것이 연대를 가늠하는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는 최근에 민주당이 이렇게 스스로를 만들었구나 싶은 게 있어요.
1: 어떤 거요?
0: 민주당 간판이 개혁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는 11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문별로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청부입법 아닌가? 검찰 쪽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는
1: 보안수사권.
0: 네, 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네. 정권 송치주의 문제라든지 네. 사실 보안수사권이 아니에요. 구속영장 나온 거는 뭐든지 다 갖다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 네.
0: 구속영장 청구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이 사건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영장 쳐서 영장만 나오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후퇴도 너무 큰 후퇴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개혁에 도끼질하거나
1: 네.
0: 또는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우리 헌법에도 있는 토지공 개념을 가지고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붉은칠을 하거나 또는 뭐 문조 땡땡땡이라고 네. 얘기하는 멸칭으로 말하자면 돌팔매질하거나 뭐 똥칠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있지만 개혁일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명한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조국혁신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0: 네.
1: 한다 그런 거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2028년 총선도 이끄셔야 돼요 이제.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0: 뭐 우선 지금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견디고 버틴다.
0: 예, 예. 바람이 거셀 때는 견디고 버티는 것도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균형을 잡기 위한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균형을 잡기 위한 초집중 상태이고 바람을 거슬러야 되니까 밀리면 네. 안 되니까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자강할 거고 국민들에게 저는 발바닥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1: 어떤 얘기예요 발바닥 정치?
0: 조란 맘다니가 뉴욕에서 네. 당선됐을 때 어떻게 당선됐나를 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거리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면서 걸으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추상적인 구호나 그분들이 민주사회주의자잖아요. 저희들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1: 네.
0: 그런 추상적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월세 안정.
1: 그렇죠.
0: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1: 정말 민생 문제 파고들었죠.
0: 예, 민생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발바닥으로 실현시켰어요.
1: 네.
0: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1: 네.
0: 그러면 저희들도 발바닥으로 민생을 발바닥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거 눈에 띄고 화끈하진 않지만 차근차근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0: 네네.
1: 예,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0: 네. 지방선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갖게 된 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각성이에요?
0: 분열하면 패한다.
1: 아, 분열하면 패한다.
0: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정치권이 친하게 지내질 수가 없어요. 제도화해야 됩니다. 연대해야 되는데 연대를 제도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1차 투표 끝나고 연대가 제도화되는 것은 결선 투표고
1: 네.
0: 1차 투표 전에 연대를 제도화한다라고 하면 미국같이 오픈 프라이머리 등 사전에 정당과 시민사회를 포괄해서 할 수 있는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는 이런 연대를 제도화하는 게 첫 번째 저는 과제다. 전국을 UFC 게임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예.
1: 좀 민감한 질문.
0: 네네.
1: 김민석 전 총리 지금
0: 네네.
1: 당대표 그냥 후보도 아니고 유력 후보입니다.
0: 네.
1: 네. 이 조국 혁신당과의 이 합당 문제 나올 때 흡수합당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우선 그러고 며칠 있다가 앞으로 네. 흡수합당이란 말 쓰지 않겠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크게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신 거니까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걸 왜 실수라고 말을 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합당하기 싫구나라는 게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바로 나와요. 네. 왜냐하면 원래 실제로 합당을 하려고 하면 상대 당이 아무리 적어도 이 당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당이 무척 정치적 영향력이 큽니다. 해서 합당했을 때의 그 효과를 크게 만드는 게 상도입니다. 상례입니다.
1: 예전에 그렇게 해야 성사가 되죠.
0: 그렇게 해야 성사가 됩니다.
1: 성사가 되죠.
0: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꼬마민주당, 새정치민주 국민회의와 꼬마민주당이 합당을 할 때 1대1로 했어요. 네. 5대5로 그만큼 쳐졌어요. 이게 덩치로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여의도 번역기상이가 합당하기 싫구나.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라고 그게 금방 읽히고요. 두 번째는 우당에 대해서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하신다면 당대표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의 태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조국혁신당은 당권 경쟁의 소재나 주머니 속 공깃돌은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네. 최근에 그 평택을 재선거 얘기하면서 민주당 후보낸 거 후회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0: 네.
1: 실제 근데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0: 저희들도 네.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요. 그런데 네. 그거를 그 일일이 복귀한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은 라쇼몽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한 거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셨구나 본인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료를 비싸게 치렀으면 조국 혁신당이 더 비싸게 치렀어요. 거의 뭐 더 힘들게 치렀지만 치르긴 했는데 비싼 수업료를 각자 치렀다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연대의 기준을 가지고 차근차근 연대해 나가면서 다시 원팀으로 소위 그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극단주의 세력과는 원팀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원팀 정신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 조국 전 대표와는 자주 소통하세요?
0: 뭐 종종 소통합니다. 예. 그 지금 벤치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1: 예.
0: 조국혁신당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 전략 자산이 언제 체력을 딱 비축하고 대한민국의 전망을 바로 세워서 언제 적시에 투입할 거냐도 차기 당대표의 중요한 그 투입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자주 중요한
1: 예. 통화도 하시고
0: 뭐 그렇다고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조언을 구해야 될 건 할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죠.
1: 조언해 주시는 건 없으세요? 조국 대표 전 대표한테.
0: 아 제가 예, 예. 예. 평택의 일상을 잘 그 즐기시라 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스코틀랜드에는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약을 갖다주고 식사 시간을 알리며 환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죠.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개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거죠. 덕분에 치매가 더디게 진행됐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0: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3: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특성상 비탈길과 경사진 도로가 많죠. 그러다 보니 차량이 미끄러져서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이 특수 페인트나 아스콘 재질로 도로를 포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능을 유지하는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 마찰력이 떨어져서 빗길에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구조적으로 반복되기 쉬운 내리막길의 교통사고, 안전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0: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석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최대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심의한 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재석의원 173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해당 법률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원이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특별검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선고 이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장 씨의 모친 육모 씨를 오늘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장 씨와 연락하는 것처럼 꾸민 문자와 투자 확인서를 보여주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난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장마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요즘 활짝 피어있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배롱나무꽃. 봄의 진달래보다 훨씬 더 진분홍색인 배롱나무꽃은 태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점점 더 붉어지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쯤에 거뭇하게 변하면서 꽃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100일 동안 피어있는다고 해서 백일홍나무라고도 불렸는데 이 백일홍나무가 빨리 발음되면서 배롱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롱배롱 발음이 왠지 좀 귀엽죠? 배롱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간지럼나무인데요. 나무를 살살 문지르면 잔가지가 파르르 흔들려서 그 모습이 꼭 간지럼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런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길가에서 배롱나무와 마주치면 간지럼을 한번 태워보시고요. 봄꽃만큼 환영받지 못해도 해마다 씩씩하게 피어나는 여름꽃들처럼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굳센 화요일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별빛이 내린다 전해드렸습니다. 김명자님이 요즘 배롱나무 자주 보이더라고요. 간지럼 한번 태워봐야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혜원님, 배롱나무를 처음 간지럽힌 사람은 참 개구쟁이였을 것 같아요. 어쩜 나무한테 간지럼을? 그러게요. 생각하면 참 귀엽네요. 나무한테 간지럼을 피웠다고 생각하니까. 범진호님, 배롱나무 마주치면 만져보고 싶네요. 식물이 마치 동물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게 신비롭습니다. 1510님, 배롱나무 색깔은 진핑크도 있지만 연보라, 아이보리 색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맞아요. 분홍빛을 우리가 주로 보긴 하지만 분홍빛, 뭐 자주색, 붉은색, 또 연보라, 말씀하신 아이보리색 같은 흰색 같은 비슷한 색깔도 있죠. 다양한 색이 있는 것 같아요. 3201님 안녕하세요. 제 태몽이 백일홍이었대요. 그래서 예쁜 셋째 딸일 줄 아셨다는데 뒷말은 흐리시더라고요. 오, 진짜 아드님, 아, 남자분이신가 봐요. 3201님이. 근데 이제 백일홍이 나와서 당연히 딸일 줄, 아, 딸은 맞는데 예쁜, 아, 아, 헷갈리네요. 아, 3201님 성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는 배롱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쁘게 피어나는 이 꽃들처럼 우리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씩씩하게 또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01님이 딸이요. 아, 그렇군요. 아, 예쁜 셋째 딸일 줄 아셨다는데 뒷말을 그리시더라. 이런 의미였군요. 감사합니다. 3201님. 자,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 저희 오당주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들러서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편하신 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실 안까지 파고든 차별 혐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룹이 분명한 사안을 명확하게 교육하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한 채 학생들이 논쟁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원칙인데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모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시민적인 행위임을 깨닫게 가르치는 것도 기본 내용에 담았다고 합니다. 국교위는 교실이 사회적 갈등의 각축장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돼야 한다면서 이 독일의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를 거울 삼아서 우리만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는 진보 보수 진영 간의 대립이 극심했던 서독 사회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겨대차는 논쟁을 거쳐서 풀도록 한 정치 교육 원칙입니다. 국교위는 기본 원칙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내일과 25일에는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포털사이트 계정을 도용해서 5년 동안 병원과 음식점 등의 허위 이용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 순위를 조작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광고업체 관계자와 대행사, 실행사 관계자 등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실질적인 운영자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플랫폼에 노출되는 광고 의뢰업체의 검색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도용 계정을 이용해서 28,886회에 걸쳐서 허위 후기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버려진 영수증을 이용해서 실제 방문한 것처럼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거나 펜션과 호텔 등의 숙박 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춘 뒤 예약만 하고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광고주로부터 19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업체들의 불법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건 지난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인데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부산선언을 공식 채택하고 협력을 세계유산협약의 새로운 전략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부산선언에는 무력 분쟁과 기후변화, 개발 압력 등 복합적인 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럽의 폭염과 세계 각지의 폭우, 산불, 지진과 화산, 해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는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 보고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보존 상태를 심의하고 주말부터 세계유산 신규 등재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소유 권정열이 함께한 어깨 8108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은혜님이 오늘도 알찬 뉴스 잘 들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놓친 소식들을 오당제에서 들으니 늘 감사하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남지혜님 가짜 후기 정말 싫어요. 후기 자체를 못 믿게 되잖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보통 왜 리뷰 찾아보고 뭐 식당이나 뭐 펜션 뭐 병원까지도 리뷰 보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포털사이트 계정을 도용해서 5년 동안 병원 음식점 등의 허위 이용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의뢰를 하면 실행사가 손님이 두고 간 영수증이나 업체 사진 등을 이용해서 후기를 올리고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도용한 계정으로 이제 소액 결제한 다음에 가짜 후기를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후기를 믿고 갈 수가 없잖아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으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후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기 자체를 못 믿게 되는 진솔한 후기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지연님, 영수증 버릴 때 찢어서 버려야겠어요. 가짜 후기 싫어요 하고 역시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영수증 좀 찢어서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이렇게 만나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의 I will be here.

0: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의 I'll be here 듣고 왔습니다. 1440님, 오당제 주요 뉴스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자랑 많이 했네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공원에서 들으시면서 오당제를 자랑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440님. 광고 듣고 올게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0: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 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6537님, 저녁 하늘에 금성이 빛나고 있네요. 오늘도 폭염에 시달리는 하루였지만 큰 딸아이가 아빠 엄마 회사 준다고 해서 지금 횟집으로 걸어가서 가는 중입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 오늘도 하늘이 예쁘네요. 저 멀리 반짝이는 별 하나가 보이는데 아마 그게 금성인가 봐요. 또 오늘 이렇게 예쁜 노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딸아이가 또 이렇게 따님이 맛있는 회를 또 사주신다고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노진희님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다들 오늘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출근이랑 회사입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남편 찬스로 좀 일찍 도착해서 듣고 있네요. 아마 집에 가는 길에 남편도 듣고 있겠죠? 운전 조심히 가고 내가 맨날 툴툴거려도 애정합니다. 이렇게 남편분에게 마음을 담은 글을 남겨주셨네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또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5297님은 비가 내린 후에 자연이 만들어내는 멋진 수채화 참 멋지지 않나요? 하면서 또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오, 되게 커다란 산 사이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멋지게 지나가는 그런 사진을 또 공유해 주셨어요. 자연이 가까이에 있는 곳에 사시나 봐요. 산도 너무 멋지고 또 구름도 예쁘고 비 그친 다음에 그 풍경도 멋지지만 냄새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비 오고 나서 그 냄새 맡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 4850님 저도 배롱나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하면서 사진을 공유해 주셨네요. 오, 배롱나무 너무 예쁜 색깔의 배롱나무네요. 분홍빛. 사진도 진짜 잘 찍어주셨네. 우리 4850님도 감사합니다. 8525님 저 처음 문자 보냅니다. 딸하고 별일도 아닌 걸로 말싸움하고 나니 후회가 됩니다. 딸에게 사과하려고요. 그럼 될까요? 그럼요. 뭐 딸하고 엄마는 자주 뭐 이렇게 말다툼도 하게 되고 투닥투닥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또 별거 아닌 걸로 이야기가 또 그렇게 투닥투닥 하다가도 별거 아닌 걸로 또 풀리고 그런 사이니까요. 따님한테 먼저 이렇게 뭐 괜찮아 이렇게 말 걸어보시면 따님도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90님 연휴에 제주도로 환갑여행 다녀왔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17명이랑요. 칠순 때도 다 같이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되네요. 와, 환갑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오셨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 17분이랑 같이 다녀오셨대요. 대단하신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시는 게 너무 멋지셔서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0: 대구에 사시는 미란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2: 이제 퇴근하고 와서 운동 가기 전에 잠깐 전화 받았습니다.
0: 아, 퇴근하고 돌아오셨군요.
2: 네네네.
0: 문자 보내주신 거 봤더니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네. 하는데 날씨는 어땠어요, 지난 주말에?
2: 예, 비 예보가 있어서 네. 좀 걱정을 했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왔고요.
0: 오, 네.
2: 좀 덥기는 더웠어요.

0: 그렇군. 네. 비가 그래도 안 와서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었겠네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1: 주상절리라도 갔다 오고요. 숙지코지 뭐 그리고 그거 신방산도 갔고요. 와. 예, 삼울길이라고 그 저기 산림욕 하는 그런 곳도 갔다 왔습니다.
0: 오, 여기저기 많이 가셨네요.
1: 네,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0: 몇 방
1: 기억 못할 정도.
0: 예? 몇 방 며칠 다녀오신 건데요?
1: 2박 3일입니다.
0: 2박 3일 동안 거기 다 가신 거예요?
1: 네, 그것보다 더 많은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0: 와, 부지런히 다니셨었나 봐요.
1: 네,
0: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1: 네,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0: 뭐 드셨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1: 오마카세 회라고도 먹어봤고요. 네, 또 옥돔구이도 먹었고, 와. 유명한 고사리 해장국도 먹었고요. 갈치조림. 대표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0: 네.
1: 그리고 흑돼지 다 먹었습니다.
0: 제주에서 먹어야 되는 것들 다 드시고 오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친구분들 17분이서 같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다 같이 네. 계속 다니신 거예요?
1: 네. 오. 다 하나 렌트해서 저 기사분 딸려서 그냥 다녔습니다.
0: 그 버스를 대절하셨나 봐요?
1: 네네네.
0: 와, 그랬군요. 네. 이렇게 다 같이 친구분들이랑 여행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뭐였어요?
1: 그 시절로 추억이 소환되는 거. 딱 예, 초등학교 6학년 때처럼.
0: 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분들이랑 네. 같이 환갑 여행을 가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 친구분들도 그럼 다 환갑이신 거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그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랑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그래도.
1: 네, 저는 뭐 몇 년 전에 같이 친구들이랑 어울렸지만,
0: 네.
1: 그래도 이렇게 같이 우리 인생의 환갑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환갑 여행을 함께해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그럼 좀 자주 만나는 편이세요?
1: 네, 두 달에 한 번 저희가 와. 날짜를 정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0: 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시는군요.
1: 네. 네.
0: 이지선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내 네. 친구 미란이 장하다 비초파래 화이팅 우리의 우정 영원히 하셨는데.
1: 네, 우리 총무님입니다.
0: 아, 총무시구나. 비초파래라고 하셨는데 학교 이름인가 봐요?
1: 대구 비산초등학교 파래 동기회입니다.
0: 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네. 총무님이 글까지 남겨주시고.
1: 네.
0: 그러면 칠순 때도 다 같이 또 여행하기로 하셨다면서요?
1: 네, 일단 칠순, 팔순 얘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건강이 허락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무릎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7분 네. 모두 건강하셔서 칠순 때 또 네.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1: 저희는 이제는 더 멀리는 못 가겠고요.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니네 환갑이다 하더라고요.
0: 네.
1: 못 가겠고 그냥 어디든지 친구들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염지은님이 초등학교 친구분들과 여럿이서 환갑여행을 다녀오시다니 정말 멋집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한 명과 우정 20주년 기념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 중인 청취자분 앞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크크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20주년.
1: 원래는 더 많은데요.
0: 네.
1: 이번에는 친구들이 많이 빠졌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원래는 몇 분이세요?
1: 원래는 정해진 건 아닌데 동기회 전부 다를 합치면 많은데요.
0: 네.
1: 한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나오는 친구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거든요.
0: 와, 훨씬 더 많으시구나.
1: 네네네.
0: 멋지십니다.
1: 네.
0: 다음에 칠순 때도 꼭 다 같이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 감사합니다.
0: 혹시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1: 우리 일단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요. 시댁 친정 식구들, 우리 친구들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집 대들보 신랑 김영석 씨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둔 우리 큰아들 김건영, 예쁘고 착한 며느리 서현아, 살가운 우리 둘째 아들 김원영 행복하고 따뜻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아드님이?
1: 네네.
0: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5770님이 미라나 너무 즐거웠어.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자.

0: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0: 혹시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을까요?
1: 네. 인순이님의 친구요. 같이 있네. 듣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0: 그랬으면 진짜 친구분들도 같이 듣고 계셨으면 네. 좋겠네요. 조PD 인순이의 친구요 네. 들으면서 오늘 미란님과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우정 영원하시길 네.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친구분들과 제주도로 한강 여행 다녀오신 김미란님의 신청곡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 듣고 왔습니다. 8258님이 저도 친구들 3명이랑 청산도로 한강 여행 갔었는데 너무 좋았네요. 와, 여행들 많이 가시나 봐요. 김미금님도 저도 61년지기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갔어요. 9명인데도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못 갔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을 다 맞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7분이 함께 다녀오신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7085님, 칠순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매년 매년 가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보니까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그래도 뭐 크게 이렇게 뭐 칠순 여행, 환갑 여행 가시지만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모임도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 보니까 자주 모이시기도 하고 여행도 자주 가시고 가까운 곳은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미란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5711님, 젠디 맑은 하늘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뽀송뽀송하게 리벨한테 샤인 들으면서 흐린 기분을 말리고 싶네요. 5711님 신청해주신 리벨한테 샤인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황에서 치킨 배달기사와 주문자가 서로를 배려한 훈훈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 아파트 26층에 살고 있는 분이 치킨을 주문했는데요. 잠시 후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사님이 1층에 치킨을 두고 가실 줄 알았는데 직접 올라오겠다고 해서 얼른 내려갔다고 하고요. 덕분에 중간에서 만나서 치킨을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이 주문자는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커피 쿠폰을 함께 보냈는데요. 그러자 기사님도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다고 하네요. 처음 통화할 때부터 너무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올라가서 치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와,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분들이 중간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몇 층에서 만났을까요? 1번 2층, 2번 14층, 3번 30층. 주문자가 26층에 산다고 했잖아요. 보기 중에 중간쯤 되는 층이 어디일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2층, 2번 14층, 3번 30층.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105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0: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최대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재석의원 173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해당 법률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특별검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선고 이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시험장에 소형 이어폰을 갖고 들어가 문제를 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브로커 역할을 한 1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리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30회차에 걸쳐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대리 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배터리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튬과 나트륨 같은 금속 물질이 물과 반응해서 폭발하거나 유해 가스를 내뿜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용 소화기를 쓰는 등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2년 전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들이 발의됐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마저 늦어지는 형국인데요.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황에서 26층에 사는 주문자와 배달기사님은 과연 몇 층에서 만났을까요? 1267님 2번 14층이요. 아들하고 배송일 하고 있어요. 비 좀 그만 왔으면 해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힘이 나네요.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아, 또 배송일 하고 계시는구나. 1267님 힘내시고요. 오늘 당첨자 1267님 축하드립니다.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사님도 고객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오늘도 인류의 충전 두 분 다 복 받으시라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바치 동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0: 당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1: 뭣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뭣이 중헌디?
2: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만 남의편.
2: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4: 잘 지냈습니다.
2: 비가
3: 너무 많이 와요.
4: 아, 맞아요. 네.
2: 지금도 혹시 밖에 비 오나요?
3: 비가 조금씩.
4: 여기 상암동은 잠깐 멈춘 것 같아요.
2: 네.
4: 내일 또 중부지방에 비가 예보돼 있다고.
2: 그렇군요.
3: 비가 이게 예전에는 비 올 때 좀 좋은 것도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하고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네. 아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4: 한 번에 많이 오고
3: 예, 스콜처럼
2: 네. 지금 비는 안 오지만 밖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네요. 우리 JTBC 김하은 아나운서가 네. 우리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하시잖아요.
3: 마치고.
4: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이재은 아나운서를 너무 존경해서
2: 존경까지.
4: 됐다고.
2: 아 진짜.
4: 그래서 오늘 보러 온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3: 너무 보고 싶다고.
2: 와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3: 네, 대기하고
2: 기회가 되면 이따가 네. 한번 인사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3: 네. 네.
2: 김경준님이 준상 아나님 뉴스 할 때랑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변호사님도 반가워요 하셨네요.
4: 반갑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또 뉴스하고 네, 바로
4: 그럼요.
2: 오셨죠.
4: 네.
2: 자, 이 코너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인데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친구가 아닌 생성형 AI에 고민을 털어놓는 요즘 아이들. 고민 상담을 친구 말고 AI랑 한다는 건데 두 분도 혹시 그러세요?
3: 저는 질문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4: 저도.
3: 근데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2: 네.
3: 와, 근데 많이 알아요.
2: 오.
4: 많이 알아요.
3: 이런 질문을 해봐요.
2: 네. 네.
3: 내가 어떤 사람이니 하면 제가 이때까지 관심을 가졌던 걸 다 분석해서
4: 그거 맞아요.
3: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고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2: 진짜
3: 무서워서.
2: 좀 그렇긴 해요.
3: 저는 무서워요.
2: 네.
4: 저는 감정적인 건 고민 안 하는데요. 뭐 시험이나 네. 뭐 공부할 만한 거 이거 몇 시간 공부하면 될 것 같아
2: 네.
4: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2: 네.
4: 직장인이 합격하려면 하루 몇 시간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루 4시간 하겠다니까 100일 만에 안 된대요.
2: 진짜?
4: 네. 그럼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루 6시간은 해야 100일 만에 그래도 합격을 도전해볼 수 있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줘요. 너무 신기해요.
2: 똑똑하다.
3: 신기합니다.
2: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AI에 질 수 없잖아요.
4: 네, 그럼요. 네. 절대 안 지죠.
2: 그러니까 고민 사연 여러분 보내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4: 네. 경남에서 현고민님 여자분입니다.께서
2: 네.
4: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저와 남편은 4살 차입니다. 제가 4살 연상인데요. 그런 저에게 친구들은 말합니다.
5: 야, 연하 남편이랑 살아서 너무 좋겠다. 연하 남편이랑 싸우면 귀여워서 화도 안 날 거야. 그치? 아무튼 부럽다. 아무래도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깔깔깔깔.
2: 지들은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한다고 함부로 얘기하는지. 나이 어린 남편이랑 살아봤냐고요. 동생 데리고 살아봤냐고요. 우리 남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여보, 일어나. 언제까지 잘 거야?
5: 아빠 일어나서 나랑 놀자.
2: 아 여보, 준상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서 기다리잖아.
1: 나 좀 자게. 내버려둬, 한 시간만 더 잘게.
2: 벌써 11시야.
1: 누나가 이해 좀 해줘. 난 아직 어렸어. 아침잠이 많단 말이야.
2: 아 준상이가 더 어려. 6살 준상이도 아까부터 일어나 있는데 당신 아빠가 돼서 왜 이래? 아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1: 아니 안 창피해. 아무튼 누나가 좀 이해해줘.
2: 누나가 이해 좀 해줘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고요. 또 여보, 우리 저녁에 삼계탕 끓여 먹을까?
3: 어 그러자 그러자.
2: 그러면 죽도 같이 써먹게 당신이 찹쌀 좀 씻어서 불려놔줘.
3: 난 뭐 그런 거 할 줄은 모르는데.
2: 그냥 씻어서 물 넣고 불리기만 하면
3: 그러니까
2: 돼.
3: 그러니까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2: 아 진짜 쉬워. 내가 가르쳐줄게.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불려놓으면 돼. 알겠지?
3: 아 누나 잘한다. 이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 시키려고 그래? 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누나 이해 좀 해줘. 이?
2: 툭하면 할 줄 모른다, 경험 없다, 누나가 해달라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저도 참고 넘어가는데 주말에 친구들 문제 때문에 자주 예민해집니다. 제 친구들은
6: 예, 재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하는 거 알지? 남편이랑 꼭 같이 와야 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2: 이렇게 집들이나 아이 돌잔치가 있을 때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데요. 남편 친구들은 아직 미혼이고 사회 초년생이라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6살 아들까지 있으니까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3: 아 누나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2: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3: 아 누나가 이해 좀 해줘. 자식들이 그 요새 직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아 갔다 올게 암튼.
2: 남편은 혼자 친구 만나러 나가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집에 남겨주는데요. 누나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받아주고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될까요? 세 분이 객관적으로 분석 좀 해주세요. 자, 현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이거 소법이에요, 누나는.
2: 그러니까.
4: 오늘 남의 편 들어야 되는데 너무 열받는데요.
2: 아, 그래요?
3: 아, 이 사람.
4: 아니 아내분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4: 아니 아들보다 더 늦잠을 자고
2: 맞아.
4: 무슨 뭐 쌀을 불리는데 잘한다 이러는데 갑자기 저 사연 하나가 떠올랐는데 제 친구도 남편 이제 여자이 여사친인데 남편이 집안일을 아예 안 하고 아예 못 하는데 정말 빨래 끝나고 친가가니까 친정가니까 당신이 건조기에 좀 넣어줘 이랬대요. 갔다 왔는데 빨래가 완전 쉰내가 나고
2: 안 넣었구나.
4: 건조기에 넣기만 하고 돌리질 않은 거예요.
2: 아 진짜.
4: 그래놓고 그 얘기를 난 이러고 산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남편의 사연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2: 와
3: 이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얘기 준상 아나운서 얘기하셨으니까.
4: 네네네.
3: 진짜로 이게 통한다고 생각 계속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4: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누나 하는
3: 네.
4: 그죠.
3: 좀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2: 진짜.
3: 지훈이 정신 차려 이렇게 누나로서 동생 혼내듯이.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거 진짜 넣어두라면 넣어두기만 하거든요.
4: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3: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아 진짜.
3: 넣어서. 뭘 누르고 5분간 돌려
2: 입력을 와. 다 해야 되니까
3: 예.
4: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3: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4: 아 정말로요?
3: 예컨대 양파를 반만 까놔라 이러면 정말 양파 6개 중에 3개를 까놓던가 아 6개 반씩만 까놔요. 이거 너도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설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한테는
2: 그렇군요.
4: 쉽지 않다.
2: 1338님이 연기력 뭐요 잘한다 하셨고 8081님 젠디 모든 남편들이 그래요 내 사연인 줄 알았네요. 1458님도 우리 남편도 4살 연하예요. 자기가 불리할 땐 누나라 해요.
4: 와.
2: 네. 제가 오늘 그 어제 김민아 아나운서가 추천해줘가지고 그 72시간 데이트라고 요즘
4: 너튜브에
2: 핫한 그 연애 프로 봤거든요. 근데 그 4살 연하 남자분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소개팅을 하는 거였는데 되게 너무 풋풋하고 보면서 계속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4: 아 연하남을 보면서?
2: 연하의 매력이 막 와 너무 멋있다 귀엽다 이러면서 봤는데 또 이렇게 막상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3: 근데 이게 귀여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걸 써먹는 거거든요.
4: 맞아요.
3: 이건 다릅니다.
4: 그리고 이게 연하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2: 그치.
4: 기본적으로 게으른 분이에요.
3: 게으른 분이에요?
4: 네. 정말로.
2: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연하라서 다 아니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남의 편이니까 남편의 편을 들자면 좀 남편이 자기가 좀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 나이를 계산해보니까 아이가 6살이잖아요.
2: 네.
4: 그러면은 아마 남편분이 32살에서 36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친구들도 다 결혼 안 하고 아직은 나는 아직 친구들도 다 어리고 다들 노느라고 신났는데 난 애도 있고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남자 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우쭈쭈 달래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2: 남편분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보자면
4: 대변을
3: 남의 편이니까 철없는 입장 철없는 그 나이 네. 그래도 못됐다.
4: 진짜로.
2: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남편 편 좀 들어주세요.
3: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요거 누나 핑계를 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나 할 때마다 한번 계속 그 인지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나 할 때마다 왜 하는지.
2: 예. 마음의 준비를. 예.
3: 누나 할 때마다 필요할 때 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맞아요. 현 고민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누나 할 때마다.
4: 현 고민님이 아마 집안일도 되게 잘하고 좀 듬직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남편분이 좀 의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지를 하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지 말고 일단 호칭부터 누나라고 부르는 것부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2: 아 호칭을요?
3: 저도 호칭 간에 누나, 오빠 이런 게 조금 부자연스럽거든요.
2: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4: 뭐 자기야 뭐
3: 여보가 맞죠.
4: 여보가 맞지. 뭐,
3: 당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네. 주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네.
4: 혼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3: 누나 그러면 엉덩이를 때려버려.
4: 아 아들이 안 그래도 하나 있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는.
2: 그렇네. 진짜 딱 아들이 두 명.
3: 6세 아들하고.
2: 아, 근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금 관계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 그럼요.
2: 아들이 보고 또 배울 수도 있으니까.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호칭부터 일단 고쳐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4: 진짜 요즘에 이제 연애 프로그램 얘기를 자꾸 하지만 네. 연애 프로그램 보면 누난 내게 여자야라는 K-POP 프로그램
2: 있죠. 네네.
4: 거기는 12살 어린 남자들 나와요. 근데 4살 연하 남자 어린 것도 아닙니다.
3: 그렇죠. 이거 솔직히. 요즘으로
4: 4살은 진짜 그냥 친구죠 친구. 근데 이렇게 게으르고 네.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3: 그거를

0: 보다는 이제 호칭을 바꿔서 여보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현 고민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노래를 한곡 듣고 올게요.
1: 누난 내 여자니까
2: 누난 내 여자니까
0: 이승기 씨가 부릅니다.

0: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듣고 왔습니다. 김정훈님이 저 진짜 진짜 이 노래 나올 줄 네. 알았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1: 근데 박 변호사님 이 노래 불러보셨나봐요.
2: 예.
1: 언제 이 노래를 부를 일이 있었죠?
2: 제가 MBC에서 방송할 때.
0: 아 맞아.
1: 운명가와?
0: 아니 아니. 기분 좋은 날.
1: 기분 좋은 날에서 이거를
2: 컬트 베란다쇼로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1: 이 노래를.
2: 근데 까먹었어요. 내 가사를 다.
1: 이미 다 알고 계시던데.
0: 오 베란다쇼에서.
1: 음악 나가는 동안도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좀 들려주세요 하면서.

0: 할게.
1: 대박. 너무 잘하신다. 와,
2: 죄송합니다. 진짜,
3: 와 대박.
1: 너무 잘하시네요.
3: 아, 노래 진짜 잘하시네.
1: 그러니까.
2: 아유, 죄송해요.
3: 밤에 못하시는 게 뭐지.
1: 너무 좋다.
3: 잘하시고, 노래도 야, 잘하시고. 진짜. 와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
1: 진짜.
3: 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신은희님. 남의 편에는 그냥 큰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마음 편해요.
3: 아들이라 생각하고.
2: 자 김혜정님은요. 저는 제가 3살 연상인데요. 우리 남편은 저에게 누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서 자기도 연상녀라 결혼한대 하네요.
1: 진짜? 사랑꾼 남편이신가 보다.
3: 그런가 보다.
1: 너무 부러우시겠다 현 고민님.
3: 맞아 맞아 진짜.
1: 1458님 연하여도 잘한다고 궁딩이 팡팡 해주면 잘해요. 연하도 연하 나름입니다.
3: 아, 좀 길들이면은 맞아요. 맞아요. 괜찮을 수 있죠.
2: 자 8081님 남자들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흐흐. 칭찬 스티커 한번 활용해보세요. 스티커 다 붙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요.
1: 야 이거 좋다.
3: 괜찮다.
1: 좋은 아이디어. 네.
3: 칭찬 스티커. 네.
1: 김경준님 현 고민님은 남편이 4살 연하니까 그래도 참아 주죠. 네 살 연상인데도 뺀질뺀질 요리조리 요령 피우면 얼마나 얄밉게요. 오구오구 잘했어 하면 칭찬으로 조금씩 집안일을 하게 하세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알아도 못하는 척 할 수 있음.
3: 다들 이렇게 오구오구 잘했어 오구오구. 잘했어 좀 길들이는 느낌으로 그렇죠. 가라고 하시네요.
2: 자 유혜영님 집안일 못한다고 해도 조금씩 자꾸 시키세요.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제 남편은 라면도 못 끓이고 달걀 후라이도 식초로 끓고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반복 학습을 시켜서 지금은 잘한답니다. 사연자분 답답해도 본인이 하지 마세요.
3: 와 달걀 후라이를 어떻게 식초로 구우시지? 식용유인 줄 알았나 봐요.
2: 정말로 안 해본 사람 같아요.
3: 너무 신기하다.
2: 정말
1: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시키지 말라고.
2: 근데 사실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구별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 중상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건조대에 넣기 마라고.
1: 분리질환.
2: 저는 약간은 고의가 있다고.
3: 진짜?
1: 약간은. 그죠?
3: 그럼 너무 너무한데. 그러니까.
2: 그걸 잘 성공하면 그걸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도박을 한 것 같아요.
3: 그렇구나.
1: 네. 3679님 모임에 남편을 데려가셔서 친구분들한테 이것저것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준다 하면서요.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워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3: 괜찮은 방법.
1: 아닐 것 같아요.
3: 아니요 아니요.
1: 이런 남자분들 특징은 이렇게 친구들 앞에 잘하면 왜? 나 친구들 앞에서도 잘한다고 했잖아. 왜 나 깨우고 그래? 이럴 것 같아요.
2: 저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누나라고 하는 모습만 지금 오늘 보여줬는데 네. 사연자가 다른 모습 뭐 예컨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우위에 있으려고 할 때는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궁금하긴 해요.
3: 그렇네. 예.
2: 그때도 누나라고 하는지 아니면 조금
3: 화났을 때
1: 화났을 때
2: 조금 더 깔보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3: 그렇네. 진짜 딱 중요한 지점을.
2: 근데 만약에 계속 처음부터까지 누나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나쁠 것 같진 않아.
3: 착한 사람도
2: 들어요.
3: 나쁜 사람은 아니다. 예.
1: 그리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대체 현 고민님은 이 남편분의 뭐에 반해서 사귀셨는지 혹시 듣고 계시다면
3: 이런 모습 아니었어.
2: 이런 귀여운
3: 누나
2: 모습. 누나 사랑해줘 이런 거에 빠진 것 같아요.
3: 아니었을까?
1: 글쎄요.
3: 그러니까 고민님 듣고 계시다면 알려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박지윤 변호사님,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0: 오늘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이 현 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돼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뭐 제 생각에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니까 귀여워 보이거든요.
0: 네, 남편이
1: 그냥 놔두세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귀여워 여기면서 예. 김준상 아나운서.
2: 저는 뭐 형 고민님 편을 충분히 들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어른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남자를 선택한 것은 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사셔야 한다.
0: 진짜 뼈 때리는 그런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0570님이 박 변호사님 노래 잘 부르시네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다음에 노래 한 곡씩 부탁드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진짜 노래
2: 그러니까.
0: 잘하시네.
2: 범진호님도 2초 이승기 목소리였다.
0: 그러니까 고음이 진짜
2: 완전.
0: 벤자민 린님, 저는 박지훈 변호사님과 김준상 아나운서가 나오는 날이 가장 좋습니다. 코너도 코너지만 제 휴먼
2: 중요합니다.
0: 오당제 파이팅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또 박지훈 변호사님, 김준상 아나운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해 준 김하은 아나운서도 반가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1060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바운스.

조용필의 바운스 106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0175님 4박 5일 제주도 여행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비가 안 와서 재밌게 놀았어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또 너무 아쉬워요. 제주도는 언제나 며칠 여행해도 너무 아쉽네요. 아 그리고 여행 내내 운전했던 남편 정현씨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또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군요. 아까 우리 전화 연결했던 미란님도 그렇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행히 또 비가 안 왔다고 하니까 우리 0175님도 남편분이랑 즐거운 여행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1080님

내일 아이들 방학 맞아서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가려고 짐 싸고 있어요. 4인 가족 짐 싸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누가 휘리릭 싸주면 좋겠어요. 오, 또 1080님은 속초로 떠나시는군요. 그쵸. 이렇게 혼자 아니면 둘이 가는 거랑 4인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행 가는 게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짐 자체가 아이들 옷도 챙겨야 되고 막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기 전부터 또 고생하시겠네요. 1080님. 그래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아이들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0112님은 경남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 더운 날씨가 연속이라 몸보신하기 위해서 누룽지 삼계탕 포장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시원한 비 적당히 내려줘라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경남 지역에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나 봐요. 그쵸. 너무 더운 것보다 한번 그래도 좀 시원하게 비가 뿌려주는 게 이 더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데 비 너무 와서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이렇게 막 피해 있을 정도로 많이 오지 않는 정도로 적당히 내려주는 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경남에도 좀 단비 같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요. 누룽지 삼계탕 몸보신 제대로 하시겠네요. 9110님 작은 아들 4월에 큰아들 6월에 쌍둥이 군대 보내고 적적한 마음에 산책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목소리 너무 이쁘세요. 듣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오, 감사합니다. 아들 둘을 이렇게 한 번에 군대 보내시고 마음이 얼마나 적적하고 또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 드실 텐데 잠깐이라도 저희 방송이 또 제 목소리가 위로가 되어드렸다니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9110님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이희원님 오늘 아들 따라서 부산 가서 부산 지하철 굿즈 사운드 키링 사왔습니다. 이번 역은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하면서 실제 지하철 방송 그대로 재생되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굿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 부산 지하철 굿즈 사운드 키링을 사셨는데 그걸 누르면 이제 막 그런 게 나오나 봐요. 이번 역은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이렇게 서울 지하철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굿즈가 사운드 키링은 없지만 다양한 굿즈들이 있겠죠. 지하철 관련해서 요즘은 뭐 굿즈가 최고 인기잖아요. 책도 그렇고 뭐 어딜 가든지 굿즈가 인기인 그런 시대라서 굿즈 관련된 책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막 읽으려고 했었는데 다양한 굿즈들을 소개해놓은 책도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9523님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곡수초등학교 26회 친구들 35명에서 오사카 여행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었네요. 친구들 모두 건강하자. 66년 동안 잘들 지냈다. 오늘 또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녀오신 거 많이들 자랑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9523님은 초등학교 친구들 35분이서 같이 오사카 여행을 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분들이랑 같이 연락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고 너무 좋네요. 1323님 우리 집 강아지는 미용만 하고 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결국 제가 직접 미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으로 하다 보니 결과가 정말 점점점 강아지인지 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겨졌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어느덧 5년째. 이제는 우리 강아지 미용은 거의 제가 다 합니다. 발톱 깎기부터 목욕, 털 정리까지 웬만한 미용은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못생겨졌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미용사는 5년 경력의 보호자입니다. 와, 멋지신데요? 강아지가 이렇게 미용 다녀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직접 또 독학으로 배워서 미용을 해주시는 이 열정과 사랑 너무 멋지십니다. 6303님 수영장을 옮긴 지 4개월 아직은 낯설었는데 오늘 수영을 마치고 나오니 한 회원분이 만두 하나를 봉지에 싸서 건네주시면서 드시고 가세요 하셨어요. 만두 하나였지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람 사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따뜻함을 안고 자야겠어요 하면서 만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큰데요. 만두 왕만두인 것 같아요. 받으시면서 진짜 감동 받으셨겠어요. 그냥 수영장 이렇게 다니다가 마주친 분인데 이렇게
만두 드세요 하면서 이런 봉투를 건네주면 진짜 마음이 울컥해졌다는 표현이 표현을 써주셨는데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6303님 앞으로도 수영 즐겁게 다니실 수 있겠네요. 이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박지연님, 퇴근하자마자 미용실 와서 뿌리 염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인지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가 늦어졌나 봐요. 뿌리 염색하는 주기가 부쩍 길어졌거든요. 하하, 덕분에 돈은 아껴질 테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가 없네요. 유유. 아, 그래요. 또 이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면은 확실히 염색하는 주기는 길어지지만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지연님처럼. 뿌리 염색 예쁘게 자라고 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루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Faith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So Emotional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1695님이 내일 제가 생애 처음 쓴 희곡으로 단편극 첫 공연이 올라가는데 너무 떨려요. 루비아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와, 생애 처음으로 쓴 희곡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라니 진짜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시겠네요. 제목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꼭 제목이랑 자세한 정보도 보내주시면 저희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첫 공연이라 많이 떨리시겠지만 멋지게 잘 하시고 오시고 또 관객들에게도 그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346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내일 병원 예약 때문에요. 이른 아침 예약이라서요. 가슴에 혹이 좀 있는데 요즘 통증이 생겨서 걱정이 너무 큽니다. 큰 일은 없겠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걱정 말라고, 큰 병 아닐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특히나 또 검사, 진료 앞두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게 꼭 큰 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다양한 원인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내일 정확한 진료 잘 받으시고 혹시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료도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3229님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째 초등학교에서 특수반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아이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직장에서 회식이 있고요. 저녁에는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과정 자격증 공부하러 대학에 갑니다. 제가 늦게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한 학기 마쳤거든요. 오, 16년째 초등학교에서 특수반을 담당하고 계시다니 너무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죠. 다들 학교들이 또 회식도 하시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까지 엄청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3229님 힘내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4850님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헬스장에 데려다 줬는데 오늘은 강원도로 출장 가서 내일은 오랜만에 버스 타고 헬스장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찰옥수수가 택배로 올 예정이라서 옥수수 삶아야 해요. 오, 원래는 매일매일 이렇게 헬스장에 데려다 주셨나봐요, 남편분이. 근데 오늘은 출장을 가셔서 이제 내일 아침에 버스 타고 헬스장에 다녀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4850님 운동 잘하고 오시고요. 또 찰옥수수가 올 예정이에요. 옥수수 요즘 되게 맛있잖아요. 맛있게 삶아서 또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267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요, 한로로의 영영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죠? 한호로의 영영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와 살인 혐의를 합쳐 수사해야 한다는 초기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분리수사가 결정되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장윤기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간부가 광주광산경찰서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 간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장윤기 범행 직후인 지난 5월 8일 당시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은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에게 보낸 것으로 본부장님 지시입니다라며 장윤기 혐의를 분리수사라는 취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본인 집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과 꼼수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며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하다며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는데 이런 꼼수도 있냐며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 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9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서울은 이제 새롭게 개발할 빈 땅을 찾기 어려운데요. 결국 역세권과 노후 상업지처럼 도심 안에 있는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을 한데 모으는 복합개발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24시간 사람들이 머무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보다 먼저 도시 노후화를 겪은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록봉기 힐즈와 시부야로 대표되는 일본의 복합개발. 낡은 도심을 바꿔놓은 비결이 뭘까요? 잠시 후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조정현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한정된 서울 도심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남성현, 조정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예.
1: 자, 두 연구원님께서 이번에 함께 보고서 발간하신 거죠?
2: 네, 네, 네.
1: 예, 서울,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의 미래를 도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보고서인데, 일단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거의 매크로 환경은 일본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고령화 비중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일본도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구조로 전환이 됐고, 2024년부터는 초고령 사회 비중으로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가 변화되면서 사실은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수요 자체도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도시라고 하는 큰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사용자 계층이 세분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결국 일본하고의 유사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 예.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일본 도쿄의 여러 업체를 미팅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보로 탐방을 하면서 네. 그 관련된 느낀점을 작성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 직접 부지까지 다 탐방까지 하시고 작성한 보고서네요. 자,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라면 도시 내부에 개발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3: 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도시 내부 개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는 3, 4인 인구 기준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과거와 달리 1, 2인 가구 단위로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1: 네.
3: 오히려 남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가구가 증가하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서울 도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표적인 그런 제도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한 청년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또 더 나아가서 그 중심으로 개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얘기하는 말씀하셨던 건 이제 도시의 확장 시대가 끝나가는 거고, 결국 도시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재생하는 단계로 진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구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복합 형태의 개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복합 형태의 개발의 수요 자체가 쏠려 있는 지역 쪽으로 한정돼서 도시 재생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확장 영역보다는 결국 이 압축된 형태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과거의 사업 방식 자체보다는 최근에 이제 운영하는 사업 방식 쪽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의 모델 자체가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 다녀오셨다고 했으니까요. 도쿄 같은 경우 물론 도쿄도 저출산 고령화로 자체적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는 요인은 예전보다 잦아들었지만 사회적 유입이 여전히 해서 도쿄의 전입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도쿄도 더욱더 도심이라는 게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과거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도쿄 인구가 본격적으로 과장 유입 많이 됐던 시기는 1970년대라고 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개발이 되었던 게 이제 아시다시피 사이타마현을 중심 뿐만 아니라 세계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마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개발을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저희가 거기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리고
1: 예.
3: 결국 노인 인구가 폭증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족 가능한 도시로 남기가 힘들었다라는 점인 거고요. 결국 그런 문제점을 일본 정부에서도 알게 되었고
1: 예.
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 내부 자산을 재구성하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새로운 거점들은 계속 필요한데, 과거에는 타마신도시처럼 외곽에 자족 기능이 좀 미비된 도심을 새로 만들었었던 것이 뭔가 실패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더 확충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제 좀 이해가 더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전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번에 일본에서 최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모델들이 과거와 달리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굉장히 밀집된 한 곳에서 결합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 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2: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도시 기능 자체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택 공급은 이제 정부 주도하에 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요. 단순히 이제 소득 자체가 늘어나고 인구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자체가 확장하는 단계에서 선택적 소비 자체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도시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유지가 되려면 24시간 좀 돌아가야 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유인 효과로 인해서 전체 도시 기능이 압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예. 인구수 자체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놓으면 결국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예. 그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거주지역의 경제활동과 예를 들어서 상업용 업무지구의 경제활동 자체가 이제는 한 번에 결합되지 않으면 그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저희가 가장 이제 궁금한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상당히 높은 고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쪽에 있는 상가동은 다 망합니다.
1: 맞아요.
2: 예. 예. 그리고 특정 지역에 이제 몰집되어 있는 상업 지역 쪽만 장사가 되다가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우리가 아는 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같은 경우 이태원 같은 데 경리단길 같은 거 봐도 유지 가능성 자체가 없거든요. 결국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는 사람이 트래픽이 몰려서 그 상업지구나 이 주거지구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이 공간 활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소비력의 한계성 때문에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0: 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비자들의 니즈 자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능으로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정부 주도화에서 조금 공급을 하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 쪽에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니즈 자체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모리그룹과 여러 가지 미쓰비시 부동산 케이스를 얘기를 하지만, 예. 모리그룹이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그 아자부다이 힐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거에 상당히 포커싱을 맞춰서 도시를 개발하는 형태로 가지고 가면서 그쪽 기능 자체가 어찌 보면 주변에 있는 기능까지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일본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어떤 관점에서 전개돼 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본도 특히 도쿄도 지금과 같은 도시 구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형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2: 저희가 결국 이 모든 건 1970년대부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비슷한 게요. 이제 네. 앞서 말씀드렸던 타마신도시 같은 그 외곽 쪽에 새로운 개발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내부적으로 작업이 일어났던 게 부도심의 개발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신주쿠, 시부야, 그 이케부쿠로 같은 두 부도심이 성장하였고요.
1: 예.
2: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1: 예.
2: 다만 이제 결국 이제 이후 버블 기가 끝나고 나서 200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상업지와 주거지의 이제 가격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002년도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일부 지역들 중심으로 도시 재생 지구라는 게 설정이 되게 되었고요. 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재개발이 일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게 서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도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1970년대 때 보면 영동 개발이 일어났고요. 그 서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일기 신도시라는 명칭이 공식적이지만 그 전 영기 신도시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봤을 때 목동이나
1: 네.
2: 노원을 보면 저희가 1990년도 이전에 2만 세대 이상의 가구가 유입된 도시들이거든요.
1: 예.
2: 그 재편이 끝나고 이제 외곽으로 확장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진짜 목동하고 노원을 연기 신도시라는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그게 연기 신도시가 맞죠. 허벌판에 지어진 거니까요.
2: 네네.
1: 예, 말씀 뭐 듣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일본 사례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버블 이후 그 상황도 중요해 보이는데 기존 도심을 재편하는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일본은 추진되어 왔습니까?
2: 이제 몇 가지의 형태들인데 아마 좀 이따가 이제 남성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권역 개발도 그 복합 개발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처음 개발되었던 특히 이제 다이마류라는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2: 거리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유라쿠조하고 그다음 마루노치 그리고 그 한 개의 구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세 개의 구역 합친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종로와 여의도라고 그걸 합친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결국 낡은 오피스를 단일로 짓는 게 아니라
1: 예.
2: 이제 그 한 개 사업자가 해당 권역에 있는 거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은 이제 미쓰비시 부동산이라는 데고요. 거기가 단일 기업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의 60% 7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 예.
2: 그 권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미쓰비시 부동산에 갔을 때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던 게 뭐냐면, 사실 빌딩에 높이도 있지만
1: 예.
2: 본인들이 녹지 공간을 얼마나 잘 조성해 놨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용적률이나 그런 수익성에 초점에 맞췄다면
1: 예.
2: 그들은 그 권역이 얼만큼 사람이 몰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가에
1: 예.
2: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요. 이게 그분들은 돈 안 법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를 한 평이라도 더 늘려야
2: 네.
1: 돈이 되고 분양을 할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0: 근데 일단은 개발 방식 자체가 다른 게 좀 큰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개발 사업 성을 따라서 바로 분양을 하고 엑시트하는
1: 그렇죠.
0: 구조 자체지만 얘네는 운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1: 아, 분양을 하는 게
0: 예,
1: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시행사의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이제 운영시행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1: 예.
0: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입지의 희소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상업용 도시의 업무용 지구, 주거용 지구 자체가 같이 결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 입장에서는 핵심 입지 자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발생을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입지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해서 한마디로 직행력 자체를 확보해서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0: 추가적인 유입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변 지역까지 도시 개발의 영역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자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오테마치까지 확장해야 되는 구조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람이 상당히 유입되는 공간적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도 이쁘게 좀 심고 네. 카페 거리도 조성을 하고 심지어 저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도쿄역의 마루노치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도쿄역 지하로 이렇게 예. 이동을 해서 거의 단절돼 있는 예.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그 단절돼 있는 곳조차도 사실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도 외국인 인바운드가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외국인 관광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텔이라든지 전망대까지 추가적인 건물 자체를 개발을 하면서 결국 도시 자체를 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의 영역 안에서는 또다시 그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1: 물론 연구원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가 약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요. 장기적으로 수익을 벌기 위한 모멘텀으로 녹지도 조성하고 사람을 유입시킨다고 해주셨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녹지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 녹지 있는데도 무슨 큰 오피스 동을 하나 더 올리면 거기가 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더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도 누군가가 공실이 안 돼서 다 찾은다면 여기 유입인구 자체 상주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건데.
0: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도쿄역에 있는 예. 미쓰비시 부동산 가지고 있는 오피스동은 대부분 금융과 관련된
1: 예.
0: 예, 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거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많이 뭐 법무사라든지 예. 세무 쪽이나 이런 게 같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위적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임대료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계속 매년 더 오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안정적인 공실료 자체를 확보하면서 예. 결국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는 상업용 수요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요가 네. 챙겨주는 구조라 이게 단순하게 오피스동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수요가 130%인데 우리가 100밖에 공급을 못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입 인구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다양한 소비자 계층 자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자산 구성 자체가 조금 더 네.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니고 너무 부러워서 녹지를 이렇게 크게 조성하면서 개발한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 우린 도대체 뭘 바꾸면 우리도 그런 개발을 많이 할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공사들이 딱 분양하고 빠지는 형태가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곳이 자기가 그 건물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임대를 놓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게 된 모멘텀은 우리가 뭐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2: 아 우선 일단은 차이점을 좀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모리그룹 아시다시피 이제 시행사 역할을 하고 예.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제 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은 시공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뭐 현대건설, GS건설 아니면 개발사들은 현대산업개발과 예. 같은 이름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동 자체가 본인들이 무엇을 지향하냐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와는 또 별개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쓰비시 부동산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유하고 있냐 있지 않냐의 차이가 네.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지들은 개발의 역사를 보게 되면
1: 네.
2: 관에서 시작합니다.
1: 그렇죠.
2: 관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과 함께 이제 개발하는 형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토지 소유 주체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그게 누구였냐가 중요한 터닝포인트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토지 소유 주체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운영 주체가 어떤 특수성을 가진 법인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서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일본도 오래된 주택들 작은 필지가 뒤섞여 있을 만큼 역사가 유구한 도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도심 한복판을 좀 제대로 개발하려면 그 땅 소유자들이 잔뜩 의견 일치가 되거나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비할 수 있었을까요?
2: 일본을 말씀하시는 예. 거면 이제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 개 다른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가 조합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시행사가 쉽게 말하는 일정 사업비를 대게 되면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1: 예.
2: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도시 이제 정비법상 이제 시행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애초에 분양 목적

0: 법으로서 이제 조합 법인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법인 설립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개발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릴 저희가 아자부델 힐즈라는 네. 대표적인 그 개발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개발에 있어서 이제 모리 빌딩이라는 시행사가 해당 지역에 저희가 일부 참가 조합원 비를 내서 예.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조합을 이끌었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개발사도 일정 지분을 놓고 조합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0: 그렇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제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아자부다이 힐즈 말씀 주셨으니까 개발 방식이 우리랑 좀 다른 게 주거만 잔뜩 있는 우리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우리 새로 재건축합시다 이런 게 우린 통상적인데 네, 물론 상가 건물 좀 껴있긴 하지만요. 근데 아자부다이 힐즈는 뭐 학교도 있고 뭐 종교 시설도 있고 쇼핑몰 맞죠. 같은 것도 있고 뭐 의료 시스템도 있고 다 있어요. 네네. 이걸 조합원들이 다 그러면 수용한 겁니까?
0: 그게 그래서 37년이 걸렸습니다.
1: 아, 네. 37년이
0: 네.
1: 걸린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37년 동안 몰이라는 개발 회사가 네네. 이렇게 개발하는 게 더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지가에 대한 상징성을 높입니다라고 37년 동안 설득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니 우리가 근거리에 다 있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까?
0: 반반 아닐까 싶은데요. 아. 세부적으로는 남성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뭐 록보키힐스 개발 케이스 자체도 예. 성공적으로 가져갔던 것 같고요.
1: 예.
2: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상당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도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아자부델스 보면 그 오피스 비중이 한 40%가 넘어가요.
1: 예.
2: 그다음에 이제 주거 비중 자체는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상업용 시설이 20% 정도 되니까 결국은 이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압축된 형태로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그 과정에서 이게 계속 재생적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결국 거기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소비가 발생해야 되고 외부 고객 유입 자체가 되면 예. 결국은 토지 가격 자체는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도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네. 일정 부분 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따른 오피스나 상업용 시설 자체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데 아마 제가 뭐 거기 모리그룹하고도 인터뷰를 안 해봤지만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결국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 수익에 의해서 그냥 반짝하느냐에 따른 부분이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1: 네.
2: 그 과정 속에서 록봉기 힐즈나 이런 게 상당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 원주민에 대한 설득력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본 도심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조정현 연구원 모시고 일본이 낡은 도심을 설계한 방법이 뭘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도 분명 우리처럼 도심 재개발에 대한 여러 새로운 이슈들이 불거지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부동산이 정말 더 뜨거워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한 줌의 땅도 구하기 어려운 게 우리 서울도 지금의 상황인데 그런 거 대규모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민간이 원래 땅 주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0: 우리 이렇게 안 놔두잖아요. 공공이 나름대로 공공주택도 일부 비중 넣었으면 좋겠고 이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덜어내셨으면 어떨지 이런 의견도 묻고 그런 게 우리 공공의 지금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개발할 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결국 우리나라랑 앞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긴 한데요.
0: 예.
1: 결국 일본 각각 주체가 목적성이 무엇이고 그들이 결국 사회나 이제 도시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재원으로 바탕으로 결국 시민들의 편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에 따라서 민간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SOC 같은
0: 네.
1: 것들이죠. 대표적으로는 도로를 좀 더 넓힌다는 등
0: 네.
1: 혹은 용적 근데 거기에 반대급으로 이제 용적률을 제공한다는 등이 있을 것이고
0: 네.
1: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0: 네.
1: 너네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될 건데요. 민간에서 사실 도시에 줄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까인가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저는 이제 민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이 복합개발 형태로 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오피스 비중 자체가 높아져야 되고 그 업무 지구 단지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민간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도시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살아나려면 예전에 제가 뭐 김보설 때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렸지만 결국 경제력 자체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 도시 자체는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도 도시 경제 자체가 발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결국 출생인구 자체도 증가하는 구조로 재편이 되거든요. 결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공공 일자리 자체를 늘린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발생을 해야
0: 예.
2: 저희가 이제 동탄 케이스를 보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강일동 케이스를 보도 그렇고 결국 그 부분이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시작을 하면서
0: 예.
2: 기능 자체를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에서는 제가 보기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오피스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이제 뭐 자산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0: 네.
2: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 자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구조가 돼야 되고 거기서 거주 인구 자체나 이제 업무 지구의 인구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정부는 그 이후에 관련된 인프라 자체를 구축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2: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교통망 자체를 좀 재정비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의 개발 자체는 뭐 보시면 대부분 뭐 GTX라든지 노선을 먼저 깔아서 거기 접근성을 먼저 좋게 해주는
0: 예.
2: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과정보다는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거주 지역 쪽에만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0: 네.
2: 대표적으로 되게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도 스레드 하나 보고 왔는데 일산하고 분당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0: 예.
2: 일산도 과거에 실기 신도시로서 상당히 택지 조성이 잘 돼 있었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는데
0: 그랬죠.
2: 지금은 분당하고 일산의 차이점은
0: 너무 크죠.
2: 업무 지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결국 업무 지구가 없다 보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비 활성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0: 예.
2: 라페스타 같이 몰락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경제성장 시절에는 사실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0: 네.
2: 근데 지금은 상당히 축약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0: 네.
2: 결국은 이 부분을 조금 정부와 민간이 좀 나눠서 역할 분담을 잘하고 서로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좀 규제 자체도 완화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두 분께서 각각 말씀해 주신 게요. 우리 조정현 연구원님께서는 민간이 개발을 할 때 그 민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컨텐츠를 도시에 내재시키느냐를 보고 공공이 그거에 부합하는 일종의 공공 서비스를 또는 인프라를 확충시켜준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남성현 연구원님께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민간 개발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느냐가 또 공공이 어떤 역할을 마중물을 해줄지를 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콘텐츠, 한 분은 일자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 방식에 해당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면요. 자체적인 콘텐츠를 거기다 집어넣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개발 방식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나 둔촌 주공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주거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지 거기에 도시에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일자리가 장착된다 이런 기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공이 그런 데다가 무슨 마중물 역할을 해서 상생을 일으키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은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에서는 안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은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0: 어떤 거죠?
1: 바로 임대주택.
0: 임대주택.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재건축은 좀 다르지만.

0: 재개발을 놓고 봤을 때는 재개발의 목적 자체가 그 해당 지역의 어떤 저희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초과리 환수제가 재개발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다 갈아엎는 과정에서의 이제 정부나 혹은 이제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는 저는 본질적인 목적은 SOC를 통한 인프라 제공이 될 것이고요. 또한 재건축을 통해서는 그 민간이 정부한테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바로 임대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동기 요인들 좀 만들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용산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결국 국내에 있는 오피스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의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체들 해외에 있는 바이오 해외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제 서울시에서 재정을 해 가지고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조금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해야 결국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좋을 때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외국 투자 자금 자체를 조금 FID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치하는 작업 자체를 하려면 사실은 공공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뭐 제가 뭐 이쪽은 그렇게 크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포커싱이 주거 지역의 안정화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주거 지역이 안정화됐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도시 기능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활유를 계속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 쪽에서 못하는 부분을 조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 쪽을 그런 업무지구 단지 쪽으로 같이 묶으면서 개발하는 시도 자체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강남은 워낙에 업무지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선선한 쪽으로 잘 들어가는데 저도 뭐 강북 지역이 뭐 집이 있지만 강북 지역은 거주지 그 업무지구가 없습니다.
2: 그렇죠. 거의
1: 그러니까
2: 없죠.
1: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이 낙후가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라 사실은 이거는 뭐 강북 균형 발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사실은 도시의 기능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 쪽은 조금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민간 기업도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FDI 외국인 직접 투자까지 생각했었을 때 지금 반도체 특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 새로운 도심을 개발하는 모멘텀이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좋은 호기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나온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할 때요. 컨텐츠 일자리 말씀 주셨는데 그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뭔가 그 단지를 개발할 때 외지인 또 외부인이 단지 내부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현장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했을 때 공원 같은 녹지도 서울 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으로 걸어 잠근다든가 실제 뭐 뭐든 하여튼 이렇게 폐쇄성을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소득 수준이 좀 달라지면서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아자브다이즈 힐즈 보든 보면 엄청난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단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긴 좋은 컨텐츠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 그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자꾸 이제 주거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재개발된 지역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재개발된 지역들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되지. 맞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처럼 이렇게 복합용지로 개발되지 않거든요.
1: 저희가 반대로 그러면 좋은 케이스가 롯데월드타워입니다.
2: 예.
1: 거주지가 있고 네. 호텔이 있고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개발을 해서 사실은 이 삼박자의 기능 자체 특히 오피스 기능도 한 20%가 포지셔닝이 돼 있는 구조거든요. 결국 거기가 지금 최근에 보면 말씀하셨던 관광객 수요 자체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마 롯데물산 영업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셨던 기존의 이제 토지 소유자 자체가 개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목적성으로 개발 라는 형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자부다 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2: 설득을 한 거다.
1: 설득한 거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그러다니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하고 네.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거주자들이 본인들의 토지에 따른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하고는 약간의 이해 상충이 좀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2: 이제 저도 좀 이해가 되네요. 롯데와 같이 그 잠실 부지를 본인이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예. 있거나 모리처럼 일정 지분을 넣고 토지를 확

0: 보에서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보는 게 어떨까요? 의사결정을 한 거는 진짜 복합개발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었겠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마저 복합개발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복합개발 아무 지역에서나 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고 이런 식의 개발을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보려고 할까요?
1: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예. 결국은 역세권 중심이어야 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풍부한 유동인구가 담보가 돼야지 결국 사람들의 수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이제 라인 자체가 평소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통의 결절점과 그다음 대규모 유동인구 그다음에 이것을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까지 그 삼박자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지역이 바로 시보야입니다.
0: 예.
1: 시보야가 저희가 토큐라는 그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바탕으로 개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현재 그렇게 이제 개발되고 그다음 테넌트를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혹은 IT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젊은이들이 결국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탈바꿈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 주셨던 요건이 교통의 집결지, 그다음에 네. 대규모 유동인구,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 이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 세 개 요건을 다 갖춘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역세권 근처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일본은 역이라고 하는 뭐 도쿄역도 그렇고 오사카역도 그러고 보면 이게 역이야, 거대한 건물이야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우리나라 역들을 보면 용산역은 좀 개발된 것 같긴 한데 서울역도 무슨 그 일본의 교외 지역의 조그만 역사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영등포역도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제대로 개발된 느낌은 솔직히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 역사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로 따지면 뭐 철도공사라든가 철도공단 뭐 이런 데일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여기가 주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은 실제 지하철 공사들 같은 데서 부동산 개발해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저희가 실제로 이제 미팅을
0: 네. 예. 아니, SR이랑 하셨나요?
1: 저희가 그런 건 네. 아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저희가 특히 이제 일본의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토큐라는 그 철도 공사랑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토큐 부동산이 대부분 이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마루노치는 좀 더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용산 재개발의 경우에도 그 민간과 관이 합작 예. 관이 주도를 하되 이제 민간이 합작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개발이 나타나냐면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광운대 토지 소유주가 지금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민간한테 매각하는 형태로 이제 개발하는 형태가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도심지 내에서 교통 집결지, 대규모 유동인구,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보면 방금 말씀 주셨던 민간이 참여하고 공공이 일정 부분 이걸 허용하는 이런 거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도 쉽진 않겠네요.
2: 쉽지 않죠.
0: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가면
0: 예.
2: 결국은 그러면 이 여기서의 토지를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0: 네.
2: 생각을 했던 거고 결국 상업용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이미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가지고 토지 자체 자산 자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0: 네.
2: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들의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이제 운영 시행사 쪽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암울한 것 중에 하나는 복합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 전역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플러스 이제 업무용 지구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0: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목동에 살고 있지만
0: 네.
2: 목동에 업무용 지구 자체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의 기능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0: 네.
2: 보고 그런 지역은 사실은 국내에서도 되게 한정적인
0: 예.
2: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광주 지역으로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경북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일자리 자체를 창출을 해서
0: 예.
2: 그 기능 자체를 살리겠다라는 목적성도
0: 네.
2: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플러스 업무 지구 자체를 할 수 있는 지역만이 결국 민간 사업자들도 향후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상장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의 미래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지역

0: 이게 상당히 압축적으로 네.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합개발 가능하게 만들고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는 뭐가 있었을까요?
2: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02년에 시행되었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 예.
2: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민간 사업자한테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주고 결국 거기에 이제 공공기여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를 예. 논의하는 과정이 법제화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2: 거기에 대표적인 어떻게 상징성 있는 사례가 뭐냐면요. 이제 마루 노치 지역에 있는 제가 도쿄 빌딩이라고 이제 미쓰비시 부동산에서 지었던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1: 예.
2: 해당 빌딩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쿄역으로부터 저희가 안 쓰는 용적률을 이양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한계 용적률이 약 1000% 정도였다고 하면 그 1266%까지 상향을 시켜주게 되었거든요.
1: 예.
2: 즉 법적 상한 용적률 뛰어넘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를 만들어줬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이러한 부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혹은 저희가 어떤 모아타운이나 그런 제도적인 요건을 이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는 등 또한 LH 공공 재개발을 통하면 저희가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약 120%까지 늘려주는 등 그러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공공이 결국 사회에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1: 그렇군요.
2: 나오고 있습니다.
1: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 네.
1: 그 예를 들어서 역사가 유구한 도시들 같은 경우는 보존이 필요한 건물도 있을
2: 그렇죠.
1: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그럼 그런 거는 국가가 이건 올리면 안 되는데 부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한 페널티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2: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결국 그 해당 사례를
1: 예.
2: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 지역이나 그 옆에 있는 데에 저희가 못 쓰는 용적률을 판매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쪽을 네. 보존을 하게 되면
2: 네네.
1: 그거에 대해서 안 사용한 용적률을 옆에서 더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2: 그쵸.
1: 거예요?
2: 그렇죠. 네, 좋은
1: 예.
2: 겁니다.
1: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2: 네.
1: 우리나라도 서울 도심지 특히 강북 지역에서는 땅 파면 뭐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의 제도도 복합개발이 용이하도록 뭔가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 1번 보시면서 시사점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뭘 좀 추천드리세요?
2: 사실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1: 예.
2: 일단 저 우리나라의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가 배포된 2040 이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자면 사실 저희가 그동안 개발을 어느 정도 막고 있었던 35층 규제가 다 폐지가 되었고요.
1: 예.
2: 그동안 역세권을 단순히 교통의 결절점으로만 이용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 지역을 복합 개발로 전환 가능하게 이제 만들었는 게 2040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도뿐만 아니라 개발 주체와 사업 방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일본 사례들 가만히 보니까요. 기업이 개발 이후에 자산을 장기간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인
2: 네.
1: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하면 뭔가 책임감 있게 이거 계속 내가 쓸 거니까 내 소유니까 하면서 책임 시공도 많이 할 것 같고 뭔가 계속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안착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방식이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까?
0: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본조달 방식이 가장 큰 차이가 있죠.
1: 예.
0: 결국은 우리나라는 토지 매입을 확보하는데도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 개발하기 위한 보통 저희가 5대5잖아요.
1: 예.
0: 토지 가치하고 올리는 데 한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리스크 자체를 떠안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거기다가 어차피 우리나라는 매년 LH가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공공택지를 분양을 해서
1: 예.
0: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주어줬으니
1: 네.
0: 분양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워낙에 좀 수월했던 게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그 프로젝트 리츠라고 하는 자본 조달 방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토지를 현물 출자를 해서 이제 토지 그 자산을 짓는 건축 비용 자체는 외부의 자본 계정으로 투자를 받는 구조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건축비에 따른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조달 비용에 따른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개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롯데물산이 뭐 거의 2024년인가요? 5년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이미 나오면서 운영 수익이 대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선유도역 쪽에도 토지 매입을 계열사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1: 네.
0: 또 신세계그룹의 신세계 프로퍼티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을 통해서 과거의 스타필드 개발 프로젝트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복합 개발 형태로까지 많이 확장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아마 이런 자본 조달 방식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구조로 되면 관련 속도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금까지 조금 안 됐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또 하나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게 기업들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삼성에서 평택에 엄청난 부지를 달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큰 부지를 달라고 하는 게 삼성이 뭐 땅 투기하려나 보다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평택 땅 다 쓰고 모자라서 지금 땅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부식된 사례고 그렇다고 기업들이 정말 비업무용 토지를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게 나중에 꼭 쓰려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막연하게 믿어줄 수는 없는 것도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또 말씀 주셨던 사례들 보니까 기업이 나름대로 유의미한 규모의 부지를 가졌을 때 도시의 새로운 콘텐츠와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나게 기여하는 걸 일본과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확인을 했고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2: 저희가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많은 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1: 예.
2: 이러한 인식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토지를 매각하는 어떤 요인 그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1990년대 보면요, 그 기업들이 어쨌든 땅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정전령을 중심으로 해서 약 1,300만 평의 비업무용 토지를 다 매각하게 되었거든요.
1: 예.
2: 그 당시에 결국 이제 업무용 자산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이제 비업무용 자산을 토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개발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 그 기업은 뭐 아시다시피 리테일 업체들은 대부분이 백화점이나 쇼핑몰 그다음에 마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자체를 많이 예. 했던 케이스가 있고 사실은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되면은 대부분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목적성을 찾아왔거든요.
1: 네.
0: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토지 자체에 따른 뭐 땅값 지대 상승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 환경 자체가 사실은 거의 뭐 10년도 아니에요.
1: 네.
0: 거의 제가 뭐 애널리스트 16년 하고 있지만 유통애널 하고 있지만 온라인이 이렇게 시장이 재편하면서 토지의 가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구조로 리테일 업체가 될지도 몰랐던 거잖아요.
1: 예, 예,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지대 상승의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순간순간의 목적성 자체가 바뀌는데 그때가 됐을 때 이 상업용 부동산의 토지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은 매각도 잘 안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은 자산의 이제 리밸런싱 자체가 나오고 있는 구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롯데그룹의 케이스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유도역에 잘 아시는 롯데웰푸드하고 롯데홈쇼핑 본사가 있는데
1: 예.
0: 지금은 롯데물산이 매입한 토지 자체가 그룹사의 제조시설의 토지 부지를 가져온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롯데칠성하고 롯데웰푸드의 공장 부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 그 장사가 계속 잘 됐으면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개발할 여유는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예.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보면 자산가치가 선유도역이 지금 워낙에 이제 괜찮아졌으니
1: 네.
0: 그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공장 부지라고 하면
1: 네.
0: 엄청나게 외곽이었잖아요.
1: 예전에 외곽이었죠.
0: 예. 네. 터미널 부지도 마찬가지고
1: 네.
0: 제가 뭐 저희 고등학교 때 사회책 배울 때 터미널은 저기 변방 끝에 있다고 배웠는데 그게 지금 고속터미널 때 메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해인 것 같고 결국 이 부분에서 이 자산 자체가 지금은 또 다른 용도로 개발을 했을 때 수익 창출 구조가 나타나고
1: 예.
0: 있고 도시 개발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특정 몇 개 업체들만이 사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는지 이해를 했고요. 오늘도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일본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라서 두 분을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괴롭힌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조정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5: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잠까지.
4: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기차.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1: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3: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강한 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오늘 서면 브리핑

0: 과정에서 물류창고 내부에 가연물이 적재돼 있었고 강한 복사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방화 구획이 제기능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장 높이가 10m에 달해 가연물 상층부와 내부까지 소방용수가 충분히 닿지 않았고 지상에서 방수한 물도 화재가 난 6, 7층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배재고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배재고의 법률 대리인 측은 대한체육회의 재심의에서 출전 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면서 기존 징계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전 정지 기간 감경으로 배재고 야구부 3학년 선수들은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게 돼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 도전에 큰 차질을 빚지 않게 됐습니다.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 첫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3기 진화위는 2기 진화위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2,111건의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강제 수용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1970년에서 80년대 제일동포들이 간첩으로 조작돼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예고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해운사들에게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 20일 다수의 글로벌 해운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물놀이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 빠지는 물에 빠진다고 해서 빠지가 아니죠. 운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운반선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영원한 말 바지가 변형된 말이 빠집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바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빠지선을 끌림배 또는 딸림배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배우 데비 마자르는 어느 날 친한 친구였던 가수 마돈나 앞에서 난생 처음 보는 춤을 췄습니다. 최근에 클럽에서 본 춤인데 너무 매력 있었다면서 정교한 손동작으로 춤을 추다가 마치 화보를 찍듯이 자세를 멈췄죠. 마돈나는 그 춤을 보고 새로운 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공동 작곡가와 함께 순식간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돈나는 이 곡을 싱글 B면으로 넣을 생각이었는데요. 회사에서 B사이드로 넣기에는 너무 좋은 노래라면서 A면 싱글로 발표했고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게 됐고 또 이 노래에 영감을 줬던 춤 보깅 댄스의 유행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마돈나입니다. Fog. What are you looking at?

0: 7월 21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돈나 Vogue였어요. 241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앞에서 이 노래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그 Voguing Dance라는 것의 실체를 뮤직비디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팔 동작을 굉장히 많이 쓰는 춤이고요. 그 Vogue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 화보 같은 데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춤이라 이렇게 화려하게 팔 동작을 쓰다가 딱 화보 찍듯이 잠깐 멈췄다가 그런 포즈로 만들어지는 춤인데 그거를 약간 뮤직비디오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뮤직비디오 자체가 진짜 세련되게 잘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마돈나, 마이클 잭슨 뭐 이때의 음악들이 귀로 듣는 재미도 분명히 있지만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한창 만들어내던 시기여서 이렇게 눈과 귀가 다 충족되는 그런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돈나의 Vogue 같은 노래가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우리 라디오는 진짜 온전히 귀로만 듣는 매체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뭔가 내 나름대로 그 음악에 관련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이 라디오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골든디스크 함께 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노래 한 곡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골든디스크에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준비되어 있고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가자.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김동민님, 신디로퍼의 Change of Heart. 80년대에 마돈나와 함께 인기 대결을 펼쳤던 가수인데 그 시절을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마돈나의 첫 곡을 들은 김에 신디로퍼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Change of Heart 지금 함께 하셨고요. 이혁준님, 이제 저 곧 있으면 휴가 갑니다. 2주 뒤에. 그래서 뭔가 지금부터 휴가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편안해지면서 그 여유로운 느낌이 딱 휴가 때 마음 편히 쉬는 느낌이어서 휴가 때마다 즐겨 듣거든요 하셨는데요. 2주 뒤에 휴가. 지금이 제일 설렐 때죠. 이혁주님의 휴가 플레이리스트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준비해뒀고요. 천세연님,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본격적인 휴가철 모드로 돌입을 하셨군요. 물론 세연님은 휴가인데도 밀린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켜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편하시죠?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그리고 쉐인 필란입니다. Beautiful in White까지 함께 하시죠.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56년생 영국의 가수 폴 영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홀은

하츠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던 Every Time You Go Away로 유명한 가수죠. 그런데 이 노래 외에도 영국에서 꽤 많은 히트곡을 가진 뮤지션입니다. 그럼 폴 영, 1982년에 나왔던 Iron Out the Love Spots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어요. 좀 전형적인 80년대 팝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 이 노래는 별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1집의 다른 노래인 Wherever I Lay My Head이라는 노래가 영국 차트 1위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그러고 나서 80년대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사실은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좀 잊혀진 이름이 된 것 같았지만 폴 영은 2023년까지 10장의 정규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 폴 영이 현재까지 발표한 마지막 싱글 2023년 10집에 있는 When the Stars Go Blue라는 곡이거든요. 데뷔 이후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 폴 영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곡을 한번 만나보시죠. 폴 영의 데뷔곡 Iron Out the Love Spots 그리고 2023년에 발표한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When the Stars Go Blu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폴 영의 데뷔곡 1982년에 나왔던 Iron Out the Love Spot 그리고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10집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 When the Stars Go Blue까지 두 곡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들었어요. 1938님, 안녕하세요. 문득 과거의 나는 여름을 어떻게 보냈나 궁금해서 책장 한 구석에서 아주 오래전에 쓴 일기장을 들춰 읽어봤어요. 지금의 저는 여름의 습도와 햇살에 아주 예민하게 구는데 글쎄 과거의 저, 정확히는 2000년대 초반의 저는 여름을 아주 즐기고 있더라고요. 새벽 수영도 열심히 갔었고요. 그 여름 내내 매일매일 팥빙수 먹는 요상한 취미도 있었더라고요. 즐기는 여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여름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싶네요. 그 여름에 참 많이 들었던 노래 산타나의 스무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20년 전의 나, 그때의 여름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때의 1938님은 계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긴 하네요. 뭐 세월 탓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여름이 유난히 더 좀 견디기 힘든 탓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할 계절들이 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 이 날씨, 이 공기, 이 습도를 가능하면 저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즐기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여름을 진짜 힘들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그게 좀 잘 안 돼요. 저는 20년 전에도 여름을 좀 힘들어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1938님이 말씀하신 대로 즐기는 여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매일 팥빙수를 좀 먹어봐야 될까요? 1938님이 신청해 주신 산타나 피처링 로브 토마스의 스무스 그리고 여름에는 도나 썸머죠. 홍석현님이 도나 썸머의 This Time I Know It's For Real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이어서 드릴게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월 21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김태환님, 혜림 DJ가 수년 전에 진행하던 저스트팝에서 플라시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때 플라시보의 인프라레드를 듣고 팬이 됐습니다. 오늘은 플라시보 러닝 업데이트 힐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플라시보 제가 참 좋아하던 밴드이기도 하고 인프라레드는 제 기억에 제가 골든디스크 이전에 진행했던 저스트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방송 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또 의미 있게 들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케이트 부쉬의 음악을 플라시보가 커버를 했습니다. 플라시보 버전으로 러닝 업데이트 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에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22일 2시 50분 충남 아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22일 2시 50분 충남 아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오전 3시 5분 충남 당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오전 3시 5분 충남 당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22일 오전 3시 20분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22일 오전 3시 20분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Edit.
1: 4, 3, 2,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7월 22일 오전 4시 25분 충남 천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22일 오전 4시 25분 충남 천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시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I'm in love.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7월 22일 오전 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22일 오전 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Kayo 9299. Yogi는 Kayo 92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눈썰미라고 하죠. 또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뤄 알아내는 것이나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는 눈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눈치와 눈썰미는 다른 말인데요. 은행원의 눈썰미 덕에 금융피해를 막았다는 말에서는 눈썰미보단 눈치가 적절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를 뜻하는 말, 낌새를 쓸 수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장영기의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초기 수사팀이 두 사건을 분리수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일한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에 미군이 직접 나설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 예산이 고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 영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관련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토대로 오 시장의 혐의도 성립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등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7월 22일 수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3: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4: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국수본을 압수수색했고 이 내용을 주장한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먼저 박성환 기자입니다.
5: 새벽 6시 먼저 국수본에 도착한 광주지검이 강력범죄와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늦게 도착한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6: 사건 지휘 내용을, 보고 및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는 문서들, 전자문서들이나 전자기록들 이런 거 위주로
5: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에 대해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질렀는데 검경은 이 두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나눠서 수사한 탓에 결국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7: 다른 부서에서 나누어 수사하여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5: 그런데 취재 결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광산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내부 메신저로 분리수사를 정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여성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은 광산서 여청에서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송치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열흘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성범죄 사건 수사는 이 지시가 내려진 다음 날인 13일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경북 칠곡에 있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을 조사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측은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인 만큼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광주청 강력계를 통해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8: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5: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3: 실제 당시 국수본 지휘부가 본부장님 지시라면서 분리수사 관련 메시지를 광주경찰청에 보낸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시간이 없어 살인사건 입증에 주력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성범죄사건 기록 역시 송치했기 때문에 은폐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
4: 장윤기 살인사건 이후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서 강력4팀은 병합 의견을 상부에 냈습니다. 베트남 국적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하나로 합쳐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직접 광주경찰청에 분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김모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시의 주체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을 언급한 겁니다. 경찰은 국수본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광산서에서 광주청, 국수본으로 이어지는 의사 연락이 확인됐다고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합수사의 이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상부에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 목적의 살인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이 약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는 과정이 국수본 지휘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당초 압수수색 대상에 경찰은 당시 국수본 형사국장까지,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장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매뉴얼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추가 지시 없이 사건 처리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보고 내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지휘부 지시를 광주청에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국수본 강력계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분리수사를 지시한 건 우리가 맞지만 송치까지 시간이 없어 살인사건 입증에 주력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 기록도 다 첨부해서 송치했기 때문에 은폐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3: 홍해를 봉쇄하겠다는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위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지만 이란 전에 지금까지 55조 원을 써서 미 국방 예산이 고갈 위기라는 현지 언론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9: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데 이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조치할 것입니다.
9: 홍해까지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에너지 수송에 큰 혼란을 빚게 되는 만큼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대상으로 이란의 곡괭이 산을 지목했습니다. 단단한 안반 지역인 이곳에는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등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이란과의 대화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10: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9: 다만 미군의 잇따른 사망 등으로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미 국방 예산은 고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최대 13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미 상원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 전에 쓴 비용이 이미 5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자금이 없다면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3: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최근 비슷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오 시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11: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의 구조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지급해 그만큼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셈이 된다는 의혹입니다. 중간에 후원자가 끼어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돈이 건네진 점은 오히려 선명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 재판부끼리 엇갈린 부분은 묵시적 합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김 씨의 1,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했다면 그 비용은 명 씨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봐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결국 오 시장 사건에서도 관건은 묵시적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그 비용은 김 씨가 내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명 씨의 동료였던 강혜경 씨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명 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와 단순 면담을 했을 뿐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부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고 후원자 김 씨 역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12: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11: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0: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g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85.38포인트 0.74% 오른 52,224.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9% 오른 7,509.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1.29% 오른 25,837.2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새벽 충남과 경기 지역 곳곳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아산과 당진, 천안, 경기 안성과 평택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이천과 용인 남부, 충남 예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3년 전부터 매년 여름 꿀잼 워터파크에서 휴장일에 맞춰서 단 하루 관내 장애인만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이 그날이었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많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 꿀잼 워터파크라는 곳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매년 이날 하루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수영장에 가본 적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기 때문인데요. 안전요원도 잘 배치가 돼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1년에 단 하루라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요. 지자체에서 이런 이벤트들을 좀 더 많이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고 또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언제든 불편함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4도, 부산 26도, 대구 26도고요. 대전 26도, 광주 27도, 강릉 24도, 제주 2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택과 안성, 그리고 충남 천안과 당진 아산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 지방은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엔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는데요.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의결해 2천억 원의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항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법원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을 심의 인가할 계획입니다. 12.12 군사 반란, 민간인 고문 등에 관여한 인사들이 받았던 정부 포상 198건이 대거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모두 167명, 198건의 정부 포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해 직속사령관인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등을 체포했던 조홍전 수경사 헌병단장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 육군 중장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총괄하며 박종철 사건 등 수많은 민간인 고문에 관여한 박처원 전 치안감과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의 서훈도 취소됐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 등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두 살 위 친형의 폭행을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는데요. A씨는 의붓아들인 B군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하다가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의 주거지에서 두 살 위의 친형 C군에게 B군을 훈계하라고 시켰고 C군은 B군을 폭행했는데요. A씨는 이를 방치하고 쓰러진 B군을 일으켜 세워 직접 때리고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살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6년간 숨겨온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0년 3월 3살이던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는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A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에 신고로 검거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반인륙적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는 뭐 계속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되는데 결국 중재국들이 다시 나서게 됐네요.
1: 네, 미국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와 이집트, 파키스탄 등이 내놓은 새로운 휴전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1: 휴전안은 교전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양측 항로를 다시 열어서 미국과 이란이 붕괴 위기에 처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다시 살려낼 유예 기간을 벌어주는 내용입니다.
0: 네.
1: 해협의 항로를 재개방하면 오만 수역을 지나는 남쪽 항로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거고요. 이란 수역을 지나는 북쪽 항로는 미국의 봉쇄에서 풀리게 됩니다. 만약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휴전하는 1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은 해협 통항을 규율할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뭐 이게 뭐 휴전이 되는 것 같다가 또 막 전면전이 되는 것 같다가 네. 어쨌든 이런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데 해협 통항을 규율할 장기적인 방안. 이건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1: 일단 이란이 해상 안보 등을 명목으로 합리적인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될 수 있고요.
0: 네.
1: 이 수수료를 국제해사기구가 참여하는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미국과 이란은 이런 10일간의 휴전안을 아직까지는 수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악시오스는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기에 앞서서 추가 타격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소식통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며칠간 더 대이란 폭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추가 타격, 뭐 계속 폭격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1: 맞습니다. 사실상 MOU 이전 단계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여진 상태고요.
0: 네.
1: 미국은 현재 협상 결렬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며칠 동안 수십 대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중동으로 파견해서 전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고요.
0: 네.
1: 이스라엘 군도 강도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뭔가 평화에 가까워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1: 전혀 반대입니다.
0: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또 다시 본격적인 참전을 선언했네요.
1: 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20일에 사우디 적국은 육상, 해상, 공중을 통해 우리의 항구와 공항에 전면적인 봉쇄를 가하고 우리 자원을 약탈하면서 10여 년 동안 부당한 억압적 포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여기서 해상 봉쇄는 우리가 우려했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의미하는데요.
0: 예.
1: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대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이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항로입니다.
0: 예.
1: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사우디가 이 항로를 통해서 이제 원유 수출을 우회해 왔었는데 후티 반군이 해협 폐쇄에 나서면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에서 출발하는 사우디 원유 수출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업계에서는 특히 아시아권에 경제 타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 안 그래도 국제유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현재 해운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해운업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 물동량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고요.
0: 네.
1: 그럼 아시아 정유사들의 유조선들이 아프리카 최남단으로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달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더불어서 홍해 경유 화물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가 이미 오른 상태고요. 중동 내 운영도 줄이

0: 해군대부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1: 네.
0: 아직까지는 엄포 수준의 협박 단계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병준 전 사우디 대사대리는 후티가 사우디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은 지켜보는 단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당장 무력을 동원할 정도로 능력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1: 네.
0: 당분간은 말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 건데
1: 네.
0: 현재 국제유가는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1: 아,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자국민들한테 여행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이게 뭐 중동 전체에 대한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미 국무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중동 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도 중동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미국 대사관 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됐던 지난 3월에도 전 세계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1: 네, 미국에서 중동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위험이 좀 높아졌다는 네. 뜻이 될 텐데 특히 이란이 노리는 특별히 더 노리는 중동 국가가 있다는데 어딘가요?
0: 네, 쿠웨이트인데요. 이스라엘 국가안보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에 이달 19일까지 쿠웨이트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모두 1,318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랍에미리트가 2,800발이 조금 넘는 공격을 받았으니까 걸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은 셈입니다.
1: 네.
0: 전쟁 초기에 이란 공격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 집중이 됐었는데 최근 휴전이 깨지고 양측이 다시 무력을 동원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이 주로 표적이 됐고요.
1: 예.
0: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거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1: 네.
0: 쿠웨이트에는 36년 전의 걸프전쟁 여파로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13,5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1: 그 당시에는 이라크와 싸웠던 건데요.
0: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이란의 표적이 쿠웨이트에 상당히 밀집해 있는 거죠.
1: 네.
0: 쿠웨이트는 지리적으로 이란과 가깝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에 굉장히 좀 쉬운 표적이 될 수 있고요.
1: 네.
0: 이라크와도 인접하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무장조직이 쏘는 드론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이란이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공항과 각종 석유 인프라를 비롯해서 식수의 90%를 담당하는 전력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했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1: 예.
0: 경제적인 타격도 심각한데요. 쿠웨이트의 하루 평균 산유량은 전쟁 전 2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까지 급감한 상태입니다.
1: 5분의 1 수준이 됐군요.
0: 네.
1: 여기도 이러다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진 않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0: 네.
1: 자, 그리고 관세 소식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다가 50% 관세 폭탄을 던졌군요.
0: 네, 미국이 1930년에 제정한 관세법 338조를 사상 처음으로 활용해서
1: 네.
0: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의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1: 1930년에 제정된 네. 법으로요?
0: 약 100년 전 만들어진 법입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유제품, 주류 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근거로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1: 네.
0: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 돈으로 29조 5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래서 사실상 사분화됐던 관세법 338조를 꺼내들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1: 네.
0: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상거래에 차별적 행위를 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인데
1: 네.
0: 유효기간이 150일인 무역법 122조와 달리 부과기간에 제한도 없고요. 또 미국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이 관세 부과 대상이나 범위도 굉장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구실을 찾았다고
0: 맞습니다.
1: 볼 수 있겠군요. 미국은 이제 관세법뿐만이 아니고 무역법을 동원한 관세도 부과를 하려고 하잖아요.
0: 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1: 네.
0: 그 이후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한국은 강제노동 그리고 과잉생산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0: 미국 정부의 조사 대상국 명단에 오른 상태입니다.
1: 예.
0: 이 강제노동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이 무역대표부에 보내놓은 상태인데
1: 네.
0: 아직 이거에 대한 이 무역대표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그러니까 딱 들어도 한국에서 무슨 강제노동인가요?
0: 네. 이게 강제노동이라고 정한 국가가 뭐 중국 이런 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어떤 뭐 땅콩이나 이런 일부 이 물건들이
1: 네.
0: 강제노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도 주장인데 우리는 전혀 강제노동과 관련된 국가에서 물건을 가져온 적도 없고
1: 네.
0: 판 적도 없다라는 내용의 이제 공식 서한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2: 참 당황스럽네요.
0: 네. 근데 미국이 이 강제노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한국한테 12.5% 관세를 예고한 상태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과잉 생산 조사 결과까지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한미가 합의를 통해서 도출했던 관세율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현재까지 최대 관건입니다.
2: 네. 15%만 해도 사실 많습니다.
0: 네.
2: 자, 그리고 AI 관련한 소식인데 중국산 AI 키미 K3 기술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놀랐다라고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는데 미국이 K3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검토한다고요?
0: 네, 이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하면서 미국과 AI 기술 및 경쟁이 좀 격차가 너무 좁혀지는 게 아니냐
1: 네.
0: 이런 평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작업 기업들의 중국산 AI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국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으로 지정해서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 네.
0: 백악관의 한 소식통은 중국 AI 모델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이 있고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쓰면은 이 보안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1: 네.
0: 이걸 쓰면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기업들의 사용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거래 제한 명단 지정 같은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중국산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네. 근데 이게 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또 다른 AI가 등장할 예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뉴스 여기까지 들을게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제 김민석 후보. 신천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파장이 꽤 큰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볼까요?
5: 네. 김민석 후보가 연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월요일 합동연설회 때도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이런

0: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도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며 일종의 경고성 발언 내어놓았는데요.
1: 꼼짝마 이런 네. 거네요.
0: 다만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말에는 반명, 분열주의 세력과 신천지가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한 정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면서 네. 본인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1: 그래도 증거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요.
0: 네, 그러니까 본인은 확보를 했지만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뉘앙스기는 했는데 네. 지금 당장 의혹을 제기했을 때 뒷받침할 만한 뭐 인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물증이 제시된 건 아직 아닙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라며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민석 후보의 주장을 연결해보면 바로 네. 이 신천지가 민주당 당원으로 들어와서 정청래 후보를 미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네. 어쨌든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주장 전당대회용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1: 네. 반명, 분열주의 세력 이 표현도 역시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이런 와중에 지난 월요일에 정청래 후보의 그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 후보도 탑승을 하고 있었죠.
0: 네, 맞습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이게 지난 20일 오후 7시였습니다. 이때가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예비 후보들이 합동 연설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출발하려던 차량이었는데 정 네. 후보가 타고 있었죠. 신원 미상의 인물이 발과 도구로 이 차를 가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정 후보 측에서는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1: 경찰에서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죠.
0: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을 하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토대로 행방을 쫓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경찰 측에서는 수사를 시작을 했고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정 후보는 앞서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암살단 모집 게시물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여전히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나 테러 위협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0: 네, 김민석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네.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보미 당대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0: 네, 김보미 후보가 서울시의회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 앞서서 송영길 후보가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에게 고함을 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보미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번에 출마가 허용받은 점을 두고서 네. 청년 박지연, 그러니까 이전에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지만 네. 당원 자격이 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박지연은 엄정하게 해서 안 되고 686 송영길은 왜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한 건데요.
1: 그 글을 쓴 거죠.
0: 네. SNS에 페이스북에 네. 글을 썼던 거였습니다. 예. 그러자 송 후보가 이 글을 문제 삼아 현장에서 항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김보미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치고 윽박지르는 것은 명백한 인격 무시였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꼰대라고 하는 것이다. 고함으로 청년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아직 뭐 입장 나온 건 없는 건가요?
0: 네. 공개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다만 네. 송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의 그 게시물 자체에 대해서 사과,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의 이야기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고위원 예비 후보들의 각축전도 아주 치열합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0: 네. 친 이재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의 이른바 당정 엇박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 후보, 정부는 뛰고 있는데 당도 함께 뛰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네. 이건태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정부를 지원하지 않고 자기 정치에 몰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미아 후보도 지난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나올 때마다 엇박자를 내고 갈등을 일으켰다라면서 정 전 대표가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 정 후보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개혁대표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성윤 후보도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구밀복검이다. 그러니까 달콤한 입 아래에다가 칼을 숨겨놓았다라는 네. 거죠. 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를 했고요. 임미애 후보는 개파 대결과 거리를 두고 갈등을 풀어낼 조정 통합의 지도부를 약속을 했는데 네. 14명의 후보 중 1차 컷오프로 8명을 걸러낼 예정입니다.
1: 네. 그리고 민주당의 기탁금 논란도 좀 있었는데 기탁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내렸나요?
0: 네. 민주당 선관위는요. 본경선 기탁금 당대표 후보는 1억에서 8천만 원 네.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각각 2천만 원씩 낮췄습니다.
1: 네.
0: 임호선 선관위원장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수용을 해서 2020년부터 22년 사이 수준을 적용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예비 후보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비 경선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추가로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탁금 때문에 등록을 포기한 후보들도 있을 텐데 이미 등록한 후보들의 기탁금을 낮춰주게 되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고 본경선에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좀 신경전이 있었군요.
0: 네, 그러니까 결국 되긴 됐는데 네. 과정이 아주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1: 네.
0: 혁신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에 앞서서 우리 이번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고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1: 네.
0: 원래 이전까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늘 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균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지만은 의원
1: 네.
0: 숫자가 안 되는데요. 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이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 기조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완전 폐지를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이번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1: 네.
0: 형소법 개정안을 7월 안에 마무리를 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김준영 대표 권한대행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긴급 회동을 했고요. 이 비공개 회동이 끝나고 나서 김준영 혁신당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 위해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이때 비공개 때 한 대행으로부터 형소법 처리 관련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1: 예.
0: 그 전달해준 내용을 신뢰한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그 내용이 뭐였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그거 좀 궁금한데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범 여권은 이제 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을 했고 종합특검 연장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0: 네, 세 번째 연장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를 했고요. 이후 표결에서는 173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1: 네.
0: 개정안 덕분에 원래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은 수사기간을 30일 늘리게 되고 파견 공무원도 지금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확대하게 됩니다.
1: 네. 이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 논쟁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당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0: 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주제로 정책의총과 공청회를 같이 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제 법학교수, 변호사 또 성폭력 피해 지원 전문가들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추가 증거 추진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1: 예.
0: 그래서 일부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민주당 정권에 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어제가 어쨌든 막 결론을 내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1: 네.
0: 김성애 대변인은 보안수사권 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지 듣는 자리라면서 당론을 당장 확정하는 의원총회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법사위 추가 심사와 또 추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분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1: 네.
0: 또 청와대에서 빨리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이런 가운데 보수 야권이 공조를 하는 그림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오찬 함께 했더라고요.
0: 네. 이 두 사람에 더해가지고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석 부대표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까지 네 명이서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1: 예.
0: 보안수사권 폐지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야권의 공통 과제는 협의를 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다라면서 뭐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양새였고요.
1: 네.
0: 김승수 수석 측에서도 정부 여당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양당 모두 구체적인 뭐 공동투쟁 계획을 얘기한다거나 특히 이제 기자들이 관심 가졌던 건 혹시 합당을 위한 준비 단계인가?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1: 네.
0: 하지만 합당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김수석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한 식사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두 당이 당분간 특검 문제 등을 놓고 이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이후에 정계 개편까지 염두를 두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1: 네, 어쨌든 식사를 함께했다. 자, 그리고 어제 여야가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0: 사실 어제 이게 합의가 나올지 몰랐는데
1: 네.
0: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동식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1: 예.
0: 7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와 활동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 어쨌든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 차이가 좀 컸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0: 네, 국회 안에 일단 국민추천위원회를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국민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을 해서 6명의 추천위원을 선정을 하고
1: 네.
0: 이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6명의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후 여야 합의로 6명 중에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이 2명 중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그림인데요.
1: 예.
0: 여야가 이 두 명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기관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0: 정동식 원내대표는 우리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1: 네. 어쨌든 이 선관위 관련해서 굳이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견도 사실 조금 있긴 하고요. 어쨌든 증거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걱정들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특검으로 처리할 사안이냐에 대해서 약간 네. 의견이 있는 건 맞는데
1: 네.
0: 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도 맞고
1: 네.
0: 원론적으로는 특검 수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주고받는 모양새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국회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가 됐죠.
0: 네. 그러니까 이 야당 추천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이야기였기 때문에
1: 네.
0: 자연스럽게 특검이 풀리면서 원구성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장 7개 법사위 빼고 야당이 받기로 했고요.
1: 네.
0: 산자위, 보건복지, 교육위, 성평회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정보위와 농해수위, 또 국토위와 외통위는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가지고 여야가 번갈아 맞기로 했습니다.
1: 네. 오늘 이유 있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그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TV.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흐리고 비 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는 곳들이 많겠고요.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충청지방에는 최고 100mm 이상,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전북 서부, 경북 중북부로는 최고 60,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고,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제주의 기온이 28.5도로 충청과 남부, 제주도로는 오늘도 열대야 폭염 계속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전주가 33도, 포항 37도로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8391님이 문자 주셨네요. 딸한테 응원 메시지 주셨어요. 이번 여름방학 참 중요한 시간인데 파이팅 힘내길 바랄게. 우리 딸 앞날에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시면서 카니발의 거위의 꿈 청해 주셨습니다. 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운동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리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가끔 해수욕장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용 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지상에 있는 사람이 이 튜브를 던져서 구조하도록 하는 건데요. 하지만 힘과 거리를 조절하기 까다로워서 원하는 곳에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죠. 드론에 튜브를 매달거나 물에 뜨는 원격 조종 보드를 활용하는 건데요. 정밀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구조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과학기술, 더 널리 보급돼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와 살인 혐의를 합쳐 수사해야 한다는 초기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분리수사가 결정되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의 취재 결과 장윤기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사단은 국수본 간부가 광주광산경찰서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 간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장윤기 범행 직후인 지난 5월 8일 당시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은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에게 보낸 것으로 본부장님 지시입니다라며

0: 장윤기 혐의를 분리수사라는 취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리수사 지시 당사자로 지목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매뉴얼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추가 지시 없이 사건 처리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아침 6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16시간 넘게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에 들어가려 하자 개표소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성조기를 두른 채 문을 붙잡고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우리 돈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충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이천과 용인 남부, 여주 동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작년 경복궁 방문자는 688만 명, 2022년에 338만 명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POP이 세계의 귀를 열고 K-POP 데몬 헌터스 속 K-컬처에 쏠린 관심이 세계인을 도심 속 궁궐로 불러모은 것이죠. K-헤리티지는 미래 세대가 새로운 콘텐츠와 산업을 키워갈 든든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의 문화로 즐길 때 더 멀리, 더 힘차게 뻗어날 수 있겠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2부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만나서 미리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만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어찌 보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0: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5: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나는 어부다님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처음 종배님을 봅니다.
5: 처음이세요?
6: 처음이시래요.
5: 닉네임이 익숙한데.
6: 나는 어부다.
5: 닉네임이 익숙한데 처음이신가요? 아무튼 뭐 당연히 처음이니까 처음이라고 하셨겠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6: 네.
5: 처음으로... 어부시면 회 많이 드시겠다.
6: 아니면 어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5: 요즘 뭐가, 요즘 제철 수산물, 해산물이 뭐죠? 네, 아무튼.
6: 그런 거 JB가 잘 알잖아요. 네. 알려주세요. 뭐예요?
5: 글쎄요, 뭘까요? 네, 아무튼 네.
6: 네, 아무튼 JB를 실시간으로 처음 본다고 하셨는데 보시니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최정현님은 JB, 저는 어제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오늘 새벽에 동네 한 바퀴를 슉 돌고 샤워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시선 집중을 만납니다. 기분 짱이에요.
5: 아, 어제 사시고 오늘 처음 한 거죠?
6: 네. 네,
5: 저는 또 어제 처음 울었다고 하는 줄 알고 어제 비 왔거든요. 네, 비 오는 날은 나가지 마세요. 미끄럽습니다.
6: 아니, 무슨 촌철님 사연에도 삐딱이를 타세요.
5: 뭘 삐딱이 걱정해 주는 건데.
6: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한 바퀴 도셨대요. 기분이 상쾌하고 짱이라 그러는데요.
5: 그렇죠. 좋으시겠다. 네. 이렇게 뭐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셔야죠. 네. 내 몸은 내가 갖고 있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6: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촌철님들이 지금 제철인 해산물 알려주셨어요. 1900님, 1801님, 태안은 지금 오징어가 제철입니다.
5: 오징어?
6: 태안이요? 오징어? 오징어 동해에서 나는 거 아닌가?
5: 동해에 상어 출몰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 왜 그러세요?
6: 아, 예, 예. 그리고 뭐, 후아님은 지금 문어라는데요? 뭐든 맛있겠다, 그죠?
5: 문어든 오징어든 숙회가 초장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힌다.
6: 네, 머릿속에서 먹는 건 지워버리고 지금은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5: 김민석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가 어제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를 했어요. 도대체 뭘 갖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궁금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5: 네, 기자들 앞에서 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송영길 후보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한번 좀 알아봤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2차 종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을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2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를 하면서도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은 보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당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정청래 당시 대표의 발언이 한 이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8: 저희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로도 저는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시기 바랍니다.
5: 네, 김민석 후보다가 송영길 후보까지 이 과정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온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좀 뭐라고 지금 단정 추정을 하기가 좀 힘든데요. 정청래 당시 대표가 왜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 그 배경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 그 정청래 당시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이 무슨 신천지와의 어떤 뭐 특수한 관계 때문에 했다고 뭔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정무적 판단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라도 관철시키기 위한 정무적 판단으로도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뭔가를 연결짓는 것은 정황증거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좀 약하다. 이것만 놓고는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송영길 후보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홍준표 선배와 오찬을 했다고 밝힌 뒤에 대선 이후 이만희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에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밝힌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신이 창당했던 소나무당에 접근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지금 그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결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에 조직적으로 가입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영길 후보의 SNS의 글의 맥락을 보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가입한 것이 아니냐라고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일단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혹시 또 뭔가 방증이 될 수 있는 게인가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2026년 2월 1일, 올해 2월 1일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JTBC도 국민일보 보도를 인용을 해서 재보도를 한 게 있었는데, 요지가 뭐냐면 2025년 4월 27일 경기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 현장에 신천지 인사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 한 신천지 인사가 신천지 간부급에게 휴대전화로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선했던 후보와 소통을 좀 하시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요지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신천지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조직적으로 가입을 해서 뭔가 경선을 틀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러면 지금 시선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계속 수사를 해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만희 총회장 구속 과정에서 나왔던 보도를 종합으로 보면 국민의힘 조직가입 말고 민주당 조직가입 얘기는 나온 게 없어요.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결과했는데 수사 결과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확인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더 종합해서 이야기라면 두 가지 결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김민석 후보가 어제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것은 현재의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랬다가 아니라. 그러면 현재의 어떤 그 경선 과정에 신천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만약에 본다면, 과거의 일이 어떻게 그러면 현재와 연결이 되는지의 연결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전혀 나온 게 없다라고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거는 결국은 팩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않았다. 뭐라고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 네, 그래서 옥황상제님, 이산하님 등 여러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설로만 설설하지 마시고 그래야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지고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5: 맞습니다.
6: 이런 의견들을
5: 그다음에
6: 지금 보내주고
5: 그거는
6: 계세요?
5: 당연히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6: 뭐 적당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봉철님은 신천지가 우리 정치의 중심인가요? 권광윤님, 신천지 신도들도 국민인데 여기저기 가입할 수는 있겠죠. 반면에 라이스님, 어떤 후보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또 돌아다니더군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다솜님은 이런 거 흐지부지 넘기면 계속 반복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게 답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 참석 부분이 뭐 정청래 현 후보가 이희자 씨가 이끄는 근우회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라는 과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요것이 이제 최근에 또 뭐 운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선 이어서 정청래 후보와 이희자 씨를 연결고리는 신천지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무산되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은 그림이고 아직까지 팩트로 지금 뒷받침되는 건 없다.
6: 네. 그리고 일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정청래 후보가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런 황당한 네거티브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냐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라고 또 대응을 했거든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5: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남성이 그저께 저녁 7시경에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에 이동을 하던 정청래 후보 차량을 발로 차고 도구 등을 이용해서 가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 네.
5: 차량이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정청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 알리면서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실과 함께 정청래 암살단 모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람의 신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6: 네, 아직 잡혔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5: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직 그 신병이 확보가 안 됐고 범행 동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정치적 반대 행위라고 한다면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현주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디지털 저기 합성물이 막 유포가 된 적이 있었고
6: 그랬죠.
5: 수사 결과 민주당 당원이 그 짓을 한 것으로 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거 그저께 벌어진 사건이 그와 비슷한 경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정서적 양극화가 아니라 정서적 다극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뭐 지지하는,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정될 수 있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가정법에 기초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고 왜 했는지가 좀 밝혀진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 네. 우티스님이 폭력의 악순환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치 지지에서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5: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법의 최대 쟁점이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점식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9: 두 개의 교섭단체에서 각 3인씩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해서 그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합의한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변혁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다시 재추천을 의뢰를 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5: 자, 이렇게 합의하고 그 다음에 나온 소식이 뭡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접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또 어제 저녁에 전해졌습니다.
6: 네.
5: 그 국민의힘 몫으로 지금 정해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기로 했고 인선도 이루어졌더라고요.
6: 네. 후보 명단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5: 그래서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과정도 거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국회는 완전히 정상화된다라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박정호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원구성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박정호 의원이 한 두 개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선관위 특검법 추천권 문제가 풀리면 보이콧 풀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6: 오, 그러네요.
5: 그대로 됐는데 그러면 득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박정호 의원이 얘기했던 선관위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믿지는 게 없었다. 왜냐하면 아 그래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권 행사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여야 그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합의로 추천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냐? 민주당 입장에서 믿지는 장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국회 일정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 네, 옥황상제님이 정답 같은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정치는 협의와 타협이 우선입니다 라는 댓글이셨고요. 미스트 원님의 댓글도 좀 국회에 널리 널리 크게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한 달치 월급은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다 날린 거 아닙니까?
5: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왔죠. 근데 메아리는 네. 없었다는 얘기도 함께 다시 한번 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6: 앞으로 일하는 국회가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5: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 28일쯤에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료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그다음에 캐런 바티아 구글 글로벌 대관 공공정책 총괄. 이런 사람들과의 면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6: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5: 그렇습니다. 이 스틸 대사가 지난 5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인준을 받는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실행에 들어갔다고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쿠팡이나 구글 쪽 인사만 만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한국에 부임을 한다면 좀 그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대사 입장에서 사전에 미리 지금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예요.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다만 편향된 정보가 입력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강경화 주미 대사와의 면담도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면은. 그러면 또 이제 강경화 대사는 어디까지 한국 쪽 입장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균형 잡힌 인식을 주도록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미국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체결됐던 양해가서 휴지 조각되고 지금 공습 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지원을 우리 정부에 다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금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 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EU 중심의 연합 있고 미국 주도의 연합이 있었는데 미국 주도 연합 쪽으로 한국이 지금 들어오고 여기에 군함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하드웨어든 재정이든 간에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 내라는 얘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지금 한미 간 현안이 좀 켜켜이 쌓여 있는데

0: 저는 이 색깔, 저기 가서는 저 색깔. 그죠? 네.
1: 얌체 같아요. 제이비타임즈, 네, 제가 픽한 뉴스는 간단한 뉴스입니다. 아, 간단하진 않죠.
0: 대단한 뉴스죠.
1: 대단한 뉴스죠. 네,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네. 신진서 구단이 최첨단 바둑 인공지능을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1차전은 졌었는데 네. 첫 두 번째 대국, 세 번째 대국을 내리 이기면서 역전승을 거뒀다는 건데 그냥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바둑을 어린아이들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프로 바둑 기사들도 다 AI랑 한대요, 훈련을.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예. 하지만 아직 인간이 더 우위에 있다. 인간이 더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0: 근데 모든 인간은 아니다.
1: 아, 그건 다 대단하지. 아, 그렇죠. 근데 AI를 또 만든 것도 인간 아니에요?
0: 그 신진서 구단 이전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린다 해밀턴이 있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보면은 나오는 여전사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와 싸우는데 터미네이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AI가 만들었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긴 여전사가 있는데 미국에 린다 해밀턴이 있다면 한국엔 신진서가 있다라는 왜 웃어요? 쓸데없는 네. 얘기하면서.
1: 아니,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백님이 알파고 복수전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I는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인 것 같다.
0: 그렇죠. 변칙에 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1588 9476.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할 것 같고요. 공급 대책도 내놓을 것 같은데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우리 소장님은 그 토론회도 참석을 하셨죠?
6: 사전 토론회는 제가 안 갔고요. 네. 내일 대토론회 때는 제가 참석을
5: 합니다. 내일 대토론회에서? 네. 그럼 내일 대토론회에서 어떤 말 할지는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까?
6: 그냥 상황 보고 하려고요. 발언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100명 넘게 오기 때문에 네. 2시간 안에 제 발언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5: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좀 그 정밀한 진단, 전망을 좀 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을 하겠는데 보유세 강화 쪽으로 방향 잡은 건 그냥 거의 팩트죠.
6: 99.9%.
5: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6: 그렇습니다.
5: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6: 내용도 큰 틀을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디테일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런 의견.
5: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보유세 높이고.
6: 그거는 확정이고요.
5: 그다음에 비거주 주택에도 높이고.
6: 네.
5: 그다음에

0: 그냥 이 실거주 1주택인데도 초고가인 경우에는 보유세 올리고.
1: 더 올리겠다. 뭐 지금도 이제 비싸긴 합니다. 세율이 누진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이제 보유세 구간이 높긴 하거든요.
0: 그런데 사실 보유세를 높인다라는 게 보유세 세율을 건드린다라는 겁니까? 종부세를 건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1: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예. 재산세를 건드리는 건 너무나 대상이 광범위하니까 쉽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종부세인데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팩트는 공시가격이 있고요.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공제해 주는데 이 공제를 또 건드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이 아니라 우리가 9억으로 줄일게. 뭐 이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음흠.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예. 그게 이제 시행령으로 정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 법을 그러니까 입법 필요 없고.
1: 입법 필요 없고요. 예. 그러면 시행령이니까 국무회의 때 마음대로 조정하는데 이게 종부세는 60에서 100%까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5%포인트씩 올려서 95%까지 갔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야 이거 너무 높은데? 라고 해서 다시 60%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건은 60%를 80%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올리느냐.
0: 아니면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1: 95%를 올리느냐가 이제 이번 토론회 때도 아마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0: 이제 여기서 이제 소장님의 전문적 식견에 기초한 전망을 하신다면 네. 어느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1: 아 80%로 가는 게 가장 보편 타당하고 이걸 가장 안 먹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80%였으니까 60에서 80%만 해도 한 30% 올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올리는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 95%로 올리면 좀 아프긴 하죠. 그래서 아프긴 한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니 도로 또 문재인이냐. 왜 또 95%로 똑같이 가는 거야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떤 쪽으로 가느냐인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80%의 이제 무게중심은 좀 가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마지막 결정이 아니야 95로 갈 거야라고 하면 방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세 경우 다주택 그다음에 비거주
1: 네.
0: 초고가 저는 저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라고 지금 분석이 됩니까?
1: 저하고도 뭐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이제 다주택자는 좀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 중에 85% 정도가 1주택자고요.
0: 네.
1: 2주택 이상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우리가 다주택으로 간주하니까
0: 네. 15%.
1: 서울에
0: 네.
1: 이제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가 되니까 12억 또는 다주택자들은 9억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니까.
0: 당연히 근데 다주택자는 당연히 비거주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네. 다만 1주택자인데 비거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서울에 한 83만 명 정도, 83만 가구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뭐 직장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1: 각자의 사정은 다 있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1주택은 그냥 예외적으로 그냥 봐줬죠. 12억까지 공제도 해주고 양도세도 12억까지 또 비과세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거주와 비거주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 규제했고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뭐 세율을 올리긴 했습니다.
0: 그런데 또 임대사업자는 또 풀어줬잖아요. 근데 또
1: 풀어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폐지하긴 했죠. 그래서 물론 임대사업자도 얘기가 많은데 그때 임대사업자를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건 아니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야 전세금 좀 올리지 마라. 안 올리면 우리가 좀 빼줄게.
0: 지금 전월세 이거 뭐 공급 문제 때문에.
1: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 저는 취지는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0: 초고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럼 초고가의 기준 금액이 얼마냐? 얼마인 것 같습니까?
1: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아예 없고 소득도 낮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야라고 하면 20억도 초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0: 심정적 동의가 꽤 됩니다.
1: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사회 통념상으로 보게 되면 20억은 마포에 신축 아파트도 30억, 구축 아파트도 20억인데 마포에 구축 아파트를 우리가 초고가라는 이름을 초자를 붙이는 게 과연 옳을까? 초자는 매우 라는 뜻이잖아요.
0: 심정적 동의가 별로 안 됩니다.
1: 안 됩니까? 제가 볼 땐 저는 그냥 고가라고 하면 저는 20억도 고가, 30억도 고가,
0: 근데 여기서 40억도 고가인데. 20억이든 30억이든 40억이든 실거래가 기준입니까?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1: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지금 정해야
0: 그러니까
1: 되는데.
0: 그러니까 20억인데 공시지가 기준이라면 심정적 동의가 좀.
1: 시세는 30억이 넘죠.
0: 16 동의가 좀 되죠. 그럴 때는.
1: 그렇죠. 예. 그래서 공시 시세냐? 공시가격이냐. 그럼 공시가격 50억이라고 한다면.
0: 그거는 한 7, 80억 된다는 얘기죠. 실컷.
1: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 서울에서 1%가 전국에서 1%가 얼마일까. 커트라인이 46억으로 나왔고요. 평균이 63억으로 나왔습니다.
0: 그럼 가격대로 할 때 상위 1%가 네. 46억?
1: 46억입니다.
0: 실거래가 기준?
1: 그렇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46억이 상위 1%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럼 상위 1%를 초고가라고 한다면 46억이 되는 거고요. 예. 야, 그것도 1%가 뭐야. 10%는 돼야지라고 한다면 20억, 3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0: 그래요?
1: 이거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제 관념적으로는 20억, 30억을 고가주택은 맞는데 초짜를 붙이기에는
0: 그러니까
1: 약하지 않나.
0: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회의 주재하면서 뭐 네. 댓글 달아주세요 뭐 이 이야기도 했고
1: 네네네.
0: 그때 이제 30억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런 그 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얘기 나왔죠. 그래서 30억은 마포 아파트도 30억이고요. 이번에 팔았죠. 대통령 아파트도 29억에 팔았기 때문에 30억. 네. 김현봉 정책실장님 집이 서초 레미안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 한 3, 4억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급 주택? 초고가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강남에서 선호도가 떨어진 아파트거든요.
0: 여기서 이제 문제는 초짜 한 글자가 좀 걸린다.
1: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가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초짜를 붙이느냐. 그냥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네. 또 저는 취지 자체도 이게 분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고 불로소득 공정과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있어라는 담론을 제시하게 되면 초고가 주택을 올렸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란 개념 자체가 선진국은 사회의 주거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 개념이거든요. 너가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좋은 동네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좋은 데 사니까 너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게 원래 보유세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낮으니까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돼.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명분이 있는데 마치 집값이 해결될 것 같은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가 초고가 주택을 올린다고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명분이 없어지니까.
0: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취지를 네. 이걸 통해서 어떤 뭐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세 정의 차원 이걸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렇다면 맞죠. 네. 조세 정의 차원에서 오직 그 목적으로만 간다면.
0: 이재명 대통령 그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값 잡기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세제는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그럼 실효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방법이 왜 낮냐라고 하면 우리는 또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져 있는데 재산세가 좀 낮아요.
0: 예, 그렇다면서요.
1: 예. 그러면 재산세를 또 같이 다 올릴 것인가? 한마디로 학교 다닐 때 같으면
0: 그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1: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반에 한 60명 정도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0: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럼 60명 중에 전국 1등 하는 애가 3명 있어요. 1, 2, 3등. 예를 들어서 나머지 애들은 공부를 못 해. 그럼 평균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있는 애들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유세의 부담을 올리려고 한다면 재산세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
0: 그러니까.
1: 5만 원 내던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쉽지 않은.
0: 그래서 이제 종부세로 갈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거고.
1: 종부세로 가는 거죠.
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건드릴 것 같습니까?
1: 그건 이제 비거주 1주택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걸리는 겁니다. 예.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이제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도 사연이 많죠. 1987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도입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취지는 단타 치지 마라. 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니.
0: 그렇죠. 그렇죠.
1: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는 거야. 단타 치는 거 투기야. 라고 해서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 보유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0: 거주를 해야 된다.
1: 거주를 해야 된다 해서 반을 잘라서 이제 40, 40을 했고 지금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 보유가 이제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10년 거주를 해야 80% 주는 방향으로.
0: 그러니까 거주는 건드리지 않고 비거주의 경우에는 좀 건드릴 것 같다.
1: 비거주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든지 왕창 줄일 거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0: 양도세, 거래세 부분은 그 안 건드릴 거라고 보세요?
1: 이제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 게 그럼 거래세를 어디까지가 거래세로 볼 것인가? 네. 세법 연구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거래세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지 거래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 근데 양도소득세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발생하는 거니까.
1: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보유세를 부담을 올리면 양도세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내려줄 거야는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예, 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5월에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세였잖아요. 힌트가 나오죠. 중과세 전에 팔어. 5월 9일 전에 팔면 일반세율,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과세 하기 전에 세금 올리기 전에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팔아라고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유예의 그런 약간 조절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얘기는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네. 지금 전월세 있잖아요. 임대 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상황이?
1: 사실 저는 전월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줄고 있다면서요.
1: 현장에 나가 보면은요. 이제 통계도 많이 줄었는데 네. 저는 제가 임장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이제 영종도도 갔다 왔고요. 부천 구시가지도 갔다 왔고요. 뭐 의정부도 갔다 왔고 외곽 지역들 뭐 남양주도 갔다 왔고 동탄도 갔다 왔는데 신기한 현상은 없어요. 전세가.
0: 아 예.
1: 그러니까 서울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0: 서울 주변도 없어요?
1: 주변도 없습니다.
0: 왜 그런 거예요?
1: 일단 현상은 좀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내년에 더 줄어들고 또 규제가 나오니까 똘똘한 채로 집주인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은 뭐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는데 외곽 지역은 왜 이렇게 없을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매물은 많은데 전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가지신 분이 영종도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답니다. 세입자를 보내고.
0: 아 매매시장으로 내놓는다. 네, 예전 같으면 전세로 풀릴 게.
1: 네. 그러면서 그래. 그런 영향들도 있고 뭐 전세대출 규제들도 영향도 있고 지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주게 되면 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안 나와요. 갭투자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입자가 또 들어가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모든 게 좀 종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모신 김에 어제 뭐 좀 논란이 됐던 그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네. 관련해서 지금 매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한 거 있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1: 불법은 아니고요. 예.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당연히 누구라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제 물권이라고 네. 하는데 은행에 돈 빌리면 이제 설정하는 게.
0: 이제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좀 그 상황 형편을 좀 양해해줬다, 편의를 좀 봐줬다 이런 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1: 한마디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자금 마련이 당장 힘들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17억 7,700만 원을 근저당 설정했는데 그 돈만큼은 나중에 받을 테니까 일단 근저당 설정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겼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 그럼 편법은 되는 겁니까?
1: 편법이라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거죠. 국민들한테는 대출 규제에서 대출 못 받게 하고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를 하다 보면 자금 출처 조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네. 모르는 타인끼리 돈을 안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넘겼다? 너 이거 무슨 관계야? 라고 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소명에 미흡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대통령께서 이런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0: 왜 팔려고 했느냐?
1: 저는 근데 왜 팔려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0: 안 팔았으면 또 근데 그다음에는 뭐 판다고도 안 팔고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재건축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1: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가고 싶지는 않고요. 아니 대통령도 국민인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저는 뭐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자꾸 팔라고 하니까.
1: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왜 급하게 팔았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비거주 1주택도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도 이제 비거주 1주택이 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비거주 1주택은 이제 세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비거주 1주택이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0: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 일주택이니까요. 예, 예, 어떤 경우라도 예, 예, 예. 뭐 관저에 있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그래서 네네. 아마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2억이니까.
0: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게 대출 규제잖아요. 과하다고 보세요? 좀 풀어줘야 된다고 보세요?
1: 저는 대출 규제는 과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의 효과는 이제 거래량을 떨어뜨립니다.
0: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1: 역설적으로 올해 3월, 2월, 3월, 4월에 강남에서 금매물이 나왔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금매를 나왔는데 누가 샀느냐 제가 지켜보니까 부잣집 금매가 나왔는데 더 부잣집 자녀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0: 지금 현금 부자가?
1: 네.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 부족한 전문직이나 일반인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응감생심인데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은 금매물을 사더라. 이게 대출 규제의 현주소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영향이 없다.
0: 그럼 이번에 정부 대책에 대출 규제 완화가 좀 들어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1: 전혀요. 대출 전혀? 규제를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정책을 한번 하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0: 그렇죠.
1: 대출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야 대출 풀렸다.
0: 쉽게 근데 요즘 사자. 나오는 이야기가 최소한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는 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소리가 좀 나오잖아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생애 최초는 70%까지 LTV가 나오긴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소득 요건도 보고 다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집 사는 30대들한테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0: 네네.
1: 그냥 대출 좀 해주자. 처음 집 사는데 지금 전월세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집 사는 30대들을 보게 되면
0: 전세 구하려고 해도
1: 그냥 전세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세가 없어서 집을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네.
1: 저는 일단 전월세 시장 안정이 1순위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은 좀 봐주자. 30대들 생애 최초는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내일 가서 국민 대통령 가서 한번 발언 좀 하세요.
1: 발언권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요즘 딸깍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거든요. 버튼 한번 딸깍 눌러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뜻에서 딸깍 출판, 딸깍 작품이라는 말들이 들리는데
0: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AI를 쓴 사람이 아니고 쓰지 않은 사람이 내가 안 썼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 작가는 은환 씨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파랑 캐릭터를 그리는 개인 창작자입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4: 최근에 한 일러스트 행사의 사무국에서 황당한 전자우편을 받았다는데 누군가 은환 씨의 출품작 두 점을 가지고 AI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허위 제보를 했고 사무국이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면서 소명을 요청해 왔다는 거죠.
0: 요즘 뭐 쇼츠 이런 거 보면 배경 그림으로 사파인 거 많이 쓰는데
4: 네.
0: 많이 발전했던데요. AI 그림 보면.
4: 그렇죠. 예. 등의 기술은 발전했죠.
0: 그런데 아무튼 근데 나 AI로 안 쓰고 내가 한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근데 그거를?
4: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우연히 은하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평소에 본인이 그림을 그렸던 전 과정을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한 다음에 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작품 두 점 가운데 한 점은 전 작업 과정을 촬영을 해둔 게 있어서
0: 네.
4: 근데 이게 영상 길이만 31시간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걸 소명을 위해서 다 작업 시간대별로 화면을 일일이 다 캡처를 해서 제출을 하고 해결을 했다는 거죠. 은하 씨 같은 경우는 AI를 무조건 배척 을 하자는 그런 주의의 창작자도 아닌 게 자신이 이제 상품 제작을 할 때는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는 표기를 하고 적어도 창작물에서만큼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좀 스스로 지켜온 사람이었는데요.
0: 네.
4: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비슷하다. 표절 AI로 만들었냐. 이 말을 되게 가볍게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허무하죠. 그 그림 두 개가 제 딴에는 엄청 공을 많이 들인 그림이라서 한 점당 거의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모작이다, 뭐 AI다 해버리니까 뭘 해명을 해도 그냥 떡밥 던져주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포기하기도 했고
4: 네. 또 이렇게 문제는 증명, 그러니까 소명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던 게 익명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AI를 모방했다라고 해서 AI 모작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렸던 그림까지 다 가져와서 괜히 트집을 잡는 식인 건데 여기 뭐 굳이 안 그려도 되는 선을 그렸다라든가 좀 AI스러운 흔적이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심할 근거를 찾아내서 트집을 잡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0: 이제 의혹을 참 쉽게 던지는데 해명은 참 어렵다. 네. 그렇죠?
4: 더 이상 은원 씨 입장에서도 의혹을 좀 해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는 상황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이제는 제가 뭘 해도 이제 안 믿는 거죠. 제 그림체를 사람들이 AI 그림체라고들 하는데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체가 이미 이전에 많이 그리셨던 그림체예요. 그래서 이미 AI가 그거를 학습해버린 건데 그거를 제가 따라야 했다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소명하기도 애매하고.
0: 근데 은환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영상 기록이 있으니까 소명이 됐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4: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뭐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의심부터 하는 건데 작업 과정을 다 공개를 해라라든가 뭐 너가 그리는 그 장면을 다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을 해라 이런 식의 좀 막무가내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창작자한테는 사실 인공지능을 표절했다 뭐 의혹이 있다라는 그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0: 이 개인 창작자, 이 AI 사용 표시 법적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4: 개인 창작자는 없습니다.
0: 없어요?
4: 올해부터 네,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 AI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은 이제 그 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개인 창작자는 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이 AI를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을 했을 때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라든가 반대로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이나 아예 논의 자체도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인 창작자한테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 사용 표시를 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 AI를 쓰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 되는 지금의 환경, 어떤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얘기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디지털 정보위원장인 최호웅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6: 인공지능 시스템과 인간의 가치는 구분되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공지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소비자들이나 창작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그게 보장되어야지만 인간의 가치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네. 네.
4: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AI는 공개된 창작물을 오히려 학습하는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창작 활동이 이제 침해가 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AI에서 완전히 그 대체되어 버리는 일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일까요?
4: 우리가 인간의 가치, 예술의 가치를 계속 증명을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겠죠.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맞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세일.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으로 강한 비가 지났고요. 지금은 강원 충청 전북 일부 지역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60mm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고요. 포항 37도로 가장 덥겠고 대구 35도, 전주, 광주 33도로 특히 충청 이남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고요. 충청 남부, 제주도로는 열대야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7말 8초 진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오랜만입니다.
1: 네, 잘 지내고 계시죠?
4: 예.
1: 요즘 계속 걸으세요? 틈만 나면? 그렇죠. 역시 건강의 비결은 걷는 것.
4: 걷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참지 않고 말하고.
1: 네, 아 참지 않고 말한다.
4: 그 참으면 암 걸려요.
1: 그래서 오늘 참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걸까요?
4: 뭐.
1: 여러 가지
4: 질문에 답변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또 2분 뉴스라고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현안에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가장 눈길이 가는 게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 이 요제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 올드 이재명이건 뉴 이재명이건 수장은 이재명이 맞아요.
1: 네.
4: 그걸 왜 유시민 작가는 뭐 비평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 한 복판에 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고장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어서.
1: 네, 같은 말 반복이다.
4: 반복이죠. 그래서 본래 이제 국민들로부터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어제도 이제 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큰 문제의식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원이나 국민들이 이제 바랐던 개혁을 지금 제대로 이재명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의 지금 하나의 바로미터가 검찰 개혁 방안이다. 이 판단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볼 때는 역대 정권의 검찰 개혁을 가장 주장을 했죠.
1: 네.
4: 그렇지만은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됐잖아요. 즉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서 10월 2일이면 중수청 공소청이 출발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 국민 누구도 검찰개혁은 성공했다. 단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국회에서 활발히 숙의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절대 반대했지만은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어느 범위 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형사소송법 및 시행령에 촘촘히 담아내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멘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조기의 결론을 내서 논란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4: 그렇죠. 줄기차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1: 네.
4: 이러한 입장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졸속으로 뚝딱 하는 것은 혁명이죠. 개혁이 아니고.
1: 근데 한번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안수사권이 마지막 지금 이제 허들이 돼버렸는데 보안수사권을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네.
1: 또 아니라 완전 폐지를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4: 그렇죠.
1: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4: 네.
1: 그러면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기의 과정이라는 게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여기서 끊고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을 일단 채택을 하고 나중에 시행을 해보고 좀 보완하는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글쎄요. 어제도 우리 민주당 의총, 정책의총을 열어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발표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수사권, 이 흉악범 네. 이런 문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 여론조사 갤럽에 보면은 61%로 나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46%, 진보 세력도 46%.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론은 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전당대전에 내자. 저는 그런 생각이고.
1: 근데 여기서
4: 지금 말씀한 대로 만약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손보는 거죠 뭐.
1: 근데 이제 다수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당론을 결정하는 의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의원들 안에서의 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의원들도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1: 많아지고 있다? 네. 그럼 오히려 보안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다수라고 보시는 겁니까?
4: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만약에 표결들어가면 그게 더 다수가 나올 거다?
4: 그렇습니다. 예.
1: 의원총회에서 근데 표결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4: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중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 갈서는 안 되죠. 오랫동안 더 숙의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을 한없이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전당대 이전에 예. 이 문제를 매듭짓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1: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멘트도 이게 뭔가 수기의 과정에서 이게 뭔가 좁혀지는 과정이 아니라 예. 분열이 더 극심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4: 그게 이제 그 반대 측에서도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고
1: 네.
4: 그러한 불씨를 제공한 것도 사실상 유시민 작가라고 저는 봐요.
1: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요거 네. 하나만 확인.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로 한정을 하면 그냥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다수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4: 저도 다수 중에 하나였어요.
1: 네.
4: 보안수사권 턱도 없다. 네. 꿈도 꾸지 마라. 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민변이나 여성단체 여협 같은 네, 네, 곳에 네, 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사실 장윤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홉 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1: 예, 예,
4: 이런
1: 예.
4: 관점에서 보안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그것을 과감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법사위에서도 많이 동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해 주셨는데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그건 한국갤럽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403명 가운데 46%는 보안수사권 유지, 39%는 폐지였다라는 요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다시 이제 그 유심 그러면 지금 이 논란이 일종의 분열상으로까지 치닫는 데에는 유시민 작가의 지금 역할이 크다 이렇게 진단하시나요?
4: 분열상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아요.
1: 그래요?
4: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데 지금 어제 말씀한 뭐 이분 TV? 이분간
1: 이분 TV. 뉴스.
4: 이분 뉴스.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오늘 보도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시민의 메아리는 여기서 끝났다.
1: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
4: 그렇죠. 예.
1: 그래요. 그러면 영향력이 줄었다면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한 그 비평가로서 작가로서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냥 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또 과하게 또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4: 아니 누가 과하게 반응을 하나요? 한 사람의 진보적인 지식인이고 작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1: 네.
4: 지금은 내란청산기간이고 3대 개혁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작가가 지식인이 그러한 말씀을 해서 결국 내란 세력한테 덕대게 하는 그런 것은 삼가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4: 아니 지금 현재 모든 언행이 뭐 실패한다, 필패한다.
1: 네네네.
4: 이런 것은 심한 것 아니에요?
1: 네네.
4: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갓 1년을 넘겼는데 국민 여론도 한때는 70% 가까운 지지를 받았어요.
1: 네.
4: 지금 뭐 50%가 상회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어서 되겠느냐.
1: 그러니까 그 말씀은 대통령을 흔들어서 지지율이 빠지면 그 공간만큼 그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할 공간이 넓어진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4: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1: 예.
4: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내란 세력을 득대게 하고 있다.
1: 그걸 의도하고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럼 왜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지금 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 글쎄요. 그것은 좀 습관적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1: 습관이다?
4: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 되는 필패론을 그러면서 보수의 조순 후보를 지지하신 분이에요. 당선이 되니까 실패 그리고 하야 전국적으로는 정신 이상설까지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흔들었냐고요. 그렇지만 DJ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선됐고 성공한 대통령이었어요.
1: 네네네.
4: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1년 간 넘겼지만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머지 임기 4년을 성공해야 나라도 살고 진보 세력의 재집권이 가능한데 왜 지금 흔들어가지고 DJ 때 하던 그 습성이 다시 나오느냐 이거예요.
1: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그 유시민 작가가 이 말은 했어요. 왜 그 1년밖에 안 된 정권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던데 그러면 정권 말기에 하면 뭐 정권이 힘이 빠지니까 이제 다 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할 거 아니냐. 도대체 그럼 언제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문을 던졌죠.
4: 아니 그리고 그분이야 반문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의 입을 누가 막겠어요.
1: 네.
4: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1년간 국민적 평가가 역사적 평가가 실패했냐 이거죠. 비교적 성공했잖아요.
1: 예.
4: 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1: 으흠.
4: 그리고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은 10월 2일 날 출발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저도 과거에는 완전 폐지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건설적으로 접근해야지 아 필연코 실패한다 이런 것은 안 되죠.
1: 근데 이제 그 필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은 이제 검찰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으로 하려고 하는 이거를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4: 증축이건 재건축이건 외연 확장이에요. 그대로 지금 집에서 사는 것은 마이너스 정치예요. 모든 정치, 모든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은 약간 우클릭해서 중도를 포섭하려고 하고
1: 네.
4: 우파가 집권하면 좌클릭하고 이건 정치의 원리 아니에요? 그러면 재건축, 증축 왜 하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는 옳지 않다 이거죠.
1: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이제 매불쇼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계 개편이라는 그 단어를 직접 쓰면 세 가지 경우의 수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정계 개편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4: 그것은 되죠? 자기가 얘기했지
1: 네.
4: 이해를 했지.
1: 네.
4: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노태우 대통령처럼 3당 통합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4: 예.
1: 정계 개편의 뜻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4: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징후는 없어요.
1: 그냥 일방적 해석일 뿐인데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4: 네. 그걸 가지고 전체 인양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1: 그래요.
4: 좀 과유불급이고 자숙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1: 그럼 한번 균형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유시민 작가의 그 비평이 반향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여기서 논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비평이 지금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파급력이 있다는 건 유시민 작가의 비평에 동의하는 사람이 또 그만큼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있겠죠.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있겠죠. 되는 걸까요?
4: 그렇지만은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유튜버들을 조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1: 네네.
4: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동의하는 유튜브는 20%밖에 없어요.
1: 예.
4: 나머지는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건 보수건 모든 언론들이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20% 속에는 전부 극우 유튜버더라. 이런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뭐 평론가가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졌다.
1: 예.
4: 그건 안 되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진보적인 작가가 유시민 작가가 왜 흔들어서 내란 세력을 돕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 그러면 지금
4: 그리고 새로운 무슨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추정.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럼 정리를 하면 의원님의 만약에 그 유시민 작가를 향한 말씀을 하나의 주문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의원님이 지금 유시민 작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멈추라. 비평을 하지 말라. 혹시 이런 뜻일 거예요?
4: 아마 그런 것은 아니에요.
1: 그런 건 아니고요.
4: 네, 그분의
1: 자유죠 사실.
4: 자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보자 이거예요. 결국 진보적 지식인이 작가가 흔들어서 내란 세력한테 득되게 하는 일은 최소한 안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고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저도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 또 쏟아지나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 보세요. 어떤 신문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유시민의 약발이 강했는데 지금은 약발이 떨어졌으니까 잘 알아서 좀 해주시라. 도와주시라.
1: 그러면
4: 이런 얘기예요.
1: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면 유시민 작가의 비평의 자유는 존중을 하는데
4: 당연하죠.
1: 자유를 누릴 만큼 비평의 책임도 져야 된다.
4: 아, 당연하죠.
1: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만약에 뭔가를 해석하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충분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4: 당연하죠. 예.
1: 그런 말씀이십니까?
4: 예, 예.
1: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갑자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지금 불거졌어요. 관련해서 어제 김민석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어떤 점을 제기를 했냐면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발의가 됐다가 결국 통과 안 된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4: 그렇죠.
1: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4: 저도 예. 신천지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1: 네.
4: 아마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해서 이건 해야 된다.
1: 네네네.
4: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법사위에 상정되고 제가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한 바 있는데요.
1: 네, 1월인가 그랬었잖아요.
4: 네. 네. 어떻게 됐든 당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재판 관계하고 또 김경 전 서울시의원 뭐
1: 네, 네, 네.
4: 정치자금 수수 있잖아요.
1: 네, 네.
4: 이거하고 통일교 신천지 같이 하자.
1: 하자.
4: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관계 재판 관계나 또는 김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안 된다 하고 뺀 것 같아요.
1: 네.
4: 그러면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지시를 받고
1: 아 지시를 받았어요.
4: 그렇죠.
1: 예.
4: 그 지도부의 지시를 받고 했지만은 저는 그때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1: 그때 이제 지 씨가 정청래 당시 대표인
4: 아니 정청래 대표라고는 저는 말씀 안 하지 않았어요.
1: 그래요?
4: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의 지시가 하지 마라.
1: 네.
4: 이제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간사와 위원장한테 원내 지도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1: 그때가 아마 원내 지도부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직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보니까 바로 그 의원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예. 2차 종합특검법안은 통과를 시키고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은 통과를 안 시켰는 날이 바로 그렇죠. 1월 12일인데
4: 예.
1: 이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당시 대표가 두 개 이 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로도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라는 요지에 발언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지금 그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바로 이 발언 그러면서 사실상 이거를 무산시킨 책임이 정청래 대표에게 또 혹시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4: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1: 그래요?
4: 예. 네. 어떻게 됐든 저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1: 네.
4: 소위 우리 제 지역구인 해남에 와서 신천지가 이런 일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1: 예. 아, 해남에 와서 보니까?
4: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던지 법사위 간사와 위원장이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통과된 거죠.
1: 아무튼 통일교 네. 신천지 특검은 여기서 통과시키지 말라라는 예. 연락을 받았다.
4: 그렇죠.
1: 그렇게
4: 그 지도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혹시 당 안에서 그런 얘기 좀 돌고
4: 있어요? 그런 싶어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지만은
1: 예.
4: 김민석 전 총리
1: 예.
4: 특히 총리 물러난 지
1: 며칠
4: 사표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1: 예.
4: 이러한 김민석 총리가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김민석 총리도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그렇죠. 제시해라.
1: 그렇죠. 그렇죠.
4: 저는 그것을 요구해요.
1: 그렇죠.
4: 김민석 총리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식으로 추정 가지고 하지 마라.
1: 예예예. 예, 예, 예.
4: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김민석 총리를 신뢰하는 게 내란 때도 김민석 총리가 내란.
1: 예, 예.
4: 그 징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김민석 총리를 가까우니까 만나가지고 21세기 대명 천지에 무슨 구태타가느냐
1: 그때
4: 이거 그랬죠. 잘못했다가는 역풍 아니니까 말하지 마라.
1: 예.
4: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배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서 김민석이 그렇게 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4: 그러나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만희 교주가 구속돼 있고 국민의힘은 그 심판 대상이 돼 있잖아요.
1: 예.
4: 우리한테도 들어왔다면 그건 밝혀야죠.
1: 그렇죠.
4: 예.
1: 아무튼 근데 이제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4: 당연하죠.
1: 의무가 있으니까
4: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예. 총리도 송영길 후보도
1: 네.
4: 말씀만 하지 말고
1: 그럼요. 예.
4: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그렇죠. 있으면 공개해라 이거죠.
1: 책임 있게 그럼 근거를 제시해야죠.
4: 당연히 해야죠.
1: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박지원
4: 검찰 개혁은 합니다.
1: 네.
4: 진행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답답해.
6: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6: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결국 문을 닫는 줄 알았던 홈플러스가 법원에 의해서 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해 오면서 9월까지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로봇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어보죠. 7월 2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이애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홈플러스 업데이트를 좀 해보죠.
3: 네네.
1: 뭐 파산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른바 이제 빚잔치 예. 정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뭘 좀 해보자고 실마리가 하나 잡혔나 봐요.
3: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다시 재개되게 됐는데요. 법원이 이제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취소하고 회생 기간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1: 예.
3: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회생 절차 폐지를 법원이 결정한 이유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 자금 2천억 원이 마련되지 않아서였거든요.
1: 예.
3: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홈플러스 측이 일단 즉시 항고를 좀 했고요. 그리고 바로 대주주한테 찾아가서 MBK 김병주 회장하고 MBK 파트너스에게 보증 서달라라고
1: 예.
3: 해서 메리츠 금융에서 2천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니까 법원이 최소 운영 자금 확보가 됐으니까 그럼 즉시

0: 항고를 받아들이고 예. 회생 절차 폐기를 취소하고 회생 기간 가결을 9월 4일로 연장을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9월까지 일단 버텨보자 그럼.
0: 예,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홈플러스는 이제 빚을 이제 어떻게 갚아 나갈지 이른바 회생 기간을 짜서 빚쟁이들이죠. 우리가 대주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 요거 이제 설득하고 우리 이렇게 갚을 거니까 참아줘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간이 9월 4일까지다.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에 관계인 집회라고 해서 이들 모아놓고 설명하는 자리 예.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여기서 이제 이 계획안을 대주단이 그래 한번 이렇게 버텨보자라고 해주면 정상 운영이 계속 되는 거고
1: 안 그러면
0: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파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1: 이제 다 차 딱지 붙이고 물건 들고 가고 그럴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번만 예, 더 네.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0: 네네.
1: 결국은 MBK 김병주 회장이 자기 돈 넣었네요. 이게 또 한 번
0: 보증 선거니까요.
1: 보증 선거니까 이제 회사가 네. 못 갚으면 자기가 이제 네네네. 갚게 되는 네네. 거가 돼서
0: 일부는 이제 책임을 조금
1: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럴 때 되면 대주주가 책임져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회사가 대주주 거냐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고 평소에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대주주가 책임지고 평소에는 권한은 갖지 말라고 하고
0: 우리나라의 약간 독특한 정서이긴 한데요. 이걸 이제 과거로 시계를 돌려보면
1: 그렇고
0: 대주주들이 기업을 이용해서 사적 편취를 많이 했다라는 이제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걸로 이제 문제에 대응한다라는 주장들은 또 나올 수 있죠. 네.
1: 그러니 그걸 끊고 싶으면
0: 네.
1: 예를 들면 대주주가 뭐 지분 조금 가지고 이제는 지분이 100%라도 이사회가 경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0: 네네.
1: 대주주는 빠져라 항상 라고 하고 싶으면 이런 일 벌어졌어도 대주주는 빠져라라고 해야 되는데
0: 네.
1: 돈 넣어야 될 일 있으면 대주주 잠깐 오세요 그러고 대주주신데 좀 하셔야죠 그러고 평소에는 전횡하려고 그러면 왜 대주주가 저러냐고 그러니까
0: 어딘가에서 고리가 끊겨야 되는데
1: 없다. 일관성은
0: 네.
1: 없다.
0: 네네. 뭐 일관성이 없다는 동의합니다.
1: 예. 네. 그런 생각이 종종 이런 거 할 때마다 들기는 해요. 뭐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살리려면 뭐 현실적으로는 답은 없기는 한데
0: 네.
1: 아무튼 이 홈플러스가 이렇게 된 게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빚을 많이 지고 인수하는 바람에 이게 빚 갚느라고 제대로 투자도 못하고 경영도 못하고 그랬다가 이렇게 된 거니
0: 네네.
1: 근본적으로 사모펀드가 무슨 회사 인수할 때 빚을 지고 인수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0: 아예 빚을 안 지고 인수하게 만든다는 아니고요. 빚을 과도하게 지는 거를 좀 규제하자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오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1: 예.
0: 이제 보통 LBO라고 해서 차입 인수의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 M&A를 할 때 뭐 잘 쓰이는 기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 후에 발생한 이 빚의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빌린 이건 빌린 돈이니까 원금 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인수한 기업의 부담으로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알짜 자산 매각해서 일부 차입금 갚고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돈 벌어진 거 가지고 이자 이렇게 계속 갚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1: 예.
0: 보면 뭐 성장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되고 회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에 이제 좀 가로막힌다. 그러니 홈플러스가 딱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을 MBK 파트너스가 그 당시에 7조 2천억 원 정도의 사들이거든요.
1: 예.
0: 이때 MBK 파트너스가 투입한 자기 자본은 한 3조 원이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이른바 이 인수금융으로 조달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알짜 뭐 사업체들 막 밑에 그 홈플러스 지점들 팔고 그다음에 세일앤리스백이라 그래서 부동산도 다 팔고 자기들 그 안에 월세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했거든요.
1: 목돈 생긴 건 빚 갚고
0: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그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는 이제 구조가 위에 GP라고 해서 업무집행운용사라는 게 있고요.
1: 예.
0: 나머지는 그 밑에 돈을 댄 출자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자기관들은 사실 나는 돈만 벌면 되니까 뭐 운용 뭐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결국엔 GP가 하는 건데 이 GP를 조금 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 두 가지가 핵심으로 지금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GP도 좀 똘똘한 친구들로 해서 하게 해야 되고.
0: 예예. 예. 뭐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1: 대출도.
0: 예. 인수 처음에 인수 금융 짜는 구조 자체도 제대로 했는지도 좀 들여다보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1: 빚을 많이 지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요점이겠죠.
0: 네, 거기에 이제 1번이고요.
1: 근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좀 허용 원래도 금지했었는데.

0: 있는데 빚 가지고 다른 회사 인수하는 거 하지 마라. 원래 그런 규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또 이러면 사모펀드가 너무 또 손발이 묶이고 네. 사모펀드가 손발이 묶이면 외국에 돈 많은 사모펀드들 그 외국인 자본이 자꾸 들어와서 낼름낼름 먹어 삼키니 네. 국내 토종 자본들 활동 좀 하기 위해서 대출도 좀 받게 해주자라고 하는 또 그래서 풀어놨던 규제라면서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모펀드를 언제부터 육성했냐 보면 한 20년 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가 계기였냐면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팔고 나간 시점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제 외국계 PEF전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천억 원 정도에 인수해서 9년 걸려서 3조 거의 4조 원에 팔고 나가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안에 배당 챙긴 것까지 하면 약 4조 6천억 원 정도를 챙겨 나갔다. 적은 돈 넣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가져갔다. 이른바 먹튀 논란이 좀 있었고요.
0: 예.
1: 이렇게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국내에서 국부를 이렇게 가져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토종 사모펀드를 키우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2004년도에 사모투자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과도한 빚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0: 예.
1: 2015년도, 2021년도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면서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설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바꾸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거야, 자금 어떻게 가져와, 운용사 누구야, 뭐 이런 거 다 감독당국이 보고 나서
0: 예.
1: 오케이 해주면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설립하고 나서 2주 안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바뀐 거고
0: 예.
1: 두 번째가 2015년도, 2021년도에 법 개정하면서 이 차입 규모를 비율을 늘려줬어요. 처음에는 순자산의 50%에서 지금은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0: 아하,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도하다. 그러니 이걸 좀 낮추자라는 얘기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제 다만 만약에 낮췄을 경우에 그럼 토종상업펀드가 해외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거 선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풀어주자라고 했는데 다시 묶으면 외국계 상업펀드는 아예 이런 규제가 없거든요. 알아서 해 너네. 시장에서 너네 과도하게 차입해서 이렇게 홈플러스처럼 실패 사례 나오면 나중에 너네 자금 조달 못해. 사실 지금 MBK가 이번 홈플러스 때문에 나중에 큰 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 투자할 사람 없거든요.
0: 아, 그 사실은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건 말건 그거는 독과점 문제만 없으면 나라에서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 네네.
0: 아니 내가 돈을 빌려왔던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하면 손댈 방법은 없는데 다만 사모펀드를 이제 허가 뭐 인가할 권한이 금감원이 쥐고 있으니.
1: 네네.
0: 그 단계에서는 우리 거면 컨트롤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인가도장 찍어주는 사모펀드라면
1: 그렇습니다.
0: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거군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비율이 내려갈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관리감독 GP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강화될지를
0: 예.
1: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지는 않고요.
0: 예.
1: 다만 GP에 대한 관리감독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혹시나 자본시장법 위반하는 게 있는지 인수금융 구조가 굉장히 무리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거든요.
0: 경영의 주체니까.
1: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뭐 한다면 오케이인데 이 레버리지 비율을 어떻게 보면 창칼 하나를 뺏는 건데 이게
0: 네.
1: 과연 그러면 우리가 토종 상호펀드를 육성하자고 했던 이 취지하고 맞느냐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이죠.
0: 알겠어요. 핵심이 네. 뭔지 했습니다.
1: 설명 잘했군요.
0: 근데 부동산 같으면 이제 네. 파는 쪽에서 근저당 설정을 좀 해주면 빚을 좀 들레고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 팔 때는 이게 그것도 잘 안 되니까.
1: 네. 부동산 근저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또.
0: 그래서 네. 얼핏 스쳐가는 생각은
1: 네.
0: 좀 고민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라이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모양입니까? 이게 LG, 뭐 삼성. 현대차 그룹은 이제 로봇 자회사 있었고요.
2: 네.
0: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 뛰어드는 모양이에요?
2: 네.
0: 예.
2: 국내에서는 그동안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키워온 기업으로 꼽혀왔는데요.
0: 예.
2: 이제는 가전사업의 강자들인 LG전자와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을 알린 곳은 삼성인데요. 삼성은 어제 노태문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직속 로봇 사업 조직으로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다라고 알렸습니다.
0: 예.
2: 삼성은 지난 2024년도에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고 미래 로봇 추진단도 운영을 하면서 관련 연구에 매진을 해왔는데요. 있는데요. 예. 이제는 아예 로봇의 사업이라는 단어까지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로봇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원포인트 인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삼성은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전략을 이끌었던 이동건 부사장을 지난 5월에 영입을 했습니다. 또 한 달 전에 LG전자도 류재철 CEO 직속으로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알렸는데요. 예. LG는 전 그룹사 전차적으로 이제 넓게 펼쳐진 로봇 관련 역량을 한 조직으로 모아서 기술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로봇 관련 사업 실행량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LG전자는 앞서서 빨래 개는 로봇 그리고 빵하고 우유 등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흥미로웠던 점이 로봇이 다른 집안일을 하다가도 음식을 만질 때는 자신의 손을 5분간 살균한 후에 만지는 듯 위생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정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들이 선보이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LG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도 개발을 해서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0: 슬슬 뛰어들 때가 이제 됐다는 판단인가 봐요.
2: 네. 또 K-POP 댄스를 추고 최근에는 월드컵 경기장에 등장을 해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골 세레머니를 따라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아틀라스를 개발한 현대차 그룹도 예. 지난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이제 로봇 사업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2: 모두 샀습니다.
0: 정의선 네. 회장이 개인적으로 인수했더군요.
2: 네.
0: 그래서 현대차 또는 정의선 개인이 100, 합치면 100% 되는
2: 지분 100%.
0: 회사로.
2: 네.
0: 삼성에서 RX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반도체, 뭐 통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중에 로봇 사업이 또 하나 생긴 거네요.
2: 네, 아 DX 사업 부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네 전자 제품 안에 들어간 거죠. 완제품 사업 안에.
0: 아 그거 하다가.
2: 네, 그거 안에. 네.
0: 그거 안에서. 네. 예. 뛰어드는 이유는 일단 뭐 할 때가 됐고 성장성도 커 보이고. 네. 판단이었겠죠?
2: 네. AI의 등장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뛰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로봇 사업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산업용 로봇을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산업용 로봇과 지금의 로봇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과거 로봇은 사람이 미리 입력한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였다면 지금 기업들은 이제 기업들이 뛰어든 로봇은 AI라는 두뇌를 탑재한 로봇인 거죠. 예. 실제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의 영상을 하나를 보면요.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열심히 박스에 물품을 담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일부러 로봇을 방해합니다. 땅에 물건을 던져놓기도 하고요. 박스 뚜껑을 닫아놓기도 합니다. 예전 로봇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같은 행동만 반복을 해서 시간과 전력을 낭비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지금의 아틀라스는 땅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줍고 박스에 다시 넣고 그리고 또 닫힌 뚜껑 은 다시 열어서 물건을 옮기면서 이제 임무를 완료하기도 합니다. 로봇이 스스로 변화된 상황을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AI가 실제 몸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피지컬 AI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0: 예.
2: 결국 로봇 산업은 AI 산업의 연장선이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로봇용 AI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AI뿐만 아니라 로봇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제조 기술 부분에서도 이미 세계의 강자이기 때문에 예. 미래형 로봇 산업에 보다 자신 있게 뛰어드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0: 이 집집마다 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1인당 하나씩 따라다닐 거다 로봇이.
2: 네.
0: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던데.
2: 가정용 로봇이 생긴다면. 네.
0: 그러나 또 이제 실제 일 지켜보면 이게 이렇게 상상처럼 쉽지는 않을 걸.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엇갈리는 시장이기는 한데
2: 네.
0: 아무튼 우리나라 이른바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네요.
2: 네.
0: 우리나라 기업들 로봇 성과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전투용 로봇 강아지처럼 강아지라고 네. 하긴 좀 크니까 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로봇 개.
2: 네.
0: 이것도 선보였더군요.
2: 네. 바로 어제 뉴스로 이제 알려진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현대로템이 함께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로봇 개가 예.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 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본체를 만들고요. 현대로템이 여기에 군용 센서와 통신 장비 그리고 원격 조종 시스템을 탑재한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전에 투입되는 이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대테러 작전이나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0: 예.
2: 군에 투입되는 이 로봇은 앞으로 최대 1,000대까지 보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이제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아틀라스는 매해 정교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2년 뒤인 2028년도에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실제로 이제 자동차 만드는

0: 근데 로봇을 투입한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아틀라스가 다 만들 수 있는 환경까지도 된다고 하네요.
0: 2028년부터 투입을 시작해서.
1: 네.
0: 야, 이게 자동차 공장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참 신경 쓸 일이에요, 그죠? 이것도.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워낙 로봇은 진짜 잘 만든다.
1: 네.
0: 이제 거기에 AI가 얼마나 잘 탑재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로봇 하드웨어는 뭐 이제 중국의 무슨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뭐 장난 아니라고
1: 네.
0: 다들 그러시던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좀 만들어야 될까요?
1: 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AI 같은 두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움직이는 몸으로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사실 두뇌에 해당하는 AI 기술은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로봇의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반도체와 배터리, 모터, 그리고 감속기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은 물론이고요. 이를 정밀하게 조립하고 대량 생산하는 제조 기술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삼성은 AI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정밀 제조와 모빌리티 기술을 그리고 LG는 배터리와 전장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0: 중국과 부딪힌다는 거네요, 바로.
1: 부딪힐 수 있죠. 네. 다만 미래형 로봇 산업에는 이제 AI 기술 접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들이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 위에서 AI 경쟁력까지 얼마나 더할 수 있을지가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0: 그러게요. 점점 재밌는 시장이 여기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좀 지켜봅시다. 잘 네. 들었고요.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풀펜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3: 네, 오늘은 청취자 고영수 씨가 신용카드는 개인카드도 있고 법인카드도 있는데 법인카드는 이상하게 할부 거래도 안 되고 포인트 적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법인카드의 할부 거래는 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해 놓은 건 아닌데요. 카드 회사들이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할부 거래라고 하는 건 그 할부금을 끝까지 다 갚아야 되는데 법인은 언제 부도 날지 사업이 망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법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할부 거래를 허용하는데 법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회사의 냉장고 새로 바꿔야 된다 그렇더라도 12개월 할부로 뭐 이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냉장고 살 돈도 잘 없는 법인이라면 이 회사가 12개월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전에 아마 망해서 문 닫을 가능성이 이게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카드로는 할부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할부는 그렇다 치고 그럼 포인트 적립은 왜 안 해주냐. 법인카드로 긁은 금액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면요. 이게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포인트를 회사 임직원이 몰래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만 살짝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회사도 모를 수 있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되면 사법적으로는 이게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고 세무상으로는 소득세 탈루가 돼서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포인트 적립을 해주지 말자. 문제의 근원은 없애자. 그래서 포인트 적립을 안 해주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물론 카드에 따라서는 법인 카드도 할부가 가능하기도 하고 물건 어떤 물건 사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도 적립해서 결제 대금에서 빼주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긴 한데 대체로는 질문하신 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할부가 안 되는 건 법인이 망할까 봐 포인트 안 쌓아주는 건 복잡하고 뒤탈 생길까 봐 그래서 안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고영수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마이클 저베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여러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했는데요. 첫째, 대부분 책벌레였답니다. 가장 싼 값에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책을 사랑하더란 거죠. 둘째는 입이 참 무겁더라. 남이 실수한 일 등 남 얘기를 거의 안 하고요. 셋째, 작은 몰입의 천재들이다. 즉, 운동을 하든 대화를 하든 바짝 집중했다 빠져나오는데 능숙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거절을 잘하더라. 나쁜 음식 거절, 괜한 시간 낭비 거절. 우리도 좀 따라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0: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호,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까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IC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01로 전장보다 2.01%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4.91로 전장보다 2.02%가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 브렌트유는 지난 6월 10일 이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월 1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5.38포인트 0.74%가 오른 52,224.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0.89%가 오른 7,509.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9%가 오른 25,837.2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